달리기는 심혈관의 건강을 증진하고 체지방을 연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력과 골밀도 강화 그리고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달리기를 하는 게 건강에 좋죠.

Kiss Your Lover, Exile의 노래 FM 팝스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자, 하절기 특집 오직 하나뿐인 히트곡 원히트 원더라고 그러죠. 한 곡만 히트시키고 그 다음에는 그냥 어디 갔는지 모르는, 물론 열심히 활동을 했을 겁니다. 모든 가수들이 그렇죠. 이 Kiss Your Lover 이 노래도 이 노래가 히트했을 때 늘 그 지금 돌아가셨죠 박원웅 선생님께서 늘 하시던 얘기가 저는 아직도 귀에 아주 선한데요. 이 쥐구멍에도 볕들 날 있다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엑사일은 오랫동안 활동해 왔는데 그게 큰 히트곡을 내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그냥 활동만 했죠. 그러다가 이 곡이 완전 대박이 나는 바람에 엑사일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가수 밴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절이 생각나고요. 근데 또 이 곡 이후에는 큰 히트곡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활동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큰 히트곡이 없었을 뿐이죠. 자, 한 곡의 히트곡이기 때문에 더욱더 소중한 오직 하나뿐인 히트곡을 일주일 보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아마 좋은 노래들이 많이 방송이 될 테니까 오늘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만타 생앤리 모션 그리고 니콜레 라슨의 로탈 러브 핑클레이드의 키스 인더 다크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사만타 생의 이모션 뭐 이 노래는 사실 그 이 거의 비지스의 노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면 사만타 생이 물론 보컬 리드 보컬을 했습니다만은 코러스도 비지스가 하고 곡도 저 메리 깁의 곡이고요. 어쨌든 비지스의 색채가 아주 확실한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 별 히트곡이 없었어요. 니콜레 라슨 원래 그 닐 영이나 뭐 에밀로 해리스, 린더 론스타트의 백업 보컬리스트로 활동하다가 닐 영이 아마 권했던 것 같아요. 야, 너 노래 잘하니까 내 노래 원래 로탈 러브라고 있는데 이 노래 가지고 한번 데뷔해봐 이래가지고 발표했다가 1979년에 빌보드 8위까지 올랐어요. 엄청난 히트곡이었죠. 핑크 레이디의 키스 인 더 다크. 아, 이 노래로 그 일본 그룹도 뭐 일본 차트에 오를 수 있다 뭐 이러면서 되게 그 지금 우리나라의 위상하고 비교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기억이 나네요.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미니 리퍼톤의 Loving You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1975년에 빌보드 정상까지 차지했었는데요. 딸 마야에게 바치는 노래라고 해서 그 가사에 마야 마야가 자주 등장합니다. 미니 리퍼톤의 Loving You. 아주 정말 목소리 하는 꾀꼬리죠. 꾀꼬리. 꾀꼬리 같은 목소리. Loving You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리스 엘버트의 Feelings 그리고 마마 레이드의 Reflections of My Life.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클린 톰스의 Playground in My Mind, 그리고 킹 하베스트의 Dancing in the Moonlight, 크리스티의 Yellow River, 그 다음에 레드본의 Come and Get Your Love까지 네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우리 Dancing in the Moonlight 여러분께서 굉장히 귀에 익으실 텐데 우리에게는 이제 탑 로더의 버전으로 널리 알려졌죠. 이제 원곡입니다. 이 킹 하베스트의 곡이 미국인과 프랑스인들로 구성된 밴드 킹 하베스트가 1972년에 발표해서 빌보드 차트 13위까지 올랐었던 그런 곡입니다. 한 곡밖에 없죠. 자, 노래 이어집니다. 캐스케이즈의 Rhythm of the Rain. 예, 비 올 때마다 많이 듣는 노래죠. 카우셀스의 The Rain, The Park and Other Things까지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자, 원 히트 원더 노래들로 꾸며드리고 있는 하절기 특집, 오직 하나뿐인 히트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벤 맥코이의 허슬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AFL 65의 블루까지 두 곡입니다.

하절기 특집 오직 하나뿐인 히트곡 7일째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한 곡의 히트곡이기 때문에 더 소중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성원해 주신 많은 청취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끝곡은 Weathergirls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It's Raining Men 보내드리면서 오직 하나뿐인 히트곡 특집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Weather Girl.
1: Uh-huh.
0: And have we got...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저는 성서에 있는 부활 증언들이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어떤 분들은 성경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되어 있으니 믿으면 되지 그 이상의 말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고 되물으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성적 차원, 교양의 차원, 역사학적 차원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분들에게 제가 오늘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것이 사실이냐 물으면 사실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사전적으로 무엇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말은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일 혹은 현재에 있는 일이 사전적 정의입니다. 사실에 대한.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할 때는 실제라는 말 그리고 있다, 있었다라는 말이 너무 간단한 말이지만요. 사실 학문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게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서양 철학사의 상당 부분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이제 존재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연구가 서양 철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일단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있다 하고 없다 라고 하는 거 제가 간략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종이가 있습니다. 이 종이는 관찰이 가능하죠. 이거를 계량할 수 있어요. 높이, 재질, 또 뭐 면적을 잴 수 있고요. 이 종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관찰 가능하며 계량화해서 수치로 나타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한 종류의 있답니다. 이것을 객관적 사실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다른 한편 다른 있다도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제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반복적으로 관찰 가능해서 계량해서 수치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을 하거나 말을 하죠. 제가 내 마음에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다 라고 말한 것은 주관적 사실일 거예요. 주관적으로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도 보고서 아, 저 사람 마음에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어 라고 상호 주관적으로 인정하려면 제가 그 말을 하고 거기에 부응하는 행동을 하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먹이고 자식을 입히고 자식이 잘 되도록 교육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저를 보고 아, 저 사람 마음에는 자식을 향한 사랑이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상호 주관적인 사실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볼 때 제가 내 마음엔 자식을 향한 사랑이 있어 라고 말을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땐 잘 모르겠어요. 있는가? 저 사람이 평소 자식 대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랑하는 건지 집착하는 건지 어떨 때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 마음에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어 라고 하는 말은 오로지 주관적인 사실만이 되겠죠. 자, 그러면 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종이가 있습니다. 관찰이 가능하죠. 제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있죠. 그 말을 하고 거기에 부응하는 행동을 하죠. 그러면 상호 주관적인 사실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이라는 것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두 종류의 사실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과학적 사실인데요. 종이가 여기 있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자연과학적 사실입니다. 이것은 반복적으로 관찰 가능하고 계량해서 수치로 나타낼 수가 있죠. 모든 자연과학의 대상들입니다. 반복적으로 관찰 가능하고 계량화해서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것. 그것을 흔히 객관적인 사실로 부르고 실증적 사실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역사적 사실은요, 이 과학적 사실, 실증적 사실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왜냐하면 단 한 번 일어난 일입니다. 역사는 흐르고 그 과정 중에 한 번 일어나요. 그런데 이것을 반복할 수 없죠. 반복적으로 관찰 가능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없습니다. 계량화하기도 힘들어요. 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3.1운동하고 중국에 있었던 5.4운동하고 어떻게 계량하겠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 과학적 사실이 있고요. 다른 한편에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말이죠. 이 역사적 사실을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과거에 일어났었던 일, 다른 하나는 조사되어 기록된 과거라는 이 두 가지 차원을 겸해서 역사적 사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전자가 실증적으로 정말, 정말로 일어났느냐를 문제 삼는 거라면
다른 하나는 그것을 조사해서 기록하는 과거. 그러니까 이것은 해석입니다. 인간은요, 모든 역사적 사실을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해석하지 않는 역사적 사실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두고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과 그것을 기록한 과거. 요 실증과 과거를 해석을 하나로 묶어서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부활한 역사적 사실인가요? 라는 그 질문에 어느 정도 답할 전 단계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역사적 사실로서 자격을 갖춘다라고 얘기할 땐 어떤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방법론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가정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는 건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 아니다 라고 가정해보세요. 그러면 풀리는 숙제보다 풀어야 할 숙제가 더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건 풀리겠죠. 아니, 세종이 그렇게 왕이 그렇게 바쁜데 어떻게 그걸 다 해? 혹은 야, 세종이 그렇게 천재야? 아니, 훈민정음을 어떻게 해? 이런 의문점들은 풀리겠지만 조선왕조실록, 그 다음에 뭐 훈민정음과 관련된 어마어마한 다른 역사적 자료들을 다 무시해 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 말이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방법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가정해보고 무엇이 더 설명하기가 편한가요? 이순신 장군은 없었대.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었대. 라고 가정해보세요. 그럼 풀어야 할 숙제가 너무 많죠. 그럼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훨씬 더 그럴듯하죠. 개연성과 확률의 차원에서 훨씬 더 그럴듯합니다. 역사적 사실은 개연성과 확률에 놓여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은 역사적 사실 나름의 규범을 갖는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고 다음 말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론은 뭐냐면 어떤 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하면 그것을 말하는 증언이나 기록이나 고고학적 유물들이 일관성을 갖고 적절한가를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라는 거, 이순신 장군은 정말로 있었다라고 말하는 기록들, 사료죠. 그 다음에 그 유물들, 증언들, 그것이 공적인 증언, 사적인 증언을 모두 포함하는 건데요. 그것이 일관성이 있고 적절한가? 이것을 묻고, 그래, 일관성이 있고 적절해요.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했고 이순신 장군은 정말 계셨어요. 그 여러 사료를 보니까 일관성과 적절성을 갖췄어요. 그러면 그 역사적 사실로서 등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지 그 자격 조건을 갖췄는지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두 가지죠. 하나는 그 부활이 없었으면 더 설명하기 쉬운가 이거고, 다른 하나는 일관성과 적절성을 갖췄나 이겁니다. 먼저 이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역사적 사실로 얘기할 수 있는가? 사료가 있어야 되겠죠. 증인, 증언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그것을 나는 보았다라고 하는 증언이 구체적인 자료로 남아있는 게 있어야 되겠죠. 있는가? 그런 게 있죠. 바로 신약성서 전체가 부활에 대한 증언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부활하지 않았다면 신약성서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부활을 증언하는 몇몇 본문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활이라는 건 먼저 정의하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을 지니고 사시다가 십자가형을 당하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전의 몸과 동일하고 또 동일하지 않은 어떤 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이 이분들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전에 몸을 지니고 계셨는데 육을 지니고 계셨는데 이게 이 몸이 십자가형을 통해서
돌아가셨어요. 숨을 완전히 거두셨어요. 그런데 이 몸이 사라지고 부활한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몸은 이전에 생전에 예수님의 몸과 동일성도 있고 동시에 비동일성도 있다는 것이 이 부활의 증언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동일성이 있다는 건 뭐냐면 스스로 이 부활하신 분이 나는 예수님이라고 스스로 밝히셨고요. 그 다음에 그 밝히신 후에 제자들이 그분을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동일한데요. 어떤 부분에서 동일하지 않냐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라고 말하기 전에 그분을 잘 못 알아봐요. 그리고 다 벽이 가로막혀 있고 문도 닫혀 있는데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셔요. 그리고 생생하게 대화를 나누다가 엠마오 같은 데에서는 생생하게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사라지셔요. 그러니까 성서에서 말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의 증언은 뭐냐면 1차적으로 이 몸은 예수의 육이 사라진 곳에서 나타난 거니까 같은 차원이 있고 동시에 같지 않은 차원이 있다는 걸 증언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기독교의 부활에 대한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주목해 볼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흔히 부활장이라고 부르는데요. 개바에게 나타나시고, 개바는 베드로죠. 다음에 열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우리가 흔히 사도라고 부르는 열두 제자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났다. 한 번에 500명이 되는 형제자매들이 그것을 목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활체는 예전 예수님과 동일한 차원, 동일하지 않은 차원을 동시에 가진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덜은 세상을 떠나고 대부분 남아있고 그 다음에 또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한 채로 태어난 것 같은 나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라고 바울이 증언을 합니다. 자, 이 증언은 믿을만한가요? 아닐까요? 라는 물음을 우리가 던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아까 방법론 사용한 거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없다면 바울이 부활한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다면 풀어야 할 숙제들이 갑자기 많이 생깁니다. 일단 굉장히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으로서 성실히 삶을 살아갔고요. 쭉. 그 다음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으킨 운동, 그분의 복음이 유대교와 바리새파를 위협한다고 생각하고 유대교 신앙을 망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박해를 하러 다녔단 말이죠. 바울이요. 그리고 바울이 속한 바리새파는 그 당시에 주류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권력과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집단이에요. 거기서도 바울은 나름 엘리트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이란 분이 갑자기 사회에서 소수자고 사회에서 핍박의 대상이고 많은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는 그리고 그 주장이 공공연하게 먹히지 않는 어떤 한 집단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전에 박해했던 그리고 없애고자 했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돼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옮겨가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열심히 지중해 전역을 누리면서 선교를 해요.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이분은 결국 순교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만약에 이분이 부활한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면 이것은 가능했을까요?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형에 달리실 때 그 주변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거의 모든 제자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애제자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제자 중에는 그 제자만 있었을 뿐이죠. 제자들은 멀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을 바라볼 수 있었을지 몰라도 다 그 십자가 현장에는 아무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무섭기 때문이죠. 두려웠기 때문이고 자기가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자기도 처형의 위험에 놓였기 때문에 도망갔죠. 그런데 예수님
그 십자가형이 있고 나서 처음으로 돌아오는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한복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형이 일어났던 바로 그 도시에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죽인 예수는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전승에 따르면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이 겁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사실 겁쟁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미안하죠. 우리도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정말 겁쟁이 혹은 평범한 사람들이 왜 갑자기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가 됐을까요? 숨고 도망가고 무서워했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자기 목숨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처럼 정면으로, 대로로 나섰을까요? 그것도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면서요. 그들에게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한 급격한 행동의 전환을 설명해 줄 무엇인가 있는 건 분명하고요. 그것이 무엇이냐고 그 제자들에게 물어보면 자신들은 증인이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무엇의 증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것이 자연과학적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적 사실은 자연과학적 사실과는 달리 반복적으로 관찰 가능해서 계량화 수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개연성과 확률을 갖고 우리가 판단하는 건데 바울이나 다른 제자들의 그 급격한 행동의 변화는 무엇인가 있었다고 가정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차원을 가진 몸으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들의 증언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제자들이 집단적으로 착각했거나 아니면 제자들이 거짓말했거나 아주 오래된 이야기는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께서 부활했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혹은 예수께서 가사 상태에 빠져서 사람들이 죽은 줄로 착각했지만 결국 그분이 깨어나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부활을 봤다고 하는 그 증언하는 제자들의 행동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신들이 지어낸 거짓말에 자신들이 목숨을 거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로 부활을 목격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스스로 대답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따져보면 최소한 부활이라는 사건은 상호주관적 사실에 해당하고 주관적 사실에 해당하는 거죠. 제가 아까 크게 사실을 세 가지로 나눴죠. 객관적 사실, 상호주관적 사실, 그 다음에 주관적 사실. 상호주관적 사실과 주관적 사실에는 해당하죠. 그리고 자연과학적 사실과 역사적 사실이 있다고 하면 역사적 사실은 상호주관적 사실에 사실은 기반하고 있는 바가 큽니다. 저는 성서에 있는 부활 증언들이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증언대로 믿어줘야 그 후에 사람들의 변화와 그 행동의 양식을 이해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런 문제에 닥칠 수 있습니다. 신약성서 전체가 부활에 대한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데 부활 사건을 특별히 보도하고 있는 것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인데요. 특별히 복음서들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언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분들은 복음서를 낱낱이 비교해서 보면 정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믿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가 전하는 부활의 소식이요 조금씩 다 달라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곧 두 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마태복음서에 따르면 한 명의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알려주고요.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남성 제자들에게 가는 사이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분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여인이 빈 무덤을 발견하고 한 명의 천사를 만나서
가다가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뵙고 발을 붙잡고 경배해요. 그런데 마가는요, 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마가는 보면 세 명이 등장하는데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살로메가 세 명이 돼요. 그리고 이분들이 가서 빈무동을 발견하는데요. 거기는 한 천사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한 청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는데 16장 8절로 끝나는 것을 대부분의 신약학자들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16장 8절 이후로는 후대에 덧붙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서를 읽어보면 16장 8절 이후에는 늘 꺽쇠가 있어서 이 부분은 후대의 사본에 나오는 것이고 고대의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16장 8절은 어떻게 끝나냐면 여성들이 그 여자 제자들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밌죠? 근데 누가복음은요 또 달라집니다. 거기는 세 명인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는 같지만 마가복음서라 살로모 대신 요한나가 증인으로 등장하고요. 이분들이 빈무덤을 발견하는데 아주 화려한 옷을 입은 두 남자를 또 거기서 만나게 돼요. 그리고 돌아가서 남자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데 예수님을 처음 부활 목격한 분들은 누구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납니다. 부활을 마태복음서 처음으로 목격한 분은 거기서는 여성들인데 여성 제자들인데 누가복음서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남성 제자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또 달라집니다.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빈무덤을 발견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애제자라고 흔히 부르는 그분에게 말하던데 그 둘이 막 달려가서요. 빈무덤에 실제로 들어간 분은 베드로입니다. 애제자는 밖에 서 있고요. 그리고 그 둘이 베드로하고 그 애제자가 돌아간 후에 마리아가 혼자 남아서 무덤 밖에 서서 울다가 흰옷 입은 천사 둘을 만나고요. 그 후에 곧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 돌아가지 못했으니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보도를 접하면 면면이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보면 이거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야말로 이 부활의 이야기가 진실이라는 것을 오히려 전달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역사학자들이 공통으로 인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어떤 충격적인 사건, 그러니까 일상적인 사건이 아니라요. 아주 충격적이고 예외적이고 압도하는 사건을 만났을 때 그 사건의 당사자들의 기억이 조금씩 다른 거를 발견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를 압도하는 사건, 충격적인 사건, 예외적인 사건을 만나면 정상적인 상황과 달리 기억을 세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의 코어만을 기억하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무 디테일들, 세부 사항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들, 또 아주 기뻤던 사건들을 보면 기억하는 것이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 조선왕조실록이나 또 다른 그때 문집들을 보면 18세기에 콜레라가 돌았을 때 죽은 사람의 사망자 수가 조금씩 다 달라요. 이유는 뭐냐면 당시 통계가 그렇게 정확하지 않았던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받은 심리적 충격 때문에 그 세부사항에 일정한 차이가 생깁니다. 성서학에서 신약학에서는 마태하고 누가는 마가를 참조해서 썼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서를 아는 마태와 누가가요? 마가복음서랑 다르게 기록하잖아요. 이유는 뭘까요? 마태는 마태 자신에게 전해진 전승에 충실한 거예요. 마가를 봤지만. 누가는 자신에게 전해진 전승에 충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를 보고 알고 있었지만 자기가 전해받은 것을 왜곡하거나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고 들은 전승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저는 이 네 진술이 모두 일치했으면 오히려 의심했을 것 같아요. 그 부활의 현장, 그 충격적이고 놀라운 현장을 목격한 그 목격에 대한 다른 증언들이 이렇게 고스란히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이 사실이 증명해 준 바는 뭐냐? 부활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들이 달라진다. 라는 겁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가? 저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전제하는 것이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역사적인 진실에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이 어떤 몸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체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적인 몸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의학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을 계속 고수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의학적 상식이고 모든 인류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성서가 증언해 주는 바는 예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부활하신 몸이 그 이전의 몸과 동일성과 비동일성의 차원을 동시에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은 자신들이 충격적으로 본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AI는 보고서를 요약하고 자료를 비교하고 번역하고 코드를 작성합니다. 오랜 훈련이 필요했던 일을 불과 몇 초 만에 해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능력은 무의미해질까요? 아닙니다. 능력의 종류가 바뀔 뿐입니다. 무엇보다 AI가 갖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미래학에서 창발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정답이 공짜가 된 시대에 가장 가치가 높은 것은 역설적이게도 겪어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에서 미래학을 가르치고 있는 서용석입니다. 그 미래학자라고 소개하면 사람들이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교수님, AI 시대는 어떤 직업이 사라지고 어떤 직업이 유망할까요? 저는 이 질문이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직업이 사라지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살아남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뒤에는 늘 세 개의 후보가 따라붙습니다. 능력일까요? 태도일까요? 아니면 그냥 운일까요? 우리는 오랜 동안 능력을 많이 아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0: 않습니다. 남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빠르게 일하고 더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유능하다고 평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AI가 등장하면서 이 기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AI는 보고서를 요약하고 자료를 비교하고 번역하고 코드를 작성합니다. 오랜 훈련이 필요했던 일을 불과 몇 초 만에 해냅니다.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신문 칼럼도 쓰고 논문도 씁니다. 그런데 요즘 AI가 쓴 글을 보면 사람보다 더 사람답고 더 매끄럽습니다.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문장의 완성도만 놓고 보면 이미 인간을 앞서는 영역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학계에서는 논문 작성에 AI를 썼느냐 안 썼느냐를 두고 논쟁이 벌어집니다. 저는 그 논쟁이 핵심을 비껴간다고 봅니다. AI를 썼던 쓰지 않았던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저는 그래서 논문을 심사할 때 기존 연구에 비해서 무엇이 새로운가, 그래서 어떤 학술적인 기여를 했는가를 묻습니다. 도구를 검문할 것이 아니라 새로움을 심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능력은 무의미해질까요? 아닙니다. 능력의 종류가 바뀔 뿐입니다. AI가 답을 잘 낼수록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AI가 선택지를 많이 내놓을수록 그것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이 정보가 정확한가? 무엇이 더 바람직한가? 이 일이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모든 판단은 결국 우리의 몫입니다. 무엇보다 AI가 갖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미래학에서 창발성이라고 부르는데요. 먼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1: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0: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실 그 인터넷에서 그 이미지가 많이 좀 돌고 있는 그런 영상을 이제 구글 제미나이 그로 이제 만들어 본 영상이에요.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이 영상을 따라했습니다. 다리미판을 들고 암벽을 올랐습니다. 다리미판을 들고 윈드서핑도 하고 패러글라이딩도 했습니다. 저마다 새로운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의 아이디어가 수십, 수백 개의 새로운 아이디어로 번졌습니다. 이것을 AI가 할 수 있을까요? AI는 이 장면을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특이한 장면이네요. 라고요. 근데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보고 그럼 이걸 다른 상황에서도 해보면 어떨까 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뻗어가는 일, 그 일은 아직 인간만큼 잘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리미와 다리미판이 아닙니다. 인간은 아무도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조합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미래학에서는 이걸 작은 변화의 씨앗, 약신호, 윅 시그널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앞으로 새로운 가능성으로 자라날 수 있는 변화의 징후입니다. 아직 데이터가 되지 못한 것, 세상의 가장자리에서 이제 막 피어오르는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일, 그것이 바로 창발이고 창발은 여전히 인간의 영역입니다. AI가 과거의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은 잘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평균값에서 미래의 씨앗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답을 많이 아는 사람보다 정답이 바뀌었음을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이 능력자다. 물론 태도도 중요합니다. 아, 또 뭐 열심히 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실패하는 태도입니다. 실패를 자산으로 만드는 태도입니다. 백수십 년 전에 사진 기술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회화는 끝났다. 그때 발터 벤야민이라는 독일의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복제해도 복제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원본만이 가진 독특한 아우라다. AI가 인간을 모방하고 닮아가는 시대 끝까지 남는 것이 바로 이 아우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우라 예술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최근 제조업 현장 엔지니어들의 노하우를 AI가 학습하도록 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제조 강국입니다. 그런데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은 매뉴얼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생산 현장에서 보낸 사람들의 몸에 새겨져 있습니다. 35년 동안 용접을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불꽃 색깔만 봐도 온도를 가늠할 수 있다. 그리고 숙련된 설비공은 기계의 진동과 소음만 들어도 이 기계의 이상 여부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안목시라고 부릅니다. 건물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설비도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 몸에 새겨진 시간과 안목지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정답을 많이 맞춰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고 책임지고 다시 해본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사람의 아우라를 만들고 안목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의 경쟁력은, 경력은 정답 목록이 아니라 시행착오의 서사입니다. 정답이 공짜가 된 시대에 가장 가치가 높은 것은 역설적이게도 겪어본 사람입니다. AI가 여러분의 결과물을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물에 이르기까지 지나온 시간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경쟁력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때문에 현장에서는 이런 걱정도 나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넘기고 나면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가. 숙련된 노동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AI에게 쉽게 내놓지 않는 이유입니다. 저는 그래서 AI 시대에는 새로운 약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을 나눈 사람에게는 그에 걸맞은 지위와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수없이 실패하면서 쌓아올린 한 사람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운은 우리를 살아남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절반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 운이 아닙니다. 사실 AI의 충격은 무작위로 오지 않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벽에 부딪히는 사람은 노동시장에 새로 들어서는 청년입니다. 신입이 하는 일은 사실 AI가 가장 잘하기 때문입니다. AI는 자료 정리를 잘하고 초안도 매끄럽게 씁니다. 데이터 분석도 훌륭합니다. 모두 신입이 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이 겹칩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고용 유연성이 가장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뽑으면 해고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이 미래가 불확실해질수록 신규 채용부터 줄입니다. 청년의 취업 자체가 막히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경험을 쌓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누적되면 개인은 좌절하고 국가는 미래의 인재를 잃을 겁니다. 반면 이미 안에 들어와 있는 40에서 50대 경력자에게는 AI는 날개와도 같습니다. 그들에게 AI는 생산성을 몇 배로 올려주는 도구입니다. 효율성도 높아집니다. 같은 기술이 누구에게는 사다리를 치워버리고 누구에게는 날개를 달아줍니다. 세대 간 고용 격차는 그렇게 벌어집니다. 지금의 청년들이 운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보다 더 큰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왜 하필이면 AI 시대의 취업 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청년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운이 아니라 구조 문제입니다. 청년이 뭘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이 서 있는 자리 자체가 위험합니다. 개인이 던진 주사위라면 개인이 감당해야겠죠. 그러나 구조가 정한 운이라면 그것은 개인의 숙제가 아니라 사회의 숙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을 통계에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쉬었음입니다. 단어만 들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 같습니다. 저는 이 쉬었음 청년들을 실제로 만나봤습니다. 한 10명 이상 인터뷰를 했어요. 물어봤습니다. 왜 쉬었어요? 왜 일을 안 했어요? 청년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안 쉬었는데요. 쉰 적이 없다는 겁니다. 뭐 했냐고 물어봤더니 치매 걸린 할머니를 돌봤다고 합니다. 또 다른 청년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왜 일 안 하고 쉬었어요? 그 청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로 세상을 바꾸고 싶어서 선거 캠프에서 일했는데요. 근데 쉬었음 청년으로 분류됐습니다. 또 다른 청년은 종교 활동을 하고 지역 공동체를 돌봤습니다. 또 다른 청년은 장애인 시설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모두 달랐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청년들을 만나고 나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쉬고 있는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누군가에게 필요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쉬었으므로 분류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 그 활동에 시장이 값을 매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GDP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청년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계산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쉬었음 청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돈은 버는 일만 가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 이 질문을 오래 고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한나 아렌트입니다. 정치이론가 한나 아렌트는 통념에 반박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노동만이 인간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살면서 하는 모든 활동과 행위도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통계와 제도는 오직 시장에서 값이 매겨진 노동만 인정합니다. 돌봄과 공동체에 대한 헌신은 사회를 실제로 지탱하면서도 장부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I 시대에도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회 계약이 필요합니다. 저는 새로운 사회 계약이 이런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 중심에서 다양한 사회적 기여, 행위를 인정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돌봄과 사회적 헌신, 또 공동체 활동처럼 시장에서 값이 매겨지지 않던 행위를 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금 가입이나 또 학습, 창업에 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은 청년들의 행위들을 쉬었음이 아니라 기여했음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통계 용어를 바꾸자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사회의 가치로 인정할 것인가를 다시 정하자는 제안입니다. AI 시대 국가의 역할은 뒤처진 사람을 나중에 돕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은 사람이 도전할 기회를 갖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좋은 운의 구조를 만드는 것. 저는 그것이야말로 AI 시대의 새로운 사회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은 개인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만들어야 할 구조입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AI 시대의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것은 능력일까요? 태도일까요? 아니면 운일까요? 저는 셋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은 오늘의 나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나만으로는 내일을 살 수 없습니다. 태도는 내일의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태도만으로는 애초에 설 자리조차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누가 어디에 서게 되느냐, 그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 그래서 저는 운을 우연이 아니라 구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만드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AI가 내 일자리를 빼앗으면 어떡하지? 내가 배운 것이 더 이상 쓸모 없어지면 어떡하지? 나의 경험과 노력이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어쩌면 지금 우리가 느끼는 불안의 본질은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미래에 내가 설 자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미래학자로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미래를 만드는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미래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AI 시대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변화의 과정에서 뒤처질 수 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 통계에서 보이지 않은 쉬어쓴 청년들, 자신의 경험이 가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를 대신 듣고 대신 질문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런 논의가 이미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 재정, 환경, 법률 전문가들이 철저히 미래 세대의 입장에서 현재 세대와 토론하는 시스템, 바로 이게 미래 사회 옴부즈만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드는 제도와 선택은 미래 세대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운이 됩니다. 그 운은 우연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드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몇 명의 승자를 만드는 사회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사회. 저는 그것이 AI 시대에 우리가 만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일부 천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그 사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AI 시대의 진짜 경쟁력은 가장 빠른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은 사람이 함께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사회입니다. 감사합니다.
1: 자, 이번에 이제 우리 연사분들의 강연을 듣고 AI가 질문을 하는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AI가 질문을 합니다. 자, 먼저 서영석 교수님께 던지는 AI의 질문 들어보시죠.
2: 서영석 교수님에게 질문 드립니다. 교수님은 AI 시대의 승패를 가르는 것이 개인의 능력이나 태도만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만드는 구조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데이터로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좋은 구조를 만들자는 말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구조는 잘 바뀌지 않는 걸까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구조를 바꾸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1: 어휴, 세상에 어떡하면 좋죠? 이런 질문은 네가 답해야지 라고 우리가 AI한테 물어볼 것 같은데 AI가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 세계 최초의 세바시만의 시도입니다. 자, 액션!
3: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론. 가장 큰 장벽은 결국 갈등이다.
1: 갈등. 아,
3: 사회적인 갈등인데 예? 이 구조가 변한다라는 것은 이게 기존의 균형이 깨진다라는 거거든요.
1: 그죠. 예?
3: 그 균형이 깨지면서 또 거기에 그 얽혀있었던 여러 이해관계자들.
1: 아.
3: 그러니까 이게 충돌하고 예? 결국 이제 갈등으로 번지게 되는데
1: 예.
3: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사회가 워낙도 갈등이 높다 예.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1: 예?
3: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갈등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긴 하지만 이게 워낙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화해 왔고 지난 네. 또 70여 년 동안 압축 성장과 압축적인 사회 발전을 이제 추구하다 보니
1: 예.
3: 거기서 나오는 부작용이 결국 갈등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구 사회도 물론 이제 우리처럼 이제 갈등이 있었고 또 이런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2, 300년 동안 꾸준하게 뭐 피해 투쟁도 벌이면서 이제 이거를 나름대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합의의 기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네. 우리 사회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좀 합의의 기제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부분 다 이제 법정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1: 예.
3: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좀 그 사회적인 합의의 기제를 좀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예. 이게 국회가 될런지 아니면 무슨 뭐 광장이 되는지 아니면 온라인 공론장이 되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결국은 구조를 뭔가 바꾸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갈등이고 또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회적인 합의의 기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드리고
1: 예,
3: 싶습니다.
1: 구조가 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진단은 갈등이고 이 갈등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 갈등은 결국 정치를 풀어야 되고 결국 이광재 위원장께서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두 분께 다시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좋았어요. 후!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노심초사라는 말이 있죠. 마음을 쓰고 애를 태우면서 걱정한다는 뜻인데요.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의 걱정이 오늘의 마음까지 무겁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걱정했던 일들 중에서 정말 일어난 일은 얼마나 될까요? 어쩌면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미리 걱정하면서 오늘이라는 귀한 시간을 조금씩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은 아직 걱정하지 말자. 오늘은 오늘만큼만 살아도 충분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평범한 하루를 조금 더 사랑하면서요. 오늘 하루는 걱정보다 웃음이 더 많은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투데이 출발합니다.

여러분께 투데이로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날씨도 굉장히 좋고 이제는 뭐 거의 초가을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햇살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요즘 세상의 이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글로우업이라는 건데요. 예전보다 훨씬 예뻐졌다, 뭐 멋있어졌다, 혹은 스타일이 좋아졌다 이럴 때 쓰는 말인데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넓혀보면 단순히 외모가 달라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이나 성숙함처럼 그 한 사람이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도 글로우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 20대 아주 젊었을 때의 글로우업이 무엇이었을까? 그때는 사실 외모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시기잖아요. 좀 더 예뻐지는 것, 뭐 좀 더 날씬해지는 것, 좀 더 뭐 피부가 좋아지는 것, 여러 가지 아니면 아주 멋있게 옷을 입는 것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중년으로 접어든 분들은 이 시기에 글로우업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아마 조금 다른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젊었을 때 했던 그런 생각보다는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내면을 조금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을 대하는 내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든지 예전 같으면 정말 1초도 못 참고 왁 하고 소리를 질렀다면 지금은 조금 더 성숙하게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아니면 뭐 굳이 이렇게 내가 다 설명하지 않는 그런 일에는 조금 여유 있게 조용히 이렇게 웃으면서 넘어갈 줄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뭐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다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는 것 나이가 좀 어렸을 때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하고도 관계가 틀어지는 거를 원치 않고 그냥 다 정말 다 잘 지내고 싶다 이런 분들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굉장히 좀 피곤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덧 나이가 조금 먹어갈수록 아 내가 그냥 잘라내야 할 것들은 잘라내고 그걸 인정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중년의 진짜 글로우업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말투도 부드러워지고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남의 시선에서도 조금 자유로워지는 그러한 것이죠. 그 괜찮은 사람으로 너무너무 보이고 싶어서 애쓰기보다는 아, 내가 나에게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내가 스스로 솔직하게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것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내가 정말 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오늘 하루를 정직하고 편안하게 잘 살았는지 이것이 조금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가 중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뭐 인정해주나 막 여기에 노심초사하지 말고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도 노심초사를 이야기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게 한 명일지라도 두 명일지라도 얼마나 정말 따뜻했는지 이게 더 중요한 가치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중년의 그 얼굴은 자기 인생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자기 인생의 모습이다 이런 말들을 하시는데 뭐 주름이 하나도 없는 그런 뭐 반질반질한 얼굴이 아니라 많은 일을 겪어도 주름이 정말 자글자글해도 웃을 수 있는 얼굴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요즘에 의술이 많이 발달해서 많은 것들을 하시는데 물론 뭐 하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그 얼굴이 제가 볼 때는 정말 아름다운 것 같더라고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 눈 옆에 패인 그 주름이 이상하지 않아요. 못나 보이지 않습니다. 참 좋아 보여요. 모든 것을 다 아는 뭐 그런 얼굴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런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삶과 내 삶을 더 이상 끊임없이 비교하는 그러한 피곤한 얼굴이 아니라 정말 편안한 이런 얼굴이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아름다운 글로우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뭐 이렇게 출근하시는 분들 또 화장도 하시고 할 텐데
하나 더 이렇게 생긴 그런 주름을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늙었네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전혀 개의치 않을 순 없지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충분히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젊음에 비친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흐려질 수 있지만 사람 이렇게 살아오면서 만들어낸 그런 삶의 경륜 있잖아요. 여유, 따뜻함, 깊이 그런 것에서 나오는 그 빛은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선명해진다라는 것을 저는 믿거든요.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글로우업은 어떤 모습이실까요? 더 예뻐지는 것보다 더 편안한 사람이 되는 것, 조금 나답게 사는 것 이런 것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멋진 글로우업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시대마다 나의 그 나이마다 기준이라는 게 좀 바뀌는데요.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무엇인지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바닷가의 파도 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더위가 끝나면 바닷가 갈 일도 없을 것 같긴 한데 올여름에 어떻게 바닷가에 가서 좀 발도 담가보시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이 가끔 좀 이상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늘 곁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늘 곁에 있는 것은 너무 익숙해서 소중한 걸 잘 모르고 새롭게 싹 다가온 것들에는 이상하리 많지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어떤 한 사람이 아주 오래된 그 나무 한 그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나무는 수십 년 동안 이 사람의 집 앞을 딱 지켜주었습니다. 아주 뜨거운 여름에는 큰 그늘을 만들어 주었고 또 비가 오면 비도 막아주었고요. 바람이 세게 아주 세차게 부는 그런 날에도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켜주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은 그 나무가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아, 저 나무는 항상 그냥 저 자리에 있구나.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예쁘고 반짝이는 작은 화분 하나를 선물 받았습니다. 화분은 정말 예뻤고요. 아주 화려했고 향기도 좋았어요. 볼 때마다 아주 기분 좋은 그런 향기가 났습니다. 이 사람은 그 작은 화분에 마음을 홀딱 빼앗겨 버렸죠. 매일매일 들여다보고 사진도 찍고 물도 주면서 얼마나 사랑을 주었는지 몰라요. 사람들한테 자랑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십 년 동안 자신을 지켜준 나무는 어느 순간 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큰 비와 큰 바람이 몰아쳤어요. 작은 화분은 바로 쉽게 그냥 넘어져 버렸죠. 그런데 그 오래된 나무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묵묵하게 비바람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이 사람이 깨달았대요. 아, 이렇게 화려해서 소중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나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 나무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오래오래 알고 지낸 사람, 뭐 내가 힘들 때 그냥 말없이 함께 있어주었던 그 세월을 같이 했던 사람, 내가 뭘 좀 잘못했을 때 듣기 싫은 말이긴 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해줬던 그런 사람, 내가 잘될 때 당연히 함께 기뻐해주고 내가 좀 이렇게 무너졌을 때도 손을 내밀어 주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좀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 저 사람은 원래 내 편이야,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 사람은 언제든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오히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그런 사람에게 마음이 홀딱 흔들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막 칭찬해주고 내 말에 맞아 하면서 맞장구 쳐주고 내 기분도 잘 맞춰주는 그런 사람, 당연히 마음을 빼앗길 수 있죠. 그런데 잘 분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아끼는 사람인지 아니면 단지 내가 듣고 싶은 그런 달콤한 말들을 잘 해주는 그런 사람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럴 겨를도 없이 그냥 마음만 뺏겨버리면 안 되겠죠. 물론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도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진짜 관계는 내 기분을 항상 좋게만 만들어주는 관계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때때로는 좀 쓴 약처럼 그건 너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이런 식의 어떤 충고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런 나를 아끼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듣기 좋은 말보다는 나한테 필요한 말을 잘 해주는 그런 사람이 누군가 좀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될 때만 박수 쳐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막 무너질 때도 흔들릴 때도 그 자리 지켜주는 그런 오래된 사람들 아마 주위에 있으실 거예요. 조금 심심할 수도 있지만 잘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한 인연보다 오래된 그런 진심이 훨씬 귀할 수도 있거든요. 오늘 주위에 그런 분들 좀 찾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네, Now and Forever 리차드 막스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아, 지금 내가 이 나이에 뭔가 이제는 내 인생이 정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지금 60대, 70대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내 인생도 지금과 비슷할 것이다. 뭐 이미 정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 뭐 사는 것도 정해져 있고 만나는 사람도 이제는 거의 정해져 있고요. 하시는 일도 그렇고 모든 것이 좀 확정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것 같아요. 아, 지금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게 바로 실수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는 늦었다라는 생각을 너무 일찍 하는 거죠. 예, 행복과 삶의 만족도를 나이에 따라서 살펴본 그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흥미로운 결과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여러 연구에서 보면 삶의 만족도가 젊을 때 이렇게 높았다가 중년기에 조금 이렇게 낮아지고요. 이후에 다시 높아지는 이른바 그 U자형 곡선 이런 곡선이 나타난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 연구에서는 이런 패턴이 모든 나라와 모든 세대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보고가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몇 살부터 행복해진다가 아니라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도 이 삶의 방향이 다시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것처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인생의 어떤 전환점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것이 뭐 너무너무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큰 그런 사건, 엄청난 사건으로 찾아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직장을 그만두거나 뭐 이사를 하는 것, 아니면 자녀가 좀 커서 독립하는 것, 뭐 내가 은퇴하는 것 등등 뭐 이런 큰 변화도 있죠. 하지만 그냥 어느 날 아침에 문득 나는 좀 남은 내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지? 뭘 하면서 나는 살고 싶을까? 이런 질문 하나도 어쩌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인생의 중요한 변화가 단순하게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연구에서 어떤 한 시기를 제대로 마무리했다는 느낌 있잖아요. 아, 이제 이 장은 끝났다. 이런 마무리가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데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무엇을 시작할까? 뭐 이런 생각보다도 그거보다 먼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무엇을 이제 마무리하고 잘 내려놓을 것인가? 이걸 먼저 해야 새로운 시작이 잘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를 좀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뭐 너무너무 그동안 괴롭혔던 어떤 관계가 있다면 그런 관계 하나 내려놓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죠.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포기하지 못했던 것 하나 있으면 그런 것도

0: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다 이런 방향을 정하는 것은 정말 계속해야 될 것 같아요. 인생은 계속 성장하는 거니까요. 1막, 2막, 3막 뭐 연극처럼 이런 게 꼭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60이 넘어서 70이 다 돼서 피아노를 시작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영어 공부를 80이 넘어서도 하시는 분들 또 90이 다 돼서 미술을 해서 화가가 되신 분들 정말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중요한 건 정말 몇 살에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향해서 나이랑 상관없이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범띠 화이팅이라고 하셨잖아요. 62세 범띠면 정말 청년의 나이 아닙니까? 요즘은 정말 그렇습니다. 네, 60대는 이제는 뭐 아주 초중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늦은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저도 연로하신 아버님이 계시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뭔가를 배우시려고 해요. 네, 뭐 스마트폰 하나라도 카톡 보내는 거 하나라도 계속 새로운 것들을 탐구하십니다. 그런 모습들이 아주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월요일 투데이 생각에서는 내 인생의 다음 장에는 무엇을 나는 넣고 싶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만 하면 뭐 당연히 소용없죠. 작은 것 하나라도 한번 시작해보는 것, 다시 시작할 기회가 많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그 2막을 시작하는 첫 페이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함께 투데이 생각 나눠봤습니다.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곡은 All You Need Is Love.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유명한 영화죠. Love Actually의 OST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투데이 영화 산책에서 소개해드릴 영화를 만든 그 감독과 같은 감독입니다. 그럼 혹시 짐작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들께 이제 만약에 딱 하루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혹시 어느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그런 드라마나 영화들이 있어서 그럴 때마다 한번 상상을 해보곤 하죠. 아,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순간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몇 살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 저도 해본 적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지, 다시 해보고 싶은 말, 아니면 다시 살아보고 싶은 그 하루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오늘 투데이 영화 산책에서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2013년 개봉한 영화죠. About Time입니다. 영국 영화. 방금 들으신 곡 Love Actually와 또 Notting Hill로 유명한 리처드 커티스 감독의 작품입니다.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혹시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하고, 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팀, 이 팀은 21살이 되던 날 이 아버지로부터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 우리 집안 남자들은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단다. 이런 말을 하세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어두운 곳에 이렇게 들어가서 주먹을 꼭 쥐고 돌아가고 싶은 순간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팀은 당연히 처음에는 이 능력을 아주 현실적인데 사용을 합니다. 바로 여자친구 만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메리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고 또 시간 여행 능력까지 총 동원해서 사랑을 이루어가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돼요. 과거를 바꾸면 이 현재도 함께 바뀌어 버리는 거죠. 한 번은 이 팀이 과거의 어떤 사건을 바꾸었다가 이 사랑하는 메리와 처음 만났던 그 인연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메리를 찾아가고 처음 만나는 것처럼 다시 막 사랑을 어렵게 시작을 하죠. 이 About Time은 사실 꽤 재밌는 그런 로맨틱 코미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그냥 뭐 가벼운 사랑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 팀은 결혼도 하고 또 아이도 낳고 이렇게 가족을 이루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아,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지만 시간 여행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입니다. 영화에서 가장 가슴을 울리는 관계는 어쩌면 이 사랑하는 팀과 메리보다 팀과 아버지의 관계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아버지는 팀에게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을 알려줬지만 정작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것은 시간을 되돌리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죠. 리처드 커티스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도 굉장히 재밌어요.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이 감독이 어느 날 친구와 맛있는 점심을 먹으면서 야, 행복이 뭘까?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중에 가장 행복했던 날은 언제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특별히 어떤 큰 사건이 있었던 그날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이 친구와 함께 맛있는 점심을 그냥 평범하게 먹던 그날이 아, 나에게는 참 행복한 날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독은 평범한 삶에서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여기다가 시간 여행이라는 상상력을 더해서 바로 이 영화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영화를 보시다 보면 영화의 끝부분,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이 팀은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런 능력이 있다면 정말 항상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하루를 두 번 사는 것처럼 살아보기로 결심을 하죠. 첫 번째는 그냥 평소처럼 살아갑니다. 바쁘게 움직이고 뭐 간간이 짜증도 내고 걱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별것 아닌 일에 마음도 쓰면서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고요. 그리고 같은 하루를 또 다시 한번 산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주변을 천천히 바라보게 되죠. 사람의 표정들도 좀 살피고 한번 쳐다보지 않던 하늘도 한번 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귀도 기울여 보고 이렇게 그 팀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을 온전히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똑같은 하루인데 전혀 다른 하루가 되어가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이 장면이 저도 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젊을 때는 그냥 아, 조금만 더 지나면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애들이 조금만 크면 괜찮겠지. 아니면 아, 내가 조금 더 돈을 벌면 괜찮아지겠지. 아니면 조금 더 성공하면 뭐 그때 행복해지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뒤를 뒤돌아보면은 아,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어느 날 그때는 이미 지나가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About Time은 우리한테 시간을 아껴 쓰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시간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시간을 제대로 살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이건 이제 영화니까 현실에선 그럴 수가 없죠. 우리가 과거를 다시 살아볼 수는 없지만 만약에 오늘 하루를 다시 한번 살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좀 다르게 하고 싶으세요? 어쩌면 우리는 그 답을 알기 위해서 시간 여행 같은 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을 마치 두 번째 기회처럼 살아보는 것. 그것이 About Time이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따뜻한 그런 선물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영화는 About Time이었습니다. 혹시 보지 않으셨다면 아니면 너무 옛날에 보셨다면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제가 추천합니다.

조덕배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아주 옛날에 조덕배 씨 콘서트에 간 기억이 있는데요. 굉장히 노래를 잘 부르시더라고요. 네, 가슴을 울리는 목소리 참 좋았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영화를 소개해드린 길에 책도 한 권 우리 같이 나눠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같이 나누고 싶은 이 책은요. 이 작가가 우리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바로 뉴저지에서 태어난 미국 작가입니다. 미치 앨범의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입니다. 이 책은 소설이 아니라 저자 미치 앨범이 실제로 겪은 이야기예요. 이 미치는 그 대학 시절에 브랜다이스 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가르치던 모리 슈워츠 교수의 아주 아끼는 제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가까웠어요. 미치는 이제 모리 교수의 수업을 굉장히 좋아했고 함께 점심도 먹고 학교 안을 걸으면서 인생 이야기도 나누는 그런 사제지간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았죠. 졸업을 하는 날 이 모리 교수가 미치에게 말했어요. 아, 졸업을 해도 앞으로 계속 연락을 하면서 지내자. 아, 미치도 당연히 어우 그럼요 교수님 자주 연락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가면서 이 미치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공한 스포츠 칼럼니스트가 되었고요. 전화, 인터뷰, 또 원고, 방송 뭐 하루하루 너무너무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모리 교수와의 그 시간이 무려 16년 동안 연락이 끊깁니다. 바로 자주 연락하자고 약속을 했는데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이 미치가 집에서 TV 채널을 이렇게 돌리다가 ABC의 나이트라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는데 그 화면에 자기가 제일 좋아했던 그 스승 모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모리가 루게릭병을 앓고 있었어요. 상태가 좋지 않아서 죽음을 앞둔 이 모리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것을 보게 되는데 이 미치가 그동안 그 16년의 시간을 건너뛰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16년 만에 모리 교수에게 전화를 걸죠. 그래서 다시 만나게 돼요. 미치가 모리를 찾아가고 그 만남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화요일에 찾아가고 다음 화요일에도 찾아가고 그 다음 화요일에도 찾아가게 되죠. 그렇게 모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두 사람은 정말 많이 화요일마다 마주 앉아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돈에 대해서 뭐 가족에 대해서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생애 마지막에 제자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책의 제목이 그래서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에요. 참 이 책을 보면서 미치는 성공하기 위해서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16년을 달려왔는데 정작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수업은 그게 아니라 그 바쁜 삶을 잠시 멈추고 모리 교수님의 마지막을 함께했던 그 매주 화요일 모리와 마주 앉았을 때 이야기 나누었던 그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시간이 없죠. 살다 보면 저희도 글쎄요 졸업하고 선생님 우리 스승의 날에 연락드리셨나요? 연락 자주 드릴게요 선생님 하면서 졸업하지만 잊혀져가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일해야 되고 조금 돈도 벌어야 되고 또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야 되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았던 것이죠. 이때 이제 미치가 모리와 다시 만난 것은 나중에 영원히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열심히 좀 뒤늦었지만 이 스승을 찾아갔던 거죠.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 내가 이 미치처럼 너무 바쁜 나머지 미루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나도 정말 중요한 사람을 이렇게 오랫동안 잊고 사는 건 살진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고요. 그리고 뭐 놓친 건 없나 그런 깨달음들을 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주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내가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하는 것, 뭐 나의 배우자와 함께 앉아 있는 것, 뭐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한 10년, 20년 후에 내가 그때 왜 그걸 못했을까? 그래도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 미치는 나중에나마 우리 모리 교수님을 찾아가서 이런 시간을 보냈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기회도 없을 수 있잖아요. 찾아갔더니 이제 그분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안 계실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뭐 미치처럼 화요일이 아니어도 좋으니
나만의 어떤 화요일 만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 인생에서 꼭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수업인지도 모르거든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책이었습니다.

네, 진주의 목소리로 난 괜찮아 들으셨습니다. 어떤 한 아들이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이제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님의 유품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대요. 상자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값나가는 물건은 없었습니다. 그냥 빛바랜 사진 몇 장, 편지 몇 통, 그리고 손바닥만한 종이가 몇 장 있었어요. 그런데 그 종이를 살펴보니까 거기에 어머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아들이 웃었다. 그래서 행복했다. 이런 글귀가 있는 거죠. 뒤집어서 이렇게 보니까 뒷면에도 짧은 문장들이 이렇게 마치 일기처럼 날짜 옆에 있었습니다. 오늘 딸이 전화를 했다. 남편이 퇴근해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 비가 왔지만 그래도 꽃이 예뻤다. 이런 글귀들이 있었던 겁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그 종이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를 못했대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남기신 그 글을 보고서, 아, 어머니의 행복은 큰 게 아니었구나. 이런 사소한 것들이 어머님께는 굉장히 특별했던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아들이 눈물을 이렇게 흘렸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죠. 어머니가 남기신 이 종이의 진짜 힘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어머니가 무엇을 적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적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보면 사실 그 어머님께 그 집에 좋은 일만 있었을 리는 없습니다. 어느 집안에나 다 고민이 있죠. 문제도 있고요. 뭐 살림이 빠듯한 날도 있었을 거고 몸이 아프셨던 날도 있었을 테고 뭐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속 썩이던 그런 밤도 많으셨을 텐데 그런 문장은 어머니가 남기신 종이에 단 한 군데도 없었다는 거죠. 어머니는 그 매일 밤 그 고단한 하루 중에서 딱 하나 붙잡을 만한 장면 하나를 골라내신 거예요. 그거는 그냥 아 낙관적이다 뭐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어머님의 의지적인 그런 선택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행복이라는 게 뭐 우연히 이렇게 발견되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저녁 스스로에게 오늘 나는 이 종이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생각하는 것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기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꼭 일기가 아니더라도 오늘 내가 붙잡고 싶은 그 장면 하나가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것이면 얼마나 더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밤 어머니가 펜을 든 그 순간처럼요. 오늘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내가 밤에 한 글자, 한 문장 적는다면 나는 어떤 장면을 적어낼까? 오늘 밤 여러분도 마음속에 한 줄 적어내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데이 또 한 시간 이렇게 훌쩍 갔네요. 뭐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틀린 말이 아니라 이렇게 빠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 또 오늘 하루를 즐겁게 보내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잠자고 딱 일어났을 때 굉장히 나는 너무너무 상쾌하다 이러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어제 밤새 뭐 악몽에 시달렸어 이런 분들도 있고 다양하시더라고요. 꿈을 많이 꾸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꿈을 좀 자주 꾸는 편인데 꿈을 꾸는 게 좋은 건지 꿈을 꾸지 않고 자는 게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 어떤 꿈이든 만약에 꾸셨다면 이왕이면 좀 달콤한 꿈 꾸시는 게 좋겠죠. 네, 오늘 여러분 곁에서 저는 물러가고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우진숙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라디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생활 백성 오전 11시 이제 어디 가지 마이소. 라디오에서 생활의 주에 챙겨가세요. 여러분, 일이 많다는 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일이 많다는 거는 나를 필요로 하는 데가 많다는 거니까, 뭐 또 열심히 살고 있다는 뜻이니까 나쁘진 않은데, 어떻게 보면 정작 내 삶에서 놓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순간 아닐까? 뭐 오늘 하신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한번 물어볼까요? 자, 오늘의 게스트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굿모닝.
0: 좋은 아침입니다. 네. 아, 일이 많은 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1: 어떤 일이냐 따라 다르죠. 좋은 일로 많으면 좋은 거고요.
0: 자신의 업무라고 칩시다. 네.
1: 그 업무도 똑같아요. 네. 케이스가 꼬여서 계속 골치 아픈 일이 많으면은 제가 보기엔 힘들고요. 근데 일이 많은데 진짜 잘 풀려서 하나하나씩 해결이 잘 되는 케이스가 많다. 네. 그러면은 신나는 일이고.
0: 아, 네. 맞다. 진짜 그러네요. 와, 일이 많은데 좀 지친다라고 생각했을 때 생각해보니까 일이 좀 안 풀렸네요. 네. 아, 이것도 좀 꼬이고, 그 다음 것도 좀 이상하고, 네. 그 다음 다음도 이상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1: 안 꼬이게 해야죠, 이제.
0: 네. 반대로 돌리면 되겠죠? 꼬인 거 잘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뉴욕과 뉴저지에 살다 보면 뭐 출근길 교통사고부터 직장에서도 뭐 어떤 사고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뜻하지 않게 어떤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이리 와! 하고 도움의 손길을 덥석 잡아줄 김동석 변호사님입니다.
1: 네.
0: 맞습니까?
1: 맞습니다.
0: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법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헷갈릴 때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님과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저희 역시나 유튜브 라이브 방송하고요. 오늘은 제가 특히나 들어오시자마자 뭔가 산뜻해지죠. 이발하셨어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1: 이발...
0: 셔츠 새로 산 건가요? 뭔가 좀 산뜻한데?
1: 셔츠는 한 서른 개 돼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0: 야, 네. 빨래 잘 안 하시네요.
1: 그렇죠.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빨래를 자주 안 해서 네, 뭐 셔츠가 많아요.
0: 네. 어쨌든 오늘 이 산뜻한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유튜브 라이브 들어오시면 K-Radio 라이브 들어오시면 김동석 변호사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입니다. 네.
1: 아, 예. 안녕하세요.
0: 변호사님 항상 활짝 웃고 막 이렇게 사람들하고 대하시잖아요.
1: 네.
0: 저희 사무실 옆 사무실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제 성함 모르는데.
1: 네. 파인모게지 사장님, 네. 제프 전 사장님이세요.
0: 아, 네.
1: 저하고 친한 형님.
0: 그러니까 네. 두 분이 만났을 때 보니까 완전 그냥 웃음꽃이 몽글몽글 피더라고요.
1: 맞아요. 네. 네. 형제같이 지내는 형님. 저한테 크게 멘토를 해주고 되게 네. 좋으신 분이세요.
0: 와. 저도 가끔 엘리베이터 만나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1: 웃으시죠?
0: 수가 없어요.
1: 네. 네. 이 해피 바이브가 네. 전염이 돼요.
0: 그러니까요.
1: 네. 그러니까는 일하다 보면은 이제 스트레스 쌓이고 인상도 쓰고 뭐 집안에서도 나쁜 일이 있을 그쵸. 수 있고 이러잖아요. 제가 직원들한테 부탁하는 게 사무실 오면은 다 잊어버리고 행복하게
0: 야.
1: 웃으면서 시작하자 이렇게 꼭 막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려요. 직원들한테.
0: 거의 어디 일할 자리 없어요. 아니 이제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네. 네. 앞서서 또 제가 그런 얘기 했더니 점심 안 먹는 것도 못 참다 하셨어요.
1: 저요?
0: 네.
1: 예,
0: 네,
1: 아니, 저는 일 때문에 밥 못 먹고 일하고 막 시간도 막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일하고 그런 거는 별로 안 좋아요.
0: 네.
1: 잠깐 괜찮은데 이렇게 오래 가잖아요? 그럼 사람이 지쳐요.
0: 지치죠.
1: 일에 노예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0: 네. 네.
1: 아. 일은 즐거워야 돼요.
0: 아, 즐겨야 되는.
1: 네, 왜냐면은 자는 거 빼고 일터에서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요.
0: 맞아요. 가족들하고 뭐 노는 것보다.
1: 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은 어쩔 때는 제 와이프보다 우리 직원들이 저를 더 잘 알아요.
0: 네. 네.
1: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는 데인데 그 자리가 스트레스 받고 진짜 일이 노예가 되고 이런 자리가 되면 삶이 안 행복할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네. 제가 오늘 뭐 김동석 변호사님 오자마자 이런 행복 얘기를 많이 이렇게 던진 이유가 김동석 변호사님이 항상 저한테 주는 이미지가 그렇기도 하지만 아마 이 어떤 사건을 맡겨도 맡기 의뢰하신 분한테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1: 제가 노력해요. 왜냐면은 이 사고가 나면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0: 그렇죠.
1: 그리고 또 사람마다 좀 어떤 분들은 아유 뭐 사고 났으니까 변호사님 알아서 잘해주세요. 그런 분들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걱정 먼저 시작하세요. 아이고, 내 보험이 올라갈 테고, 내 몸은 어떡하고, 내 차는 어떡하고, 상대방의 보험이 없으면 어떡하고, 보험이 조금 있으면 어떡하고, 나는 많이 다 이렇게 언앤언 걱정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0: 네.
1: 그분들이 좀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힘든데,
0: 네.
1: 그분들한테 차분하게 진정시키는 것도 저희 일이라고 생각해요.
0: 네.
1: 네,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0: 네. 샌더스댄 김동석 법률 그룹입니다.
1: 네.
0: 진짜 어떤 일이 나서 이제 변호사님을 찾게 된다면 그 상황이 얼마나 불안하고 불편할까 싶은데 그 상황을 이렇게.
1: 예. 네. 근데 제가 아까 그 일이 많으면 스트레스 네. 받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물어봤잖아요.
0: 네.
1: 그 중에서 이제 나쁜 일이, 그러니까 꼬이는 일이 많으면 힘든다고 그랬잖아요.
0: 네.
1: 그래서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라디오에서 이런 예 많이 들었어요. 그 첫 단추를 잘 해야지.
0: 네.
1: 아무리 비싸고 예쁜 옷도 단추 제대로 안 끼면 안 예쁘다고.
0: 네.
1: 여러 번 말씀드렸죠. 똑같아요. 일도 처음에 잘 시작해야지.
0: 네.
1: 끝까지 잘 끝나요.
0: 아하. 깔끔하게.
1: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 팀이죠. 그러니까 네. 여의 땅 시작할 때 내 의뢰를 내가 받아서 그 의뢰 받은 거는 이제 우리 직원들이 클레임 셋업을 하고 의뢰인들 치료 잘 받게 이제 도와주고
0: 네.
1: 치료가 끝나면은 리리게이션 팀에서 그걸 받아서 그 케이스 바탕으로 이제 패키지를 만들고 뭐 스페셜스나 뭐 디맨 패키지 해가지고 상대방 보내서 그걸 이제 변호사가 싸워서 해결을 한다든지 소송을 해서 판사님 도움을 통해서 해결하고 절차적으로 간다고요.
0: 네.
1: 그게 이제 seamless 그 플로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쭉쭉쭉 잘 풀려나가잖아요. 그러면 보상금도 잘 나오고요.
0: 네.
1: 빨리 끝나고요.
0: 네.
1: 그리고 스트레스도 안 받아요.
0: 기분도 좋겠네요.
1: 네. 네. 좋은 결과 나오면 이제 축제 분위기라고
0: 네.
1: 사무실에.
0: 네. 야, 상상해도 진짜 기분이 좋아집니다.
1: 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0: 네. 그 첫 단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의뢰인과 변호사와의 첫 단추에 그 첫 단추가 김동석 변호사님이면 그게 잘 이끌어간다.
1: 네. 가끔씩 이제 상담을 하잖아요.
0: 네.
1: 상담을 하면 제가 첫 단추로 잘 시작을 해야 되니까
0: 네.
1: 사소한 거, 쓸데없는 거 상담을 생각하기에 많이 물어봐요.
0: 네.
1: 네. 많이 물어봐요.
0: 혹시나 어떤 분들이 이렇게 그렇게 많이 물어보면 짜증내지 네. 않습니까?
1: 귀찮아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0: 뭐 그것까지 막 이렇게.
1: 네. 네.
0: 네. 많이 물어보는 이유가 있겠죠?
1: 첫 단추.
0: 아, 예.
1: 잘, 모든 걸 제대로 알아야지 케이스가 순조롭게 돌아갈 수 있다고요. 거기에 대책을 세울 수 있고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할 수 있고.
0: 네.
1: 예, 근데 그거를 뭐 귀찮아하시고 힘들어 하신 분들은 열이면 열 거의 다 꼬여요.
0: 아, 뒤로 갈수록?
1: 예. 예. 아, 그때 내가 제대로 또 물어봤을 거 이런 것도 나오고.
0: 네.
1: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의뢰인들도 지금 다른 변호사님 의뢰해가지고 이제 라디오 들으신 분들 있잖아요.
0: 네.
1: 내가 지금 사고 나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부탁드리는 게 변호사님이 부탁하는 거 잘 따라주셔야 돼요.
0: 네.
1: 질문하는 거 잘 열심히 도와주셔야지 본인 케이스가 잘 풀려요.
0: 오. 그게 어떻게 보면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는 지름길일
1: 그렇죠.
0: 수 있겠네요.
1: 네. 네. 상대방한테 너 제대로 빨리 합의 안 하면 오래 걸리지만 더 크게 의도 터질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합의하자고 그럴 때 빨리 해야 돼. 그게 전달이 돼야 돼요.
0: 네, 메시지가.
1: 예,
0: 네,
1: 그러려면은 많이 알아야 돼요, 변호사가. 오, 네. 그 의뢰인에 대해서.
0: 그, 많이 묻는 질문 중에서 의외에 이런 질문도 사실 물어본다. 뭐가 있을까요?
1: 누가, 제가요?
0: 네.
1: 그니까.
0: 사건이 일어났을 때.
1: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앰뷸런스 이머전시룸 가잖아요?
0: 네.
1: 그러면 약, 무슨 약 처방받았냐도 되게 중요해요.
0: 내가 기억도 없고 버렸어요. 이런 것도.
1: 그러면 안 처방 픽업 안 했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되게 중요하고요.
0: 오?
1: 집안에 계단 있냐 없냐도 저한테는 되게 중요해요.
0: 계단?
1: 네. 네.
0: 우리 집은 3층인데?
1: 그러니까요. 매일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돼. 사고 나가지고 허리 아파, 뭐가 어깨 아파, 무릎 아파, 몸도 안 좋고 이런데 매일마다 올라갔다 내려갈 때마다 아이고, 아이고 이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사고 나고 그 후유증 있고 이런
1: 그게 전달이 돼야 돼요. 상대방 쪽에.
0: 네. 네.
1: 그 계단하고 뭔 상관인데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사시는데 개인집입니까? 그러면 아, 저 렌트인데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 제가 집을 가지고 있나 안 가지고 있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스타일의 집에 사냐 그게 되게 중요해요. 저한테는.
0: 네.
1: 그 누구랑 사냐도 되게 중요해요.
0: 누구랑 사냐까지요?
1: 네.
0: 누구?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혼자 사시는 분인지,
0: 네.
1: 아니면은 부모님을 모시고 와이프랑 애들이랑 같이 화목한 가족을 있는 분인지,
0: 네.
1: 아니면 뭐 신혼 부부인지 되게 중요해요. 그것도 전달이 돼야 된다고요.
0: 네.
1: 당신 가해자 때문에 내 피해자가 내 의뢰인이 삶이 바뀌었다. 화목한 가족이 너 때문에 파괴됐다.
0: 네.
1: Shattered. 그러니까는 옛날 같지가 않다.
0: 어허.
1: 원상 복귀 안 된다 이거는. 왜냐면 도자기 깨지면 다시 원상 복귀 안 되잖아요. 네. 아무리 붙여도
0: 깨진
1: 금간 거는 금간 네. 거잖아요. 뭐래 요새는 과학이 좋아가지고 또 고칠 수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네. 그런 거 같이 사고 때문에 몸이 다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이 퀄리티가 바뀌는 거예요.
0: 삶의 질이.
1: 네. 네. 그럼 그 뭐가 바뀌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걸 얘기 안 해주면 제가 아, 이 사람은 보니까는 결혼했겠지? 다 예측이잖아요.
0: 예.
1: 그러면 안 돼요.
0: 그랬다가는 상대팀하고 결혼하는데 뭔 소리예요? 뭐 이럴 수 있겠네요.
1: 네, 그거를 다 만들어 놓는다고요. 네. 일은 무슨 일하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얼마만큼 벌고, 뭐, 취미는 뭐고, 봉사하는 거 있는지 이런 거 다 적어 놓고,
0: 네.
1: 상대방하고 이제 흥정을 하잖아요.
0: 네.
1: 하나씩 던지는 거예요.
0: 오.
1: 그러니까 다친 것만 얘기해서는 그냥 아 이거 다쳤으니까는 예를 들어서 5만 불 줄게. 그런데 이 사람이 다친 거로 지금 가족이 애가 둘 있는데 애기들이야. 네. 근데 엄마가 못 안아줘.
0: 예.
1: 그건 어떡할래?
0: 아,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피해네요.
1: 그렇죠.
0: 예.
1: 그러면 그거 어떡할? 내가 배심원들 같은가 설득하면은 그때 가서는 누가 이길까? 그러면 이제 올라가잖아요 금액이.
0: 예.
1: 그러면 그 다음에 흥정하면서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가족만 있는 게 아니고. 네일살롱에서 일주일에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는 사람인데 지금 일 못해.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평균 이렇게 버는데 이것뿐이 못 벌어. 신분은 없어가지고 세금 보고는 그래 안 해. 그렇지만 버는 건 사실이잖아.
0: 에이.
1: 이거 못 벌면은 제일 지장하는 게 가족이야. 어떡할래. 그러면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예. 옛날에는 이제 활발하게 운동도 하고 가족들하고 등산도 가고 수영도 열심히 하고 짐에 가서 운동도 하고 자기 몸을 잘 관리하는 사람인데 허리하고 목 아프고 무릎 아프고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몸무게가 늘었어.
0: 네. 어떡할래?
1: 예. 어떡할래? 이거 너 때문이야. 너 가해자 때문이야. 그러면 또 올라가는 거야.
0: 예.
1: 그런데.
0: 또.
1: 많아요. 끝도 없어요.
0: 네.
1: 그 카드를 들고 있어야 된다고요.
0: 그러기 위해서 맨 처음에 이제 첫 단추 네. 꼼꼼하게.
1: 네. 그러면 그 내가 내가 물어보는 건 안 쓰는 거 하나도 없어요.
0: 네. 와.
1: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배심원 앞에 갈 때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죠.
0: 네. 그렇죠.
1: 더 구체적으로. 네. 더 구체적으로 이제 입증할 수 있는 다큐멘트 만들고 그러겠지만.
0: 네.
1: 배심원까지 거의 안 가잖아요. 케이스가. 네. 그 전에 합의가 되잖아요.
0: 네.
1: 합의될 때도 쓰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귀찮아서, 아 내가 누구랑 사는 거, 변호사님 뭐가 중요해요? 지금 다친 거 보상금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지금 청취자분들, 의뢰하신 분들 있으면, 변호사님, 제가 지금 신혼부부인데, 거기다 깐난 애기가 있는데, 지금 어깨가 다치고 수술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애를 못 안아요. 그래서 애하고 엄마하고 관계가 이상해졌어요.
0: 애가 막 엄마를 피해 막.
1: 네. 네. 그 관계가 이상해져서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심적으로도 힘듭니다.
0: 네.
1: 전달이 돼야 돼요. 변호사님 얘기 안 하면 몰라요.
0: 그렇죠. 그거 얘기 안 하면 아무도 모르겠다.
1: 그렇죠.
0: 예. 네.
1: 그게 첫 단추예요.
0: 네. 언제나 참 해피바이러스를 이렇게 뿜고 다닌다 해서 유한 이미지만 갖고 있었는데 굉장히 철두철미하시네요.
1: 그렇게 안 하면은 보상금 많이 못 받습니다.
0: 네. 네.
1: 그 의뢰인의 권한은 다친 것만 받는 거는 쉬워요. 치료 기록 병원에서 준 치료 기록 보내기만 하면 되잖아요.
0: 네.
1: 근데 다친 것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요. 보상금을 받을 때 다친 거 3분의 1.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거 3분의 1.
0: 네.
1: 삶이 바뀐 거, 뭐 계단 올라갔다 내렸다 가족, 뭐 취미 생활, 뭐 축구를 한다든지 골프를 친다든지 그런 거 못하고 사회봉사하고 이런 거 3분의 1.
0: 네.
1: 그렇게 계산을 해요.
0: 일반적으로 그냥 사고 나서 뭐 치료받고 뭐 그 정도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군요.
1: 네. 네. 그래서 어쩔 때는 오래 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래 걸릴 때가 있어요.
0: 대신 결과는 훨씬 좋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시간 좀 걸리더라도.
1: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답을 받을 때까지 싸우다 보면 이제 오래 걸릴 때가 있다고요.
0: 네. 자,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광고 듣고 들어올게요. 네. 이쯤 되면 궁금하셨죠?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님 뉴욕에 사무실 있거든요. 플러싱 163-07 디팔로드 스윗 넘버 101호고요. 뉴저지는 팰리세이즈 파크에 있습니다. 460 버겐 블러버드 스윗 넘버 204호입니다. 상담 전화 866-994-4949 866-994-4949 요 번호도 꼭 저장해 두시고요. 막 새벽에 갑자기 사고 나서 당황스러울 때 24시간 연결 가능한 번호입니다. 8087375번입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갑자기 개인적으로 궁금한 한 가지가 생각났는데요. 여기 뉴욕에 자외선 신호가 따로 있는 데가 있잖아요.
1: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고.
0: 네, 네. 신호등에. 네. 근데 자외선 신호가 끝나고 직진 초록불이 들어왔을 때 눈치껏 비보호 자외전을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1: 트래픽 패턴마다 달라요. 어떤 거는 아예 자외전 시그널을 받고 자외전하는 데가 있고.
0: 네.
1: 자외전 시그널 없으면 못 가게 돼 있는 데가 있고요.
0: 네.
1: 파란불인데 그냥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차 없으면 자외전해도 되고.
0: 네.
1: 그러다가 자외전 시그널을 바뀌고 그런 데도 있고 다 달라요.
0: 예.
1: 네, 그러니까 그냥 단정 짓고 아 무조건 된다 이게 아니고
0: 네.
1: 봐야 돼 어떻게 돼 있는지 트래픽이.
0: 네. 네. 한국의 경우는 자외선 신호가 있어 무조건 자외선 신호에 가야 되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그 비보 자외선이 되기도 하고
1: 안 되기도 하고
0: 안 되기도 네, 하고
1: 자외선 시그널 없는 데서 또 자외선 되는 데도 있고요.
0: 네. 네.
1: 다 달라요.
0: 굉장히 헷갈리면서 좀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하고
1: 네.
0: 대신 운전자가 위험은 감수해라 이건가요?
1: 아,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그냥 좀 일관성 있게 하면은 사고가 덜 날 텐데.
0: 예.
1: 어떤 데는 좌회전 시그널 받고 무조건 가게 됐고, 어떤 데는 뭐 아무 때나 좌회전해도 되고 다 다르니까 그것 때문에 네. 헷갈려서 사고 나는 분들도 많으세요.
0: 그러니까요. 예. 네.
1: 그리고 뭐 미국이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거, 특히 뉴욕이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우회전 좌회전 하는 사람이 사람하고 같이 걸어가는 거.
0: 우회전, 좌회전, 사람하고.
1: 특별히 맨해튼.
0: 예.
1: 맨해튼 사람 많잖아요.
0: 그렇죠.
1: 이번에 저희가 타임스퀘어에서 봉사

0: 참.
1: 네. 네 거기도 또 타임스퀘어는 그 자전거 이제 사람 태워가지고 이렇게 노래 아, 빵빵 틀어놓고
0: 인력거 예, 비슷하게.
1: 예. 예, 리어카 같이 생긴 예.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니고.
0: 아.
1: 예. 사람들 막 그 무단횡단 막 하고 그러니까 머리에서 지날 것 같더라고.
0: 맨하탄의 무단횡단은 불법은 아닌 거죠? 어떻습니까? 다 하더라고요.
1: 이 법이 바뀌었어요.
0: 네.
1: 그래서 무단횡단 제이워킹? 제이워킹 한다고 이제 띡 딱지 안 먹어요.
0: 네.
1: 왜 그렇게 법을 바꿨는지 뭐 인종차별 뭐 바탕으로 그렇게 한 건데.
0: 아, 맞아요. 그 딱지를 끄는 인종이 뭐 이렇게. 네.
1: 그래서 인종차별 그래가지고 딱지는 안 먹는데 그래도 과실은 과실이에요.
0: 예.
1: 무단횡단 해가지고 차에 치였다.
0: 사고 났다.
1: 예. 네, 그러면은 당연히 차 운전한 사람이 차 사람 오나 안 오거나 잘 보고 가야 되는데.
0: 네.
1: 이 무단횡단 한 사람들 과실이 되는 거예요. 아, 딱지 안 먹으니까 나는 책임 없지. 그게 아니에요.
0: 아니에요? 네. 과실이 그, 일부 있다.
1: 그렇죠. 네. 과실이 있는 거예요. 바뀐 게 없어요, 그거는. 딱지만 아. 안 먹는 것 뿐이에요.
0: 예. 네. 가끔 가다가 참 요란스러운 운전자들이 있더라고요. 막 팡팡 하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1: 예. 네.
0: 그러니까 물론 나는 무단횡단은 아니었지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1: 네.
0: 비켜라, 너희들. 이런 식으로 가는 네. 분들도 있더라고요.
1: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러다가 이제 과속하고 사람 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무단횡단 사람이라도 이 차가 negligent driving으로 그러니까는 한국말을 뭐라 하지? 그냥 negligent 난폭운전?
0: 어, 예.
1: 난폭운전은 아니고 하여튼 과실운전을 해가지고 사고가 난 게 입증이 되잖아요.
0: 네.
1: 그러면은 다 그 보행자가 다 권한 챙길 수 있어요.
0: 오, 예.
1: 옛날에는 이 사고 이 보행자 이거는 잘 아셔야 돼요. 청취자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0: 네.
1: 무단횡단하지 마시고요.
0: 네, 일단 하지 마시고요. 네,
1: 걸어갈
0: 안
1: 때
0: 되는 거 안 되는
1: 제발
0: 거예요.
1: 핸드폰 좀 그만 보고요.
0: 아. 이어폰 빼시고요.
1: 네. 네. 핸드폰 이렇게 보면서 걸어가신 분들도 많아요. 많이 맞아요. 봐요, 제가.
0: 네.
1: 네. 그래, 하지 마시고요.
0: 네.
1: 옛날에는 그, 뭐, 무단횡단 한다는 뭐, 그래서 이제 그, 보행자가 예를 들어서 80% 과실이고.
0: 네.
1: 차도 사람 못 봤으니까 너 20% 과실이야. 그럼 20% 과실인 사람한테 다 받아낼 수 있어요. 보상금까지.
0: 네.
1: 이제 법이 5월 26일, 2026년 바탕으로 거버너 호클이 법을 바꿔버렸어요.
0: 네.
1: 아주 comparative negligence를 바뀌어버렸거든요.
0: 네.
1: 그래서 차가 그런 시추에이션에서 차가 50% 이상 과실이 돼야 돼요.
0: 만약에 차가 49다 이러면
1: 안 돼요. 못 받아요.
0: 에이.
1: 그럼 배심원 앞에 가서 많이 다쳤어요. 이 사람 많이 다쳤으니까 보상금 주세요. 그게 안 돼요. 배심원들이 아, 이 사람이 와 차가 49% 과실이고 보행자가 51% 과실이 입증이 되잖아요.
0: 네.
1: 그러면 다친 거를 못 보게 돼 있어요. 아예 못 보게 돼 있어요. 그 케이스가 기각이 되는 거예요.
0: 예.
1: 지는 거예요.
0: 와, 그거 참 난감할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 예. 1% 때문에 정말 별별 맞습니다. 자료를 다 모아요.
1: 예. 네. 그러니까 무단횡단하지 마시고요.
0: 네.
1: 만약에 보행자 걸어가서 사고가 나잖아요. 그럼 본인 권한을 챙기셔야 돼요, 이제. 사진을 찍어 놓으셔야 돼요. 어떻게
0: 네.
1: 사고 났고 어디 건넜고 이런 거 좀 해 놓으셔야 돼요.
0: 예.
1: 예. 그 입증이 안 되면 이제 당연히 애매하다 그러면 싸워서 입증 만들어야죠.
0: 네. 그래서
1: 과실 상대방이 더 많다는 거 만들어내야죠. 예. 그렇게 네. 해서 이제 보상금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다 떠나서 차에 치잖아요.
0: 네.
1: 그러면 차 그 친차 보험으로 치료받을 수는 있어요.
0: 아, 치료는 받을 수 있어요.
1: 네, 치료는 무조건 받을 수 있어요. 뉴욕 치료는.
0: 네.
1: 뉴저지는 좀 달라요. 뉴저지는 본인 보험을 통해서 치료받게 돼 있는데.
0: 본인이 보험이 없으면 못 받나요?
1: 그러면은 플리가라고 보험이 네네. 따로 나오는 게 있어요. 잘 돼 있어요. 뉴저지도.
0: 네.
1: 그러니까 그런 걸 받을 수 있으니까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0: 네.
1: 포인트는 과실 입증을 해야 되니까 이제.
0: 네.
1: 그게 더 중요해졌으니까 잘 보라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무단횡단 하지 마시고.
0: 예. 그리고 문득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제 뭐 사고를 당한 사람은 너무 당혹스러우니까 그거 챙기기를 깜빡할 수도 있잖아요. 놓칠 수도 있는데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이 좀 많이 찍어줘야겠어요.
1: 예. 그러니까 예. 우리 한국분들 선한 민족이잖아요.
0: 오지랖일 수도 있지만. 네.
1: 선한 민족이. 저는 한국분들 선한 분들이라고 다 생각하고 우리 청취자분들은 더 선하다고 생각하고요.
0: 네.
1: 만약 그런 거 있으면 도와주세요.
0: 네.
1: 주변에 사진이라 찍고 막 찍어가지고 그분한테 보내줄 수도 있고요.
0: 네.
1: 연락처 줘가지고 필요하면 아무 때나 연락해 내가 줄게.
0: 네.
1: 아니면 차에 블랙박스 있으신 분은 나 블랙박스 찍혔으니까 원하면 내가 아무 때나 줄게. 그 정도는 해주시면 도움 돼요. 귀찮아요. 네. 한 20, 30분 시간 보내야 돼요.
0: 그렇죠. 네.
1: 그래도 그 한 사람의 그
0: 억울함을.
1: 모든 게 좌우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도와줄 수 있으면 꼭 도와드리세요.
0: 네, 기억을 해두겠습니다. 자, 진짜 그런 상황을 목격했을 때 또 우리의 그

불타오르는 정의감으로 그 정도의 도움을 할 수 있다면 해주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얼핏 듭니다. 김동석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고요. 저희 잠시 후에 또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생활백서에서 함께하고 있는 오늘의 게스트는 샌덜센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님입니다. K-Radio 라이브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얼굴 보실 수 있고요. 많이 부끄러워하실 것 같은데 얼굴 보실 수 있고요. 네. 지금 생방송 중인 스튜디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뉴욕 플러싱 163-07 디팟 로드 스윗 넘버 101호고요. 뉴저지는 팰리세이즈 파크에 있습니다. 460 버겐 블러버드 스윗 넘버 204호입니다. 상담 전화 866-994-4949 866-994-4949번이고요. 24시간 상담 가능한 번호 646-808-7375번입니다. 저희 잠시 후 돌아옵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김동석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맘다니 시장이요, 본인의 그 SNS에 헬멧, 그 자전거 헬멧 쓰고 네. 있는 모습을 올렸거든요. 왜냐하면 네. 항상 그 이바이크를 많이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막 그런 모습을 SNS에 네. 올리나 봐요.
1: 네.
0: 근데 헬멧을 안 써서 댓글에 헬멧을 쓰라! 네. 시장님을 위하여! 이런 댓글이 달렸대요.
1: 아유. 제발 좀
0: 썼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1: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날씨 되게 좋았잖아요.
0: 어제
1: 와이프하고 동네 이제 좀 살도 빼고
0: 예.
1: 밥도 많이 먹고 해서 이제 소화도 될 겸 이제 걸어 다녔는데
0: 네.
1: 그 젊은 애들이에요. 젊은 네. 애들이 이제 자전거를 끌고 나왔어요. 끌고 나가 집에 걸어가지에서 나왔는데 다 좋았는데
0: 네.
1: 우리 동네는 좀 농아랜드다 보니까는 이 퀸스 같이 전등이 많이 안 돼 있어요. 가로등 같은 게
0: 예.
1: 어둑어둑하거든요.
0: 네.
1: 헬멧 쓰고 다 잘했는데 자전거에 리플렉터 하나 없이 그냥 그런 자전거예요.
0: 오,
1: 밤에 네. 막 신나게 타고 다니는 거 보니까
0: 네.
1: 그래서 그것도 안 좋아요.
0: 오.
1: 그러니까 라이트도 달고
0: 네.
1: 이 반 그 차 헬라이트 반사돼가지고 반짝반짝거리게 하는 거 있잖아요.
0: 네, 네.
1: 그런 거 달아놔야 돼요, 자전거.
0: 옷이라도.
1: 그렇죠. 네. 옷도 도움되죠. 다 검은 옷 입으면은 네. 걔네들 멀리서 보면은 그 그림자만 보였어요.
0: 맞아.
1: 이제 걸어가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얘기 와이프하고 많이 해줘요.
0: 네.
1: 저거 봤지? 저건 이래서 한데 저래서 한데. 그래서 우리 애들 자전거 못 타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는 그 청취자분들, 자제분들 자전거 타신 분들이 있으면
0: 네.
1: 자제분들 밤에도 탈 수 있으니까 헬멧은 당연한 거고
0: 네.
1: 리플렉터 같은 거 자전거 달아놓고 요새는 키면 반짝반짝 거리면서 리플렉터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0: 예.
1: 그런 거랑 라이트, 플래시라이트 같이 앞에 달려있고 이런 것 좀 달아놓으셔야 돼요.
0: 네. 어쨌든 헬멧 안 쓰면 자전거는 타면 안 되잖아요.
1: 위험하죠. 아니야, 저는 안 탔으면 좋겠어요.
0: 네. 성인은 그게 법적으로 규제가 안 되지 미성년자는 써야 네. 되는 거죠.
1: 미성년자는 네. 16살 미만은 무조건 써야 돼요.
0: 네. 아니 근데 좀 이상하긴 해요. 그러니까 성인이면 머리가 더 큰데
1: 제가
0: 보기엔 것 같은데.
1: 내 머리보다 젊은 애들 머리가 더 튼튼할 것 같은데
0: 어쨌든 이거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바이크든 뭐든 자전거든 이렇게 탈 때 헬멧은 진짜 챙기셔야
1: 네.
0: 그렇게 딱 챙기고 있는 게 멋있어 보여요 진짜.
1: 네 멋있어요. 네. 좀 매열과 딱 헬멧 쓰고 다니고 네. 얼마나 멋있어요.
0: 맞아요. 네,
1: 존경스러워지잖아요.
0: 네. 큰 캠페인이 아닌가 싶네요.
1: 네.
0: 자, 이제 사고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퀸즈 플러싱에서 저녁 7시쯤인데 한인 운전자가 신호등 앞에 차량을 멈췄습니다. 근데 뒤에 오던 SUV가 이 신호등 앞에 멈춘 그 속도를 보지 못하고 뒤에서 부딪혔어요.
1: 네.
0: 충격으로 앞차가 밀리면서 다시 앞차까지.
1: 네.
0: 네. 사고 직후에 운전자 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이제 아프기 시작하고요. 일단 이런 경우에 차량부터 사람은 어떻게 누가 치를 3중 추돌인데
1: 네.
0: 이거 51% 어떻게 찾죠?
1: 당연히 되죠. 우리 차는 중간차잖아요.
0: 네. 우리 차는 네. 중간차.
1: 이제 입증해야 될 게 앞차가 느낀 게 쾅 한 번 느꼈다.
0: 그렇죠.
1: 그게 제일 중요해요.
0: 예.
1: 네, 뒤에 부딪힌 건 명확하잖아요.
0: 예. 그러니까
1: 뒷사람 잘못한 건 명확한 거예요. 중간차 난 잘못 없다. 나도 같이 서 있었는데 같은 피해자다. 앞차랑 중간차랑 이 뒤차가 쳐가지고 밀린 거지.
0: 네.
1: 내가 앞차 쳐왔는데 또 뒤차가 우리 차 친 게 아니다.
0: 아.
1: 그것만 입증하면 돼요. 그건 문제 없으세요.
0: 내가 앞차를 쳤는데 뒤차가 치면 맨 앞에 차가 두 번 쾅쾅하게.
1: 네, 쾅쾅 느꼈을 거 아니에요.
0: 와.
1: 네, 그러면은 뒤차도 가실 있고 네. 중간차도 가실 있는 거야. 앞차한테는.
0: 예.
1: 예. 네.
0: 혹시 또 항상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맨 뒤차가 앞차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쾅이었는데 쾅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
1: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0: 아 예.
1: 그렇죠?
0: 그럼
1: 그건 거짓말. 거짓말을 입증할 수 있게 뭐가 있잖아요.
0: 블랙.
1: 그만큼 좋은 증거물이 없습니다.
0: 아.
1: 그거는 와일드 카드예요.
0: 예.
1: 내가 이 카드 못 꺼내면서 합의하고 이런 데 그랬잖아요.
0: 네.
1: 저는 블랙박스 이미지 봤잖아요.
0: 예.
1: 그냥 보면서 곧바로 안 보내요.
0: 예.
1: 내 말로 그냥 다큐멘트상 이렇게 다 하고 거짓말할 때까지 기다려요.
0: 예.
1: 거짓말 안 하고 이실직고 하면은 뭐 다행이고.
0: 네.
1: 거짓말 하면은 그때 이제 블랙파드 이제 끝낸다고요, 와이카드.
0: 아.
1: 그거를 거짓말 했던 걸 입증을 시켜놔요.
0: 예.
1: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 사람이 뭘 말하든지 잠깐만 너가 말한 거 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는 거짓말 한 사람이잖아.
0: 예.
1: 배심원한테 가서 누구 말을 믿겠어요, 그렇게 되면.
0: 하. 안 믿겠네, 그쪽을.
1: 그렇죠. 네. 예. 그 신빙성이 없는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
0: 예.
1: 근데 미리 줘버리면은 그 카드를 못 쓰잖아요.
0: 그렇죠.
1: 함정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런 걸. 함정을 만드는 거예요. 좀 비도덕적인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의뢰인에 의해서는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0: 네. 아, 비도덕적이지 않죠. 내 편에 섰는데 내가 유리하도록 도와줘야죠.
1: 그렇죠. 이실 짓고 고대로는 말했는데 상대방이 이실 짓고 고대로 말했으면 블랙박스가 뭐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0: 네.
1: 근데 거짓말을 했으니까 블랙박스 보여준 거잖아요. 거짓말 했으니까 주변에 CCTV 보여주는 거잖아요.
0: 예.
1: 예. 그러면 거짓말은 게 입증이 되잖아요.
0: 게임이 끝나간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1: 그래서 이 중간에 사고 난 사람은 예. 상대방이 앞에 차가 거짓말할 수 있는 걸 예측을 하고 네. 안 할 수도 있지만
0: 네.
1: 거짓말했을 때 거짓말을 했다는 걸 입증할 수 있게 뭘 만들어놔야 돼요.
0: 네.
1: 중간에 증인을 만들다든지 아니면은 사고 났을 때 말이랑 2, 3일 있다가 말이랑 다를 수가 있어요.
0: 그렇죠.
1: 네. 네. 집에 와서 생각해보면 잠깐만. 양쪽으로 보다 지금 양쪽으로 봤는데 이렇게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0: 그렇구나.
1: 그러면 현장에서는 보통 다 이실 짓고 해요.
0: 네.
1: 뭐야, what happened? 나 쾅 한번 느꼈는데 저 지 차가 너 차 밀려서 내 차 쳤나 봐.
0: 네.
1: 리코딩 해놓는 거예요.
0: 예.
1: 네. 너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거짓말 했잖아. 제일 좋은 거는 블랙박스 있으면 뭐 실컷 너 실컷 떠들어. 난 증거물 있어. 이게 되니까.
0: 네가 거짓말 할수록 내가 유리해지네요. 네. 블랙박스 있으면. 네.
1: 예. 그렇게는 조치를 해놓으시면 되고
0: 네.
1: 차는 뒷차가 다 책임지게 돼 있고 만약에 입증이 됐으면
0: 네.
1: 그다음에 치료는 본인 보험으로 치료받게 되는 거고요.
0: 네. 네
1: 보상금도 뒷차가 이제 책임져서 이제 보상금을 중간차하고 앞차하고 만약 다쳤으면 네. 네, 주게 돼 있는 거고요.
0: 네. 만약에 이분이 병원을 가지 않았다 다치긴 다쳤는데 이러면은
1: 괜찮아요. 그렇게 많이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사고 났을 때
0: 네.
1: 몸이 너무 안 좋으세요. 막 혈압도 막 올라오고, 막 힘도 없고, 구토도 하고, 네. 어지럽고 막 이래요.
0: 네.
1: 그런 분들 앰뷸런스 타고 빨리 가셔야 돼. 뭐 나쁜 일 생기면 안 되니까.
0: 네.
1: 근데 사고 딱 났는데, 너무 멀쩡해요. 놀라긴 했죠. 심장만 쿵쾅쿵쾅 뛰는 거예요.
0: 네.
1: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잘 만들었어요.
0: 어떻게.
1: 네. 이 사고가 나잖아요. 놀라잖아요.
0: 네.
1: 그러면 몸에서, 아, 내가 사고가 나서 내가 지금,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내 몸을 보호해야 되겠다. 그리고 몸이 저절로 호르몬이 올라와요, 몸에.
0: 네.
1: 어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막 올라와서 몸을 이렇게 다 덮어싸요, 호르몬으로.
0: 네.
1: 그러면 호르몬 그 성분 때문에 아픈 걸 못 느껴요.
0: 아, 예.
1: 예. 네. 근데 이제 호르몬이 그게 떨어지잖아요? 어드레날린이 떨어지잖아요?
0: 네.
1: 그럼 그 다음날 되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몸. 왜 이렇게 몸이 쑤시지? 어지럽고, 미르지, 몸이?
0: 아유, 그날은 괜찮았는데.
1: 예, 네, 힘도 하나도 없네? 이건 이제 차사고예요.
0: 예. 네.
1: 그러니까 당연히 사고 났을 때는 안 아팠으니까 병원 안 갔죠.
0: 네.
1: 그 다음날 아팠으니까?
0: 병원.
1: 그때서는 이제 김동석 변호사 찾아가서 치료받고 보상금 받고 이제 다 절차대로 이제 가는 거라고.
0: 네. 한 일주일 뭐, 한 열흘 정도도 괜찮았는데 그 뒤에 아픈 것도 괜찮습니까?
1: 법적으로 뉴욕은 30일 안에 접수를 하게 됐고요.
0: 예.
1: 나 아픕니다. 치료받겠습니다. 뉴저지는 45일이거든요.
0: 네.
1: 근데 통상적으로 제 경험으로 제가 수천 명 이제 의뢰인들 만났잖아요.
0: 네.
1: 제 경험으로 사고 나고 한 2, 3일 있으면은 증세가 다 나타나요. 통상적으로.
0: 네.
1: 가끔씩 당일날 아프신 분들도 있고요.
0: 예.
1: 가끔씩 2, 3주 후에 아프신 분들도 있어요.
0: 어떡해요, 그럼. 3주 후면.
1: 30일 아니잖아요.
0: 네. 네.
1: 저희 와이프가 그랬어요.
0: 예.
1: 네. 뭐, 크로스 하는데 딸 태우고 가다가 길이 막힌데 뒤에서 몰고 쾅 친 거예요.
0: 네.
1: 당연히 사고상의 변호사 와이프가 사고가 났는데 갔죠. 가가 네. 다 도와줬는데 괜찮대요. 딸도 괜찮대요. 우리 딸은 어렸으니까 애들은 유연해서 잘 안 다쳐요. 다행히.
0: 오, 예.
1: 딸도 괜찮아요. 좀 그런가 보다 넘어갔는데 한 2주 후서부터 몸살기 나고 막 손목 아프고 어깨 아프고 말려가지고 이거 몸살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검진을 해봤더니
0: 네.
1: 이제 차사고 후유증을 이제 다친 거예요. 손목도 많이 피아노 우리 아이폰 피아니스트예요.
0: 예.
1: 이제 피아노 치면 손목 얼마나 많이 써요.
0: 그러니까 없으면 안 되죠.
1: 네, 이제 차사고로 손목을 다쳐가지고 한 5년 고생했어요.
0: 네.
1: 예.
0: 네. 와.
1: 그 손목을 써야 되니까 피아노 쳐야 되니까. 근데 뭐 손목은 아프니까 치료 받고 오면은 조금 낮에다가 치료 피아노 많이 치면 손목 다시 아프.
0: 예. 네.
1: 네. 지금 많이 건강해졌는데.
0: 네.
1: 그러니까 제 포인트는. 교통사고 사고상의 변호사 와이프도 2주 후에 아프다는 거예요.
0: 사람에 따라 다르다.
1: 그렇죠. 다 다르다는 네, 거예요.
0: 네. 그리고 일단 뉴욕은 30일 안에
1: 접수하면 된다. 네. 그러면 치료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0: 노폴트로. 45일.
1: 45일. 그렇죠.
0: 네. 요거는 기억하고 있어야겠네요. 예. 네. 네. 자, 좋습니다. 다음 질문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뉴저지인데요. 펠리세이즈 팍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랑 직진 차량의 충돌 사고입니다. 네. 퇴근 시간에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에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차랑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호등과 네. 비슷하네요. 충돌했습니다. 양쪽 운전자가 전부 내 신호가 파란불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대요.
1: 자, 좌회전하는 사람은 본인 신호가 파란불이든 안 파란불이든 좌회전 시그널에서 턴 안 했으면
0: 네.
1: 그러면은 직진하는 사람이 유리해요.
0: 무조건.
1: 네. 좌회전하면은 좌회전할 때는 직진한 반대쪽에서 직진한 차가 있나 없나 보고
0: 네.
1: 없을 때 좌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아니면 좌회전 시그널 left-turn arrow,
0: 네.
1: left-turn only 봐서 left-turn만 네. 할 거야. 네. 그 신호등을 받고 left-turn을 하다가 빨간불을 안 쓰고 무시하고 빨간불 서 있는 거 무시하고 나가서 쳤다. 그러면 빨간불을 무시한 사람이 잘못이겠죠?
0: 그렇죠.
1: 자 네. 그러면은 left-turn 한 사람이 입증을 해야 돼요.
0: 아,
1: 내가 left-turn error였다. 그리고 이 사람이 빨간불을 지나갔다. 입증을 해야 돼요.
0: 블랙박스가 없으면 그거 어떻게 입증하죠?
1: 그러면 이제 그 교차로니까 뭐 주변에 뭐 CCTV가 있다든지 이렇게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네. 제가 계속 잔소리하는 게 블랙박스 다르시라고.
0: 네.
1: 제가 지금 블랙박스 얘기가 나왔었는데 잘 고장난다고 그랬잖아요.
0: 네.
1: 우리 아들 블랙박스가 고장이 났어요.
0: 오, 예.
1: 예, 뭐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봐도 되고 저렇게 봐도 안 돼요.
0: 네.
1: 근데 당장 보스턴을 가야 돼요.
0: 예.
1: 갔다가 와야 돼요. 멀잖아요.
0: 그쵸.
1: 운전도 오래 해야 되고.
0: 많이 해야 되는데.
1: 근데 저번에 저 여행 갈 때 일회용, 휴대용 그 블랙박스 샀다 그랬잖아요.
0: 네네.
1: 그거 달고 갔어요.
0: 아, 예.
1: 예.
0: 네.
1: 그러니까 블랙박스는 꼭 다르세요.
0: 무조건.
1: 얼마나니까. 휴대, 네. 이거 뭐 선 껴가지고 하고 그런 거 귀찮으시면 그냥 그 USB 꽂는 거,
0: 네.
1: 뭐 시그널제 꽂는 거 그런 휴대용으로 된 그 블랙박스도 있으니까
0: 네.
1: 뭐든지 꼭 하나 다르세요. 앞만 나와도 괜찮아요. 없는 것보다 나아요.
0: 아, 앞쪽만 찍어도 괜찮다?
1: 네. 네. D도 나오면 제일 좋죠. 근데 그거 귀찮으시면 앞만이라도 나올 수 있으면 그거라도 싸워서 이겨낼 수 있으니까
0: 네.
1: 다시 부탁드릴게요. 제 일 편하게 위해서 블랙박스 꼭 다르세요. 그리고
0: 듣고 계시죠? 확인하고 계시죠? 예.
1: 블랙박스 다르신 분, 아, 네, 김 변호사가 한 5년 전에 블랙박스 해가지고 다 달아놨어. 그런 분들은 블랙박스 잘 작동하는지 체크하세요.
0: 아, 왜요? 있다고 다가 아닙니다.
1: 네, 예. 이 기계가 계속 돌아가니까 기계니까 고장나더라고요.
0: 예.
1: 그럼 바꿔 끼면 돼요.
0: 아, 네. 심지어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블랙박스도 있다는 거 사실 저는 변호사님 통해서 알았거든요.
1: 예, 진짜 블랙박스가 얼마나 조그마하냐면요. 제 네. 엄지손가락이 좀 못생겼는데 이 엄지손가락보다 조금 커요.
0: 예.
1: 예, 그렇게 진짜 가벼워요.
0: 와, 엄지척이네요. 그야말로.
1: 예, 요만 엄지손가락만한 거라서 선도 길어가지고 꽂는 데도 문제 없고.
0: 네.
1: 예.
0: 와, 진짜로 블랙박스 없이 에이, 그 무슨 일이. 절대로 안 됩니다. 안 일어나면 좋지만 일어났을 경우를 생각해서 지금 몇 번을 말씀하셨으니까 네. 꼭 장착을 하셔야겠습니다.
1: 그리고 이제 운전 미숙하게
0: 네.
1: 갓 배우신 젊은 친구들, 아들, 네. 자제분들 이렇게 운전하고 보면은 이 젊은 애들이니까는 좀 상황 파악 잘 못하고
0: 네.
1: 사고 나고 말 잘못하고 이럴 때가 많아요.
0: 예.
1: 예, 또 착한 애들은 또, 아, I think I had a green light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0: 아,
1: 착하다 보니까.
0: 예.
1: 그러니까 겸손한 거. 겸손하게 말을 한 거잖아요.
0: 네.
1: 그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0: 어...
1: 다 싸워야 되는 일인데 내 생각에 너 생각 안 중요해. 너가 팩트가 중요한 거지.
0: 네.
1: 그렇잖아요. 뭐가 진실인 게 중요한 거지 너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거를 좀 예방하고 싶으면 자제분들 차에
0: 네.
1: 블랙박스도 꼭 달아주시고요. 그래도 네. 부모님 어르신들 사고 나면 연세도 많으신데 말하기 힘들잖아요.
0: 네.
1: 블랙박스 있으면 효자 노력 하거든요.
0: 맞아. 네. 아유, 어르신들 사고 났을 땐 진짜 필요하겠다 생각 드네요.
1: 네.
0: 얼마나 놀라시고.
1: 네. 그러다 보니까 블랙박스 파는 분이 연락이 왔어요, 사무실.
0: 아니, 근데 하셔도 될 것 같은데.
1: 아, 싫어요.
0: 아, 근데 제가 그 옆에 조그만 자리에 펴놓고 거기서 할게요.
1: 싫습니다. 필요없습니다. 네, 또 꼭 네. 하세요. 애매상 가니까 많더라고요.
0: 네. 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진짜 아마존 있으니까 오늘 시키면 내일 오는 거 아니에요?
1: 네, 금세 다른 것도 본인이 달아도 되고 되게 쉽게 돼 있으니까.
0: 옛날에는 분명히 뭐 차 문을 뜯어가지고
1: 그렇게도 달 수 있고요.
0: 예. 네. 네,
1: 그건 이제 정비소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사고 나서
0: 네.
1: 저희 이제 의뢰인들 오잖아요. 근데 이제 차 고치시잖아요. 차 고칠 때 블락박스 없으신 분들은 제가 정비소 직접 연락할 때도 있고요.
0: 네.
1: 은행한테 꼭 말씀드려요. 에마존 가서 블락박스 사서
0: 네.
1: 정비소 사장님한테 이거 고칠 때 네. 애니메이 뜯고 뭐 이거 하고 저거 할 테니까 아, 네. 할 때 수고스럽지만 이거 좀 달아주세요. 달아주세요. 서비스로 달아주세요. 그냥.
0: 네.
1: 차지 안 하고.
0: 예.
1: 네.
0: 꼭 그때 뭐 너무 네. 늦었지만 그때라도 달아야
1: 그렇죠. 늦은 다음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 그렇다고 난 블랙박스 다음에 이제 사고 나면 달아야지 이러지 마시고.
0: 네, 꼭 달아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갑자기 궁금한 게 그 자회전 신호 뭐 초록 불 때 눈치껏 이렇게 가는 그 자회전일 때 뒤에서 막 빵빵해요.
1: 네.
0: 내 눈에는 저 차가 다가올 것 같아서 지나가기 싫은데 빨리 가라고 자회전하러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1: 그러면 한 길을 뚫고 한 길을 빼면 돼요.
0: 아, 버티면 된다?
1: 네. 네. 그 사람이 사고 나면 빵빵한 사람이 해결 안 해주거든요.
0: 네.
1: 사고 난 거 뒤에서 봤어도 그냥 갈 거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그 뒤에 빵빵거린다고 신경 쓰지 말고요.
0: 네.
1: 본인 생각하기에 제일 안전하다. 그럴 때 턴하셔야 돼요.
0: 아. 네. 저는 강박에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아닌 것 같은데. 네.
1: 빵빵거리냐. 아니, 아니요. 그러다가. 네. 이 오는 차는 못 봐도요.
0: 네.
1: 그 좌회전할 때 차하고 사고 날 때 제일 흔한 사고가 뭐냐면요.
0: 네.
1: 트래픽이 좀 있어요. 반대쪽 길이 레인이 두 개, 세 개 이렇게 있어요.
0: 네.
1: 이제 레인 차, 예를 들어서 이제 노던 블루버드 퇴근길이에요.
0: 네.
1: 이제 퇴근길에 이제 이스트 반드로 노던 블루버드 차들이 많이 가잖아요.
0: 네.
1: 나는 이제 좌회전을 해야 돼요.
0: 네.
1: 첫 번째 차 가라고 트래픽 있으니까 가라고 시그널 줬어요.
0: 네.
1: 두 번째도 가라고 시그널 줬어요. 아, 네. 되는구나 갔어요. 세 번째 차 레인에서 그냥 와봐가지고 부딪히는 게 많아요.
0: 아, 네. 네.
1: 세 번째 차는 옆에 차들이 많으니까 오는지 안 오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0: 그러네요.
1: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첫 번째 차, 두 번째 차 좌회전하는 거 허락했다고
0: 네.
1: 세 번째 차 허락한 건 아니잖아요.
0: 와.
1: 그렇죠?
0: 진짜 상상을 해보니까 저라면 갔을 것 같아요.
1: 네.
0: 가세요, 가세요 하니까.
1: 뒤에서 또 빵빵빵 하니까. 네. 그래야 가도 천천히 가서 세 번째 보면서. 레인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다 세워놓고.
0: 예. 네. 확인하고.
1: 예. 네. 그러고 가셔야 돼요.
0: 네. 네. 와. 그런 부분은 진짜 놓치기 쉬울 것 같아요.
1: 예. 네. 그러니까 네. 이 사고 예방하는 건요. 이기주의 운전을 해야 돼요. Selfish driving.
0: 예.
1: 네.
0: 어떻게 이기적이어야
1: 돼? 이거 selfish한 뒷사람이 빨리 가야 되는데 빵빵거리고 남 배려해 주는 게 아니고
0: 네.
1: 내 안전이 먼저예요.
0: 예.
1: 예. 네. 그다음에 defensive driving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0: 네.
1: 보호를 해서 운전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내가 애들한테 그래, 너 니들 착한 거 아는데 다른 사람들 배려해서 뭐 빨리 가지고 빨리 턴해주고 그거 하지 마라. 너가 먼저야.
0: 네.
1: 뒤에서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빵빵거려도 너가 판단해가지고 갈 때 돼서 가야지. 뒤에서 빵빵거린다고 무리해서 가고 이러면 사고 난다.
0: 예.
1: 예.
0: 와.
1: 되게 중요합니다.
0: 저 오늘 크게 하나 마음에 새기게 되네요. 예.
1: 그 예. selfish driving을 해야 돼요. 운전, 네. 사고 예방하려면.
0: 네. 다른 부분에 다 selfish 하면서 그런 부분은 또, 아이, 괜한 배려를. 그리고 갑자기 또 생각이 하나 나는데요. 신호등에 사람이 건너가고 있을 때.
1: 예.
0: 파란불이어서 건너가기도 하고 빨간불인데 무단횡단하기도 하고 그때 우회전 차량이 사람이 건너가고 있을 때 가도 되나요?
1: 돼.
0: 다 사라질 때까지?
1: 기다려야 돼요. 예. 한국은 법이 바뀌었더라고요.
0: 네.
1: 그 교차로에
0: 반드시 섰다가
1: 사람이 있잖아요.
0: 예?
1: 저쪽에서 한국 길 넓잖아요.
0: 네.
1: 저쪽에 사람이 걸어가고 있어요.
0: 예.
1: 그래도 털 못하게 돼 있어요.
0: 맞아요. 예, 바뀌어가지고.
1: 예,
0: 한 1년 됐나? 뭐, 예. 예.
1: 저번에 한국 가니까 그러더라고. 전 되게 답답해서, 야, 왜 턴 안 해? 친구가 운전하는데, 형, 법이 바뀌고 저 앞에 있는 사람, 그, 인도까지 갈 때까지 턴을 못 한대요.
0: 그럼 건너오던 중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어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1: 기다려야 되는
0: 사람
1: 거예요.
0: 사람 갈 때까지.
1: 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0: 와, 사람이. 최근에...
1: 사람하고 쇳덩어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아, 슈퍼맨 아니면 그러네. 사람이 질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예. 그러니까 쇳덩어리 타고 다니면 우리가 양보해야죠.
0: 예. 쇳덩어리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네요.
1: 예. 예.
0: 그렇다. 그러면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1: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0: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1: 턴을 해서 진입을 했을 때 보행자가 네. 있으면 서줘야 돼요, 무조건.
0: 예. 어떤 분은 저쪽 긴 차선, 왕복 8차선이더라도
1: 예.
0: 저쪽에서 신호등 파란불이 돼가지고 한 발이라도 내려서 이 사람 걸어오고 있으면 여기서 우회전하면 안 된다고 또 하시는 거예요?
1: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길을 그러면은 트래픽이 마비가 될 거예요.
0: 그렇죠. 네. 뒤로 막.
1: 예, 마비가 될 거니까 그건 아니고요.
0: 네.
1: 그렇지만 이제 어르신들 특별히 그 미국 할머니들 이상한 거 워커 같은 거 네. 끌면서 천천히 걸어가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불안감을 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편안하게 걸어가게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럼 기다려줘야 된다고.
0: 기다려야
1: 완전 클리어 될 때까지. 네.
0: 네. 그리고 또 괜히 나가니까 뒤쳐 그냥 생각 없이 따라오다가 이분 걸어오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1: 네. 네.
0: 자, 여기까지 말씀을 또 나눠 봤습니다. 샌더슨 김동석 법률그룹의 김동석 변호사님과 오늘 상담 나눴고요. 상담 전화번호입니다. 866-994-4949 24시간 연결 가능한 번호 646-808-7375번입니다. 변호사님.
1: 네.
0: 오늘도 곳곳에 해피바이러스 전해주시고
1: 노력하겠습니다.
0: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생활백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0: K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야, 오늘 저 우리 수원 영락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 의지가 대단합니다. 반응도 네. 너무너무 좋고요. 네. 저희가 말 한마디 아까 할 때마다 다 이렇게 한마디씩 한마디씩 다 이렇게 거들어주시잖아요.
2: 피드백 해주시대요.
1: 그죠, 그죠.
2: 근데 살짝 예. 무섭더라고요.
1: 그럼요. 수원 빼먹기만 해봐요. 수원 빼먹기만 해봐요.
2: 네. 그냥 네. 영락교회 아니라고.
1: 네. 오늘 또 강의 또 생생하게 네. 살아있을 것 같습니다. 네, 큰 박수로 청해드리죠. 예.
2: 아, 가을은 뭐 하기에 좋은 계절이라고 하나요?
1: 가을이요? 독서.
2: 가을. 네, 가을은 독서. 지금 책 읽으신 지가 오래되셔가지고 지금 그게 좀 아신데. 봄은 뭐 하기 좋은 계절일까요?
1: 여행?
2: 여행.
1: 또?
2: 또요?
1: 여, 이사?
2: 이사.
1: 이사. 또?
3: 결혼.
1: 결혼. 결혼하기 좋아.
2: 결혼 또 하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결혼 한 번만 해야 됩니다. 근데, 봄은 안 하던 운동도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 운동.
1: 그렇죠.
2: 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전거를 좀 타고 있습니다. 네. 네, 자전거를 타면 그 이렇게 강변북로라든지 서울에 이렇게 타면 아주머니들이 엄청 많이 따라오십니다. 그냥 절 따라오는 게 아니라 원래 가시는 거죠. 근데 그 딱 붙는 그 자전거 옷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테러범 마스크 쓰시고 이렇게 막 따라오시는데 저도 이제 자전거를 저 좋아해서 자전거를 타는데요. 네. 며칠 전에는 친한 강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강사님, 이번 주에 강의 없으시면 저희 자전거 좀 같이 타시죠. 그랬더니 아우 좋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기로 하고 하루 전이 됐는데 그 강사님한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아유 김창호 선생님, 제가 좀 사정이 생겨서 자전거를 못 탈 것 같대요. 그래서 아,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그 어린이집을 마치고 유치원을 갔는데 유치원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선생님이 아이를 얼른 데려가라고 그래가지고 아이를 데리러 아빠가 가야 돼서 오늘 자전거는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저는 제 어렸을 적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학교를 조금 일찍 들어갔습니다.
1: 조금 일찍이요?
2: 네, 일찍. 그 한국은 원래 딱 뭐 1월 1일 날 태어났다 그러면 그 다음 이렇게 한 해 돼서 한 살을 먹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음력이 끼면서
1: 맞아요.
2: 태어나자마자 며칠 안 되고 나서
1: 바로
2: 두 살을 먹는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두 살을 먼저 먹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친구들은 8살에 가는데 저는 이제 6살에 가게 됐습니다. 정확하게 치면. 그러니까 애가 너무 어린 나이에 엄마 품에 있다가 초등학교를 가게 된 거죠.
1: 애들은 1년이 다르거든요.
2: 그 어렸을 때 네. 지금은 저기 우리 오 선생님하고 네. 저하고 저... 한 살 차인데요.
1: 그렇죠.
2: 지금은 별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이잖아요.
4: 차이가
2: 차이가 있네요. 아~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차이가. 근데
1: 없네요. 네.
2: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 한 살 차이가 별게 아닌데 어렸을 적엔 한 살 차이가 되게 큰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두 살 차이였으니까 저는 너무 환경에 적응을 못하는 아이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지하철로 한 2역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집하고 학교까지.
1: 아, 거리가.
2: 네. 근데 이제 너무 애가 어리니까 학교를 못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저희 집에 이제 자가용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뭘로 해줬냐면 그 보대기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 네. 어렸을 적에 아이를
1: 그렇죠. 업을 때
2: 없는 때 이렇게 끈 이렇게 두 개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가슴 탁 이렇게 묶는
1: 네.
2: 그거를 묶고 제 가방하고 신주머니를 지어주고 엄마가 학교 앞까지 보름을 데려다 줬습니다.
1: 업어서요?
2: 업어서
1: 6살짜리를
2: 6살짜리 애를 애가 너무 어리니까 어리고 학교를 못 찾아가니까 근데 거기 학교 앞에 한 100m 정도 도착하니까 창피한 걸 알겠더라고요.
1: 아니 죄송한데요.
2: 네.
1: 학교만 못 찾아가신 겁니까? 아니면 그때 혹시 대소변은 가르쳤어요?
2: 대소변은 네 그건 했습니다. 아, 그건 했는데 너무 어려가지고 못 찾아가니까 이제 학교 앞 100m에서 엄마에게 내려달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제 또래 여자애들이 다 그냥 가는데
1: 자기만 엄마
2: 저는 이제 엄마가 네. 이렇게 그걸 해주니까 네, 그래서 그 초등학교 때는 여기에 소수건을 달았었습니다. 있었죠. 흰색 그때는 그걸 왜 하는지 몰랐는데 아마 코를 많이 흘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집사님, 권사님들 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적에 이렇게 코 흘리는 애들은 이렇게 노란 길이 두 개가 이렇게 납니다. 노란 길이 두 개가 이렇게 나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코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는 이게 손으로 그냥
1: 맞아 위에 옷에다가 그냥
2: 이렇게 닦으면 저녁에는 여기가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1: 코팅.
2: 네? 코팅. 코로 코팅이 되어 코팅. 있죠.
1: 코로 코팅. 네.
2: 그래가지고 이제 고고를 하고 가방을 메고 신주머니를 들었는데 키가 너무 작으니까 신주머니가 땅에 이렇게 끌리는 거예요.
1: 끌게 있다.
2: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를 갔는데 저는 적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는 계속 우는 거예요. 수업을 안 받고. 저 학교 뒤에 청소도구함을 놔두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갈색.
1: 그렇죠.
2: 그런 대야라고 하나요? 거기에 이제 그 마포걸레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딱 있는데 거기에서 애가 수업을 안 받고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엄마가 하늘에 있더라고요. 이렇게 창문에. 이렇게 영화처럼. 그럼 이제 계속 엄마 보고 싶다고 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야 창우가 이제 너 12시 넘으면 집에 가니까 너 울지 마. 엄마 조금 이따 오실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이 그 선생님의 아이가 유치원에 적응을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1: 그렇죠. 그때 생각이 딱 나죠.
2: 제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은 언젠가 자기의 생명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뭔가 연결된 곳에서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엄마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때가 있죠.
1: 그렇죠.
2: 그런 때가 있는데 어느 날 강제로 엄마하고
1: 떨어지게 되죠.
2: 네, 떨어지게 됩니다. 사연들은 다 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가 갑자기 네, 돌아가셨거나 네, 그래서 새엄마가 들어오고 아니면 새아빠가 들어오면서 본인은 살 수 없는 환경이 되고 그래서 아 이거는 나는 내 생명인데 난 여기랑 연합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이제 끊어지는 때가 있죠. 혹시 우리 방청객 쪽에 특별히 거기 계신 우리 분 전 권사님 집사님 중에 나는 그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내가 정말 생명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것과 이렇게 좀 단절이 되거나 에? 내가 그 필요로 하는 거 공급받아야 할 때 그렇게 단절된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 혹시
1: 목사님 혹시
2: 마이크 네. 왠지 눈망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있으세요 목사님은?
3: 예, 저는 20살에 제가 군대를 처음 갈 때 성인이었지만
1: 그렇죠.
3: 늘 어머니 아버지 보호 속에 있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부모님을 떠나본 그 경험이 늘 지금도 그때가 좀 많이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청년 시절에 부모님 곁을 떠나본다는 것이 참 마음이 어렵고 네. 또 창밖에 어머니가 보였다라는 그 말씀이 좀 이렇게 새록새록 생각나는 시절이 군대 갈 때였던 것 같습니다.
1: 그럼 그때 한 2년, 3년 정도를 떨어져 계셨던 거잖아요.
3: 예, 2년 2개월 동안 떨어져 있었습니다.
2: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니까 군대에서 불렀던 노래가 생각납니다.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은 현빈이 해병대에 입대하는 날입니다.
1: 네? 녹화날을
2: 오늘 이 녹화하는 날이 네. 현빈이라는 탤런트가 입대하는 날인데
1: 그래서 오늘 어머니도 표정이 별로 좀 이렇게 좋지 않으세요?
2: 입대 현빈 네, 입대하니까 네. 이게 그 군대에 가면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저는 목사님처럼 울었던 것 같아요. 노래가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면회 왔다 돌아가는 철조망박 어머님의 뒷모습

0: 노래가 인상적입니다. 아주 가사가 아주 서정적이고 제대를 해서 불러도 슬프더라고요. 면회 왔다 돌아가는 철조망박 어머님의 뒷모습, 떡보따리 어머님의 정성. 근데 군대 갈 때 엄마가 이제 뭐를 사간 거죠? 뭐를 싸가지고 간 겁니까?
1: 떡.
0: 선수?
1: 떡을
0: 맞춰오신 거죠. 맞아요. 옛날 어머니들은 다 선수 떡을 맞춰오셨는데 요즘 엄마들은 페리카나를 시켜주세요. 페리카나. 페리카나하고 비비큐. 교촌치킨 이런 거를 요즘 엄마들이 시켜주는데
1: 배달시키죠.
0: 옛날 엄마들은 직접 본인이
1: 직접 다 하시고
0: 내 아들이 네. 먹을 거고 또 내 아들 잘 봐달라고 떡을 맞아요. 직접 어머니가 해가지고 보재기에다가 탁 싸가지고 그리고는 어머니는 떡보따리를 남겨놓고 가시는데 철조망 뒤로 어머님의 뒷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 죄송합니다. 내가 이 다음에 효도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 엄마와의 단절. 사람이 어떤 때는 그 아빠와의 단절을 힘들어하고 어떤 때는 엄마와의 단절을 힘들어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게 평생의 상처로 쭉 남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단절은 어떤 단절일까요?
1: 첫 번째.
0: 누구나 겪는 단절. 누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단절을 겪기도 해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모임하다 보면 동창회 하다 보면 친구는 계속 경제적인 것과 연관이 돼서 막 봄에 막 옷도 막 이렇게 네? 더 맞춰 입고 막 남편이 해주고 막 알반지 사주고 근데 우리 남편 집 잘 안 들어오고 막 이렇게
1: 집을 네? 안 들어와
0: 이 원수 같은 인간이 네? 네, 정말 너무 힘들고 그럼 뭐 무슨 단절입니까? 경제적
1: 단절
0: 정서적
1: 단절.
0: 예. 그리고 관계가 단절되죠. 엄마가 필요한 때에 엄마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겪는 단절이 저는 딱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 죽을 때 당연히 단절되죠.
1: 그렇죠.
0: 그렇지만 또 삶은 바로 언제 맨 처음 단절될까요?
2: 어?
0: 왜? 네. 정답을 맞춰버리셨네요.
1: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와.
0: 우리 권사님, 우리 얼룩말 권사님이 지금 맞춰버리셨어요.
1: 얼룩말.
0: 주로 얼룩말이나 표범 권사님들이 정답을 잘 하시는데. 그렇죠. 엄마의 태에서 단절이 인간은 최초의 단절입니다. 모두나 겪는 그 단절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죠.
1: 홀로 섰을 수 있는?
0: 그렇죠. 만약 엄마의 태에서 단절되지 못했다면 지금 저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 엄마의 뱃속에서 계속 큰다고 생각해 보세요. 빨리 안 되잖아요. 막 이렇게 배가 이렇게 불러오잖아요. 계속.
1: 그러니까.
0: 아이를 가지면. 그런데 권사님들 중에 계속 아이를 갖고 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 아이는 언제 나올래나요? 이거 아이가 안 나와.
1: 지금. 단절이 없었으면 어머니의 똥배가 될 뻔했네요, 저희가.
0: 그렇죠. 단절돼야죠. 그런데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올 때 얼마나 큰 공포를 느끼겠습니까?
1: 맞아요.
0: 네. 엄청 힘들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1: 우나요? 그래서.
0: 울죠. 우리 권사님들 다 아이 낳으셨죠? 그 얼굴은 다 마리아 같네요, 지금. 뭐 이렇게. 다, 또, 뭐, 한 번도 안 나본 것 같은, 지금 몸은 나봤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1: 이미 증거는 여기 왔어.
0: 여기 증거가 지금 확실하게 있는데, 아이를 낳을 때 아이가 어떻게 한다고요?
1: 울어요.
0: 울죠? 아이는 왜 울까요?
2: 예? 네? 세상에 나온 게 두려워요.
0: 그러니까. 그렇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엄마하고 단절되는 게, 극단의 싫었어.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하고 엄마하고의 그 생명줄,
1: 그렇죠.
0: 영양분을 연결하는 게 그게 뭡니까?
1: 탯줄.
0: 근데 그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잘라버리잖아요. 생명과 연결됐던 그 생명의 공급원을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너무 무서운 거죠. 네. 그리고 어떤 병원에서는 애를 거꾸로 들고 엉덩이를
1: 맞아요.
0: 때리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두려운 거죠. 아이는 엄마의 태에 있었습니다. 자궁은 아이의 궁전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아이의 궁전에서 아이가 엄마의 최고의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있죠. 이렇게.
1: 이렇게. 거꾸로, 거꾸로.
0: 아, 거꾸로?
1: 응. 그렇게 해서 거꾸로.
0: 거꾸로, 이렇게. 이렇게 있죠.
1: 거꾸로죠.
0: 네. 네. 그리고, 그러고 거꾸로 있다가, 아이가 기분이 좋으면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1: 막 이렇게 발도 차고.
0: 네?
1: 막.
0: 그렇죠.
1: 이렇게.
0: 마치 임신해본 분 같아요. 네. 임신해본 분 같네요. 지금.
1: 제 몸도 보통 예, 몸이 아니거든요.
0: 몸이 만삭이에요, 항상. 네. 그 아이가 기분이 좋으면 엄마가 이렇게 또 치고. 네. 엄마가 웃으면 따라 웃고. 그리고 엄마가 맛있는 걸 그 시기에 되게 공급해 준다고요. 보통은. 철분제도 더 많이 먹고.
1: 그렇죠.
0: 남편한테 페어도 많이 받고. 그래서 그 모든 케어를 받던 이 아이가 몇 달 만에요?
1: 10개월.
0: 네. 10개월 만에. 아이는 나가야 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엄마도 아이를 내보내려고 하죠. 근데 그래도 안 나오면 병원에서 분만 유도하는
1: 그렇죠.
0: 그 무언가를 또 주입합니다. 그럼 이제 아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완전히 보호받고 있었던, 완벽하게 보호해주고 에너지원을 공급해줬던 그 탯줄을 끊어버리고 아이는 이제 세상으로 나와야 하는 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생명의 기쁨인 것 같지만 엄마하고의 아주 묘한 단절인 거죠. 그래서 아이는 우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웃는 애가 없잖아요.
1: 아우 해방이다 이런 건 없었어요.
0: 엄마가 딱 나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애는 그 공포 영화죠.
1: 그렇다.
0: 애가 나오면서 웃어보세요.
1: 그러니까.
0: 그 공포영화예요. 사람은 그렇게 단절을 경험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건 단절인 것 같지만 새로운 세상과의 만나는 시작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저희가 잘 가고 있는데 뭔가 저희를 단절시키는 날이 오는 것 같아요. 아, 나 지금 잘 영양원 공급받고 있는데 잘 보호받고 있는데 여기서 잘 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관계를 매정하게 가위로 탁탁 잘라버리시는 날이 오죠. 그래서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아이 날 때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 날 때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엄마하고 아이가
1: 다 위험해질 수 있죠. 위험하죠.
0: 다 위험해지는 거죠.
1: 네. 네.
0: 아이 셋 이상 나신 권사님, 집사님 손 한번 들어주세요.
1: 셋.
0: 자, 조사하면 다 나오니까요.
1: 네.
0: 자,
1: 한 번.
0: 두 분.
1: 두 분.
0: 두 분. 세 분.
1: 세 분.
0: 네 분.
1: 왜 이렇게 천천히 드세요?
0: 아니, 애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 많이 마셔서
0: 이게, 나 쟤서 넷인가? 잠깐만, 다섯인가?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있는데. 셋도 들어가고, 넷도 들어가고.
1: 그렇죠, 네.
0: 근데 아이가 첫 아이 날 때가 어렵나요? 둘째, 셋째가 어렵나요? 첫 아이가 어렵죠.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엄마는 공포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힘을 주는 게 아닌데 힘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가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힘을 주니까 아이 머리를 이렇게 쪼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는 더 힘들고 그 엄마는 또 힘들고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땐 누가 도와주나요? 지금 다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라가지고, 지금 오늘 이거 청년부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제 얼굴은 경험을.
1: 대답 좀 해주세요. 저희가 나본 적은 없어서.
0: 그렇죠. 그렇죠.
3: 응?
1: 그 의사선생님이나 옆에서 이제 간호사분들이 또. 이렇게.
0: 그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뭐 중요한 때 의사선생님 뭐라고 하죠? 상황을 보면서.
1: 아, 힘주세요. 힘줘!
0: 힘주세요. 뭐, 예? 네. 호흡을 좀 천천히 하세요. 네, 남편한테 욕을 하세요. 막 이렇게 뭘 주문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이 낳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어느 날 삶을 낳아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단절돼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익숙한 것에서 단절돼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단절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당연합니다. 공급받았던 것이니까. 안정된 직장인데 거기에서 어느 날 단절되죠. 아이는 군대 가야 될 때가 된 거예요. 내 딸은 시집 갈 때가 된 겁니다. 그리고 뭔가 그런 때가 오죠. 얘는 내 말이면 되게 잘 들었는데 어느 날 우리 애가 이제 내 말을
1: 안 들어.
0: 안 듣고 이제 새엄마 말을 아니야 이건 아니네. 그러지 말고요. 어느 날 내 말이면 그냥 다 들었던 애인데 내 말 안 들어. 비밀번호 엄마 생일이었는데 핸드폰 비밀번호 이제 누구 생일로 바뀌었어요?
1: 여자친구 생일.
0: 여자친구하고 남자친구 지들 이성 친구 그 생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그때 단절을 느끼죠. 아, 애가 나랑 단절이 된 건가? 그냥 얘는 내가 그냥 마음만 먹으면 항상 내 말대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항상 순종적으로 자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아이에 대해서 누구만 모르고 있었어요?
1: 나만 모르고 있어요.
0: 나만 모르고? 교회 집사님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1: 아, 남들은 다 아는데.
0: 우리 구역 집사님, 권사님 다 아는데 내 남편을 누구만 모른다고요? 나만 몰라. 내 애도 나만 모르고 내 남편도
1: 나만 몰라.
0: 나만 몰라. 난 너무 당황스러워. 아, 우리 교회 집사님 사정을 목사님만 모르고 다 알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어느 날 뭔가 단절됐다고 생각하는 날이 반드시 오는 거죠. 근데 이 단절은 어떻게 보면 단절이지만 다른 시선으로 보면 뭔가요?
1: 뭐, 새로운 만남?
0: 새로운,
1: 뭐 시작?
0: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세상과 시작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단절을 딱 보면 그게 단절이지만 새로운 시작의 관점으로 보면 단절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단절과 시작은 한 단어고 한 시점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프로이드는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얻는 것이 없이 잃는 것은 없다. 네. 반대로 하면 잃는 것이 없이
1: 얻는 것도 없다.
0: 얻는 것은 없다. 얻는 것은 없이 잃는 것은 없고 잃는 것이 없이 얻는 것도 없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최근에 뭔가 단절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건강이 전에 좋았는데 마냥 좋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지방에 뭐가 꼈나요?
1: 응?
0: 지방에 간이 꼈네요. 야, 이렇게 말씀, 야, 제가.
1: 지방에 간이 끼면
0: 콩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네요.
1: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네요.
0: 야, 보세요. 야. 네? 지방에 뭐가 꼈냐고 했더니 간이 꼈다 그러잖아요. 야, 이거 다 알아들으세요. 다 알아들으세요. 자, 전 제가 얘기하고도 가장 놀랐네요. 지방에 간이 낀 거예요. 지방에 간이 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지방 간이 되는 거죠. 예? 네?
1: 간지방.
0: 그 어느 날 보니까 내 건강이 나만 모르게 안 좋아져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남편하고 내 관계가 단절돼 있습니다. 애하고도 관계도 단절돼 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잘 다니던 내 직장에서 내가 단절되기도 합니다.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그리고 더 힘든 때는 내가 예상하지 않은 시기에 그런 일이 닥치는 겁니다. 언젠가 예상은 했죠. 우리 아이가 나를 떠나야 할 날이 온다라는 걸. 근데 그게 내가 예상한 시기가 아닌.
1: 그렇죠. 더 빨리 올 수 있는.
0: 되게 빨리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살을 하려고 할 때도 이렇게 죽으려고 벼랑에 서 있는데 친구가 그 사람 자살하는지 모르고 놀리려고 이렇게 하면은 죽을 뻔했잖아!
1: 아, 죽으려고 했던 사람도.
0: 아, 짜증나! 이씨.
1: 이렇게 죽기 싫은 거거든.
0: 그렇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죽고 싶은 겁니다.
1: 맞아.
0: 사람은 다 자기가 원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기. 내 마음이 준비가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에 오든 후에 오든 극도의 스트레스를 뇌가 받는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단절하십니까? 어머니하고 왜 저는 단절되나요? 네. 따뜻한 가정에서 전 왜 단절이 됐나요? 경제적으로 왜 저를 단절시키셨습니까? 네. 건강이 왜 단절된 건가요? 사회에서 고립된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나만 왕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CBS 올 때도 다른 권사님, 집사님들은 엄청 서로 얘기하는데 나만 창밖을 쳐다보고 왔습니다. 저는 엄청 단절된 것 같습니다.
1: 우리 목사님이 공감하시네.
0: 근데 오늘 전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단절은 새로운 시작이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단절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 탯줄을 끊으시는 것 같습니다.
4: 네.
0: 미국의 그 한 어떤 조그마한 주에 어느 날 갈매기들이 막 떨어져서 죽었더랍니다. 그래서 연구를 했대요. 물고기가 없어졌나 아니면 병이 도는 건가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 마을에 예전부터 조그마한 포구가 있어서 새우를 털면서 그 새우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그걸 그 갈매기들이 그걸 옆에서 노력하지 않고 잡아먹었는데 포구를 옮겨버린 거예요. 다른 주로. 그러니까 이 갈매기들은 수십 대 수백 대에 걸쳐서 갈매기가 한 대가 되게 짧잖아요.
1: 그렇겠네요.
0: 그러니까 얘네는 노력하지 않고
1: 그걸 이렇게 털면
0: 쪼작쪼작 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포구가
1: 옮겨졌어요.
0: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죽은 겁니까? 굶어 죽은 겁니다. 바다에 수많은 물고기와 수많은 새우가 있는데 그거를 잡는 법을 모르는 거죠. 전에 그냥 이렇게 옆에 있는 거 얼추얼추 주워서 작은 노력하면서 먹었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처음 위문 온 교회가 이렇게 교회 주보지에 썼던 글입니다. 그리고는 그 글을 군대 앨범에 적어 옮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죽을 것 같고 너무너무 후회되는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는지. 아 그래. 그전에는 누가 이렇게 털어놓으면 그거 얼른 주워서 수고하지 않고 신앙도 먹고 경제적인 것도 먹고 그랬는데 그렇게 너 살지 마라. 너는 내가 너에게 준 힘으로 스스로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바닷가에 있는 걸 사냥해서 먹어라. 언제까지 남이 수고해서 떨어진 거를 주워서 먹는 그 수고하면서 살 거냐. 엄마의 공급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는. 그렇지만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엄마와 연결된 탯줄을
1: 끊어야죠.
0: 끊고 힘들고 슬프고 두렵고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모습으로 살아날 겁니다. 최근에 뭔가 단절됐다라고 하는 게 있으시면 다시 한번 이 봄에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저희가 가지면서 하나님 저를 어느 부분으로 삶의 어느 부분으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이것을 단절하셨는지 한번 저희가 생각해보고 아이들처럼 슬프면 어떻게 합니까? 울어야 합니다. 애가 태어나서 울어야 됩니다. 그때 긍정의 힘으로 웃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죠.
0: 애가 긍정의 힘으로
1: 애가 너무 긍정적이어서
0: 그렇죠. 슬플 땐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1: 울어야죠.
0: 근데 그냥 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울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슬픈 걸 다 토해내고 우시고 그리고 새로운 세계와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저는 왜 이렇게 이 소리가 듣기 좋죠?
2: 아, 정말. 네. 다시 군대로 돌아간 것 네. 같아요. 아. 함성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3: 근데 이 우렁찬 함성과 함께 네. 우리 또 남선교회 교통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신 구호가 있답니다. 아. 어디, 좀 준비를 좀, 네,
4: 보여주세요. 네, 준비됐습니다. 예, 예. 네. 남선교회,
3: 아. 네, 괜찮아요. 우리 실장님만 준비가 안 되셨군요. 아, 예.
4: 하겠습니다. 교통실 표요.
5: 교통실 표요.
4: 사랑으로 실천하는 청지기가 되자.
5: 사랑으로 실천하는 청지기가 되자. 아~
3: 자, 오늘 긴장 많이 하셨을 텐데 네. 우리 실장님께 특별히
2: 바나나
3: 제가 선물로 좀 드릴게요.
2: 아,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저희 장로님들, 집사님들 사실 외모는 이게 예비역이거든요. 아. 그렇지만 이게 함성은 현역이신 것 같아요.
3: 훈련소입니다, 훈련소.
2: 그래요. 예. 정말 너무 함성이 좋으시고,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우리 바나나와 관련된 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은 혹시 바나나를 처음 언제 드셨는지 기억이 혹시 있으시죠?
3: 네. 시장님,
2: 우리 실장님 바나나
3: 우리 한번 드시죠, 뭐.
2: 근데 언제 처음 드셨어요? 어떤 것 같으세요?
4: 제가 한 75년도쯤에 먹어본 것 같습니다.
2: 75년도? 네. 어떤 상황이셨습니까? 어떻게?
4: 그때 이제 형님이 도예지에 나가셨다가 이제 서울 갔다 오시면서 이게 바나나를 한 뭉태기 사오셨어요.
2: 한 뭉태기요? 뭉태기? 그때, 그러면 저 고향이 우리 장로님 어디세요?
4: 저는 서울 근교인 일산입니다.
2: 아, 그러면 서울 가셨다가 형님이 바나나를 이제 뭉태기로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때가 이제 그러면 학생 때셨어요?
4: 예.
2: 몇 학년?
4: 초등학교 5학년 때 했습니다.
2: 아, 그때. 그때 바나나 좀 귀한 거였나요?
3: 아, 엄청 귀했죠. 예,
4: 저는 그때 처음 봤습니다.
2: 그죠? 아, 바나나를 처음 보셨어요? 네, 네. 첫 번째 바나나 드셨을 때 좀 맛은 어떠셨어요? 기억이 있으세요?
4: 입에서 사르르 녹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3: 지금 한번 좀 드셔보시고 어떤, 예. 네. 지금하고 어떤 좀 차이가 있는지. 그때 그 맛 하시세요? 아니면?
4: 바나나는 똑같은데 네. 맛은 그때하고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아~
2: 그때가 더 좋으신 것 같으시죠?
4: 예, 맞습니다.
2: 그렇죠. 네. 우리 오중철 네. 선생님은 우리 바나나 언제 처음 드셨습니까?
3: 저는 79년도였습니다.
2: 79년도에? 네. 어떤 상황에서 드시게 되죠?
3: 치과 가서 엄마가 안 울면 하나 사준다고 해서.
2: 네. 저는 바나나를 언제 처음 먹었는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요. 초등학교 때 정확하게 몇 학년인지 모르겠는데 저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공사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건물에서 떨어지셨어요.
3: 아이고.
2: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병원에 갔더니 그 바나나를 이제 이렇게 문병 오시면서 사오셨던 것 같아요. 황도하고 네. 바나나하고 그 저희 집이 그렇게 넉넉치 않아서 그런 거를 이렇게 잘 못 먹어보는 거여서요. 그거를 이제 엄마가 이렇게 가져가서 먹어라 그래서 병원에 나와서 바나나하고 황도를 먹는데요. 네. 전 정말 아버지가 자주 입원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가 입원하시니까 뭐 화도 안 내시죠. 네. 뭐 혼도 안 내시죠. 술도 안 잡수시죠. 바나나 먹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자주 떨어지시면 좋겠다. 아이고, 이런
3: 어린 마음.
2: 철없는 생각을.
3: 어린 마음.
2: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때 그 어린 마음에 바나나를 처음 먹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삶이라는 것은 바나나하고 참 비슷하대요. 바나나는 되게 쉽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뭐하고 뭐가 있을까요? 바나나는?
6: 껍질하고
2: 알맹이하고. 네. 그래서요.

0: 이제 어떤가 그 미국 그 만화를 보는데요. 어떤 분들이 바나나를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나를 되게 샛노란 걸 이렇게 까더니 안에 있는 걸 던지고.
1: 아, 껍질을 먹습니다.
0: 뭘 먹습니까? 껍질을 막 이렇게 먹는 거예요.
1: 아, 처음 먹어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0: 이게 뭘 먹는 건지 모르니까요. 네. 그리고 사실 안에 있는 알맹이보다 색깔은
1: 더 예쁘고 노랗고.
0: 더 노랗고 화려하고 그런 거는 껍질이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최근에 이런 일들이 세상에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 한 몇 달 됐는데요. 한국에서 가장 큰 회사에 아주 좋은 자리를 그 맡고 계시던 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살했습니다.
1: 투신 자살을
0: 하셨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은행에 되게 중요한 맞아요. 포지션을 맡으신 분, 누구나 다 그 역할을 맡고 싶고 누구나 다 그 자리에 가고 싶어 하는 분은 또 한강에서 또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이라는 게 참 신앙의 관점으로 봤을 때 매우 좋지 않은, 가슴 아프지만 매우 좋지 않은 일인데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죠. 예전에는요, 돈이 없고 너무 힘들어서 절망해서 많이 죽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해서 많이 죽을까요? 우울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낙담을 해서 되게 많이 사람들이 자살을 한대요. 근데 희한한 건 돈이 있는 분들보다, 없는 분들보다 돈이?
1: 맞아요.
0: 있는 분들이 훨씬 많이 그 어렵고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삶은 크게 두 가지래요. 본질인 바나나 알맹이하고 화려해 보이는 껍데기하고. 그래서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대요. 결국은 놔야 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결코 포기할 수
1: 없는 것.
0: 없는 것이 있대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면 결국은 놔야 할 것들을 놓는 사람. 근데 지혜롭지 못한 자는 결국은 놔야 할 것을
1: 잡고 있죠.
0: 잡고 있고, 그리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포기해버리고, 그러는 게 지혜 없음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바나나의 그 속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껍질을 먹고 안은 후딱후딱 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근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바나나를 먹다가, 바나나 껍질 안에 붙어 있는 그걸 먹고, 이거를 먹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아니야, 화려한 걸 먹는 걸 거야. 그래서 어느 지역에 사시는지, 돈이 어느 만큼 있으신지,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삶을 싸고 있는
1: 껍데기다.
0: 요런 거래요. 네.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사람을 속이는 31가지의 방법을 소개한 책이 있는데요.
1: 마귀요?
0: 네.
1: 마귀.
0: 마귀의 이름은 삼촌 마귀의 이름은 스크루테이프래요.
1: 스크루테이프.
0: 이름이 어려우니까 그냥 테이프로 하겠습니다. 삼촌 마귀의 이름 뭐라고요?
1: 테이프.
0: 테이프 그냥 쉽게 청테이프, 청테이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1: 삼촌 이름
0: 청테이프가 청테이프가 잘못이니까. 그리고 그 조카 마귀의 이름은 웜우드인데 이거는 그냥 우드라고 하신다. 우드. 그래가지고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사람을 속이는 방법을 소개해요.
1: 아, 마귀니까.
0: 네, 마귀니까. 사람을 이렇게 속여라. 그리고 그 중에 보면 어떤 편지가 나오냐면 자기 딴에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을 속일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영부영 살아라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속일 때는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래요. 어떻게 살아라고요?
1: 열심히 살아라.
0: 열심히 살아라. 그냥 에너지를 올인하게 해서 살아라.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게 세 가지가 생긴대요.
1: 열심히 살다.
0: 열심히 살다가 첫 번째는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건강. 세 번째는 열심히 일한다고 할 때 사모님이 우리 일 좀 하고 가족끼리 같이 좀 어디 가요. 그러면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 먹으려고 그러냐? 내가 나 혼자 잘 먹으려고 그래?
1: 그러니까.
0: 다 누구를 위해 한다고요?
1: 나죠.
0: 가족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가족을 위해서. 내가 먹은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나 혼자. 주여 내 속을 누가 합니까? 주여. 그냥.
1: 맞아.
0: 자, 그 중요하다라고 하는 세 번째가 뭐라고요? 가족. 결국은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건데 사람이 열심히 살면서 돌보지 않는 것 세 가지랍니다. 다시 한번 처음에는 누구하고의 관계요?
1: 하나님과의
0: 관계.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 일은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일은 되게 열심히 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올 때 그 성경의 두 여자가 한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접대 하면서 입이 그냥 대빡 나와가지고 그냥 어우 정말 나 혼자 일을 해야 되나 진짜 정말 주여 주여 정말 저 혼자 일을 해야 됩니까 주여 정말 주여 정말 주일날 왜 이렇게 차들이 많이 기어옵니까 주여 정말 어우 주여 정말 헬기를 사주시든지 정말 내가 정말 너무 힘드네요 나 이거 차량 이거 정말 그리고는 본인이 마치 이제 예배 드릴 때는 속이 여러 가지 일로 막 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래서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좋은 건
1: 아닙니다.
0: 아닐 수 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하겠죠.
2: 아, 네.
0: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좋은 건
1: 아니다.
0: 두 번째가 건강을 돌보지 않는데요.
1: 건강을 돌보지 않.
0: 건강. 열심히 살면서 뭘 돌보지 않으신다고요?
2: 건강.
0: 건강. 건강을 망치는 일은 일부러 나쁜 거 먹는 게 아니래요. 건강을 망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안 돌보면 된대요.
1: 네. 아 나쁜 거 먹거나 나쁜 네. 거 하는 게 건강에 안 좋은 게 아니라.
0: 그렇죠.
1: 안 돌보면
0: 우리
1: 되는 거다.
0: 우리 여권사님들 여집사님들. 예. 이렇게 나 살쪄야지 이렇게 먹을까요?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몸이 이렇게 장난이 심하게 돼버렸어요. 이게 에버랜드가 돼버린 거야. 에버랜드 막 이렇게 동물들이 지나다니고 막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하신 건 아니에요. 돌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은요 돌보지 않으면 나빠지는 건데 사람들은 나는 안 좋은 걸 안 먹고 나는 안 좋은 걸 안 하니까. 건강에 이렇게 생각한대요. 근데 건강은 적극적으로 돌봐야 된대요.
2: 네.
0: 그래서 편지에 이런 내용이 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냐면 자기 딴에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돈 벌려고 해친 건강을 찾으려고 번 돈을 다시 쓴단다.
1: 이야, 맞아요.
0: 그리고 그 건강을 찾을 때가 되면 뒤질 때가 된다. 자, 보세요. 그래도 한 20년에서 30년은 열심히 사셔야 여의도에 웬만한 아파트는 하나 살 수 있거든요.
1: 맞습니다.
0: 그거 살라고 열심히 했는데 20년에서 30년 동안 건강을 한 번도 돌본 적이 없으니까 몸이 당연히 망가지죠. 그래가지고 이제 암에 걸린 거예요. 어느 날. 아니면 몸을 너무 혹사시켜가지고 뭐 장기관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나으려면 뭘 써야 됩니까?
1: 돈 써야죠.
0: 돈. 근데 그 돈은 어떻게 해서 번 겁니까? 몸을 폭사해가지고 번 돈을 이제 고치려고 다시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건강을 찾을 만한 때가 되면 사람은 죽을 때가 된대요. 편지의 추신에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기뻐해라. 못 찾고 죽는 놈이 더 많단다. 찾으면 그나마
1: 다행.
0: 다행. 근데 아예 건강을 찾기도 전에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이 40대, 50대에 갑자기 주무시다가 그냥
1: 맞아요.
0: 확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그냥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항상 그러셔요. 저희 엄마는 전라도 분이신데요. 네. 제가 강의를 막 지방에 돌아다니면 아가 쌀쌀해라 쌀쌀 쌀쌀해 쌀쌀
1: 쌀쌀해라
0: 그게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아요.
1: 쌀쌀해라
0: 그러시죠? 네. 쌀쌀해라 응?
1: 쌀쌀해라
0: 어떤 년만 좋은 일 난다잉?
1: 너 감은?
0: 네, 어떤 년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어떤 그분도 남편이 먼저 갔는데 좋겠습니까?
1: 그렇죠.
0: 안 좋죠. 물론 좋은 권사님도 몇 분 계실 거예요. 남편이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냥. 그래도 안 좋죠. 남편이랑 그래도 좀 조그만한 거 먹으면서 오래 행복하게 살라고.
1: 그렇죠.
0: 믿음으로 살라고 결혼했는데 그냥. 남편이 그냥 그렇게 갑자기 가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건강을 돌보지 않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돌보지 않는 게 누구라고요?
1: 가족.
0: 가족이랍니다. 저는요, 저희 아버지가 청각장애가 있으신데요. 네. 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셔서 전 아버지랑 대화를 좀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귀 들리는 아버지들도 애들하고 대화는 안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귀가 들리는데도 뭘 안 한다고요?
1: 대화를 안 하죠.
0: 대화를 안 한다는 거예요. 네. 대화를 안 한대요. 그래서 대화는 뭐고 말은 뭐냐고 했더니 말은 정보를 주고받는 거래요.
1: 말은?
0: 정보. 부부가 싸우면은요, 그 부부끼리 대화를 안 해요. 근데 이제 남편한테 그 아내가 뭐 얘기는 전달할 거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애를 시켜요. 네 애비한테 밥 먹으라고 그래라. 그럼 이제 애가 가서
1: 엄마,
0: 아빠, 저 엄마가 저 식사하시래요. 밥 처먹고 왔다고 그래라.
1: 아빠. 다 들리는데.
0: 다 들리는데. 다 들리는데. 옆에 다 들리는데. 아빠, 엄마, 아빠가 식사하시고 오셨대요. 그러면 자빠져서 자라고 그래라. 그 애가 바르게 자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부모가 그냥 말은 하고 대화하는 정보만 교환하는 거래요. 주일날 대화를 하시면서 안내를 하는 집사님들이 있대요. 근데 말이라는 건 뭐냐면 차 이쪽으로 대세요. 차 빼세요. 라이트 끄세요. 기아 왜 안 채워놨습니까? 수갑을 확 채워버립니다. 이 차 때문에 차가 그냥 못 빠져서 지금 제가 그냥 엄청 힘들었어요. 그냥 요런 거는 말. 근데 이제 대화는 아유 안녕하세요. 네, 저 또 오셨네요. 네, 차 이쪽으로 넣으세요. 네, 아유 차 바꾸셨네요. 네. 어떻게 경차로 바꾸셨네요. 너무 보기 좋으시네 우리 집사님. 아유 안녕하세요. 요거는 대화래요.
1: 대화.
0: 대화는 말을 통해서 마음을 교환하는 게 대화고요. 말은 그냥 정보만 주고받는 거래요. 이쪽으로 넣으세요. 저쪽으로 빼세요. 그러면 사실 사람들이 마음이 안 열리거든요. 예배드리러 왔는데 이렇게 벌써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대화를 딱 하면 아유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2부 예배로 오셨네요. 그러면은 벌써 열려서 예배당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그냥 설교의 은혜를 그냥 더 빨리 받아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은혜 받으러 딱 왔는데 그냥 저쪽으로 빼세요. 이게 정말 기아를 안 치고 그냥 목을 채워버릴까 그냥. 그럼 그냥 마음이 벌써
1: 마음부터가 벌써 그냥
0: 그래가지고 아무리 그냥 그냥 1분에 열릴 그냥 마음이 맞아요. 예배 끝날 때 이제 축도합시다. 그럼 그때 열려요 그냥. 그래서 이게 아주 대화가 중요하대요. 우리 오늘 아버지들 많이 오셨으니까요. 자녀들하고 대화 좀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2: 아, 네.
0: 대화. 그렇다고 또 오늘 이 얘기 듣고 집에 가서 대화하자 다 나와라. 대화. 자, 저기 저 막내부터 돌아가면서 아버지한테 얘기해봐. 대화하게. 그랬더니 애들이 저 할 말 없어요. 들어가서 공부해라. 자, 이런 건 대화가? 대화가 아니다.
1: 그것도 말이죠.
0: 그것도 말이죠. 그것도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관심 있는 거 이런 거 애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거 뭐 우리 아들 요즘에 뭐 사귀는 여자친구 있어? 또 이제 어머니들은 우리 아들 뭐 우리 딸 요즘에 사귀는 뭐 우리 남자 있니? 니 애비 같은 놈은 안 된다?

0: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입이 트이는 영어.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입이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1: Yes,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o 입이 트이는 영어. I'm Jennifer Clyde.
2: 자, 입티영의 모든 주제는 여러분이 다 신청을 주제 신청방을 통해서 해주시는 주제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저작권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저작권 관련된 글을 올려주신 분이 있어서 사연으로 올려주신 건 아닌데요. 익명으로 올려주셨어요. 자, 저작권 관련된 주제 자체를 저희가 그래서 영어로 설명하는 기회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저작권을 일단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1: Copyright.
2: Copyright. 저작권을 보호한다고 하면 copyright protection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은 단어고. I guess things that are protected by copyrights are music, videos, books, and even articles, right?
1: Mm-hmm.
2: You have to get the permission from the copyright holder
1: Absolutely.
2: In order for you to use it somewhere, such as on an online blog or something.
1: Mm-hmm.
2: 여러분, 이제 온라인상에 우리가 영상이나 글 이런 걸 이제 다양하게 포스팅하는 시대다 보니까 저작권이 보호되는 영상이나 음악 혹은 글귀 같은 것들을 조심해 잘 써야 되죠. 그렇죠? 본인이 허락을 받고 쓴다든가. 입지경 교재 내용과 방송 내용도 사실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거든요.
1: 그렇죠.
2: 여러분
1: 네.
2: 이제 자기 개인 블로그라든가 이런 데 이제 그냥 다 전문을 막 포스팅하거나 이거는 조금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어서 조금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1: 네. 그러고 보니까 또 piracy, 뭐 plagiarism, plagiarize 이런 단어들이 생각이 나는데 copyright, 뭐 저작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아무래도 무단복제 이런 단어를 나올 법하잖아요.
2: 그렇죠.
1: 무단복제,
2: 그러니까 piracy죠, piracy.
1: 네, 맞아요. 네.
2: plagiarize는 약간 표절하다라는 뜻이죠.
1: Exactly.
2: plagiarize.
1: 아하.
2: 그러니까 음악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1: 뭐
2: 논문에서 논문 표절.
1: 그렇죠. 논문 표절.
2: 논문 표절 진짜 많이 들어보죠.
1: 맞아요. plagiarize 그거를 표절 자체를 plagiarism이라고 하잖아요.
2: 그렇죠. Yeah. 그러니까 이게 더 큰 맥락에서는 intellectual property rights거든요.
1: Yes.
2: 이게 이제 지적 재산권인데 거긴 뭐 상표권도 있고 특허라고 하죠. patent도 있고요. 오늘 다루는 copyright 저작권도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핵심 단어 몇 개 좀 만나봤고요. 저작권 관련된 글을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은 영어 문장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신청해 주신 주제 저작권 들어봅니다.
3: Talk about copyright protection.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However,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AI technology that can block such actions has become very advanced.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Doing so is a big no-no and is punishable by law.
2: 자,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저작권이 잘 보호가 됩니다. 이런 문장 만들어 볼게요.
1: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 우리가 이제 the 다음에 비교급을 쓰고 바로 뒤에 또 the 다음에 비교급을 쓰면 뭐뭐 할수록 뭐뭐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다다익선 예전에 저도 중고등학교 때 the more the better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뭘 붙여서 쓰는 문장인데요.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사회가 선진화되면 될수록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더 잘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The more, the better. 이거 쓰는 연습입니다.
1: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 자, 지적재산권 발음 다시 한 번만 드릴게요. 천천히요.
1: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 Mm-hmm. One more time.
1: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 자, 이런 이제 지적재산권 중에서 저작권이란 것은 누구의 창작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1: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2: What is exclusive?
1: Exclusive. Pertaining to that person, okay. for example. That only. One thing. Only.
2: That person.
1: Yes.
2: 우리말에 약간 배타적이라는 얘기인데 독점적인, 배타적인의 의미가 exclusive입니다. 자, 발음 드릴게요.
1: Exclusive. E-X-C-L-U-S-I-V-E. Exclusive.
2: Exclusive right 하면 독점적 권리를 말하겠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저작권이 뭔가 하면은 refer to는 뭘 지칭한다라는 얘기니까 copyright.
1: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2: 누군가에 의해서 창작된 것에 대한 독점적 권리. 자, 음악이나 영상, 서적, 기사 등이 모두 이러한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1: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2: Under the protection of 뭐뭐의 보호를 받는의 의미를 쓰실 때 앞에 under를 많이 쓰거든요. Something is under the protection of something.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요.
1: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2: 자, 요즘에는 인터넷에 콘텐츠를 게시하는 것이 상당히 좀 보편화된 시대입니다.
1: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2: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자, 온라인 상에 뭘 올린다고 할 때 문장 끝에 그냥 online 붙이면 되거든요. 요즘엔 인터넷상에 뭘 올리는 경우가 많다. 다시 한번요.
1: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2: 자, 그 다음 문장 잘 보세요. 그러나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다른 사람의 영상이나 음악을 마음대로 막 올려서는 안 된다.
1: However,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So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다른 사람의 뭐 영상이나 음악을 willy-nilly 하게 올릴 수 없다라는 건데 willy-nilly, W-I-L-L-Y hyphen N-I-L-L-Y, meaning carelessly, without thinking, 정말 아무 생각 없이.
2: 그러니까 약간 우리말에 무분별하게.
1: 아무렇게나.
2: 아무렇게나.
1: 막.
2: 약간 제멋대로.
1: 그렇죠.
2: 아, willy-nilly. 참 재밌는 단어네요. 발음이 또 라임도 돼요. willy-nilly. 자, 스펠링 중간에 하이픈을 넣어주시는 게 맞는데요. willy-nilly. You cannot do something willy-nilly 하면 제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1: Yes.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만약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는, 받는 뭐 영상이나 음악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란 말이죠.
2: 그러니까 copyright에다가 protected 붙여주면
1: right.
2: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이라는 그렇죠. 형용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막 올려서는 안 된다.
1: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2: 자, 이런 것을 막는 인공지능 기술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1: AI technology that can block such actions has become very advanced.
2: 그러니까 뭐 영상이나 아니면 음악 같은 것이 배경에 있는데 그것이 저작권 침해인지를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1: 그리고 찾아내기도 해요.
2: 그렇죠. 네. AI technology, artificial intelligence의 약자죠. 자, 인공지능 기술이 that can block such actions. 이와 같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을 게시하는 것을 말하죠. has become very advanced. 상당히 선진화됐습니다. 자, 출판된 책도 마찬가지예요.
1: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2: 자, publish 자체가 출판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미 출간된 서적을 published books라고 합니다. 출판사는 뭐라고 하나요?
1: Publishing company or publisher.
2: Publisher.
1: Yeah.
2: 네, 출판사도 그렇게 부르죠. So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자,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도 합니다. 출간된 서적도요. One more time.
1: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2: 자, 책의 내용을 이제 소셜 미디어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그런 카페나 그런데 올리면 이것은 아주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입니다. So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자, take content from a book, 이 구조 잘 보세요. 책에서 콘텐츠를 따온 거죠.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r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자, 저작권 침해라는 말도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세요. Infringement 발음이요.
1: Infringement. Infringement. I-N-F-R-I-N-G-E-M-E-N-T 해서 copyright infringement.
2: 저작권 침해죠?
1: Yes. 그러니까
2: 저작권 침해 사례가 될 수 있는데 clear case 그랬으니까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볼 수 있겠다. 자, if you take content, one more time.
1: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2: 자, 이러한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Doing so is a big no-no and is punishable by law.
2: Okay?
1: 자, doing so,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행위는 is a big no-no. A big no-no 하면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안 돼요. 이런
2: no,
1: 거잖아.
2: No. No, no. That's a big no-no.
1: Casual, informal 한 표현이긴 하지만 that's a big no-no 하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거거든요.
2: 그렇죠.
1: 절대 해서는 안 되며 and is punishable by law. Punishable, 처벌을 받을 수 있대요. 즉,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2: Punish 하면 처벌하다.
1: Yeah.
2: Punishable 하면 처벌 받을 수 있는.
1: 있는.
2: 법으로, by law.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붙여서 많이 쓰죠. Is punishable by law.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입지형 책의 컨텐츠도 마찬가지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 마무리할게요. 자,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 Talk about copyright protection. The more advanced a society is, the better it is in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mong those rights, copyright refers to the exclusive right to something that was created by someone. Music, videos, books, and articles are all under the protection of copyrights. These days, it's very common to post content online. However,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if they are copyright protected. AI technology that can block such actions has become very advanced. Published books also receive copyright protection. If you take content from a book and post it on social media, on a blog, on YouTube, or on an online community, it's a clear case of copyright infringement. Doing so is a big no-no and is punishable by law.
2: 자, 입지형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제가 실시간 답변 드리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오픈 단톡방에 EB 트는 영어 치시면 단톡방 두 개 나오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주제가 지적재산권 중 저작권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이라는 단어부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자, 첫 번째 문장이요.
1: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2: 지적재산권을 이제 보호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 One more time.
1: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has become more important than ever.
2: 그렇죠. 최근 몇 년간 지적재산에 대한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1: Awareness of intellectual property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2: One more time.
1: Awareness of intellectual property has increased in recent years.
2: Awareness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데 이게 인식이라는 얘기죠.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awareness라고 많이 합니다. 자, 발음 다시 한번 도와드릴게요.
1: Awareness.
2: 이음절 강세예요. Awareness.
1: Awareness.
2: 오케이. 자, 그 다음에 willy-nilly라는 단어 이해하시면 상당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데 우리말로 제멋대로 무분별하게란 뜻입니다.
1: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2: 다른 사람의 영상이나 음악을 마음대로 인터넷에 올려서는 안 된다. Willy-nilly. 문장 끝에 one more time.
1: You can't post other people's videos or music willy-nilly.
2: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을 좀 후회할 수도 있을 거예요. You will regret.
1: You will regret saying things willy-nilly.
2: One more time.
1: You will regret saying things willy-nilly.
2: 아무 생각 안 하고 돈을 전부 흥청망청 써버렸습니다.
1: I spent all my money willy-nilly.
2: 어떻게 쓰시는지 감이 오시죠? One more time.
1: I spent all my money willy-nilly.
2: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Is a big no-no라고 하죠.
1: Posting the content from a book online without permission is a big no-no.
2: 자, 책의 내용을 허락 없이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다. One more time.
1: Posting the content from a book online without permission is a big no-no.
2: 한국에서는 실내에서 신발을 절대 신지 않습니다.
1: Wearing shoes indoors is a big no-no in Korea.
2: 그럴 때도 쓰셔도 되겠네요. 자, 오늘 주제 관련된 대화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Let's listen, everyone.
1: Dialogue practice.
4: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5: It was online, so I printed it.
4: Really? But the content is from a monthly publication.
5: Oh, I suppose taking content from a book and posting it online can be a problem.
4: That's right. It's clearly copyright infringement.
5: You're right. I should tell the person who posted it to stop doing that.
2: "이제 출력을 어디에서 한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어디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걸 출력했다고 하니까 이제 저작권 위반 아니냐 이렇게 대화 내용이 이어집니다. 자, 그거 어디서 출력한 거니? 영어로요.
1: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2: 그때 from이 좀 필요하거든요. 어디에서 출력한 거야?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자, 이게 조금 어렵죠? 끝에 전치다가. One more time.
1: Where did you print that out from?
2: It was online, so I printed it. 온라인상에 있어서 내가 좀 그렇게 출력한 건데 그랬더니 이거 월간지라는 얘기를 합니다.
1: But the content is from a monthly publication.
2: Monthly publication이라고 하면 매월 출간되는 출간물을 말하죠. 다시 한번요.
1: The content is from a monthly publication.
2: Okay. 그래서 온라인상에 이렇게 이런 내용을 올리는 건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 I suppose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1: I suppose taking content from a book and posting it online can be a problem.
2: 그렇죠? 그러면서 명백한 저작권 침해 행위지. 영어로요.
1: It's clearly copyright infringement.
2: Clearly 하면 명백하게라는 뜻이죠. Clearly. It's clearly copyright infringement. 그랬더니요. 마무리요.
1: You're right. I should tell the person who posted it to stop doing that.
2: 이렇게 게시하는 사람한테 게시 중단하라고 말을 해야겠다. 이렇게 서로 온라인상에서도 저작권을 보호하는 그런 문화를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1: Yes,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We hope you have a wonderful day.
2: Bye, everyone.
1: Bye-bye.

0: 기차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8월호 17번째 페이지. 그렇죠. 그렇죠. 천년도 더 된 종소리처럼 역사 이야기를 맑게 들려주는 분이죠. 광일레종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2: 네. 유행어입니다. 그렇죠. 선생님.
3: 그렇죠.
2: 자연스럽다. 예.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석굴암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그래서 신라 유산 시리즈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라 범종의 세계로 들어가 볼 텐데, 가장 널리 알려진 범종은 역시 에밀레종으로 알려진 성덕대왕 신종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얘기도 많이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일단 범종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개념입니까?
3: 그러니까 범종의 범은 브라흐마, 그러니까 진리를 가리키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불교의 진리, 그래서 불교 절에서 쓰는 종을 범종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2: 예, 예, 예.
3: 그러니까 이제 그 범종의 재료에 따라서 구리로 만들었으면 동종, 쇠로 만들었으면 철종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구리를 기반으로 물론 여러 가지 합금이 들어가지만 만들기 때문에 동종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2: 네. 그럼 우리나라 범종이 다른 나라 종과 구별되는 특징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3: 일단 서양종하고 동양종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서양종은 네. 노틀담의 꼽추 같은 거 보면 그 안에 아무리 큰 종이라고 하더라도 추가 있잖아요.
2: 그 추를 직접 사람이 움직여야 되죠.
3: 직접 움직여서 어쨌든 이게 위 아래로 움직이면서
2: 화지모도 안을... 엄청 고생하잖아요.
3: 예, 예, 예, 예. 그래서 안을 치잖아요. 이렇게 예, 예. 안을 치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우리가 학교종이 땡땡땡 할 때도 역시 학교종이 땡땡땡.
2: 아, 그렇죠.
3: 이렇게 치는 예. 것들이 있는데 예. 동아시아의 종은 이제 중국에서 처음 시작할 때 그게 탁이나 용종이라고 하는 악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기에서 시작을 할 때는 악기는 우리가 종묘제례학할 때 보면은 편경도 있지만 편종이라는 악기가 있거든요. 아. 그럼 그거를 실로폰 같이 밖에서 통통통통 쳐요.
2: 아, 예, 예.
3: 그러니까 그게 확장된 개념이니까 동아시아 종은 보통은 밖에서 이렇게 덩
2: 파악기처럼
3: 하고 치는데 이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소리는 저음이 되고 크게 울려 퍼지니까 예. 이제 그런 종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2: 네.
3: 이 가운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일정한 모양과 그다음에 일정한 재료를 쓰면서 중국 종하고 일본 종하고도 좀 구분이 돼요.
2: 아,
3: 그래서 예를 들어서 끝이 이렇게 벌어졌다. 그다음에 재료가 쇠다.
2: 네.
3: 그다음에 무늬가 별로 없다.
2: 네.
3: 이건 그러면 중국 아니면 일본 겁니다.
2: 아.
3: 한국 거는 무늬도 많고 그다음에 네. 끝을 이렇게 살짝 오므리는 항아리 같은
2: 느낌. 아, 그렇죠. 네,
3: 네, 네. 이고 네. 재료가 구리다.
2: 구리고. 네.
3: 그런 것들이 있는데 더 특별한 거는 이제 종을 이렇게 만들면 이걸 바닥에 놓고 칠 수는 없잖아요.
2: 아, 그렇죠.
3: 바닥에는 올리질 않으니까.
2: 그렇죠.
3: 그러니까 위로 들어 올려야 되거든요.
2: 네.
3: 그럼 들어 올리는 네, 고리를. 예,
2: 걸어야죠. 사람이 못 들죠.
3: 고리에 예. 걸어놓고 네. 종각 같은 데 걸어놓잖아요.
2: 예, 예, 예.
3: 이제 걸어놓을 때 그 고리를 이제 용고리가 있는데, 예, 그래서 그 용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2: 예, 예, 예.
3: 그 용의 이제 가슴 부분이나 아니면 그 배 부분을 고리처럼 만들어서 그걸 겁니다.
2: 아, 용유, 저 용이 고리 부분이구나.
3: 예, 그래서 예. 유자가 꼭진 유자니까 예. 용으로 만든 고리 꼭지 그런 의미를 볼 수가 있고.
2: 통이 진짜 있네요.
3: 근데 그 옆에 보면은 예. 대나무 문양의 통이 하나 꽂혀 있어요.
2: 예, 예.
3: 저 대나무 통이 용통 또는 음통이라고 하는 건데,
2: 예.
3: 저거는 우리나라에서만 만든.
2: 아, 그래요?
3: 네. 그래서 저것 덕분에 한국의 종이 조금 더 소리가 예쁘다라는 연구도 있기도 하거든요.
2: 아, 저 통은 그러니까 조각 겸 어쩌면 소리를 더 예쁘게 하는 만든. 용도도 있다.
3: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범종의 원형은 신라에서 시작된 걸로 보고 있거든요.
2: 아, 네네.
3: 그러면 신라 사람들이 저걸 왜 저기다 꽂았을까?
2: 그러니까요.
3: 그러니까 네. 저게 대나무니까 대나무로 만들 수 있는 악기가 피리.
2: 피리.
3: 근데 피리 중에서 신라의 보물. 만파식적.
2: 만파식적.
3: 그걸 꽂은 게 아닐까라는
2: 상징적으로
3: 주장도 있기도 한데
2: 네네네.
3: 이제 그걸 떠나서 제일 예뻐요. 그래서 신라 종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일본에 몇 개, 그다음에 한국에 몇 개가 있는데 네. 한국에 한 세 점 정도 남아 있고
2: 세 점밖에 없어요?
3: 신라 때 거잖아요.
2: 귀한 거네.
3: 아주 귀합니다. 예. 그래서 상원사 동종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주에서 이제

0: 세포 된 동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또 가장 널리 알려진 거는 네. 이제 경주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성덕대왕 신종 봉독사종 그렇죠. 또 일명 에밀로종이라고 부르는 이 종이 이제 유명한데요.
1: 네.
0: 이들 신라 범종은 또 굉장히 나중에 고려나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종보다 아름답거든요.
1: 네.
0: 그리고 아까 일본에도 몇 점의 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근대 어느 시기에 넘어간 걸로 보여져요.
1: 일본으로요?
0: 네. 다행스러운 건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성원사 동종하고 성덕대왕 신종이 네. 가장 아름답고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한국에 남아있으니까 이 둘을 중심으로 예. 감상을 하셔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그럼 본격적으로 성덕대왕 신종 알아보기 전에 그 못지않게 아름답다고 하셨던 상원사 동종도 잠깐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못지않다기보다는 상원사 동종이 네. 더 예쁩니다. 성덕대왕 신종은 좀 커요.
1: 성덕대왕이 섭섭해하지 않을까요?
0: 좀 섭섭해하셔도 좀 할 수가 없는데
1: 예쁘다 근데
0: 정말 예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종을 이제 그 보면은
1: 네.
0: 위에 아까 용으로 만든 용유라고 하는 게 있고 음통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에 용 위에 보면은 상대라고 하는 고리가 그 띠가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마치 예전에 뭔가 위에도 묶고 아래도 묶고 했던 느낌으로 해서 지금 요 위에 거를 상대, 그다음에 밑에 거를 하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1: 네.
0: 띠가 이제 크게 두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옛날 악기의 흔적이었던 그 유두라고 하는 것이 아홉 개씩 서른여섯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을 딱 칠 만한 부분에 뭐가 있냐면은 당좌라고 해서 연꽃 무늬로 밑에서 한 3분의 1 되는 지점이 있고 그 당좌가 양쪽에 있는데 그 사이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를 묘사해 놓은 비천상 그림이 있어요.
1: 네.
0: 근데 이 비천상 그림이 정말 예쁘고 화려합니다. 저게 저 비천의 얼굴이 손톱만한데 저 손톱만한 얼굴의 표정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예. 굉장히 화려하고
1: 예.
0: 이게 사진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데 저 상원사 동종을 가까이서 보면 아까 상대 그다음에 그 유두를 둘러싸고 있는 유곽 그다음에 하대가 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이 띠에 반원형 패턴이 있습니다.
1: 예.
0: 이 반원형 패턴은 신라 종에는 모두 나타나고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신라 종에 그러니까 저게 있으면 신라 종입니다. 물론 신라 종에 저게 없는 것도 있긴 한데
1: 아 네. 있으면 무조건 신라 종.
0: 네. 예. 그래서 일본에서도 저 반원형 패턴을 통해서 저게 신라 종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아니 저 세밀한 거를 또 어떻게 또 반원형 패턴을 만들었을까 볼 수가 있고
1: 예.
0: 전체적인 윤곽도 항아리를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 굉장히 아름다워서
1: 네.
0: 참고로 저 위에 있는 용유에 해당하는 용을 포뢰라고 하는 용으로 보기도 합니다.
1: 포뢰.
0: 네, 그러니까 이 용 가운데 이 용은 되게 겁이 많아서 잘 울어요.
1: 예.
0: 그런데 누구를 제일 무서워하냐면은
1: 네.
0: 고래를 제일 무서워해요.
1: 아, 용인데 고래를 제일 무서워해요.
0: 네, 납득이 예. 안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1: 예. 우리가 붙는 걸 못 봤으니까.
0: 네,
1: 예.
0: 그런데 우리가 그 범종을 치는 이렇게 당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잖아요.
1: 아, 예.
0: 이 나무가 나무. 언뜻 보면 고래의 전체 윤곽하고 비슷하잖아요.
1: 아.
0: 그러니까 이게 고래가 와서 딱 하고 달려드니까 얘가 크게 울 거 아니에요. 무섭다고.
1: 네.
0: 그래서 종소리가 크게 울리라는 뜻으로 포레라고 하는 용을 그 위에 올려놓았다라고 하는데.
1: 그게, 용의 소리를 듣는 거네.
0: 네. 그게 이제 처음부터 일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명나라 때 진주선이라는 책에 보면 용 구자설 가운데
1: 네.
0: 저 포레라는 용 이름이 이제 그렇게 묘사가 되고 되어서 종 위에 있다. 이렇게
1: 네.
0: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1: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성덕대왕 신종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풀어주시죠.
0: 네, 성덕대왕 신종은 아름다운 면에서는 상원사 동종에 살짝 미치지 못하지만 그 규모 그리고 그 내력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된 역사 사실과 연결해서 보면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범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1: 네.
0: 무엇보다도 크기가 남다릅니다. 신라시대 만들었다고 하기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크기이고
1: 상원사 동종보다 훨씬 큰가요?
0: 훨씬 큽니다.
1: 훨씬 커요?
0: 네.
1: 예.
0: 그리고 현존하는 가장 동아시아에 만든 그러니까 쇠종 빼고요.
1: 네.
0: 구리종으로는
1: 동종 중엔?
0: 저게 제일 큽니다.
1: 제일 커요?
0: 네. 그래서 얼마나 크냐면 예. 높이가 3.75m고요.
1: 예.
0: 그다음에 그 밑에 입구 부분이 2.27m 그리고 무게가 18.9톤 그리고 삼국유사 기록에 따르면은 또 저쪽에도 그 명문에도 남아있는 기록에 따르면은 구리를 한 27톤을 썼다고 하거든요.
1: 네.
0: 그런데 주조를 하는 기술자들이 말씀하시기를 한 19톤 정도의 종을 만들려면 25톤에 30톤의 구리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록하고도 일치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1: 아, 그러네요.
0: 이제 문제는 이 이름이 성덕대왕 신종이니까 아들이었던 경도왕이 아버지 성덕대왕의 위협을 기리기 위해서 또는 명복을 빌기 위해서 만들었던 종인데
1: 네.
0: 이게 경도왕 때 완성을 못하고 또 그 아들인 해공왕 때까지
1: 해공왕 때.
0: 이어집니다. 그래서 네. 대략 그 기간이 한 34년 정도 걸렸다는 점에서
1: 시기가 석굴암이랑 비슷하네요.
0: 비슷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국가적인 프로젝트였을 걸로 보여지고요.
1: 예, 예, 예.
0: 그런 면에서 이제 사람들은 궁금해하죠. 저렇게 큰 종을 왜 만들었으며 이제 어떻게 만들었으며 그리고 저게 현재까지 어떤 방식으로 전해졌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네. 받을 수밖에 없는 큰 종입니다.
1: 신라가 굉장히 신경을 썼던 종인 건 분명한데
0: 네.
1: 저 종에 글자가 굉장히 많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토대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삼국유사를 쓴 일연 스님의 기록을 보면 삼국 그 불국사나 석굴암은 약간 자신이 없어요. 이런 전설이 있다.
1: 일연 삼국유사는 고려 후기 때 쓴 거니까.
0: 네, 1200년대 쓴 건데 그런데 이거는 되게 자신 있게 쓰셨어요. 성덕대왕 신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주 간단합니다. 저 명문을 봤어요.
1: 정보, 출처 뭐 이런 게 확실해.
0: 명문하고 일치하거든요, 기록이.
1: 기록이 중요합니다.
0: 네, 그래서 종 표면에 1037자의 글자가 있는데 한 20여 자를 제외하고는 다 판독이 가능한 그러니까 이제 그 글자를 통해서 이런 스님이 가만히 봐서 해갖고 그 내용을 일부를 그냥 적은
1: 술술 쓸 수 있어요.
0: 네. 예. 그래서 771년 12월에 완성했다. 그 기록까지도 이제 명확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1: 네.
0: 이 그 천자가 넘는 명문의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처음은 이제 종을 왜 만들었는가 어떻게 만들었는가
1: 예.
0: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경도왕이 아버지 성덕대왕의 어떤
1: 업적을
0: 기리고 또 명복을 빌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관련된 불교 교리를 쭉 정리를 해서 이제 뭐 시처럼 이렇게 쭉 적어 내려가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명단이 수십 명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만드는 사람 누구, 기술자 누구, 후원자 누구 이렇게 쭉 적혀 있어요.
1: 영화 엔딩 크레딧처럼.
0: 맞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1: 이름 올라가는 거죠.
0: 그러니까 요즘에도 이제 뭐 비석을 만들거나 무슨 큰 건축물을 만들면 그 옆에 보면 그 뒤에 그러니까 앞면은 무슨 비 하지만 뒷면에 보면은
1: 만든 이들
0: 쭉 이름 적혀 있는 것과 비슷해서 이게 이제 당대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료거든요.
1: 고맙네.
0: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새겨져 있어서, 아, 이 성덕대왕 신종의 내력은 다른 국가유산, 문화유산에 비해서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 저 명단에 좀 눈에 띄는 인물도 있습니까?
0: 네. 뭐, 김양상이나 이런 어떤 그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도 있는데,
1: 네.
0: 눈에 띄는 인물은 만월태후가 될 것 같아요.
1: 만월태후?
0: 네. 이제 경덕왕의 왕비인데 당신은 그냥 태후라는 표현도 썼었거든요.
1: 예.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월태후 또는 만월왕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1: 네.
0: 이분이 이제 해공왕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1: 네.
0: 그런데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게 경도왕 때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완성된 거는 해공왕 때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완성의 막바지 어쨌든 굉장히 힘든 작업을 이때 했을 거다. 왜냐하면 해공왕은 8살에 왕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거를 주도할 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섭정이었던 어머니가 그 역할을 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종이 아 경도왕이 아버지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종교적이었겠구나.
1: 네.
0: 이렇게 보다가 아닌가? 경도왕과 해공왕의 효도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이 만월태후의 이름이 주도적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이 정권의 주체다. 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싶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봉덕사도 성덕왕 경도왕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절이거든요.
1: 네.
0: 이 종을 만들어 걸었던 절.
1: 예.
0: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게 이제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1: 네.
0: 한편으로는 경도왕의 전비 그러니까 왕비가 두 분이었나 봐요. 처음에 한 분이셨다가 이분이 이제 쫓겨나고 이제 다시 이분이 들어오거든요.
1: 네.
0: 근데 그분이 만들었던 게 이거보다 훨씬 더 컸던 황룡사의 대종이에요.
1: 아, 그러니까
0: 네 배 컸다고 합니다. 무게 기준으로.
1: 경도왕의 첫 번째 부인이 만든 게 네 배 컸고
0: 네.
1: 두 번째 부인의 이름을 올린 건
0: 성덕대왕
1: 신종이고.
0: 그러니까 막 약간의 경쟁심도 발동이 돼서 훨씬 더 잘 만들어야겠다.
1: 네
0: 이미 그거는 만들었으니까.
1: 네 배 컸지만 황룡사와 함께 소실됐겠죠?
0: 아니요. 중간에 뭔가 또 다른 이유로 사라진 걸로 보여요.
1: 다른 이유?
0: 네. 그래서 그게 종이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종과도 좀 비교를 하려고 했던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1: 네. 그렇다면 이제 다들 궁금해하실 에밀레 종 설화. 그러니까 이제 종에서 소리가 잘 안 나니까 아이를 그 쇠물에 같이 녹여서 종을 만들면 소리가 날 것이다 해서 해봤더니 뭐 에밀레, 에밀레.
0: 어미일레, 어미일레. 그래서 줄여서 에밀레.
1: 어미?
0: 어미, 엄마.
1: 아, 엄마라는 뜻이에요, 에밀레가?
0: 네. 엄마, 엄마 이렇게 부르고.
1: 아, 맞다. 그랬던 것 같다. 설화가. 네, 아, 네. 아이의 울음이죠.
0: 네, 아이의 울음이어서.
1: 좀 기괴합니다, 얘기가.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도 궁금하고.
0: 기괴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1920년대 70, 그러니까 1970년대 80년대까지 동화책에 다 나왔어요.
1: 네, 맞아요.
0: 그러니까 그때는
1: 네.
0: 동화가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잔혹 동화들이
1: 많죠.
0: 많았었던 네. 거고. 그런데 이거는 좀 더 심각한 부분이죠. 어머니가 이제 시주를 해서 아이가 들어가서 아이가 엄마를 울면서 찾았다.
1: 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시주를 한 거구나. 네. 아이를. 아,
0: 그러니까 이 그렇구나. 부분이 이제 역사 연구자들 뿐만 아니라 네. 일반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게 언제쯤이냐면 이제 막 그 역사도 그냥 처음에는 그 사실 기록을 하다가 네. 그 다음에 전달 하다가 깨닫고 보면서 이게 진짠가? 라고 돌아본 때가 한 90년대쯤인 거예요.
1: 1990년대요?
0: 네. 이게 진짜겠어? 어. 라고 이제 의심을 품기 시작한
1: 설마.
0: 거죠.
1: 예. 예.
0: 그때부터 이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1: 네.
0: 이제 그러면서
1: 사실일
0: 이제,
1: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0: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이 아닐 거야. 그걸 이제 믿고 네. 이제 찾아갑니다. 그래서 네. 이제 몇 가지 근거를 이제 찾아내기도 했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과학적으로 이 종 안에 성분 분석을 해보자. 그러면 사람 뼈에 인이라는 게 있는데
1: 아,
0: 인 성분이
1: 아, 인이 나오면
0: 여기 나오겠느냐. 그런데 예. 거의 출토되지 않는다.
1: 아, 해본 거예요?
0: 네, 해봤어요.
1: 성분 분석을.
0: 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1: 네.
0: 이 사실은 에밀레 종이라고 부르는 전설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거다를 가능하면은 믿고 싶어하고 네. 그쪽으로 결론 좀 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이야기가 처음으로 정리된 게 네. 일제강점기 전후라는 점에서
1: 아, 그래요?
0: 그 전 예를 들어서 동경잡기라든지 신증동국여지 승남이라든지 이후에 네. 지리지에 에밀레 종 설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 예.
0: 고려 조선 사람들 이런 내용 찾았으면 분명히 적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내용이 없고 삼국유사에도 이 내용이 없어요.
1: 그럼 구전도 안 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0: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1: 거.
0: 문제는 네. 그런데 갑자기 이게 돌출하는 건 좀 독특해요.
1: 그것 좀 이상하죠.
0: 왜냐하면 네. 이게 뭔가 창작을 했으면 처음에 그래서 창작설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1920년대에 이 에밀레 종 관련된 전설을 여러 기록과 책으로 일본까지 전달을 합니다.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처음에는 창작설이 등장을 했어요.
1: 예, 예, 예.
0: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1910년에 영어로 기록된 문서들이 나온 거예요.
1: 에밀레 종 설화가요?
0: 프레이스 알렌 이런 사람들이 네. 여러 지역을 답사를 하면서 네. 현지에 있었던 민담을 체록을 한 거예요.
1: 그럼 에밀레 번역 뭐 마미로 하나요?
0: 그건 잘
1: 마미
0: 모르겠습니다.
1: 아, 궁금하네 그것도.
0: 그러니까
1: 예.
0: 1910년대의 영어 기록이 더 먼저인 거예요.
1: 어떻게 봐야 되죠?
0: 그러니까 이제 한글 기록은 1935년에 송석하라는 분이 신화전설의 신라라는 데서 처음으로 한글 기록으로는 등장을 하지만
1: 네.
0: 이미 1910년에 체록이 됐다는 얘기는 민간에서 전해졌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사람들이 우울해합니다. 이거 민담으로는 전해졌구나. 그러면은 이게 사실일 수도 있겠네.
1: 저 끔찍한 이야기가.
0: 이런 생각들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1: 네.
0: 아 이걸 어떻게 봐야 되지 하면서 또 다양한 연구가 이제 추가로 이어지고 있는데
1: 네.
0: 이제 최근에 조금 흥미로운 연구가 나왔습니다.
1: 어떤 게 있습니까?
0: 바로 뭐냐면 이게 뭔가 이 전설이
1: 네.
0: 한국스럽지 않다라는 느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고
1: 네.
0: 그리고 보통의 민간 설화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웅녀와 같은 이야기들이 동아시아 전체에 퍼져 있던 전설이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단군 신화와 관련된 것들이. 그러면은 이게 혹시 다른 나라에 있는지 좀 찾아보자.
1: 비슷한 설화가?
0: 있는지 찾아보자라는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1: 네.
0: 중국에 이와 비슷한 설화가 있다는 걸 찾아냈고 그것도 그 설화가 종과 관련됐다라는 설화를 찾아낸 겁니다.
1: 중국 어디요? 네.
0: 중국의 감숙성의 무이시라고 하는 곳에 대운사라는 절이 있는데
1: 예, 예, 예.
0: 여기에 대운사 대종과 관련된 설화가 이 성덕대왕 신종 설화, 에밀레종 설화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1: 어떤 내용입니까?
0: 그래서 대운사에 어떤 얘기가 전해지냐면은 네. 원래 이 절은 이제 그 절에 이제 그 중국의 당나라 때 황제입니다. 황제가 내 공이 크니까 전국의 절에서 큰 종을 만들어서 그 덕을 널리 펼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감숙성의 무이시에 있었던 태수가
1: 예.
0: 잘 보이고 싶은 거 아니에요, 황제한테.
1: 아, 네.
0: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그 수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을.
1: 가장 멋지고 크게 만들고 소리도 크게 만들기 위해서.
0: 그렇게 하려면 예, 예. 이제 돈을 많이 끌어모아야 그렇죠.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수탈하기 위해서 승려와 함께 관리들을 보내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시주를 강요하는 승려, 이제 시주를 받는 승려를 모연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연승이 가난한 집에 와서도 있는 거 없는 거 다 내놓으라고. 거의 시주를 받는 거지만 약간 협박조로 했나 봐요.
1: 예, 예.
0: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그 주인이 가뭄으로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가 시주할 게 뭐가 있느냐. 네. 있으면 하죠. 네. 없으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주승이 들어가서 막 이불도 뒤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럼 우리 애라도 줄까요?
1: 라고 했다는 거죠.
0: 했죠.
1: 예,
0: 그랬더니,
1: 울분에 차서.
0: 어, 울분에 예. 차서. 그랬더니 그 승려가 어,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하고 그냥 사라졌어요.
1: 뭐가 좋은 생각이야? 아, 사라졌어. 그냥 사라졌어.
0: 네. 예. 그러더니 저녁 때 관리들하고 온 겁니다. 군인들하고.
1: 애기 데리러?
0: 애기 데리러. 당신이 애라도 바칠까요라고 했잖아요.
1: 야, 폭력적이네.
0: 굉장히 폭력적이죠.
1: 예.
0: 그러니까 실제로 관리들이 나타나서 강제로 이 아이를 뺏어 가고요.
1: 예.
0: 그리고 나서 이제 태수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를 넣으면 더 종소리가 좋아질 거다.
1: 아, 얘기가 비슷하네요, 진짜.
0: 네, 승려가 예. 여기서는 이제 조금 내용들이 약간 뉘앙스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거예요. 그랬더니 태수가 그래, 아이 넣자라고 허락을 해서 예. 그 아이를 넣어서. 큰 종을 만드니까
1: 소리도 나나요?
0: 소리가 났는데 나중에 네. 랑 하고 소리 나답니다. 랑이 아이랑자거든요.
1: 아이랑자예요?
0: 어.
1: 어, 똑같네요. 그럼 아이고 큰 줄기에서 비슷하네.
0: 네. 그러니까 아, 랑. 이 랑 하고 소리가 난다는 거고 댕, 덩, 랑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1: 큰 종소리가 랑은 좀 너무 가볍지 않습니까?
0: 그렇죠. 작은 종이었나 봐요.
1: 고중이죠. 네. 랑 이런 느낌인데.
0: 그러니까 이제 랑이라는 예. 소리가 나서 그게 엄마를 부르는 또는 아이의 안타까운 아. 목소리다. 라는 게 이곳 감숙성 무위 시에 전해지고 있어 대운사라는 절에 전해지고 있었던 건데
1: 그럼 뭐 시기나 이런 걸 봤을 때 그 이야기가 대운사 이야기가 성덕대왕 신종에 반영이 됐다고 볼 수도 있나요?
0: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또 중요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쪽에서 영향을 끼쳤을지 저쪽에서 그렇죠, 영향을 그렇죠. 끼쳤을지도 예.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1: 예.
0: 이때 이제 대운사종을 만들도록 명령을 내린 게 전설에는 황제로 나오지만 사실은 이게 무측천 시절이고요. 측천무후 시절이고.
1: 네.
0: 그리고 대체로 한 700년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700년 전후.
1: 네, 네, 네.
0: 그런데 성덕대왕 신종이 771년, 만들기 시작한 건 한 740년, 50년경에
1: 오호.
0: 만들었으니까 이게 한 3, 40년 먼저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몇 번 뭐 지명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지만 성덕왕, 경덕왕 때, 특히 경덕왕 때 한화 정책이라 그래서
1: 맞아요.
0: 중국의 제도, 중국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지명도 다 바꿨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1: 한족할 때 한자죠.
0: 맞습니다.
1: 예, 예, 예.
0: 그러니까 중국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네. 이제 그런 변화가 있었으니까 중국의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왔을 거고
1: 예.
0: 신라의 승려들이 가장 폭넓게 활동했던 시기도 요 700년부터 770년 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신라의 승려들이 가서 여러 절들을 봤을 텐데 네. 이 무이시의 대운사가 굉장히 중요한 사찰이거든요.
1: 예.
0: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대운사도 갔었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전해져 오면서
1: 네.
0: 그 얘기가 어느 정도 신라에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않네요.
0: 그러니까 실행 여부와 별개로 네.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1: 지금처럼 OTT 플랫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 재밌는 콘텐츠 있으면
0: 네.
1: 직접 가서 듣고 온 사람들이 구전하는
0: 그렇죠.
1: 예.
0: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이야기가 일정 부분 신라 사회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은 있는 거죠.
1: 오, 흥미로운 연구네요, 진짜. 아, 이런 역사 얘기를 듣다 보면 그 문화재를 빨리 좀 진작에 사실 맘만 먹으면 볼 수 있는 거였는데
0: 그럼요.
1: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 보고 싶어져요.
0: 국립경주박물관 가면은 언제든지
1: 아, 지금 국립경주박물관에 있습니다.
0: 네, 들어가자마자 아. 입구에 들어가서 바로 오른쪽에 그러니까 큰 그 본관 보기 전에 바로 오른쪽에 있어서 저는 항상 가면 이제 한 바퀴를 삥 돌고 본관을 들어가거든요. 원래 이제 그 봉덕사라는 절이 한 700년 정도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러다가 조선 초에 큰 홍수로 이제 절이 허물어지면서 종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게 됐고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세조 때 그 근처에 영묘사라는 절로 옮겼는데 그게 바로 또 얼마 뒤에 불에 타요.
1: 네.
0: 그래서 중종 때는 우리가 큰 무덤 봉황대라고 하는 무덤 앞에다가 종각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무덤 앞에다가 종각을 짓고
1: 네.
0: 이제 경주 읍성문을 여닫는 시간을 알려주는 아, 역할을 하다가
1: 중종 때.
0: 네. 그러다가 이제 1915년에 이거는 국가유산인데 그렇게 막 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1: 그렇죠. 많이 치면 저것도 안 됩니다. 관리가.
0: 네. 예. 그래서 이제 경주 고적 보존회로 옮겨가는 장면이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죠. 그리고 1975년 이제 지금 경주박물관을 지으면서 네. 다시 원래 자리,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다른 자리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리로 가게 되었고요.
1: 예.
0: 지금은 이제 녹음 소리로 그 종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1: 그렇죠.
0: 한국 예. 범종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그 종소리도 함께 좀 시간이 지날 때마다 감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1: 대박입니다. 네. 국립경주박물관에 가시면 또 성덕대왕 신종 한번 찾아보시고 오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신라 범종과 성덕대왕 신종 이야기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온라인에서 찾아보시면 물론 성덕대왕 신종의 소리를 쉽게 들으실 수 있지만 직접 내가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참 특별할 텐데요. 1992년까지는 뭐 성덕대왕 신종 제야 타종을 정기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종의 보존을 위해서 중단했고요. 이후로는 아주 간헐적으로만 가령 2025년 9월 24일에는 국민 771명을 초청해서 국립경주박물관에서 12번 타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박물관 측 계획에 의하면 앞으로 2029년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종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으로 타음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뭐 국보의 보존이 물론 최우선이겠습니다만 뭐 이왕 타음 조사하는 경우가 있다면 국민들이 직접 에밀레의 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도 종종 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게 되네요.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 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4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송강무 열무 포페츠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6번대까지 구매 가능, 금토일 한정 3번들당 1불 99, 케이타운 훌라면 박스당 10불 99, 헤오룸 북어채 개당 12불 99, 헤오룸 평양 함흥 동치미 물냉면 개당 4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배우자 기도 제목이 무려 300개? 이정훈 사모입니다.
3: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5: 안녕하세요. 박연혜입니다.
3: 가정은 안식처죠. 하지만 이 가정에서 사랑을 느껴야 할 곳에서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다면 정말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될 것입니다.
4: 네, 맞습니다. 오늘 모실 분도요, 어머니께 수차례 가정폭력을 당하셨고 성인이 되기까지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5: 아, 참 이렇게 가슴 아픈 말이 있는데요. 폭력은 대물림 된다. 아, 네. 네, 이런 말이 참 속상한데 이런 모든 틀을 깨시고 두 자녀와 또 모든 사랑하는 자녀를 기도로 키우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은인의 무릎학교 운영자 이정훈 사모님 모셔보겠습니다.
3: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아,
3: 네. 오늘 우리 밖에 같이 온 딸이 하은이.
4: 네.
3: 네, 예쁜 자녀를 두시고. 아, 굉장히 우쌍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4: 아, 네.
3: 네, 밝으셔서. 제가 이제 뭐 사전 인터뷰를 저희가 쭉 한번 훑어봤는데, 배우자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이제 네. 지금의 목사님을 만나셨다고 네. 하는데, 배우자 기도 조건이 한 300개 됐나 봐요.
5: 네. 300개요? 아,
3: 근데도 만나셨네요. 어떻게. 네. 하나님이 또 어떻게 300개 채우셨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199개 포기하신 거예요? 아,
4: 저희 그 남편이 목사인데 네네. 저희 그 목사님 만나고 바로 그 찢어가지고 버렸어요.
3: 아, 그래요?
4: 기도 응답.
3: 아, 응답이 찢은 거예요? 하나도 안 맞아. 딱. 아,
4: 기도 완벽히.
3: 300까지 다?
4: 네. 우와.
3: 아니 보통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뭐가 이렇게 많았어요?
4: 아, 제가 어릴 때부터 가정 형편이 좀 어렵고 네. 좀 가정 내에서 상처가 많다 보니까 네. 이런 나를 누가 결혼해 줄 수 있을까라는 네.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결혼도 못할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배우자 기도를 적기 시작했던 게 조금씩 네. 조금씩 적어가면서 그게 쌓인 게 300개 됐고.
3: 1번이 뭐였어요? 1번. 1번은 기억하잖아요.
4: 1번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3: 사람.
4: 네, 믿음의 동역자.
3: 네, 믿음의 동역자.
8: 외부적인 것도 쓰셨어요?
3: 써야지. 있지.
4: 썼는데 이게 네. 처음에는 좀 네. 외적인 걸로 먼저 써지게 되더라고요. 네,
3: 그렇죠. 근데 거기 뭐라고 썼는데 처음에? 뭐 키 180 이상 뭐 이런 거 썼어요?
4: 아니요. 키보다는 네. 그냥 그
3: 무쌍?
4: 전 좀 특이하게 네. 저는 얼굴이 막 하얗고 네. 이런 여성스러운 남자 스타일보다 이렇게 다부지고 남자 같고 막
3: 남성미 있는
4: 피부가 예, 좀 구리빛. 이렇게 뭐지? 울퉁불퉁 좀 여드름도 네. 나 있고 네. 좀 거칠고 이런 좀 그런 외모를 네, 네, 네. 좋아해서 네. 이제 그렇게 썼거든요.
3: 네, 네.
4: 네. 근데 정말 저희 남편은 처음 만났는데 네. 옆모습을 봤는데 여기 여드름 자국이 있는데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네요.
5: 한 이런 것까지
3: 예예 봤잖아. 내가 구체적으로 네. 하라고 그랬잖아. 네.
4: 다시
3: 여드름까지 있잖아.
4: 네. 네.
3: 점도 있다니까.
4: 그래야 될 것
3: 같아. 내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잖아. 네. 네.
4: 그래서 네. 아, 보고 아, 깜짝 놀랬거든요.
5: 300개면은 진짜 이거 되게 많을 것 같아.
3: 그 중에 보통 사람들은 적지 않을 법한 좀 특이한 뭐 그 조건도 있었어요?
4: 네 그 저를 첫눈에 네. 뿅 하고 반하는 네. 사람.
5: 왜냐면 딱 봤을 때?
4: 네, 저를 다 받아들여 주려면 네. 일단 콩깍지가 확 씌워야 된다 네. 해가지고 이제 첫눈에 보고 뿅 가서 그대로 이제 결혼했으면 좋겠다 네. 이 생각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정말 저희 남편을 만났는데 네. 저희 남편이 제가 이제 서로 소개팅을 만났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걸어오는데 천사가 걸어오는 줄 알았대요. 네. 빛이 후광이
3: 막 비치면서. 보통 다 그렇게 얘기해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 지금 악마가 걸어오는 줄 알아서 알겠어요. 다 천 날개 어디다 두셨어요. 뭐 이상한 유머 날리고 보통 다 그러잖아요.
4: 네. 나도 본인도 그런 경험이 처음 그랬을까요? 네. 제가 순진하게 네. 믿었을까요?
3: 네. 그리고 또.
4: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섬겼던 네.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인격적이시고 네. 정말 인품이 너무너무 좋으신 따뜻하신 목사님이셔서 네. 그때 그 목사님을 보고 아, 담임 목사님 같은 시아버지였으면 좋겠다라고 적었었어요. 네. 근데
6: 시아버지가
4: 정말 따뜻하신 시아버지이시고 인격적이신데 네. 머리 스타일까지 머리가 여기가 벗겨지셨거든요.
3: 담임 목사님이 그랬는데 똑같은
4: 네 머리 스타일까지 똑같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가지고 네. 그랬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좀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 좀 어렵게 살았고 그리고 좀 저희 엄마를 보여줬을 때 아, 이 사람이 떠나지 않고 제 옆에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3: 가슴이 어떻게 자랐길래 도대체 배우자 조건에 엄마를 보고도 떠나지 않을 사람이라고 적었을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아니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4: 저희 엄마는 좀 화가 나면은 네. 이렇게 좀 제어하기 어려워하는
3: 아 우리 흔한 말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4: 네. 네 그때는 그냥 엄마니까 네. 잘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점점 크고 그런 것을 좀 더 생각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좀 네. 분노가 일어나면 조절하기가 어렵고 그게 이제 폭력이나 욕이나 다른 사람들 비난하는 그런 말들로 이제 너무 자주 어릴 때부터 겪어와서 그리고 항상 밖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고 사람들과의 좀 관계가 되려고 하면 싸우고 항상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너희 엄마는 왜 그러니 너희 엄마는 정말 이상하다 왜 그러니 라는 말을 어릴 때부터 좀 듣고 자라서
5: 주변에 다 알고 있었네요 어머니
3: 그런 네. 뭐 아무나 보면 막 다투시고 했나 봐요
5: 아이고.
4: 그래서 좀 그런 엄마가 조금 엄마한테 죄송하지만 네. 좀 조금 부끄럽게 느껴졌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말 저랑 함께 살아가줄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이 엄마를 봤을 때 충격은 안 받았으면 좋겠다. 가지고.
3: 아니 그럼 아빠랑의 관계는 어땠어요? 아버지랑?
4: 아빠의 관계는 너무 좋았어요.
3: 아니 아빠는, 아버지랑 어머니랑?
4: 아빠랑 엄마랑 정말 많이 싸우셨어요. 엄마가 이제 좀 관계적인 면에서 잘 안 되니까 늘 싸우던 게 이제 돈 가지고 싸웠어요.
3: 예, 왜요?
4: 아빠가 이제 장남이셨거든요. 네네. 위로 이제 누나가 한 분 계시고 아래로 이제 남동생 네 명이 있었는데 네. 아빠가 이제 좀 공부도 잘 하시고 또 돈도 잘 버셨대요. 그래서 생활비를 그 할머니도 갖다 드리고 동생들 다 학교 보내는데 많이 써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고 계속 그렇게 가정에 생활비를 조달하다 보니까 엄마가 거기서 이제 항상 그 돈 때문에 돈을 많이 갖다 준다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싸웠고 사실 아빠가 그래도 남자니까 힘이 더 세니까 네. 이제 엄마가 여자이다 보니까 조금 더 약해서 사실 말로 막 비난하고 폭언하고 이렇게 막 그 소리치고 하는 거는 잘 하시는데 아빠가 이제 참다가
3: 터지면
4: 예 그러면은 아무래도 아빠의 그런 큰 힘에는 이기지를 못해 근데 늘 거기까지 진짜 엄마가 그 정도까지 갈 때까지 아빠를 폭발할 정도로 이렇게 수많은 비난과 폭언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그 풀리지 않으니까 이제 저희에게 저랑 또 남동생이 있거든요.
3: 남동생도 때려요?
4: 네, 7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있었는데.
3: 아주 어리네요.
4: 네, 근데 저를 더 많이 때리셨어요. 이제 그렇게 때렸는데 어느 날은 이제 한참 엄청 그 맞은 날이 있었는데 그때 엄마가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되게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저랑 남동생도 학교를 안 갔어요. 제가 그때 고등학생 때였는데 학교를 안 가는 주말이었던 것 같은데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부터 해가지고 저를 한번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남동생 때리고, 그 다음에 한 타임 쉬었다가 또 저 때리고, 남동생 때리고, 이거 번갈아 가면서 계속 이제 하는 때가 있었는데, 저희 엄마가 이제 담배를 피시거든요. 그러니까 때리고 들어가서 담배 한 대 피면 그 담배 한 대 피는 시간이 저희 유일한 휴전 시간, 휴식 시간인 거예요.
5: 근데 그때 아버님은, 아버지도 다 상황을 아셨을 텐데.
4: 네네. 이제 엄마가 이제 아빠한테 IMF 때 부도 나면서 집이 엄청 어려워지면서 더 많은 욕설, 그리고 하루에 수백 통이 넘는 욕이 담긴 문자를 보내시고, 전화하면 계속 욕하시고, 그리고 전화를 안 받으면 음성사서함에 녹음을 욕으로 하셔가지고.
5: 그러니까 아버지를 도발을 계속하고.
3: 아니, 분노가 생기지 않죠.
4: 근데 그게 끝이 없이 계속해가지고 아빠가 결국에 심장병이 생기셨어요.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심장질환이 생기시면서 이제 같이 살 수는 없겠다 느끼셨는지, 그리고 너무 아파하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게 좀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집을 나가셔서 따로 이제 그 사무실 일하시는 곳에 전기장판 깔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을 못 보니까. 근데 아빠가 자식들을 되게 그 아끼는 마음이 있으셔서 아침하고 오후에 등하교를 항상 차로 이렇게 저희를 등하교를 시켜주셨어요.
3: 그러니까 엄마는 안 보고 아이들만 네네. 보면서.
4: 네. 그래서 항상 그 등교하는 시간에 앞에 딱 차를 태고.
3: 엄마 몰래 가서 타고 갔겠네요.
4: 엄마가 알아도 사실 엄마는 앞에서 막 대놓고 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 전화 문자 이런 걸로 더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제 엄마가 항상 아빠가 차 대고 있는 걸 알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등교 시간에 딱 내려가면 아빠가 차 대고 있으면은 거기에 딱 타가지고 학교 가고, 그리고 학교 끝나면 아빠가 또 차에서 기다리시는데 그때 아빠가 트럭을 좀 이렇게 허름한 트럭을 몰고 다녔는데, 제가 그때 또 이제 사춘기 시기니까 또 제가 창피할까봐서 학교 멀찍이 떨어진 데다 트럭을 대가지고 걸어서 그 앞에서 이제 마중하셔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걸어서 그 트럭까지 타게 하셨거든요. 이렇게 살피시면서. 근데 그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저를 위한 배려가. 그래서 참 너무너무 감사했고, 제가 창피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아빠가 알아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저희 엄마가 조금 정상적이지는 못하시니까 아침밥을 잘 못 챙겨주셨어요. 항상 아침에 주무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아빠가 그걸 알고 항상 차에 샌드위치나 김밥을 정성스럽게 포장된 걸 물과 함께 항상 그 옆에 놔두시고, 먹으면서 가라 하면서, 아침에 배가 든든해야 공부도 잘하는 거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잘 먹고. 그래서 아빠랑 함께하는 시간은 거기가 뭐 트럭 아니어도 뭐 집이 가난해도 제일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그 차 타고 가는 시간이. 그래서 그렇게 인격적이신 아빠였지만 사실 엄마가 이게 양육을 해주시고 엄마가 있는 집 안에서 살다 보니까 폭력적인 가정 안에서 지내는 게 이제 대부분의 시간이었어요.
3: 그 아버지가 사무실에서 주무시면서 그 이렇게 사랑하는 매일 김밥과 샌드위치를 준비하는 아버지이셨는데 그 지옥 같은 집에 내 새끼 둘을 두고 주무실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저 지옥에 내 새끼 둘을 내가 다 두고 내가 여기서 자고 있을 그 아버지 마음이 너무나 참 안타깝고 속상하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엄마가 폭력적이고 이런 어머니면 이제 보통 그 좀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좀 어디가 아프시거나 뭐 우리 사모님 같은 경우도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트라우마 때문에 어떠셨어요?
4: 저도 어릴 때부터 잠자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맞고 잠자는 게 되게 많았어요.
5: 맞고
4: 울다가 자는 거. 근데 그래서 그런지 입을 맨날 뒤집어 쓰고 막 울고 자니까 눈이 아침에 일어나면 퉁퉁 부어 있고 얼굴도 부어 있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잠잘 때 되게 불을 끄면은 잠을 못 자겠고 너무 무섭고 막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가위 눌림도 엄청 심했어요. 진짜 그래서 잠이 들기 어려울 정도로 잠을 자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잠은 너무 오는데 무서우니까 막 눈 뜨면서 가위 안 눌려야지 하면서 이렇게 막 바락바락 하면서 잠이 들고 또 가위 눌리고 했었는데 또 자면서 갑자기 제가 돌아다닌 적도 있었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거나 자다가 막 얘기를 막 큰 소리로 막 말을 하거나
3: 천만이네, 완전.
4: 네. 그때는 그게 이상하다고 느끼지는 못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아 이것도 정신적인 질환 중에 하나였구나 이런 생각이
5: 들어요. 안 그럴 수가 없을 거라 생각해요. 잠을 뭐 편하게 잘 날이 며칠 있었겠어요 진짜.
4: 네. 아유. 잠자는 게 너무 힘들었고 이제 아유. 나중에 돼서 이제 저희 결혼을 하고 저희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악몽을 엄청 꿨었어요. 근데 그 악몽의 주인공이 엄마였거든요. 저를 각종 도구를 가지고 와서 죽이려고 쫓아오는 꿈을 꿨는데 제가 그때 아이를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컸는지 매일매일 그 꿈을 꾸면서 공황장애 왔어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불안하고 늘 공황장애 시달리고 그리고 아빠가 이제 갑자기 이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그때는 우울증이 극심해서 1년 동안 정말 그냥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지나가는 차가 나를 그냥 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아침에 눈 뜨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자면은 내일 아침에 또 눈 뜨면은 나는 또 힘들 텐데 하면서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렵고 힘들었었는데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이 찾아오더라고요.
3: 왜 아니겠어요. 아니 저희가 아까 배우자 기도할 때 우리 엄마를 보고도 떠나지 않을 사람이라고 적은 이유를 알겠네요. 네. 네. 근데 지금 남편분이 그럼 이렇게 맞는 내 여자친구가 내 미래 장모님 되실 분이 이렇게 때리는데 어때 좀 많이 도움이 됐어요?
4: 네 이제 엄마한테 맞는 건 아니까 네. 이제 또 어떤 날은 엄마한테 많이 맞아가지고 네. 막 여기저기 상처가 나 있고 얼굴이 이렇게 부어 있고 빨갛고 근데 머리도 진짜 많이 뽑혀가지고 이게 딱 보일 정도로 머리가 이제 비어 있는 모습을 남편이 보고는 이제 그냥 꺼이꺼이 울더라고요.
5: 그렇죠.
4: 제 앞에서 막 울어주니까 그게 힘이 되고 또 되게 든든하고 나를 위해 울어주는 사람이 있네 하면서 되게 힘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배우자기도 정말 중요했던 하나 정말 날 떠나지 않는
3: 아니 시댁 어른들에게는 어떠셨어요?
4: 네 시부모님도 다 아시고 네. 다 이해해 주셨어요.
3: 시댁 시부모님에게 뭐 실수했겠죠?
4: 거기까지 미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실 만큼 왜냐하면 그 남편이 살겠던 교회가 네. 그 행패를 부렸던 교회가 시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였거든요.
3: 다 아시겠죠?
4: 네, 다 알고 계셨지만 그것을 또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배우자 기도를 적었습니다.
3: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배우자 기도가. 이렇게 고통의 시간을 오래 보냈는데도 우리 사모님 참 밝으시고 네. 우리가 아까 뭐 우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늘 미소가 가득하신데 어떻게 회복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4: 교회를 이제 계속 다니게 되면서 집보다 너무 행복하고 좋은 곳이더라고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또 은혜의 그런 시간들을 교회 안에서 보내면서 너무 좋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20살 때 이제 대학부 이제 수련회를 가서 만났어요. 근데 만났는데 저는 엄마한테 늘 너는 왜 그러니 너 같은 애는 이렇게 돼야 돼. 너 같은 애는 하면서 욕을 입에 달고 정말 말로 제가 표현할 수 없는 거친 욕들을 막 신체적인 욕부터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존감이 이제 낮아진 상태였는데 그래서 더 오히려 막 사람들 앞에서 이걸 감추기 위해서
5: 더 밝게 하고
4: 어둠을 감추기 위해서 막 더 밝게 막 목소리도 막 크게 하고 웃음소리도 엄청 크게 하고 그러면 친구들이 나의 그런 내면의 깊은 상처를 모르겠지 하면서 이제 더 밝게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넌 참 귀하다. 넌 참 소중한 존재야. 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참 교회 안에서 집에서는 지옥 같고 그랬는데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그것이 정말 천국 같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앉아서 막 기도를 하고 가고 예배드리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근데 현실로 돌아오면 늘 여전히 불안하고 사람이 이제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면 근데 제가 나이가 먹고 시간이 갈수록 누군가 저한테 다가오면 저를 꼭 때릴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람을 만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정말 그냥 남자가 지나가기만 해도 어떤 아줌마가 지나가기만 해도 이렇게 움찔하게 됐어요. 뭔가 도구를 가지고 저를 공격할 것 같고 달려와서 저를 어떻게 해칠 것 같은 느낌이. 근데 또 저희 아이가 또 태어난 후로는 더 그게 심했어요. 첫째가 딸이다 보니까.
3: 누가 딸을 해칠 것 같고?
4: 네. 딸을 잡아갈 것 같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저처럼 해칠 것 같고 그래서 늘 딸을 이렇게 잘 못 내려놓고 이렇게 안고 다니거나 늘 손으로 감싸서 집 앞에 마트에 가는 것만 해도 너무 불안해서 막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좀 마음이 어렵구나 이런 네. 생활을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오후 예배 찬양 예배를 그 아이를 100일도 안 된 아이를 이렇게 네. 안고 이제 찬양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아 있었는데 그때 예배 시작 전에 찬양 연습을 찬양팀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찬양팀이 찬양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네. 그 앞에서 찬양 인도 하는 사람이 저를 마이크를 들고 때리러 올 것 같은 느낌이 확 들면서 제가 그때 심장이 멈출 것 같은 너무너무 두려움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면서 눈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어떡하죠? 살려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아이를 안고 부들부들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 귓가에 들렸던 찬양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라는 찬양이었는데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훈아 네가 아픈 거 다 가지고 내가 손에 못 박았어. 네가 맞았던 거 모든 거 가지고 내가 다 발에 못 박고 내가 그렇게 죽었어. 너 이제 아픈 거 없다. 걱정하지 마. 너 이제 아픈 거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딱 위로해 주시고 제가 그때 아 내가 엄마한테 많이 맞아서 내가 많이 힘들었구나. 내가 많이 아팠었구나. 라는 정말 큰 하나님께서 위로와 큰 힘을 주시면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 사람이 다가와도 한 번도.
3: 아, 그래요?
4: 네, 지금도 불안하거나 또 두렵거나 떨리지 않게 하나님 그걸 딱 치료를 해주시더라고요.
3: 뭐 약물의 힘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네. 음성을 통해서 고치셨네요.
4: 네.
3: 한숨 좀 두 번만 쉬고 갈게요. 네. 아, 정말. 그런데 이제 뭐 폭력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나 공포가 좀 사라졌다고 해도 이제 아까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가 흔히들 어렸을 때 잠재주 속에 있는 그런 폭력성이 네. 나에게도 묻어날 수 있다. 욕하면서 담는다라고 왜 어른들 네, 얘기하듯이. 그런 얘기들도 하시는데 사모님은 어떠셨어요?
4: 제가 최근에 네. 저희 아이가 이제 7살이 네. 되었는데, 저는 옷걸이를 보면 이게 매다라고 느끼거든요. 지금도 그쵸. 옷걸이로 옷에 걸면 이게 어린 시절의 기억이 평생 간다고.
5: 그쵸. 그걸 맞았잖아요, 그걸.
4: 처음에 딱 옷걸이를 대하면 되게 무서워요. 왜냐면 옷걸이가 제일 아팠어요. 옷걸이가 얇고 단단하니까 이걸 맞으면, 옷걸이로 맞았을 때는. 그 순간 숨이 안 쉬어졌을 때도 있었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옷걸이를 보면 저건 매야. 그리고 파리채를 봐도 저건 매야. 효자손을 봐도 이렇게 등긁어주는 시원한 도구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매야. 이렇게 항상 어릴 때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아이가 옷걸이를 보는데 엄마 이거 옷걸이야 하면서 옷을 막 거는데 그때 제가 그냥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쟤는 옷걸이를 그냥 옷걸이로 그치. 대하고 있구나. 나는 매로 대했는데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대물림 안 하게 해주셔서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었어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 나오기 전에 이렇게 말을 나눌 수 있도록 해결을 해주신 것 같아서 참 감사했어요.
3: 좀 감동 파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 부모님들과 관계가 좋지 않은 분들은 그냥 전화 자주 통화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보게 돼 마주치면 이게 그 애틋하고 또 안 보면 우리 부모한테 내가 죄스럽고 미안하고 또 왜 그랬을까 우리 엄마도 참 안 된 분인데라는 용서의 마음이 만나면 이게 깨져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전화를 자주 통화하면 눈에서 안 보면 그래도 그 애틋함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만나면 이게 또 깨지기 때문에 그 회개했던 마음이 다 깨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자주 통화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저는 현실적인 얘기를 주로 하기 네.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저 그 어른신들 말이 다 맞잖아요. 살아보니까. 근데 저 안 맞는 말이 너희들도 자식 나와보면 내 맘 안다라고 하는데 자식 나와보니까 더 모르겠어요. 더 이해가 안 가고 네, 뭐야 이거.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다 줘도 안 아깝고 이렇게 내 걸 다 주고 싶고 사랑만 하기에도 모자른 이 존재를 이렇게 대했단 말이야 뭐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4: 네.
3: 전 그랬어요 정말. 예. 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도 어디선가 우리 사회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을 우리네 아이들에게 네.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4: 사실 가정폭력, 그러니까 폭력을 누가 하든지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랬지만 사실 누구에게 우리 엄마가 저를 때려요, 우리 엄마가 이상해요 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왜냐하면 내 엄마니까. 네. 사랑하는, 그럼에도 사랑하는 우리 엄마니까 라고 생각해서 그런 어려움을 꺼내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저도 주변에서 조금씩 말씀은 해주셨지만 사실 네. 안내를 받은 건 아니어서 네. 이제 주변에서 혹시 그런 아이들을 혹시 보게 되거나 느껴지거든요.
3: 느껴지죠.
4: 저도 병원에만 가도 네. 엄마가 조금 폭력적일 것 같다는 분위기가 느껴져요.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더 이제 영육간에 네, 그런 네. 살핌을 많이 받는 곳이니까 네. 그런 것을 잘 살펴주시고 네네, 그래요. 안내를 잘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요.
3: 저는 뭐 남의 일 간섭하면 오지랖이 넓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 굉장히 필요한 오지랖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회 우리 이웃들 중에 말씀하신 대로 혹시 우리 이웃 중에 뭐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5: 관심을 가져줘
3: 관심을 갖고 가져줘서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우리 녹화 직전에 바로 또 사역지를 옮기셨다면서요?
4: 아 네.
3: 예.
4: 네.
3: 그러니까 좋은 거죠?
4: 네.
3: 이게 좀 좋은 대로 계신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좀 승진한 거죠? 좋은 곳으로.
4: 그러기보다는. 네,
3: 그런 거 아니에요? 네.
4: 정말 좋은 교회, 이제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네. 네.
3: 목포 사랑의 교회 오래 계셨어요. 심호하시다가.
4: 네.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저희 남편 목사님이 네. 어린이 사역에 되게 관심 많으시고 그렇구나. 되게 열정적이어가지고 이제 목포 사랑의 교회가 다음 세대를 정말 생각하고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큰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교회여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거기로 불러주셔서 거기서 신나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는 또 군산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군산에 있는 드림교회에서 네,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3: 아 좋은 소식이네요. 네. 군산 또 그래서 좋은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참 오늘 들으면서 한숨을 얼마나 쉬었는지 그냥 맞아요. 기운이 빠지네요. 연일 잼 어떻게 들으셨어요?
6: 저는 아까 그 말씀해 주셨을 때 그 어린아이를 통해 들었던 말씀 있잖아요. 민수기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 얼굴을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말씀처럼 너무 아픈 상처와 그런 아픔들이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시고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 받은 상처와 아픔들을 아직도 회복 중에 있고 회복하지 못한 자녀들과 많은 사람들을 그 하은이와 그 우리 사모님 가정을 통해서 많은 가정이 일어나고 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또 기도하고 그래요. 또 소망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네. 박영 목사님.
5: 이 정도의 정말 보통의 시간을 사실 다 몸으로 받으셨으면 그게 정말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막 우리 사모님 눈이 표정이 이렇게 돼야 맞아요. 이렇게
6: 올라가요.
5: 이게 올라가고 사모님도 분노로 완전히 차여있어 봤는데 어떻게 이게 눈이 이렇게 됐잖아요.
3: 그전에 아까 얘기 들었잖아요. 아버지 닮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맞았대잖아요.
5: 근데 그게 더 속상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제가 목사님 성화가 덜 됐나 봐요. 저는 막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남편 그러니까 아버님도 남편분도 우리 사모님도 그냥 그걸 다 묵묵히 다 받아내가지고 이게 더 악순환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결국에는 이제 하은이 무릎 학교를 통해서 지금도 곳곳에 너무 많거든요. 드러내지 못하고 그런 아픈 사람들의 또 다른 어머니가 되어주시고 네, 또 다른 역할을 하게 해주시려고 저는 이 과정 보내셨다 생각하고 네. 저희도 같이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 네, 아멘. 앞으로도 뭐 프렌즈 교회, 군산 드림 교회 많은 곳에서 이렇게 우리 맞아가는 우리 아이들 오갈 데 없어서 내가 죽어가는 데로 터놓을 데가 없는 정신과를 어떻게 가겠어요? 이 엄마 손을 붙잡고 어떻게 정신과를 가겠어요? 교회 가야죠. 동네 가서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교회 가서 누군가와 터놓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역할을 해줬으면 그것이 앞으로의 교회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은인의 무릎 학교가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서 군산 드림교회에서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역에 있어서 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4: 네, 감사합니다.

몸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부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2차 세계대전 가운데 미국의 순양함이 일본 군함을 격추 침몰시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 미국 순양함도 큰 타격을 받고 결국 그 다음 날 그 순양함도 침몰하게 되고 맙니다. 그때 통신병으로 일하고 있던 스테이플즈라는 군인이 두 다리를 다 부상을 입은 채 구명대에 자기 몸을 의지하며 결국 구조받게 됩니다. 이 스테이플즈라는 군인에게는 이 구명대가 장기 자기 생명은인과 같았어요. 그래서 그 구명대를 열심히 살펴보는데 보니까 오하이오주에 있던 당시에 파이어스톤 타이어 공장에서 만든 구명 벨트였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마침 그 파이어스톤 타이어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반갑기도 했고 그래서 그 구명대를 자세히 보는데 거기 무슨 번호가 적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한 나머지 번호마저 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자기 어머니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머니 그 번호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 번호는 이 안전대의 완벽한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그 최종 제품의 최종 점검하는 사람들이 그 구명대에 이상이 있나 없나 확인하면서 완전한 그런 제품 만들기 위해서 각자 자기의 고유 번호를 그 구명 벨트에 적어놓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청년 아들이 외우고 있던 그 번호를 엄마에게 불러줬더니만 어떻게 됐겠어요? 바로 그 엄마가 점검한 구명대였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생명을 준 어머니가 청년이 되어 나라를 위해 군대에 가서 복무하던 아들을 다시 한번 구명대를 통해 생명을 구해주는 그런 사건, 실화라고 합니다. 이게 뭐 우연이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분명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터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직접 확인하지 못하지만 우리 삶 속에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다 기록할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터치가 여기저기서 벌어졌고 벌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를 만들고 이 땅에 파송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든 구명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또다시 구출하시며 구원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그렇게 찾아오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창세기 32장의 두 아침 이야기, 하나님의 승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곱 하나님과의 씨름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개명됩니다. 이제 29절에 보시면 이제 야복을 부니엘로 야곱이 개명합니다.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이 바뀌어진 야곱이 야복을 부니엘로 이름을 바꿉니다. 야곱이 29절에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의 사자에게 묻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기를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 의미는 이름을 굳이 알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될 수도 있겠거니와 아니면 내가 누구인지 야곱아 내가 알지 않느냐. 알지 않느냐. 그 정도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사자는 곧바로 그에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즉 야복 마루를 건너 자기 형 에서를 만날 수 있게 해줍니다.
화해를 조성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동시에 약속의 땅에 야곱이 다시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니라.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 이제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되었고 하나님과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 죽는다고 했지만 야곱 생명이 보존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에서를 만나도 그의 생명을 보존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의 징표이기도 합니다. 새 사람이 된 이스라엘의 찬양과 고백으로 야곱은 그 장소를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 명명합니다. 31절에 가서 보시면 이제 저는 다리로 브니엘의 아침을 맞이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밤이 끝나고 새 아침 태양이 떠오릅니다. 브니엘의 아침은 야곱에게는 승리의 아침이었습니다. 에서의 칼을 피해 창세기 28장에 에서의 칼을 피해 도망치던 그 아침과는 대조가 되는 새로운 시작의 아침이었으며 소망과 기대감으로 가득 찬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기를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동시에 야곱은 절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이후로 평생을 절면서 즉 하나님과의 씨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타치를 상기하며 살게 됩니다. 그가 저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과거의 사람 야곱의 패배의 상징이었습니다. 새 사람 이스라엘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의 상징으로 야곱은 절음발의 삶을 살아갑니다. 32절 에필로그죠.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관습입니다. 야곱 사건의 역사성을 증명하기도 하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승리가 야곱의 승리가 되었으며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 이스라엘 지파를 구성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장면인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임을 상기시켜주는 복된 구절입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 97세쯤 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야곱이 147세에 죽으니까 이후로 50년 동안 야곱은 절며 인생을 걸어가게 됩니다. 저는 다리와 새 이스라엘 그리고 브니엘의 아침이 이 사실을 환영해 줍니다. 여기 야곱 97년의 인생의 결산입니다. 저는 다리와 새 이름 이스라엘.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요약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한번 결산해 봅시다. 야곱에게는 저는 다리와 새 이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결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저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새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교훈은 우리의 저는 다리는 하나님의 승리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저는 다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승리로 우리의 인생을 덮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입니다. 나를 점령하신 하나님의 승리, 나를 점령하신 하나님의 승리. 저는 다리는 우리 인생의 다양한 측면들을 상징할 수 있을 겁니다. 사업에 쫄딱 망하는 경우 해보셨어요? 갑자기 불치의 병에 걸려 앞이 깜깜해지는 경우, 가정적으로 또는 관계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는 경우 등등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모양으로 저는 다리의 경험을 합니다. 다시 요약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의 저는 다리일 수 있습니다. 실상 우리 인생은 그 시작부터 저는 인생이었으며 우리 인생은 그 시작부터 하나님만 의지했어야 됩니다. 저는 다리에 좀 더 심각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저는 다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한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예수님 믿을 때 항복 선언을 하며 주님 품 안에 안겼습니다. 우리의 저는 다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증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뵀습니다. 봤습니다. 만났습니다.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는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말씀하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이미 봤거늘 왜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보셨죠? 보셨습니다. 예수님 믿었다는 것, 하나님 얼굴을 봤고 하나님을 만났으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점령하셨음을 의미하며 그 와중에 우리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우리가 저는 인생을 그때부터 시작하며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저는 발로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복을 매일 매 순간 받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저는 인생, 복된 인생.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인생의 주권을 우리는 다 하나님께 기꺼운 마음으로 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벅다리 치셨습니다. 네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터치의 결과 더 이상 내가 내 인생 주인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셨음을 고백했고 경험했고 그렇게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리뿐이 아닙니다. 다리만 치신 게 아니고요. 우리 존재 전체를 다 당신의 은혜 터치로 치셨습니다. 다리뿐이 아니고 우리 몸 전체가 다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되는 상황으로 옮겨져 왔습니다. 그런즉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야곱이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즉 궁극적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평생 예수님 믿고 난 이후로부터 평생을 절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터치를 지닌 채 이쯤 되면 누군 또 그렇게 얘기할 수 병주 약주고 병주고 약주냐 병주고 약주냐 아니요 병은 내가 얻은 것이고요 약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죽음은 내 죄의 결과이며 생명과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하기보다는 자기 꾀를 의지하며 살아왔던 우리들 야곱과 같이 평생 하나님과 싸우던 야곱의 모습 우리 속에도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다리라 함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점령하신 사실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승리하시며 점령하신 사실을 믿는 것이 곧 저는 다리이며 그 저는 다리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야곱에게 분열의 새아침이 밝아왔듯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언제 하나님께 항복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항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언제 하나님께 항복하려 하십니까? 야곱의 항복이 야곱의 승리였으며
하나님의 승리였으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경험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의 이 저는 달이 이미 내 인생을 점령하신 하나님의 승리의 상징임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이 저는 다리를 가지고 인생의 새 아침을 이미 맞이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의 저는 다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저는 다리는 오늘 내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이 저는 다리도 인생을 전진해 나갑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만 저는 다리가 주어져 있고 그리스도인만 그 저는 다리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됩니다. 야곱은 50년의 인생을 걸어갈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다리를 절룩거리며 얍복나루에서 얍복이 분엘로 바뀌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경험을 상기하고 또 상기했을 것입니다. 나 홀로는 결코 완전할 수 없음을 상기시켜주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옛사람이 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정욕 내세우는 그 모습이 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복이며 그것이 감사의 내용입니다. 남들은 혹시 우리가 저는 모습을 조롱할 수 있겠으나 예수님의 가치관을 위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저는 모습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타취의 결과이며 우리는 그 저는 발걸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해 저는 발걸음으로 분열의 아침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저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위함이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을 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분열의 아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호세아 12장 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야곱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인애와 정의를 삶 속에 보여주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우리가 절면 남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절면 우리가 남들의 주목을 받게 되고 조롱도 받겠으나 그러나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하나님을 바라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박수치며 우리를 응원해 주십니다. 예수님 믿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면 뭐 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능히 걸어가게 해 주십니다. 기웃뚱거려도 십자가를 쳐서 기웃뚱거려도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으로 가야 될 곳을 향해 걷게 해 주십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새 사람의 삶 우리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신약성경에도 야곱만큼 아니 그 이상 다리를 절면서 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자기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보내셨다고. 간질병으로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한 위장병으로 보는 분들 안질로 보는 분들도 있게 어쨌든 바울에게는 굉장히 괴로운 질병이었지만 그는 평생 그것을 안고 살았습니다. 오죽하면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같은 내용으로 주님께 간구했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너 바울의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주는 고통을 경험하면서, 글쎄요, 절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약함 속에서 온전해지는 것을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바울이 우리보다 죄를 훨씬 더 덜 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의 약함 속에서 온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 주님 말씀에 바울이 응답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내가 저는 것을 인하여 자랑하리니 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머물게 하려 합니다. 이미 주어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속에 머물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마이웨이를 살아오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당신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습니다. 약복나루 동편에서 두려움과 불안감 속에 불확실성 속에 끙끙거리던 우리의 모습을 찬란한 태양을 반겨주는 분이엘의 언덕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옛사람 야곱이 변하여 새사람 이스라엘로 우리는 변했습니다. 야곱을 환영하는 분이엘의 찬란한 아침과 다리를 절고 있는 야곱의 모습 이 얼마나 완벽한 조화입니까? 태양은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데 그 아침에 야곱은 혀를 다리를 절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그림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인가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의 조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아름다움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우리의 모습 이 얼마나 멋진 복음의 조화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분열의 아침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아멘. 죽음을 정복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찬란한 아침이 우리 인생을 환하게 비추어주고 있습니까? 아멘. 예수님 위에 살다 보니 마치 다리를 절듯이 이 세상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아멘. 예수님 제자로 인생 살아가며 그 전 가운데 때로는 어두운 약복의 나루에서 밤을 새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열의 아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구명대에는 하나님 고유의 번호가 적혀져 있으며 그 하나님 고유의 번호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어놓으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그 분열의 아침에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며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손과 발에 못자국을 지니신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을 하나씩 부르시면서 환영해 주실 겁니다. 그 영광의 아침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앞에 경배하며 발에 입 맞추며 예배 드릴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경배를 기뻐하며 받아주실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혹 아직도 애서로부터 도망치는 아침의 분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까? 혹 무언가에 쫓기는 그 아침의 분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매일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아침을 분열의 찬란한 아침을 맞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날 궁극적인 분열의 언덕에서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이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공감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치신 하나님의 사자는 성육신 전에 예수님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들 봅니다. 야곱의 관절을 치신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깨뜨셨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승리를 일궈내시기 위해 피를 쏟고 몸을 깨뜨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의 정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찬양하는 노래의 주제입니다. 야곱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한 인생을 살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하는 인생의 모든 역경,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다 줄 전조 현상들입니다. 역경이 우리 다리를 절게 만든다면 곧 하나님의 터치가, 하나님의 은혜의 터치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해서 못 갑니다. 아니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바다로 남은 50년의 인생 마음껏 저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러나 아직도 손과 발에 못자국을 지니신 채 허리에 창자국을 지니신 모습으로 저희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 영광의 분열의 아침을 맞이할 때까지 저희는 달려가겠습니다. 저는 다리로 주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되며 주님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의 뒤뚱거리는 모습 주님께서 아름답다 하실 것이기에 세상 사람들의 조롱 소리를 전혀 개의치 아니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그 모습으로 그 가치관으로 그 삶을 추구하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세상의 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1: 때로는 솔로몬처럼,
2: 때로는 다비다처럼,
3: 때로는 바나바처럼,
4: 때로는 다윗처럼.
0: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크 토크.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오나입니다. 우리 식구분들은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1: 네. 아니 저는 마음이 좀 시립고 허전하네요. 옆에 그 아름다운 여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여자친구가 없어서.
0: 하나님 계시잖아요.
1: 그걸로 위안 삼을게요.
2: 네. 지금은 아름다운 여성인데 몇 년 지나면 그냥 여성이 있으면 좋겠다고.
1: 그렇죠. 네.
0: 맞아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랑 목사님은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3: 네.
0: 좋아요.
1: 기존 제가 하는 거야?
0: 네, 네. 잘 못 지내고 있으면 얘기 안 하세요.
4: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네. 저희 교회가 이제 새벽 기도에 특별 집회를 하는데
3: 맞아요.
4: 당연히 매일 해야 되는 것이지만 또 네,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레온 형제의 결혼과 또 우리 남희 씨의 결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5: 아멘. 아, 이게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1: 여기 둘이 하던데?
0: 네, 그럼 오늘의 질문 네. 들어볼까요?
1: 제가 20살 때부터 독립을 했는데 저는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갔어요. 네. 그 장학금이 국가 장학금이었어요.
0: 잘하네. 네.
1: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월세 제 손으로 내고 학비 제 손으로 내면 이게 독립 아닙니까?
0: 아, 그럼 독립이죠.
1: 이게 독립이죠. 이게 독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5: 아니 저도 3학년, 4학년 때 그 가요계 캐스팅을 받아서 찬양한 음반을 2년 준비하고 그때부터는 저도 독립을 했습니다.
2: 진짜 훌륭하네요. 네. 저는 19살 때 독립했어요.
5: 아, 뭐야?
6: 안녕하세요. 평범한 50대 권사입니다. 아들과 대화하다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얼마 전 평범한 중소기업을 다니던 아들이 퇴사를 했습니다. 돌연 의대를 가겠다며 학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네요.
1: 학비를
6: 더 늦기 전에 안정적이고 인정받는 직업을 갖고 싶어서라고 하는데 네. 엄마로서 아들의 행복을 바라고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아들의 학비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고독고 식구들 작은 자식 뒷바라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0: 네, 노크토크에 물어봐. 오늘의 질문은 다 큰 자식 뒷바라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입니다. 우리 막내 레온 씨는 네.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언제 하셨어요?
1: 제가 20살 때부터 독립을 했는데 그 독립하게 된 계기가 대학교, 근데 저는 이제 제 자랑일 수는 있는데 네. 저는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갔어요.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갔고 네. 그 장학금이 국가 장학금이었어요.
0: 와. 네. 잘하네.
1: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예. 네, 국가 장학금은 네. 대부분 받을 수 있어요.
0: 아, 진짜로?
1: 네, 대부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2: 소득분위에만 네. 맞으면 이제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는
5: 그렇죠. 경우가
1: 있어요. 정말요? 네. 왜냐하면 국가장학금은
5: 다 마치고 알았지.
1: 공부를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국가에서 이런 좋은 제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자금 대출이라는 제도도 있는데 학자금 대출 안에서 취업 후 상환이라는 제도가 또 따로 있어요.
2: 맞아요.
1: 취업하기 전까지는 힘들고 그래도 우리 학생이 잘 커서 취업을 한다면 또 저금리 저이자 뭐 국가장학금 뭐 얘기하는 사람인가요?
2: 홍보대사.
1: 네, 뭐 장학재단 홍보대사 같은데 네. 그런 식으로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등록금은 그렇게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을 하는 재능 그리고 에너지 있는 그 재능을 활용해서 교회 사역을 가서 하나님께 가서 재능을 그 드렸는데 또 차비도 챙겨주시고 와. 사례비도 받고 그리고 또 곳곳에서 교수님들께서 행사도 보내주시고 하시면서 저는 그렇게 해서 독립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월세를 벌고 추가적으로 많이 드는 것들 비용들은 어머님께서 그래도 해주셨죠.
0: 네.
1: 그래도 해주셨는데 그래도 월세 제 손으로 내고 학비 제 손으로 내면 이게 독립 아닙니까?
0: 아, 그럼 독립이야. 아,
1: 이게 독립이에요. 이게 독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2: 아들아 뭐하니?
5: 기특하네. 아니 저도 네. 그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첫 음반이 나왔어요. 원래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좀 준비하다가 3학년, 4학년 때 그 가요계 캐스팅을 받아서 가요 음반 준비하다가 찬양한 음반을 2년 준비하고 그러니까 1년 휴학하고 그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첫 음반이 나와서 그때부터는 저도 독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활동을 하면서부터는 대학원을 제가 세 개를 공부를 했는데 다 그 제가 그냥 다 하고 그래서 공부도 제가 하고 네. 그때부터 대학교 4학년 때부터는 독립했던 것 같아요.
3: 훌륭하다. 다들
0: 진짜 너무 훌륭하시네요.
2: 진짜 훌륭하네요. 네. 저는 19살 때 독립했어요.
5: 아, 뭐야?
2: 어디 방 아 이게 독립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이 어려워지면 저절로 독립이 돼요. 아, 그렇죠. 예, 하필 제가 성장기에 부모님은 꼭 망하시고요. 네. 그리고 저는 또 터울 차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막내였기 때문에 부모님도 연로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또 쓰러지셨고 아이고. 사업은 또 망했고 그런 과정에 독립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저절로 독립이 되었어요. 저절로.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저는 학력고사를 봤는데 학력고사 본 다음 날부터 과외를 시작해가지고 대학 다닐 때는 이제 장학금을 받고 다녔고 대학원 석박사는 다 제가 장학금을 다녀서 학비 걱정은 없었는데 생활비가 들어가잖아요.
0: 그쵸.
2: 그래서 제가 보통 대학 다닐 때 여름방학기에는 아르바이트를 보통 9개씩 했어요. 뭐 그때 분식집, 호프집, 한식집 뭐 해가지고 뭐 과외부터 해가지고 심지어는 그 엑스트라 네. 엑스트라 아르바이트도 해보고요. 안 해본 거는 이제 미장하고 용접은 안 해봤네요. 제가 아, 그거 제가 네. 기술이어가지고 네. 저 안 시켜주더라고요.
1: 뜨거운 걸 안 하셨는데
2: 네. 너무 웃겨. 아, 그거 잘하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도배는 제가 또 해봤어요. 도배 이런 것도 해보고 그래서 그렇다고 저는 어려운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기 때문에 늘 여유 자금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조금은 뭐 이르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집 식구들은 전체적으로 다 굉장히 독립적이라서 자녀들이 좀 빨리 독립을 한 편이에요.
5: 이제 알겠네. 그때 왜 저기 예전에 집안의 전구 이런 거 다 제가 바꿔요.
2: 아, 저 그걸... 배선도예요.
5: 아 그러니까요. 네. 그거, 그 이유를 이제 알겠네.
2: 아 이게 다 피눈물이다.
5: 약간 그래서 피눈물 색깔로 네. 그냥 옷도 입으시고.
2: 네 성장은 많이 했죠.
4: 네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자연스럽게 독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아버지가 제가 23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또 목회자였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뭐 전혀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자립이라기보다는 어머니 저 동생이 이렇게 같이 살게 됐고 또 동생이 마침 이제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취직을 하게 되고 저도 한 1, 2년 후에는 이제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뭐 큰 돈은 아니지만 파트타임 사역에서 사실은 그 받는 그 생활비로 어머니하고 살았습니다. 동생은 또 동생이 벌어왔으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사실 그때는 그게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을 또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했고 또 그때 이제 저도 우리 교수님처럼 뭐 대학원을 신대원도 하고 이제 석사박사 계속 하게 됐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저도 공부하는 동안은 이제 학교에서 장학금 받고 또 주변에서 이렇게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네.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은혜로.
5: 남희 씨만 궁금해지는데요. 아, 다 우리 일찍 독립했는데.
0: 저도 이제 20대 때 이제 대학생 때는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요. 네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다가 개그 지망생 그 활동을 하면서 제가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한 돈으로 서울에 올라와서 네. 근데 이제 핸드폰 요금은 이제 어머니께서 내주셨고 개그맨이 되자마자 이제 바로 이제 제가 가져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 제가 그러면은 20대 초반부터 이제 제가 그러네, 스스로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모든 게 다 보람된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5: 거의 잘하셨다. 네, 네. 네.
0: 그럼 이제 질문자의 질문에 대한 네. 답을 우리가 이제 해드릴 시간인데요. 다 큰 자식 뒷바라지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5: 자식에 대한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가정 형편에 따라서,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또 가족이 필요하다면, 뭐, 진짜 어려우면 고등학교 때 독립할 수도 있는 거고,
0: 네, 그쵸.
5: 또 좀 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저랑 아내랑은 저희 아이들 대학 졸업 때까지만 우리가 뒷바라지를 해주자라고 했어요. 제 아내는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독립하자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자라고 미리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자라고 두 사람이서 약속을 한 거죠.
0: 네네네.
5: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 사연자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 힘들어서 여기까지 사연 보내실 정도면 그쵸. 고민을 얼마나 많이 하셨겠어요. 그러면 학자금 대출도 잘돼 있고 그리고 본인이 좋아서 다시 의대 가고 싶다면 네. 본인 지금까지 했었던 걸 다 이거 좋아서 대학 갔을 거고 다 지원해줬는데 다시 또 다른 거 좋아서 마음이 바뀌어서 한다고 하면 이제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0: 아 이건 맞는 거죠.
5: 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는 부모님이 해줘야 될 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5: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니까 자기가 여기에 대한 책임지고 정말 의대 가고 싶어서 공부하고 싶으면 장학금 타라. 제가 자랑을 아니면 저 대학은 3개 했다고 그랬잖아요. 장학금 한 번도 놓친 적 없었어요.
0: 와.
5: 교육학 갈 때는 전액 장학금 다 받았고 음대 다닐 때는 50% 이상을 다 받았고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나이 들어서 그동안 해주셨던 것도 많은데 내가 진짜 공부하고 싶으면 장학금을 받든지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아니면 학자금 대출을 받든지 방법이 너무 많은데 그거를 가정 안에서 어떤 약속을 좀 하고 자식에게도 네가 진짜 하고 싶으면 내가 첫 학기 정도 아니면 등록금 정도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네가 진짜 하고 싶으면 나머지는 해라. 그런 약속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0: 그렇죠. 맞아요.
1: 그러니까 저는 될 때까지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전사님 말씀처럼 그냥 진짜 될 때까지 지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아낌없이 해 주시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도 대신 전제 조건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노력을 했을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어머니가 지금 저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이 참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이 뭐냐면 중학교 3학년 때 예고를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랑 이혼을 하셨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근데 나는 꿈이 있고 나는 예고로 가면 내가 연예인 될 수 있을 것 같은 경우 근데 진짜 연예인 됐잖아요 나름
0: 그쵸.
1: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엄마가 가지 말라고 오히려 우셨어 제발 예고 안 가주면 안 되냐고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엄마도 좀 생각해 달라고 엄마 돈이 없다고 널 어떻게 예고를 가르치 제가 예고 졸업하는데 6천만 원이 들었어요 되게 많이 들어요 이거
5: 그렇게 많이 들어요?
1: 예, 되게 많이 들었어요 레슨비 왜냐면 저는 지방에서 서울 왔다 갔다 했잖아요 차비 방값 서울에 두 달, 세 달 방학 때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 레슨비가 엄청 비싸요. 연기, 뮤지컬, 무용 레슨비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돼요. 그리고 또 좋은 선생님한테 배웠고 대학을 빨리 가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레슨비를 3년 동안 쓰다 보니까 6천만 원 정도 든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지금 와서는 이제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엄마가 혼자서 그걸 감당해냈는지 엄마는 도저히 지금 하라고 못할 것 같아요. 그때 당시를 어머니가 그 회상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진짜 아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셨구나.
0: 그쵸.
1: 근데 방금 사연자이 말씀해주신 거 보면 아들이 확실히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고 중소기업을 갔다가 의대를 준비한다는 거. 근데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치를 확실히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엄마 나 의대를 준비하는데 나 1년만 도와주세요. 라든지 엄마 나 의대를 준비하는데 나 딱 두 번만 시험 보고 안 되면 나 다시 취직할게요. 이런 좀 소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2: 저는 일단 아들이 의대를 붙고 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는다. 일단 의대 붙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요. 정말 어렵고요. 그리고 막상 의대에 들어가서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게 있고 의대 가기 전에 지원을 해달라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인생에 이 아들이 했던 부모님에게 드렸던 기쁨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아들을 어떻게 어디까지 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부모님이 할 것이고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만약에 제 아들이 저한테 엄마 저 직장 다니는데 이거 잠시 그만두고 의대를 좀 가보고 싶고 준비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너무 긴데 아직 아들은 젊고 한 번쯤은 좀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올해 한 해, 2021년 소띠해에는 한번 지원을 해두 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의대를 가게 되면, 의대를 가게 되면 다 저절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마음이 생기더라도 저는 서로 간에 계약서는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졸업할 때까지 예과 본과 해가지고 6년이다. 그러면 해당 들어가는 각 학기당 최소한 1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1년 2천만 원이고 이게 곱하기 6이면 1억 2천입니다. 나이 들어가는 부모님들이 이 돈을 만들어낸다는 건 나머지 나이 들어가는 동안에 써야 될 그 금액들을 내어서 인생의 적금을 깨야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2: 엄청난 거이기 때문에 대신에 나중에 의사가 돼서 그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는 이 부분을 갚아야죠. 그래서 등록금에 대해서 해당되는 비용을 지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갚는다라고 하는 일종의 뭐 계약서 같은 거를 저는 좀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자식은 좀 섭섭하지만 그래야 약간의 뭐랄까 감사함도 생겨나고 약간 부모님이 아 우리 부모님 너무 좀 치사한 거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인생을 더 열심히 살게 돼요.
5: 아유, 그게 큰, 아, 얼마나 큰 돈인데.
2: 저는 굉장히 거예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 그리고 지금 그 전에 대학을 다닐 때 학자금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받을 수 있거든요. 맞아, 맞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이 책임지는 것 플러스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부분을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된다면 자식도 좀 독립성이 생겨나고 자기 삶에 대한 책임감도 있고 부모님도 어쨌든 자식이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약조가 있은 다음에 제공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양쪽이 윈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일 먼저 기억할 건 의대를 가야 된다는 거.
0: 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2: 네, 네. 네.
4: 제가 예전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제가 이제 호주로 어학연수를 갔어요. 제가 보내달라고 한 게 아니라 거꾸로 이제 저는 아버지가 저한테 그걸 해주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녀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빚을 내서 그걸 해주신 거더라고요.
5: 아이고.
4: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사실.
5: 아이고. 그러니까
4: 마지막 어떻게 보면 아들한테 선물을 주고 간 거죠. 근데 이제 제가 호주에 갔을 때 제가 어떤 광경을 봤냐면 제가 그 호주 분 집에 제가 하숙을 했었거든요.
0: 네네네.
4: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아들이 집에 같이 안 사는 거예요. 오늘 아들이 그냥 쓰고 왔다 가는데 어디 창고 같은 데 옆에 방이 있는데 거기 자다가 가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왜 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방을 안 줄까? 왜 같이 안 살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제 호주는 보니까 이 서구 사회는 고등학교만 돼도 벌써 맞아요. 독립하고 스스로 용돈도 벌고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그게 좀 이해는 잘 안 됐어요. 왜냐면 한국 사회는 조금 부모님들이 막 대학 갈 때 또 결혼할 때도 도와주고 하잖아요.
0: 그렇죠.
4: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아 맞다.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어렸을 때는 같이 있을 필요가 있지만 자라면 독립이 필요하구나.
0: 그렇죠.
4: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야 또 마음으로도 독립이 되고 또 신앙적으로도 독립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경우 어떻게 보면 지금 독립이 안 돼서 심리적으로도 붙어 있고 경제적으로도 붙어 있고 요즘 뭐 이분도 사연을 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고민인 거잖아요.
5: 맞아요.
4: 아마 힘들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셨으면 이런 사연을 안 보내셨을 것 같아요.
5: 맞아요.
4: 근데 뭔가 굉장히 힘든 거죠. 또 노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노년을 준비해야 될 아마 제가 볼 때 대부분의 비용이 학자금으로 들어갈 그렇지.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한번 고민이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성경에 보면 이 성경적인 원리를 보면 결국은 부모로부터 잘 떠나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잠깐 하나 읽어드리면 창세기 12장 1절 말씀해 보면
0: 네.
4: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물론 여기에 아브라함은 75세 때 떠났지만
0: 네.
4: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익숙한 부모님으로부터 떠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독립이 된 것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독립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자녀들이 떠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 방법론은 제가 볼 때 우리 교수님 또 전도사님 레온 형제가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0: 그쵸.
4: 저는 그것들을 좀 잘 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그런 경계선을 짓고 얼만큼 어떻게 지원할지를 조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우리 질문자 분께서도 여기 계신 우리 네 분의 조언 꼭 참고하셔서 자녀분과 적당한 합의점을 잘 찾으시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볼까요?
2: 저희 엄마가 어릴 때 창피하게 느껴진 적이 되게 많아요.
0: 왜요?
2: 밖에서는 안 그러는데 집에서 그렇게 그런데 우리가 집에서 여기서 파잖아요. 네. 다 안 파?
5: 아니요.
2: 그쵸, 다 파잖아요.
5: 그냥 딱 11시 자 가자 바로 출발. 누가 오기로 했는데도 누가 온대요 그럼 바로 거기로 오라 그래.
0: 우와 멋있다.
5: 추진력 있게 보지만 이게 제가 싫은 거예요. 제가
1: 회사 택시를 하다가 이틀하고 그만두셨대요.
2: 왜?
1: 못하겠다고.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 모습이 너의 모습이 꼭 제가 공부를 그렇게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약속한 사람과 3년째 연애 중인 30대 남성입니다. 현재 너무 절망스럽고 막막한 가운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노크토크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희 집은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아버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드시는 술꾼이셨고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오시는 날이면 접시 깨지는 소리,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술에 취한 아버지를 피해 어머니와 늘 도망 다녀야 했고 그때마다 악마 같은 아버지의 모습을 절대 닮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30대가 된 지금은 독립해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엄마를 꼭 행복하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공부했고 그 결과 좋은 대학,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불안정한 심리도 교회를 다니며 많이 완화되었고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교회에서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만났고 3년이라는 시간을 큰 다툼 없이 잘 만나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던 중 처음으로 진지하게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요. 둘 다 감정이 극에 달한 상태였고 스스로 분노를 참지 못해 저도 모르게 여자친구에게 손찌검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신이 들자마자 지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라는 엄청난 공포에 눈물이 나고 온몸이 떨려 제 몸을 스스로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소름 끼치게 무서웠던 건 어린 시절 악마 같은 아버지의 모습을 저에게서 보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자친구에게는 진심으로 사과를 했지만 그때 모습을 떠올리면 아직도 죽을 것 같이 힘이 들고 도저히 여자친구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서 서로 대화만 한 끝에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 모든 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토록 싫었던 아버지의 욱하는 모습들이 저에게도 있다는 사실이 정말 괴롭고 무섭습니다. 노크토크 식구들, 피는 못 속인다는 말처럼 부모님의 나쁜 행동도 대물림이 되는 걸까요? 순간적으로 나오는 욱하는 성격을 고치고 남들처럼 평범한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0: 네. 오늘의 사연은 가정폭력도 대물림이 되는지에 대한 30대 남성분의 고민 사연인데요. 오늘 사연은 마음이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우리 가족분들은 어린 시절 부모님이 싸우시는 걸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1: 저도 초등학교 때 네. 싸우시는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폭력적으로 싸우시는 게 아니라 언어적으로 좀 폭언을 하시면서 왜 그러냐라고 싸우시면서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어릴 때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싸우신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렇죠. 무서웠고 그리고 그때는 아버지가 남성이다 보니까 같은 남자로서 왜 약한 여성인 엄마를 건들지? 라는 그런 생각이 내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힘이 셌으면 아빠를 나도 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때 어릴 때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의 모습은 약해. 어려. 키도 작고 등치도 작고. 근데 이 생각은 아마 사연자님도 하셨을 것 같아요. 저와 같은. 부모님이 싸우는데 당연히 엄마 편을 들어주지. 희한하게 엄마 편을 들더라고요. 때로는 제가 어릴 때 들어보면 엄마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엄마가 아빠한테 이렇게 하면 아빠가 왜 가만히 있는 사람 속을 긁고 그래? 이렇게 막 그런 게 있어. 근데 내가 봐도 우리 엄마가 잘못은 한 것도 있어. 근데 희한하게 자식은 엄마 편.
0: 그런 게 희한하게 여성이 그런 게 있어서
1: 우리 엄마 건들지 마. 그때 한 번은 아빠한테 싸울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엄마 건들지 마. 딱 이렇게 하니까 아빠가 뭐? 우리 엄마? 오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 엄마잖아.
5: 나는 니네 아빠 아니야 이거지.
1: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약간 기분이 좀 그러더라고요.
0: 아니 근데 실제로 이런 상황이라면 어디 말할 것도 없고 너무 무섭고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 교회 안에서도 이 사연자와 같은 문제로 기도를 요청하시거나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4: 많죠. 거의 똑같은 사연도 있어요.
5: 아, 정말요?
0: 네. 진짜로요?
4: 우리 한국 사회가 네. 폭력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5: 데이트 네. 폭력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잖아요.
4: 그렇죠. 저는 사실은 상담까지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이런 일을 겪고 네.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신앙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이겨내려고 이렇게 잘 이겨내고 그걸 다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희 교회 제가 만났던 성도님들 중에는 저한테 저런 이야기를 다 해주세요. 제가 그래서 사실 어머니를 보호하려고 늘 집에 일찍 갈 수밖에 없었다. 그날도 아버지가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기 아이고, 때문에 참.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보호자였고 그게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부부 갈등까지 되는 거죠.
0: 그렇죠.
4: 계속 어머니를 보호한 건데 나도 모르게 아내가 볼 때는 만만보이하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건 아닌데
0: 그쵸.
4: 그런 경우 많고 거꾸로 이제 자매 같은 경우도 또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조금 뭐 폭력적인 대우를 받아서 이제 힘들어하는 경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0: 네, 생각해 보면. 저희 어린 시절만 해도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체벌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5: 맞아요.
0: 교수님, 그럼 정확하게 가정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2: 말 그대로 가정폭력이잖아요.
0: 네네네.
2: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아울러서 우리가 가정폭력이다 이렇게 네네네. 부르기 때문에 되게 그러면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가족에 같이 동거하지 않으면서 외부에 있는 친인척이나 가족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정폭력이라고 굳이 하지 않아요.
0: 그쵸.
2: 단 일촌, 이촌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정 내에서 어떤 폭행을 했을 때는 이건 또 네. 가정폭력이라고 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나눈 이야기들이 다 뭐냐면 세대 학습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로 정의가 될 것 같아요. 결국 윗세대에서 발생한 폭력이 아랫세대에 어떻게 반복되거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네. 관련된 이야기고 그리고 이 가족들의 이야기가 지금 나온 얘기는 다 뭐냐면 다 아무한테나 이 얘기를 못해. 누군가 특별히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목사님이라든지 정말 친한 절친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에게만 이야기를 한다는 건 뭐냐면 가족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떤 폭력을 어떻게 행했는지 얼마나 했는지 얼마나 잔혹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하지 않는 건데 그렇다 보니 가정폭력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은폐예요. 은폐하다 보니까 반복이 돼요. 반복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세대를 통해서 순환이 돼요. 순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내 아버지의 모습이 내 모습에 그대로 들어와가지고 마치 일체가 되는 것 같은 그러면서 이 두 개의 세대가 하나의 세대로 이렇게 겹쳐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이걸 우리가 중복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상황이 어떤 결과를 내느냐. 첫 번째, 보통 가정폭력이 가지고 있는 주요 특징 중에 하나 또 뭐겠어요? 장기적으로 일어납니다. 장기적으로. 두 번째로는 가정폭력이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뭐 밀친다든지 아니면 말로 한다든지 했다가 그 다음에 폭력이 심화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 폭력이 심화된 것에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처음에 내 아내를 혹은 내 남편을 때렸던 게 내 자식으로 이어지는 대상 연결이 발생해요. 대상 연결만 발생되는 게 아니라 이건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심리적인 손상이 총체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비극이에요. 전쟁만 비극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일상에 매일같이 일어나는 두려움과 실질적인 폭력과 이 연결되는 끝나지 않는 이 폭력 또 세대로 이어지는 폭력 그게 바로 내가 가장 거부했던 게 나에게...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세대로 이어지는 폭력, 그게 바로 내가 가장 거부했던 게 나에게 나도 모르게 일어난다는 그 무의식적인 학습. 이런 공포가 또 있을까요? 전 너무 큰 아픔이자 너무 큰 비극이라고 봅니다.
2: 네, 가정폭력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걸 모두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식구들은 자신의 모습 중에 가장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3: 저희 아버지가 네. 목회를 40년 하시고 은퇴하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신방을 11시에 간다. 그러면 10시 한 반부터 교회에서 기다리셨다가 11시에 교회차 바로 출발하세요.

0: 빨리 좀 준비하라고 저한테 그런 모습이 싫어서 제가 이제 더 점점 좀 느긋해지니까 오히려 지금은 이제 너무 제가 막 느긋해져서 좀 네, 그런 모습이 있죠.
1: 네, 저도 사실 제 모습 중에 좀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는 낯을 너무 많이 가려가지고 네, 낯을 좀 안 가렸으면 좋겠다. 근데 애써 태어난 척 하지만 그게 표정에서 너무 보여요. 낯을 가려가지고. 근데 반면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낯을 안 가리시고 굉장히 활동적인 걸 많이 하셔서 지금은 또 방범대장으로.
2: 아, 방범대장으로.
3: 야, 그 정도면
2: 민주의 방범대장.
3: 통장급이야, 통장급. 네,
1: 방범대장으로 또 활동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렇게 감투 쓰는 것도 좋아하시고.
3: 맞아. 우리 어머니랑 똑같으시네.
1: 아, 진, 어, 맞아.
3: 우리 어머니 통장님.
1: 아, 통장님. 와.
3: 똑같이.
2: 저희 엄마도 통장님.
1: 아유. 와, 이렇게 다.
0: 아니, 그 시의원급들 아니신가요?
3: 거의, 거의
1: 그렇죠.
3: 조원님들 통장 못하세요.
0: 그렇죠. 네. 네. 네. 어,
1: 근데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그런 건 배우고 싶다. 낯을 또 안 가리시고. 뭐 그 취임식 때도 스케줄이 있다고 했는데도 자꾸 와서 좀 취임식에 참석해줬으면 좋겠다.
2: 아, 그 취임식도 있어요?
1: 취임식이 있었어요.
0: 아, 방범 그것도
2: 방범
1: 네, 대장 취임식이 있는데
3: 취임식.
1: 인사하실 때도 대장처럼 하시더라고요. 방범 이렇게 대장처럼 네, 그런 게 의외로 저는 이제 배우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4: 저는 이제 아버지의 모습과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의 모습은 끈기가 없다라는 거고 어머니의 모습은 너무 예민하다는 거예요. 근데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예민한 거. 되게 미래에서 고민하고 막 한 가지 일을 가지고 막 걱정하고 막 뭐 벌벌 떨고 막 일어나지도 않는 일. 일어나지도 않는 일 가지고 일어난 것처럼 행동하고 그게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습성이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끈기는 뭐냐면 아버지가 운전 쪽에서 되게 오랜 경력이 있으세요. 근데 오랜 경력이 있는 건 좋은데 그 경력이 하루도 못 가고 이틀도 못 가고 3일도 못 가요. 저희 아버지 금땡고속이라고 되게 유명한 고속회사에 계셨고 시내버스도 하셨고 시외버스도 하셨고 굴삭기도 하셨고 포크레인도 하셨고 그리고 개인택시도 하시고 회사택시도 하시고 그다음에 포크레인 가능하시고 네. 덤프트럭도 하셨어요. 야. 근데 아버지가 정말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과관이시더라고요.
1: 왜요?
4: 회사택시를 하다가 이틀하고 그만두셨대요. 못하겠다고. 회사택시는 그 뭔가 느낌이 안 산다고 그러다가 멋있는 또 굴삭기를 해요. 네. 자격증을 따가지고.
1: 네.
4: 굴삭기 하다가, 아이고, 뭐, 파봤자 뭐 돈도 안 되고, 그래서 일주일 하고도 덤프트럭으로 넘어간대요. 어머니가 아이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 모습이, 너의 모습이 꼭 너희 아빠 같다. 제가 공부를 그렇게 했거든요. 어릴 때 공부를 그렇게 포기하고 끈기 없이 하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간증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전라북도 남원시 전체 부진화였어요. 수학 부진화. 수학을 너무 못해가지고 아,
0: 대단하시네요.
4: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도
0: 제 옆에 대단하시네요.
4: 학교를 다니시네요.
2: 아니, 아니 어떨 땐 시계를 못 보더라고요.
4: 네. 그러니까
0: 숫자 못 읽어?
4: 곱하기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시계도 못 보고 곱하기.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네. 그래요. 아버지의 모습과 어머니의 모습이 나한테 있는데 이게 너무 싫은 거야. 가끔 하다가 이번에 논문을 통과를 했지만 논문을 쓰면서도 포기를 엄청나게 생각했어요. 그만큼 끈기가 없는 거예요.
0: 해냈네요, 근데.
4: 근데 해낸 이유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회성이 있고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내가 해야 될 거, 살아야 될 거, 내가 해내야 되니까.
0: 그러니까 확실히. 3차가 됐으니까요.
4: 그러니까 3차 때문에 달라지네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2: 저는 저희 엄마가 어릴 때 창피하게 느껴진 적이 되게 많아요.
1: 왜요?
2: 우리 엄마는 그렇게 학교에 옛날에 파란 그 고무 쓰레빠 있어요.
4: 예.
2: 그걸 그렇게 신고 오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아, 엄마가 좀, 어제 엄마 되게 예쁘게 생기셨거든요. 그런데 파란 그 슬리퍼가 모든 걸 다 흡수해요. 제 눈에 파란
0: 그것만.
2: 슬리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학교에서 다친 적이 있었는데, 체육을 하다가, 다쳤을 때도 엄마가 오는 게 너무 싫었어. 그럴 때 꼭 엄마가 와. 그랬는데, 지금은 저희 엄마가 그러진 않거든요. 제가 또 평생을 거쳐서, 어머니 80년 인생에 50년을 제가 잔소리를 했으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으시는데, 제가 정말 엄마랑 똑같은 부분이 있는 걸 하나 발견했는데, 네. 일단은 뭐 목소리 똑같은 건 다 당연하고요. 외모 거의 비슷하거든요.
1: 네.
2: 중요한 건, 저는 제가 싫어했던 엄마 모습 중에 저희 엄마가 밖에서는 안 그랬는데 집에서 그렇게 코를 파세요. 근데 우리가 집에서 기억해서 코 파잖아요, 다. 안 파?
1: 아니요,
4: 겨드랑이도 파요, 겨드랑이도.
2: 그쵸, 다 파잖아요. 이게 파는데, 그냥, 전 집에 있을 땐 그런데, 밖에서도 엄마가 가끔, 우리가 그 금요 철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가는데, 기도를 하시면서 그렇게 자꾸 파시더라고요. 주여! 하고 이제.
0: 답답하신 거야, 답답한 기도하는데, 얼마나 답답하시니까 빠지는
2: 거야. 이게, 그냥,

0: 그랬는데 저는 나중에 친구를 통해서 알아서 아 밖에 다른 사람들 있을 때 코를 팔 때는 손을 가리고 팔 수 있는 거구나. 저희 집엔 누구도 손을 가리고 파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이 코 파는 것의 새로운 영역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는 코를 이렇게 팔 때가 있으면 이렇게 가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40대에 들어오면서 저도 모르게 올렸던 손을 내리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40대가 넘어가고 갱년기에 가까우니까 그렇게 몸이 건조해지면서 코가 그렇게 건조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저희 엄마가 저는 엄마가 왼쪽 코를 파는 걸 못 봤어요. 늘 오른쪽 코였거든요. 어느 순간 제가 오른쪽 코를 계속 파고 있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야. 엄마 오른쪽 콧구멍이 더 넓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아~ 저도 지금 오른쪽 콧구멍이 더 넓어요. 아~ 오른쪽 한 우물만 봐가지고. 아~ 그래서 이게 우와. 부끄러웠는데 너무 닮아가고. 그리고 지금은 엄마랑 같이 마주 앉아서 코를 파요. 근데 그게 지금은 엄마랑 그게 재밌고 좋아요. 그리고 엄마랑 같이 팔 수 있는 게 좋은 게 엄마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니까.
1: 그렇죠.
0: 예, 그렇게 닮아간다는 게 한 면은 싫지만 나이가 더 많이 들어서 제가 50줄에 들어서니까 이제 같이 파도 괜찮아요.
2: 아, 이제도 감동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 네.
3: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누구한테 뭔가 이렇게 불편하거나 어려우면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거야. 뭐 성격적인 것도 있죠. 이렇게, 이렇게 참다가 끙끙거리고. 근데 이제 지금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도 사회 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을 못 하고 이제 참을 때가 있는 거죠. 그게 되게 힘들 때가 많아요. 스트레스가 이제 쌓이는 거죠, 뒤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너무 직면을 잘하는 거예요. 뭐가 아니다 싶으면 불러다가 아주 따박따박 이야기를 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안 힘드냐? 당연히 안 힘들대요. 저는 막 가슴 막 두근두근거리고 예를 들어서 불편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면 그런 게 저는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0: 이게 아버지를 닮으신 건가요?
3: 참는 거는 잘 참으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 네. 그런 게 아마 목회할 때 몸이 또 뭐 스트레스 받는데 많이 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0: 목사님이 네. 그렇게 저만 붙잡으면 집을 보내질 않아요. 속 터지는 얘기 하느라고. 좀 참지 말고 그분들에게 화를 좀 내시도록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아멘.
0: 아멘.
1: 근데 실제로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대물림 얼마나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2: 엄청 영향이 있죠. 왜냐하면 같은 식습관,
1: 네.
2: 또 뭐 생활 환경, 습관, 정서, 또 무엇보다도 보아온 것들이 기억이 되고 몸이 기억한다는 게 사실은 전 대단히 무서운 거라고 생각해요.
1: 그렇죠.
2: 군대에서도 맞은 사람이 때려요. 군대에서도 고참한테 맞은 사람이 때리는데 그 짧은 순간 뭐 1년 그렇게 그 맞았으면 그 짧은 기간 맞은 걸 갖고 또 후임들 때리는데 십수년 수십년을 살아온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걸 눈으로 보하고 몸으로 그거를 체험했던 사람이면 그게 몸에 기억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 환경과 습관들이. 그렇죠. 근데 저는 저 군대에 있을 때는 딱 두 가지였어요. 맞은 애들이 때리거나 맞은 애들이 멈추거나 했어요. 고참들 중에 내가 맞았어. 나 맞았으니까 나는 내 밑에 애들 절대 때리지 않을 거야. 하는 사람이 멈춰줘야 그게 멈춰지더라고요.
1: 아, 맞아.
2: 그러니까 이 부모님으로부터 대물림 맞는 것도 사실은 우리 그 사연자 형제가 그런 멈춤을 의도적으로 내가 해야겠다는 의지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4: 이게 진짜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대물림 받은 게 많이 있어요. 재능들이.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 신앙보다 인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1: 네.
4: 그 인성은 분명히 가정 환경에서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1: 네.
4: 어머니가 이제 교수님한테는 자주 방송 때 말씀드리지만 어머니가 항상 식당에 가시면 그런 걸 하세요. 우리 아들 개그맨, 우리 아들 개그맨. 우리 아들 몰라? 우리 아들 개그, 그 KBS 개그 콘서트? 그러면 또 옆에서 그래요. 개그 콘서트 없어졌잖아? 그랬더니 없어져도 어딘가 나와, 나와. 계속 이러니까 우리 엄마는 지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 자랑하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지금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 제자를 만나가지고 제가 식당을 같이 갔어요. 근데 이모가 아, 이거 누구야? 뭐 동생이야? 누구야? 나도 모르게 내 제자, 내 제자, 내 제자. 그때 또, 에? 아니, 어린 사람이 어린 사람을 가르쳐? 그래서, 아니, 저희 학교 교수예요, 저. 그랬더니, 어이, 교수님이셔? 이거 어디, 근데, 제 제자인데요? 나도 모르게 엄마의 습성이 나오는 거야. 우리 엄마가 나를 우르르 했던 것처럼 나도 모르게 내 제자, 내 제자. 뭐 누가 말하지도 않는데 왜 내 제자 내 제자 이러는 거야?
2: 엄마 성향이 딱
4: 엄마랑 저희 어머니가 노래 강사를 예전 하셨기 때문에 네. 입담이 장난이 아니죠. 아. 남을 씻는 것도 잘하시고 남을 그 천국을 보내고 지옥을 보내세요. 그렇다 났다. 그렇다 났다. 어머니한테 잘못 걸리면 인생이 바뀌어요.
1: 야, 아,
4: 근데 그 인생이 전환점도 되고 터닝포인트가 되고 여러 가지가 되는데
1: 네.
4: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의 이 대물림. 아. 그래서 저도 왠지 이 언어로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한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레오나 너는 저기 바다에 빠지면 입이 물에 뜨는 게 아니라 가라앉아. 저 왜 가라앉아요? 네가 말을 하도 많이 해서 물고기랑 얘기할 거야.
1: 아.
4: 저는 우리 어머니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 어머니의 그 언어적인 대물림 이게 나는 무조건 영향이 있다고 봐요. 나도 그러고 있는데.
1: 그렇죠.
3: 있죠. 뭐 저도 이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1: 그쵸.
3: 물론 그 무조건 대물림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하루 종일 집에 같이 있다 보면 부모님의 말투, 뭐 말하는 방식, 생활 습관 이런 걸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흡수하게 되잖아요.
1: 그쵸.
3: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익혀서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코를 파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흡수해서 행동하다 보니까 그게 마치 이제 아 부모님을 대물림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3: 그 제가 이렇게 관찰을 많이 해보면 이렇게 조그만한 아이들 보면 아주 예의 바른 아이들이 있어요. 조그만한데도 아주 인사도 잘하고 근데 그 예의 바른 아이들 보면 반드시 부모님이 그렇게 예의 바르고
1: 네.
3: 또 아이들한테 예절 교육도 잘 시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꼭 무조건 대물림 된다라기보다는 부모님의 삶의 모습 속에서 좋지 않았던 것들이 내가 그걸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거나 성찰하지 않으면 나도 그것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0: 우리가 암기하는 것보다 스미는 게 더 무서워요. 내가 의도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배우려고 하는 것보다 무의식적으로 내게 반복적으로 여러 번 스쳐간 것들이 훨씬 더 나에게 강력하게 마치 물을 마셔서 그 물이 내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1: 네네.
0: 그 정도로 아주 강력하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과연 내가 본 것, 나에게 주어진 것만으로 사는가? 저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희 부모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에요. 정말 살아가면서 저는 저희 부모님이 서로 간에 야, 너, 뭐 혹은 욕 이런 걸 한 적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이 없어요. 전 욕 잘하거든요. 그러나 욕을 많이 뭐 제가 이제 태권도 선수 하면서 욕을 많이 들은 것도 있고 또 제가 언어 감각이 좋은 편이라 그중에서도 욕은 가장 빠르게 습득이 되니까 저는 제가 하고 할 수 있는 언어가 꽤 여러 개인데 욕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워가는 그 과정에 사실 할 수도 있지만 욕을 제가 하나요? 안 하죠. 하지 않는 건 내 선택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다 욕할 수도 있고 좋은 말을 할 수 있지만 어느 곳에 가선 이 말을 하고 다른 곳에 가선 저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선택할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게 온 고통스러운 과거가 우리를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가진 것만으로 살아가진 않는다. 나머지 부분은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창조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해서 의지를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두 가지는 기억하자. 하나, 가진 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대단히 나에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것이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것을 아는 과정을 객관화라고 하는데 나를 객관적으로 살펴봤을 때 내가 정말 오롯이 받은 것만 가지고 살았는가? 내가 창조하는 것이 더 많았나? 이거를 스스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이 객관화를 통해서 앞으로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1: 맞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리 교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때린 사람은 계속 때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욱하는 성격 노력하면 고칠 수 있나요?
0: 당연히 고쳐지죠. 우리가 심리학이 발달한 이유는 그냥 학문으로서만 발달한 게 아니고요.
1: 네네.
0: 당연히 사람을 향하고 사람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여러 환경들 그리고 여러 조건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 부분들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전도사님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군대에서 맞아본 사람이 모두가 때리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실제 내가 선택할 수 있고 특별히 이번 같은 경우 그 연인하고의 관계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2: 상처가 얼마나
0: 상처 큰 정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정말 대판 싸웠는데 그 첫 번째 싸움에서 폭력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이렇게 첫 번째 싸움에서 이 정도 하면 내가 과연 이 사람을 믿고 한평생 같이 내 남은 인생을 나눌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다면 저는 첫 번째 꼭 상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상담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첫째 내 과거가 아팠다는 거 인정하고요. 두 번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확인하고요. 세 번째 내가 어느 시점에 어떤 말에 나도 모르게 울컥 올라오는가에 대한 특별한 상황이 있어요. 요걸 발견하는 거. 네 번째 이렇게 내가 욱하는 상황이 생겨났을 때 어떤 대안이 있는가. 이를테면 그 자리를 잠시 야,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그 얘기 할 수 없거든 잠시 나갔다 온다든지 아니면 이를테면 우리가 때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올 때 자기 팔을 잡는 연습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놀랍죠? 이거 안 돼요. 이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습관이었다면 제2의 습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잘 동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들 중에 성공 영역들 살펴보는 것, 두 번째 나 혼자 할 수 없다면 도움을 받아보는 것, 세 번째 내가 이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걸 연인에게 알리는 것, 그리고 이 연인에게 내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내가 화가 날 땐 이렇게 해줘라고 나를 다루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
2: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0: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전문가의 도움과 연인의 도움을 함께 요청하시면서 스스로 노력하신다면 저는 이건 정말 100%라고 제가 당담을 못하겠는데요. 저는 98% 이상 전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1: 네, 교수님 말씀처럼 전문가분께 꼭 상담 받아보시고요. 지금의 죄책감에서 벗어나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시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현재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사연자분에게 네.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3: 네, 제가 볼 때 우리 사연자가 정말 여러 가지로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또 여자친구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네. 하나님 앞에서도 굉장히 이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말씀을 한 구절을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는 이 형제가 먼저 좀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마 자신에 대한 자책감도 너무 심할 것 같아요. 여자친구에 대한 미안함, 자책감, 또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죄책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사연자가 이번 기회에 정말 제대로 한번 상담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바로 오면 좋겠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을 이번 기회에 상담을 통해서 상담 받으면서 좀 예, 자기도 돌아보고 그래서 저는 어쩌면 물론 지금 벌어진 상황은 안타깝지만 차라리 결혼하기 전에 이런 일이 그렇죠. 일어난 것이 참 잘된 거다.
2: 그렇죠.
3: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잘 감추고 감출 수도 있었겠죠. 뭐 결혼 전에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서 이게 터졌으면 아이고. 정말 더 힘들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죠. 오히려 결혼하기 맞아요. 전에 이 일이 일어났고 아마 저는 이 형제가 그 아픔을 어떻게 보면 약간 숨기고 감추고 살았을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아야지 하고 그런데 그 상처는 해결하고 돌보기보다는 그냥 묻어두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번 기회에 나왔기 때문에 정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친구에게도 이런 걸 설명하고 충분히 내 가정사를 설명하고 내가 이런 노력을 하겠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좀 다시 한번 기다려주고 옆에서 지켜봐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은혜 또 상담을 통해서도 이번 기회가 어쩌면 다시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치료의 계기가 되고 다시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유은성 전도사님의 기도로 사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5: 하나님, 참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끄러운 일을 할 때도 참 많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지만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 형제가 자기 자신도 힘들어할 만큼 이 벌어진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와 아픔들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만져주시고 또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형제 행동을 통하여서 상처받은 그 자매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그 자매가 얼마나 큰 아픔과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그 자매를 위로하시고 그 자매의 아픔도 하나님 만져주셔서 하나님 이 계기를 통하여 이 두 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사람 관계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실 하나님 치유하실 하나님 회복시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다시 용기 잃고 저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하나님 이전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형제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의 아픔들 하나님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줄 믿으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6: 아멘.
1: 오늘은 노크토크 48번째 시간으로 함께 했는데요. 레온 씨 어떠셨어요?
4: 저는요 제가 지금 예술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1: 네.
4: 근데 예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무용이든 노래든 연기든 나를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게 가장 어렵거든요. 나를 표현해야 되고 나를 알리고 나를 보여주는 게 가장 어려워요.
1: 네.
4: 다른 사람들을 따라하거나 모방을 하잖아요. 근데
1: 그쵸.
4: 내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분은 오늘 사연자분은 자기 자신을 정확히 저희한테 표현해 주셨어요. 근데 이 점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나를 표현했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형제님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우리 노크토크를 통해서 터닝포인트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반드시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네, 오늘도 노크토크와 함께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한 주간도 건강 유의하시고요.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시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은성 전도사님께서 준비한 사연자를 위한 축복송 함께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 주세요.
3: 때로는 솔로몬처럼,
7: 때로는 다비다처럼,
4: 때로는 바나바처럼,
2: 때로는 다윗처럼
1: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8: 토크.
1: 다음 주에 만나요.

0: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아주 반가운 얼굴이 함께 했습니다. 미국에서 왔어요.
2: 어, 미국에서.
1: 근데 한국 사람보다 더 구수한 매력이 있는 일명 서방이라고도 불리는 크리스 존스 소개합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크스방 크리스 존슨이라고 합니다.
2: 아니, 크서방 제가 참 아끼는 동생인데.
1: 아끼진 않고 아껴요.
2: 아끼진 않아. 아껴.
1: 아껴요.
3: 한국말도 잘하신다.
2: 크서방이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저랑도 기독교 연예 합창단도 같이 하면서 네, 멤버로서 GTV 방송 나오니까 너무 반갑네요.
1: 아니,
2: 네.
1: 제가 여기 있게 된 이유가 선정 누나 덕분이에요.
2: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1: 선정 누나가 잘 꽂아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빚만 지고 평생 빚지다가 죽겠네요.
2: 아니, 근데 그 서방이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진짜 많대요. 아니, 근데 어떻게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됐어요?
1: 그 계기가 그냥 제가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왔다가 자연스럽게 외국인들도 만나고 한국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살다가 북한 사람들 좀 접할 일이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뭐 밥자리도 하고 같이 뭐 영화도 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북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우리 억양 좀 다른 사람도 있었고 완전 서울 말만 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아 북한 출신이구나 알게 되고 한 명씩 이렇게 늘어나면서 북한에 대한 관심 좀 가지게 되고
2: 그 본인도 미국에서 한국으로 타지로 와서 약간 고향을 그리워하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북한 분들도 이제 왔으니까 남한으로 남아있는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북한에 약간 그리운 마음도 그런 게 약간 동질감이실 것 같아요.
1: 맞아요. 오히려 더 잘 말이 더 잘 통할 때가 있어요. 북한 사람이랑.
4: 너무 잘 나오셨어요.
1: 그러니까요.
5: 사실 근데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북한은 서방 국가들 좀 적대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잖아요. 북한에서는. 네. 특히 미국인을 가르켜서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알고 있어요?
1: 아, 예. 잘합니다. 네,
4: 아니, 뭐라고 해요?
1: 아, 여기 신체의 특징을 하나 짚고요. 네. 뭐라고 해요? 코가 크니까 코쟁이.
2: 코쟁이. 아,
1: 제일 먼저 들었던 게 이 촌면인데 미제승 양이.
6: 양치놈.
1: 미제는 알겠지. 저 미국 그거 제품. 그 뭐 제품도 아니고 사람인데 미제 승냥이. 승냥이는 좀 생소했어요. 그 말이.
3: 와, 그러니까 인간의 탈을 쓴 승냥이라는 거죠. 예, 늑대. 예. 그러다 보니까 양코백이 미국놈 막 그러고 예, 뭐 철천지 원수 한 하늘을 이거 살 수 없는 그런 이제 우리가 대를 이어가면서 싸워야 돼. 아~ 맨날 미제를 몰아내고 저국을 통일하자 이거를 부르면서 살다 보니까 네. 미안해요. 북한의 시대. 결국 그렇게 받다 보니까 Our sworn enemy. 그랬는데
1: Sworn enemy.
3: 어, 근데 나 이제는 오빠고 enemy 아니에요. 이제는
1: friend?
3: 어, 지금 friend이고 friend. 와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막 북한에서는 뭐 애기들 우물에 빠뜨려 죽이고 뭐 통나무에 쳐서 죽이고 와보니까 그런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4: 아니 진짜 주님 안에서는 다 모두가 친구죠. 그렇죠? 오늘 또 우리 크리스가 같이 또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 우리 새로운 가족이 또 한 분 계셔서 또 소개시켜 드려야 되니까 네. 우리 김유아 씨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7: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고향이 양강도 삼지연이군요.
4: 네.
7: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2017년도에 자유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또 이렇게 전문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안보 강의, 네,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알리는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5: 대리 안보 강의를 하러 다니시면 반응이 좀 어떤지 궁금하고요. 사실 뭐 우리나라 학생들이 안보 강의를 들었을 때 북한에 대한
2: 많을 텐데
5: 그러니까 얼마나 알고 있는지
7: 뭐 아시는 분들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일부분이고 그 밑에 깔려 있는 북한 주민들의 실상은 더 참혹하죠. 네.
4: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해 주세요 학생들한테.
7: 네, 얘기하고 있는데 애들이 엉뚱한 질문할 때도 굉장히
4: 어떤 질문?
7: 저는 초등학교 갔는데 학생이 했던 질문이 뭐라고 하냐면요, 김정은이도 사람처럼 이렇게 대소변을 버냐.
2: 어머.
7: 그래서
2: 남한의 초등학생이 네, 그런 말을 해요.
7: 네.
1: 북한도 아니고.
2: 그러니까
5: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2: 네, 맞아요. 그러게요. 아니 우리 유아 씨가 2017년도에 오셨다고 했어요. 그럼 벌써 8년.
4: 네.
2: 꽤 됐습니다. 네. 유아 씨는 북한에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7: 네. 북한에 있을 때 1호 제품 공장이라는 데서 일을 했거든요.
8: 여기, 1호 제품?
7: 네, 1호. 북한에서는 김씨 일가를 1호라고 합니다. 1호. 1호 제품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다 네. 6인홍입니다.
2: 지들은 6인홍 못 보는
7: 당연하죠. 걔들은 오래 살아야 되니까요. 만수무강 해야 되잖아요.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일이라는 건 뭐냐면 비닐하우스로 관리를 하는데 누구나가 들어갈 수 없어요. 모두가 다 신체검사를 해야만 그곳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월급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네, 월급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다 보니까 생계를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13살부터 저는 살겠다고 가진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네, 12살 때 할머니가 굶어서 돌아가셨어요.
2: 아이고.
7: 네, 굶어서 돌아갔는데 빨래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옷소피 막 그 벌레 이나 썩이나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사람이 신체가 식으면서 막 벌레가 기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13살 나이에 나도 죽으면 저렇게 되겠네. 죽으면은 짐승이 돼버리네. 이 생각 해가지고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골목골목 사거리 골목에 앉아서 까까오 사십시오. 까까오 사십시오.
3: 까까오라고 사셨구나.
7: 그러니까
8: 까까오가 뭐예요?
7: 아이스크림.
8: 아이스크림. 네.
3: 아이스크림도 아니에요. 그냥 얼음. 얼음에 탁 넣어서 사카딘 넣고 이게
7: 슈가. 우리나라 슈가를 넣고 이게 떡 얼려서 파는데 처음에는 아이스크림 까까오 장사를 할 때 냉장고 네. 얼려가지고 만드는 집들이 있는데 저한테 안 주셨어요. 너무 작고 마고 진짜 먹지 못해가지고 진짜 저울에다가 이렇게 호박을 끼워놓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가니까 안 주시더라고요. 사정을 했어요. 엄마가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한 번만 믿어서 좀 해달라고 하니까 전날에 10개 주시는 거예요.
8: 아유, 다행이다.
7: 근데 10개를 20분 만에 다 팔았어요.
2: 그거 하나가 얼만데요?
7: 그때 가격이 기억이 잘 안 나요.
3: 저는 5원에 사 먹었던 것 같아요.
7: 5원, 10원에 했던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5원에 10개면은 겨우 50원 버는데.
7: 20분 만에 다 팔 수 있던 그 이유가 너무 조그마잖아요. 지나가던 어르신들이 불쌍하게 생각하죠.
8: 그 와중에도 불쌍하다고 사주시는 거예요?
7: 그래서 하다가 17살부터는 또 살아가야 되니까 국경을 넘어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저 이 북한 생활을 얘기하려면 하루가 모자라요.
2: 모자라서
7: 너무 배고파서 허덕이니까 아버지는 자식들이 불쌍하니까 쥐고기를 먹인 거예요.
8: 쥐고기?
9: 근데 처음엔 쥐고기.
8: 쥐?
7: 네, 그래 쥐고기도 먹다 17살 학교 졸업하고 밀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8: 아니 제가 이 오자요를 하면서 듣는 그 어려움들, 고통들 정말 많이 들어보면 얼마나 진짜 고생 정말 많이 하시는구나라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거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3: 근데 이제 네. 13살이라고 하잖아요. 북한의 13살 얼마나 작은 줄 압니까? 너무 마르고 정말 작아요.
7: 그러니까 정말 젓가락에 호박 얹혔다는 게
3: 그거예요.
7: 그 표현이 네. 본인이 그렇게 마르고
3: 작고
7: 전 모든 사람이 다 그 모습이었어요.
8: 그러니까 저도 영상에서 네.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분명히 저 얼굴을 보면 아, 한 10살, 11살 됐겠구나 근데 그 18,
3: 맞아요.
8: 19살 맞아요. 이러니까 네. 우리가 엄청 놀란 거예요. 네. 그리고.
3: 근데 뭐 쥐고기도 없어서 못 먹는데요. 뭐.
8: 그러니까
3: 좀 안타깝지.
8: 아니 뭐 저 크리스 얼굴을 보면 정말 저렇다고? 뭐 그럴 수가 있지? 막 이런 표정이에요.
1: 북한 분들 많이 만나뵀는데 쥐꽂이는 좀 네, 해맑은 얼굴이었는데 네. 되게 슬픈 사연.
2: 그러니까
7: 밝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북한 했을 때 웃음이란 게 없었거든요. 웃어본 적도 없고 뭐 누가 농담을 해주면 농담을 받을 그런 경황도
2: 여유가
7: 없었어요.
2: 예,
7: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8: 그러니까.
7: 주변이 다 그냥 시끄러운 거예요.
1: 아니 저는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2: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 관심 있었어요?
1: 한국 관심 가지게 된 게 또 운명이었어요.
2: 오.
1: 학교 다니다가 한국 친구 만났는데 네. 그 친구 엄마가 막 냉장찌개 먹기를 해주고 그 냉장찌개도 얻어먹고 뭐 김치찌개도 얻어먹고 그
3: 맛보고
1: 너무 맛있는 거예요.
2: 어머!
1: 맛있어.
3: 한 번에? 원래 그 소망이 될 팔자네.
1: 아, 그 팔자였나 봐요. 진짜. 아니 어떻게 한 입에 어떻게 마실 수 있지?
8: 그러니까.
1: 전혀 한국에 대한 생각도 없었고 관심 그렇게 크게 없었죠.
8: 네.
1: 밥만 먹기 전에.
8: 네. 밥 먹기 전에.
1: 여러분도 이런 정신 없는 생활을 하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좀 듣게 된 계기 뭔지 아니면 원래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또 저랑 다를 수도 있으니까.
7: 네, 저 북한에 있을 때 중국이랑 밀수를 했다고 했잖아요. 네. 처음부터 한국을 안 건 아닙니다. 중국으로 밀수를 하면서 처음으로 접한 게 중국 문화를 접했습니다. 네, 중국 문화를 접하다 보니까 진짜 삐걱번쩍하고 중국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처음에요, 쇠덩이를 하나 주더라고요.
8: 쇠덩이요?
7: 예. 메모리 칩이 쇠잖아요.
8: 쇠덩이.
7: 쇠덩이. 요 안에 보면은 네. 너네가 싫어하는, 조선이 싫어하는 남조선이란 나라의 모든 것이 있으니까 보라 하더라고요. 야, 너 지금 난 놀리니야? 철덩이 안에서 사람이 어떻게 나오니? 막 이렇게.
1: 마음이 됐구나.
7: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네. 넘어가면은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지 말라고 당국에서 엄청 통제를 하거든요. 예, 사람이에요. 뇌는 하지 말란 쪽으로 빠져요.
3: 맞아.
7: 예. 이상해. 그래가지고 과연 저 쇠덩이 안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단속을 할까 하고 봤습니다. 안 믿었어요 처음에는.
8: 아 그냥 뭐.
7: 예, 쇠뇌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8: 얘기구나.
7: 예. 안 믿었고요. 그러다가 자꾸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뇌가 가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대한민국과 사회주의 국가라는 북한을 비교하게 됐습니다. 비교하면서 내가 자유롭게 살려면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댔습니다. 예, 그러면서 또 북한에서 너구리 라면을
8: 너구리 북한에서 우리 한국 라면을 드셔보셨어요?
7: 그 어떻게 먹어봤냐면요. 저희 삼지연이 6.18 돌격대라고 전국에서 와가지고 지원을 해가지고
10: 네 갔었어요.
7: 아 진짜요? 아, 네. 아, 우리 다음에 만나서 네. 많은 얘기합시다.
3: 몇 살인데 가지?
10: 저 그때 21살.
8: 와, 어릴 때네.
7: 사람이 인산인해를 잃었습니다. 아,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지원을 엄청 해줬습니다. 대한민국 적십자사 쌀이 40kg
8: 들어오고,
7: 네. 그다음에 라면도 들어오고요, 네. 시멘트도 들어왔어요. 그 삼지연 씨가 우리나라의 도움으로 1도선 도시거든요. 네. 그런데 그 노구리 라면 있잖아요. 네. 지역 사람들한테 준 게 아니고 돌격 대원들한테 보상금으로 줬어요.
8: 보상.
7: 근데 그것도 지휘부 사람들만 먹을 수 있어요.
10: 그렇죠.
7: 대원들은 못 먹습니다.
10: 그렇죠. 저는 대원이었습니다. 국물도 없었습니다.
7: 안 돼요.
8: 경험자가. 지원하셨겠어요.
10: 지금도 노구리라면 안 봅니다.
7: 아 근데 봐봐요. 지휘부마다 보처병들이 있거든요. 네. 있죠?
10: 맞아요.
7: 보처병들이 있는데 얘들이 그걸 하나 구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장에 나가 팔게 됐는데 네. 저희 아버지가 맑은 정신에 그걸 사지 못하죠. 술 먹은 김에 맛있는 걸 먹어보고 그거 비싸서 돈이 없어요. 북한은 물물교환이거든요. 네. 감자 한 포대를 지우고 나갔어요.
10: 감 포대
2: 그 정도로
8: 라면 한 봉지에 감자 한 포대.
7: 네, 술 드셨으니까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포대를 지우고 가서 물물 교환하고 가지었는데 6.25 전쟁 난리도 아니었겠죠? 아니, 근데, 아빠 엄마가 싸우는데.
2: 아 진짜요?
7: 네.
2: 땡구리 라면 말고 네. 또 뭐 드셔봤어요?
7: 그 다음에 막대 커피. 그것도 한 잔만 먹어봤습니다. 믹스 커피.
3: 아, 네.
7: 믹스 커피도
3: 그것도 최고의 뇌물.
2: 그렇죠.
7: 맞아요.
2: 그렇죠.
7: 네.
2: 아니, 네. 북한에서 땡구리 라면도 드시고 막대 커피도 먹었으면 네. 괜찮게 사신 거잖아요. 솔직히.
7: 한번부터는 괜찮아. 내가 밀수를 하면서.
2: 네. 한 번도 못 맛본 사람이 있는데.
7: 밀수를 하면서. 네.
8: 하시면서 조금 괜찮아요.
2: 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북을 결심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7: 아우, 중국을 수없이 수만 번을 다녔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는 중국 다니는 사람들을 자기네끼리 호칭이 있습니다.
8: 뭐라고 해요?
7: 비공식 방문자들.
8: 비공식 방문자들. 방문자들.
7: 비공식 방문자들. 자기리끼리 모여서는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장군님은 매일 중국을 다니지 못하는데 우리는 비공식적으로 매일 왔다 갔다 한다.
3: 장군님보다 더 많이
7: 갔다.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3: 세상에.
7: 근데 어느 날. 여름철은 그나마 밀수가 활성화할 수 있는데 겨울철 같은 경우는 어려워요.
10: 추우니까.
7: 아니 추운 건 그나마 참을 수 있습니다.
8: 얼어서.
7: 아니요.
8: 그럼요.
7: 눈이 쌓이다 보니까 눈길을 걸어가면 그 길 따라 꽃옷이 보이브가 따라오거든요.
8: 가자고.
7: 그렇죠. 여름철 같은 거는 숲이 우거졌기 때문에 찾을 수도 없고 되게 수월해요. 근데 겨울철에는 발자국 따라오기 때문에 일단은 중국에 들어와서 다 일을 합니다. 중국에 일을 들어와서 제가 몇 개월 일을 하다가 딱 나갔는데 버이브에서 백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8: 백호. 와이파이가?
7: 백까지 집을 관리하는 사람을 백호라고 합니다.
8: 백호 아니고? 오늘 많이 배웁니다. 백호. 네,
7: 백호라고 하는데 중국에 있다가 북한으로 넘어갔는데 스파이가 벌써 알려버린 거예요. 엄마가 밖에 있다가 야 저기 백호 온다 빨리 숨어라 해서 숨었던 것이 북한은 집집마다 북 밑에 돼지를 기르거든요.
8: 부엌 밑에서.
7: 짐승이랑 같이 삽니다. 예, 네, 같은 집 안에서.
1: 부엌 밑에 돼지를?
7: 그래가지고, 돼지 요리하러 들어갔는데, 돼지는 이렇게 뚜지는 숲성이 있잖아요. 네. 막 제 옷을 뚜지면서 꿀꿀꿀꿀 막 날. 그걸 딱 보는 순간, 나 진짜 돼지보다도 못하구나. 빨리 떠나야지.
8: 돼지를 보면서.
2: 그렇죠.
8: 그러니까.
5: 사실 근데 또 한국에 오셔서 믿음 생활도 시작하셨다고 들었거든요. 탈북 여정을 되돌아봤을 때, 아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7: 네,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탈북할 때 염소 두 마리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3: 에? 그거 올 텐데?
8: 아니, 들고 올 수가 있어요?
7: 역시. 자. 봐요.
8: 네.
7: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인간이거든요. 네. 특히 북한은 더 합니다. 같이 오다가 잡히면은 적쳐요. 안 불고는 못 견딥니다. 그래서 차라리 사람을 데리고 갈 끼면 염소 두 마리를 가지고 떠났어요. 네. 여 염소는 너자 떠늘었을 것이다. 아~ 생각이 기막혀요. 아주 그냥.
10: 염소가 또 풀만 먹으면 되잖아요.
7: 그리고 내가 메고 가지 않아도 돼요.
10: 그렇죠.
7: 풀고 가면 돼요. 그렇게 하고.
3: 근데 걔네들 자꾸 울 텐데.
7: 근데 밤이 내 염소가 굉장히 겁이 많아요. 아~ 웬만해서 밤에는 울지 않습니다.
3: 뭐 진짜?
7: 압록강 쪽 길 보면 고불고불 고불고불 하거든요. 압록강 딱 건넜는데 저 앞에 커브길에서 잡풀빛이 쫙쫙 보이는 거예요. 그래. 연방대 여놈 새끼들이 또 지금 오늘 순찰하러 올라왔구나. 그래서 피해야겠다고 피해서 숲속에 들어갔는데
3: 염소하고
7: 일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서나 안 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얘들이 그 자리에 딱 차를 세우고 숲에 지금 전지 쫙 붙이고 들어오는 거예요.
2: 어머
3: 어떡해.
7: 무서우니까 우리가 뭐 무서우면 아무거나 막 이렇게 붙잡는 습성 있잖아요. 염소라는 걸 깜빡했습니다. 양옆 꼬리에 끼고 얼마나 힘주고 눌렀는지 얘들이 죽을 만큼 우는 거예요. 막 목소리가 안 나가요.
1: 난리. 까먹고.
2: 울면 안 되는데.
7: 까먹었어요, 저. 막 이렇게 하고.
2: 그러니까.
7: 안고 있었는데, 염소가 삐이이 하니까,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변방대가. 그러면서 총부리를 딱 겪고 있는데, 와, 중국말 뭐라고 하는데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듣거든요. 저도 북한말로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는데 걔들이 살려줄 것 같아요. 차에 타라는 거예요.
3: 그러면 어떡해.
7: 아, 죽었구나 하고 차에 타면서 북한에서 하나님 교육 한 번도 안 시키고요. 하나님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타자마자 하나님 어머. 제발 살려주세요.
2: 어머.
1: 아 바로 기도.
7: 하나님 어머.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진짜 이거 타고 가면 죽습니다 라고 했는데 쫙 가다가 차가 시험을 갑자기 시험에서 내리래요.
8: 내리래요?
7: 내리래요.
3: 왜?
7: 내리면서 거기 책임지고 왔던 사람이 저한테 중국 돈 300위원인 거 주면서 가래요.
3: 어머나.
7: 염소는 자기네가 가, 아, 염소는 자기네가 가지고, 중국 돈 300원을 주는 거예요.
1: 아, 샀어요? 염소를?
3: 싸게 산 거지 뭐.
7: 그래, 가래요. 저도 지금 그게 아이러니.
8: 아직도 모르겠어요.
7: 아직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입니다.
2: 그 간절한 상황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자체가 찾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3: 중국 사람들이 북한에서 넘어오는 거, 돼지, 뭐, 염소 이런 거 엄청 좋아한대요. 그래서 아마 그 사람이 그거 약으로 쓰려고.
1: 그래, 약으로 쓰려고 염소.
7: 자, 그냥 나는 가져가도 별 쓸모가 없잖아요, 걔들 입장에서.
2: 그런데 결론은 하나님은 방법.
3: 그래, 방법이야. 네. 염소를 데려가게 한 거지.
2: 유아 씨 가족들을 신뢰하지만 아직 북한에 계신 거죠?
7: 가족 얘기를 하면 항상 죄스러운 마음이 눈물이가.
2: 네. 연락이 좀 되세요?
7: 네, 1년 반 만에 제가 연락을 어렵게 진짜 어렵게 했거든요. 네. 돈을 써가면서까지 사람 찾았는데 어머님이 저 때문에 감옥 생활을 하고 나오셨더라고요. 너무나도 죄스러운 거예요. 솔직히 엄마 잘못도 아니고 제 잘못도 아니고 북한 당국이 잘못인데 자기네 잘잘못을 개개인한테 넘긴다는 게 막연한 일이거든요. 어머님을 찾아서 조금이라도 좀 살아가는 데 보탬이 되라고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셨는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이젠 돈을 보내지 말래요.
8: 왜요?
7: 감옥에 가서 그만큼 죽을 거비를 겪었다는 겁니다. 어머니 연세가 70세가 넘으셨거든요. 아이고, 할머니가 감옥에 들어가셨어요. 네. 할머니가 감옥에 들어가셨으니까 북한에서 감옥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개나 고양이는 진짜 사람 북한 사람들보다 더 한 사랑을 받으면서 커요. 개 돼지보다도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입에 담기 힘든 말을 담으면서 막 고문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엄마가 감옥 생활을 하시면서 느끼신 게 있겠죠. 맞아주구나. 굶어서 죽으나 두 가지 선택입니다. 차라리 나는 굶어 죽는 게 더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11: 돈을 갖다 돌리면.
7: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그냥 그쪽에서 너만 행복하게 살아라. 저는 그래 보내도 걱정이고 오늘 안 보내면 굶어서 돌아가실까 봐. 그냥 만 지금 사는 게 겉모습은 진짜 행복해 보이지만은 이 안에는 진짜 제가 들어앉아가지고 어디 가서
8: 그렇죠.
7: 네, 네. 말을 네.
5: 사실 그 예전만 해도 이렇게 탈북할 때는 좀 수월했다는 얘기도 들었었고 뭐 힘들지만 근데 지금 그게 좀 많이 막혀 있잖아요.
7: 네. 그러니까
5: 지금 가족들을 데려오기가 좀 힘든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7: 제가 올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가족의 3명이 떠나면 나머지 가족은 그냥 감시만 했거든요. 아. 근데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로는 가족에서 한 명만 떠나면 나머지는 어디 가는지도 누구도 모릅니다. 그래서 데려가려고 하면은 통째로 다 데려가야 돼요.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이 7명입니다. 그런데 두르는 금액대가 또 어마어마해요.
8: 아, 그러게요.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7: 그러게요. 1인당, 예. 1억을 달라 하거든요.
5: 1인당 1억?
2: 1억. 그러면 7명이면 7억.
8: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냐고요?
7: 포기를 한 상태. 못하죠. 그래,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11: 근데 7억을 써도 온다라는
7: 그렇지. 안전성이 없죠.
11: 1억 대도 안 하니까. 네.
2: 아니, 여기 계신 우리 지철호 씨가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요즘에 탈북이 얼마나 어려운지 어때요?
1: 일단은 그게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그런 감시도 심각해지다 보니까.
8: 중국 자체에서요? 네.
1: 그래서 일단은 사람이 이동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환경이나 인적인 환경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일단 물리적인 환경으로는 다 철조망을 쳤고 지뢰를 깔았고 그리고 CCTV를 설치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어렵고 그리고 또 인적 그런 환경이라고 했을 때는 북한의 그 국경 경비대가 있어요. 이 한 사람이 탈북하는 것을 방조를 했거나 본인의 그 부주의로 인해서 탁보를 쳤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출당 생활재배 그리고 가족까지 탄강에 끌려가야 될 수 있는 정도로 너무나도 가혹하게 그 사람들을 강제적인 그걸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비대도 돈을 받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돈이라는 건 씹어먹으면 끝이지만 본인의 삶을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요걸 또 거간하는 브로커들도 진실된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 중에서도 또 사람을 못 믿어서 사기 당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2: 다 속죠.
1: 중국에서는 또 중국대로 AI로 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톨게이트 지나갈 때마다 그 사람이 얼굴을 찍히면서 신상 정보가 떠요.
5: 다 인식이 돼서.
1: 네. 다. 그래서 솔직히 저도 뭐 북한에서 아빠가 전에 뭐 나오다가 돌아가셨고 뭐 고문도 당하셨고 했지만 지금은 솔직히 아빠한테 미안하지만 그렇게 돌아가셔서 있은 게 낫지 않았을까.
8: 차라리.
1: 지금 계셨다면 도움을 주고 모셔 오기도 힘든 상황이고 또 못 모셔오면 못 모셔온 대로 그런 불효의 마음.
7: 맞아요.
1: 네, 이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눈물이 흐르고. 네.
2: 아니 철호 씨 말 들어보니까 네. 진짜 지금 수억을 줘도 탈북시키기가 너무 어려운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다른 루트의 탈북길이 열리길 우리가 기도해야겠어요, 정말로. 예.
5: 얘기를 직접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12: 이 탈북 스토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다 들었다 생각할 법한데 매번 새롭게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놀랍고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2: 완전 생생하죠.
12: 긴장했어요.
2: 오, 같이 마, 같이.
12: 마음이 쫄아쫄아했어요.
11: 들을 수 있어요?
12: 이 영수 얘기 엄청 생생하게 들렸어요. 잊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11: 100점 만점. 리스닝 100점 만점입니다.
8: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매번 들어도 새로워요, 그죠? 새롭고 참 놀라운 이 탈북 이야기인데 우리 이야기 또 나눠주셔서 너무나 이화 씨한테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믿음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또 우리가 또 우리 이화 씨의 앞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 가족 크리스, 김유아 씨 함께 한 시간 동안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로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궁금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남북극장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남북극장 나와주세요.
5: 아, 왔다. 선정이 너 왔어. 너 아침 일찍 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너 아침에 뭐 타고 왔니?
2: 아니, 나 당연히 11호차 타고 오지.
11: 11호차.
2: 튼튼하잖아.
5: 그렇지. 11호차 아주 튼튼하잖아. 아, 튼튼해. 근데 너 요즘에 그 크리스랑 부쩍 좀 친해진 것 같아. 내가 얼마 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뭐 치즈 군빵을 서로 이렇게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니까 요즘 다시 그렇게 관계가 좋아진 거야? 친해진 거야?
2: 아니 내가 크리스를 좀 오해한 게 있었더라고.
5: 아,
2: 그래서 치즈군빵을 먹으면서 이게 오해가 풀렸어. 그래서 다시 베프가 됐지. 내가 애끼는 동생이니까.
5: 아, 근데 내가 널 딱 보니까 북한이랑 러시아가 떠올라.
2: 왜?
5: 북한이랑 러시아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뭐 북러 동맹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가 많잖아. 근데 점점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게 우려가 되는 거야.
2: 왜?
5: 우리가 이 통일이 점점 멀어지잖아. 그런 느낌이
2: 안 돼, 안 돼. 통일만은 지켜야 돼. 절대 통일만은 지켜야 돼. 그러면은 북한과 러시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오늘 한번 알아볼까?
5: 궁금하지?
2: 좋지.
5: 그래서 내가 준비했잖아. 북한과 러시아
13: 둘 사이에 무슨 일이? 빠밤.
14: 오늘 빠밤은 다르네.
4: 잘 봤습니다. 크리스 어때요?
12: 아 너무 즐겁게 네. 활기차게 잘하시네요.
4: 활기차게 잘해요. 우리 시그니처예요 이게.
12: 제 이름도 거기 언급해가지고.
4: 그러니까.
12: 깜짝 놀랐어요.
5: 아,
12: 사이가 서먹서먹해졌다. 이거 실제 사이를 줄 알고 네. 좀 긴장됐어요.
4: 아니.
2: 몰입을 엄청 하셨네.
4: 그러니까. 자 오늘 남북극장에서 보셨듯이 북한과 러시아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알아보기 전에. 꽁트 대산에 있는 그 북한 말이 아, 어떤 것인지 네. 또 먼저 알아봐야겠죠. 자, 혹시 눈치를 채셨나요?
2: 저는 전철이 11호선이 있나요?
4: 11호선?
2: 나는 그래서 11호차라고 그래서
4: 11호차.
2: 전철
14: 11호선. 3호선까지 밖에 없어요.
2: 그러니까요.
14: 평양에.
4: 아, 평양에?
14: 네네.
2: 11호차가 뭐예요?
12: 11호차.
15: 11호차라는 건 이동을 할 때.
4: 이동할 때.
15: 네, 일단은 첫째로 도로가 안 좋고 기름이 없고
4: 기름도 없어요.
15: 차가 달리기 힘든 구조잖아요.
4: 그렇죠.
15: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직접 다리로 두 다리로
4: 두 다리로
15: 그런
4: 왜 두 다리인데
14: 11이잖아요
4: 아 다리 하나하나 11호
15: 이게 단점은 육체적으로 많이 필요한 것 네 그리고 장점은 산길을 갈 수 있어요 질러 가다 보니까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네
4: 11호차 괜찮은 차인데요
5: 좋네 11호차
15: 네 그래서 북한의 산들 보면 한국과 다르게 네. 골짜기마다 길이 있습니다
16: 맞아요.
15: 사람들이 너무 다녀서 네 그래서 그걸 등짐을 30kg, 50kg짜리 짐을 메고 네.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 고개가 또 눈물의 할딱 고개입니다. 네, 할딱 하면서 그 고개를 넘어서면 또 내리막이 있고
5: 우리는 헐떡헐떡인데 거기는 할딱할딱이에요. 할딱할딱, 숨차다고.
14: 헐떡보다 더한 게 할딱이야.
4: 할딱이야.
14: 진짜 숨 넘어가기 직전. 아, 너무 가슴 아픈 거야.
4: 우리 또 한 가지 뭐 하나 들어봤는데 뭐
2: 치즈군빵.
5: 치즈군빵.
12: 아, 군빵? 건빵이에요?
4: 뭐, 그래서 뭐 뭔 것 같아요? 치즈 군빵?
12: 군대 많이 다니니까
4: 네,
12: 건빵 군대. 좋아하잖아요. 건빵.
14: 건빵. 오.
12: 북한식 건빵, 치즈 추가.
4: 치즈 추가.
14: 진짜 이거.
4: 사람들이 보시고는 에이 말도 안 되는.
16: 군대에 치즈가 어디 있어요?
4: 그러니까.
12: 원래 치즈 영어 말이긴 한데 영어 안 쓰는 줄 알았더니.
4: 그러니까.
12: 이거 무슨 모순인가 했다.
16: 그래.
4: 했다. 자 그러면 설명해 주세요. 치즈 군빵.
14: 어느 지역마다 이게 쓰는 게 다르겠죠. 근데 치즈 군빵이나 뭐 빠다 군빵이나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본 적은 없는데.
4: 빠다 군빵.
14: 네.
4: 네네.
14: 근데 제가 이제 평양에 갔을 때 이탈리아 식당을 아버지가 데려와서 가봤어요.
4: 네네.
14: 근데 피자를 삐짜라고 써놨더라고요. 삐짜.
4: 삐짜.
14: 네. 그리고 이탈리아도 이탈리아 이렇게 써놨고 네. 스파게티 막 이런 식으로 써놨고 그래서 아마 또 이 영어를 찾아보다 보면 빠다군빵, 치즈군빵 이렇게 나오나 봅니다.
4: 덕분에 또 북한 말을 또 재미있게 또 알게 돼서 아주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마치 절친. 그죠? 아까 베프라고 했는데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번 움직임에 어떻게 대비하면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이번 움직임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은 예로부터 미국 최대의 적국이라고 다 여기잖아요. 그렇죠? 러시아와는 또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데 북한에서 과연 러시아에 대해서 어떻게 듣고 배우고 있는지 궁금하죠.
2: 네, 궁금합니다.
1: 궁금해요. 예,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3: 드라스비치 다스비도 아니야. 드라스비치 다스비도 아니야.
1: 네, 예.
3: 드라스비치 다스비도 아니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입니다.
4: 아, 드라스비치 다스비도 아니야.
3: 북한에 있을 때 로를 많이 배웠습니다. 저희가 있을 때는 사실 최근에 보니까요, 북한도 로보다도 영어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1: 그래요?
3: 최근에는. 네.
5: 그게 이제 왜냐하면 90년도까지는 러시아하고 우방이었기 때문에 다섯 개 학급이 있다면 거기 네 개 학급은 러시아어 학급이고 한 개 학급이 잉글리시 학급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90년대에 러시아가 이제 망하면서 사회주의 깃발을 내리고 자본주의 깃발을 둔 다음부터는 영어 학급이 확
1: 반대로
5: 높아지고 러시아어 학급은 평양 외국어 대학이나 외국어 대학교에서만 배워주는 과목으로 취급되었습니다.
3: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 나 러어 배웠다 그러면 나이를 딱 가늠할 수 있어요.
1: 나이?
3: 저희는 영어거든요.
5: 아~ 그래서

0: 아까우는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도 쏘려나면 뭔가 빠다.
1: 예. 네. 베개빵.
0: 네, 베개빵.
1: 밀가루.
0: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익숙해져가지고 네. 우리 북한 하면 흔히 영화에서 많이 보는 게 버드카의 절인 돼지고기 지게를 먹는 영화를 보던.
1: 그렇지.
0: 그걸 보면 아, 저건 어떤 맛일까? 저거 너무 먹고 싶다. 여기로 말하면 베이컨 같은 그런 건데 그걸 보면서 너무 동경하고 정말 가보고 싶다, 먹어보고 싶다 이런. 네.
2: 아니 크리스가 딱 보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거야. 그 러시아 뭐
3: 아 눈치 빠르시네요. 네.
2: 그죠.
3: 네,
2: 눈치가 좀 빨라요.
3: 네. 네. 아니 러시아 말 듣자마자 혹시 러시아에 대한 남다른 추억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좀 러시아에 대한 기억이 있으세요?
4: 거의 그 북한에서는 해외를 바라볼 수도 없잖아요. 네. 나갈 수도 없고. 네네네. 그런데 우리랑 같은 일반 주민들이 그래도 국가의 승인을 받아서 나가는 게 러시아였어요. 그래서 소련은 해외 뭐 벌목공도 나가고 일하러도 나가고 하는데 이 옆집에 사는 부부가 러시아 벌목공을 관리하는 관리직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경찰하다가 마누라 같이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유일하게 부부가 갔다 왔는데 딱 갔다 오더니 와플 기계를 가져왔어요.
2: 와플 기계?
1: 네. 그 시대.
4: 그때. 네. 그래서 와플 기계를 가져오다가 전기가 안 오니까 네. 가끔 전기 오면 동네 애들 불러요. 네, 네, 네. 자, 요거 봐라. 이게 바로 바깥 세상에 아주 신기한 물건이란다 하면서. 네, 근데 저희는 그때 이게 뭘까? 뭐 그냥 네. 뭐 납작지진 뭔가 이런 식의
2: 납작지진, 네. 납작지진.
4: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네. 한국에 와보니까 이게 뽕뽕 들어간 것이 와플이었어요. 이러한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2: 지혁 씨도 엄청 있어. 관심 꽉 있어. 뭐예요? 어떤
5: 저희 아버지가 네. 75년도 후반에 재서생이었습니다. 재서는 소련에 거주했다. 있을 재자를 써서 재서생, 재서생 이러거든요. 아, 저 사람 재서생이야. 뭐 벌목공으로 3년 갔다 왔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소련 가면 제일 먼저 가죠. 이게 선풍금입니다. 그러니까 딸들이 있는 아버지들은
3: 아, 콜대한.
5: 가져와서 자기 딸이 음악제에 들어가는 걸 엄청 선호하고 소련 3년간 했다고 하면 자기 부인 이제 쇠꼬시계. 쇠꼬시계는 기본이고요. 쇠꼬시계.
1: 쇠꼬 이게 많아요, 북한.
5: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님 뭐 자켓 같은 것도 이제 사오시고요. 사탕가루, 재봉기. 러시아 재봉기가 되게 튼튼해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소련에 대한 북소련에 대한 친근감이 많이 남아있어요. 올 때 뭐 초콜릿도 가져와서 이거 소련제 초콜릿이야 이러면 친구들이 와 내 주변에 모여들고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6: 아니 근데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경제 외교를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북한 그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 안 되는데 북한 주민들이 러시아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괜찮아요.
1: 맞죠. 그 러시아가 그거를 합법적으로 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학생 비자로 놔대줘요. 그래서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봐도 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북 제재를 받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90년대 초반에 NPT 탈퇴하면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네네. 그 살아남은 것도 사실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 붕괴될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췄어요, 북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붕괴되지 않는 이유가 중국이 혈관주 사놔주고 러시아가 먹을 거 내주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두 국가가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잖아요.
6: 맞아요.
1: 안보리 상임 이사국에서 그것도 두 완전 대두란 말이에요. 근데 버젓하게 이렇게 대북 제재를 어기면서 북한을 계속해서 도와주고 있으니까 과연 안보리에서 채택된 이 대북 제재가 먹히고 있느냐 이게 제대로 효과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계속 퀘스천 마크가 달아지는 거죠.
2: 그럴 것 같아요. 네.
7: 네. 사실 그 이제 러시아죠. 러시아가 북한 이 관계 언제부터 어떻게 이렇게 행보를 했는지 제가 한번 짧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2: 하겠습니다. 정리해. 네.
7: 왜냐면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아니면.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 9월에 자, 김일성 주석은 북한 정권을 수립한 다음에 소련과 국교를 맺었습니다. 1965년에는 군사원조 협정까지 맺었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뭐 좋았어요. 네, 좋아요, 좋아요. 그러다가 1988년에 소련이 서울 올림픽에 참가를 하면서부터
1: 아이고 삐졌다.
7: 조금씩 그렇죠 삐졌어. 조금씩 북한과 소련의 사이가 점점 멀어졌어. 네, 멀어져 갔어요.
6: 그렇죠.
7: 자, 넘겨서 다음은 선정 씨가
6: 2000년도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북한을 방문했고요. 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네, 네. 자 이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러시아를

0: 공식 방문해서 네. 외교와 경제협력 체제를 굳건히 다졌습니다. 네. 그리고 2019년에 김정은과 푸틴 대통령이 처음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2024년 6월에 평양에서 세 번째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네. 이때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 아. 자, 네, 2024년 작년입니다. 그죠? 평양에서 진행된 북러 정상회담. 그 모습을 여러분들 아마 뉴스에서 다 보셨을 건데요. 이때 탈북민 여러분들이 더 관심있게 보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어떠셨어요? 보시고?
2: 저는 그때 보니까 김정은이랑 김여정이랑 그 평양 순안공항에 와서 그 기다리다가 그 새벽 2시 넘어서 도착했는데 김정은이가 그때까지 자지 않았다는 거는 그 대단한 사람을 지금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푸틴이 탁 내리니까 거기서 이제 막 군악대랑 같이 마주하면서 명예 우병대가 이제 사열하면서 이제 진짜 붙잡아야 될 최고의 지금 고도를 붙잡는 거니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아첨하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3: 저는 눈에 띄었던 게 실업을 호가하는 아우루스라는 차량이었거든요. 그 대북 제재 엄연하게 어긋나는 겁니다. 몰래 줄 수도 있는데 너무 대놓고 국제사에 아 완전히 이건 뭐 어긴다는 걸 보여줘. 그래서 저는 그 차량을 보면서 네. 아, 앞으로도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서는 저런 불법적인 행위들이 많이 일어날 거야 하는 징조의 시그널이구나 이렇게 봤죠.
4: 네. 저도 그걸 봤어요.
1: 보셨어요?
4: 그 푸틴 차가 네. 저 다운타운 평양인가 이거 한파기 그... 돌면서 그 도로가 양쪽에 고층 아파트 다 백퍼 그 빛이 반짝반짝 그렇게 나고 있고요.
3: 맞아요, 맞아요.
4: 근데 북한이 전력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때만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쇼하는 건가요? 아니면 항상 평양 이렇게 반짝반짝 나야 되니까 이거 좀 이해가 안 돼요.
5: 네, 북한에서 항상 불빛이 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4: 어디예요?
1: 어디요?
5: 김일성, 김정일의 동상. 네, 여기만큼은 정말 특별 공급이라 해가지고 여기에 전기가 끊기면 그 사람은 정말 없어집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이 뭐 어떤 그 국가 원수가 왔다고 해서 평양 전체를 불밝힌다? 한국처럼 전체적으로 어디나 다 빛이 있다면 상관없어요. 네. 뭐 문제가 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북한에서 이게 명절 공급입니다. 불도.
1: 명절?
5: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쌀 주는 것 못지않게 기쁜 것이 전기를 주는 것입니다. 밤에도 새벽 1시에 불이 오잖아요. 네. 자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외칩니다. 불이야! 불이야!
4: 아, 네. 근데 뭐 불 켜면 좋아하나요?
5: 그러니까 그게 뭐랄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무덤덤해지잖아요 인간으로서. 네, 네. 하지만 어둡고 강설불 그리고 폐등유 밑에서 숙제를 하고 같이 밥 먹고 정말 사람 얼굴만 보면서 이렇게 하다가 사람 형태가 밤에도 보인다. 이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주민들이 네.
3: 네. 새벽 3시에 불 들어오면 아까 기쁘냐고 그러잖아요. 네. 너무 기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게임을 했어요. 저랑 저희 오빠는. 네, 그때는 또 전기불도 220V가 빵빵하게 들어와요. 대낮에 들어오면 수시도구로 들어오거든요. 다 공장기업소가 끌어가니까.
0: 얼마나 귀하냐.
3: 너무 귀하니까.
0: 그 전기가 얼마나 귀하냐.
2: 충전이에요, 충전. 충전하고 저는 콩만 갈라 뛰어가야 돼요.
3: 아, 어떡해.
1: 지역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3: 아이고.
1: 세상에.
0: 그 정도로 국민들이 좋아하는 전기를 왕창 쓴 거네요.
1: 그렇죠.
0: 아, 장난이. 그런데 2024년 북러 정상회담에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요거 뭔가요? 네,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누가.
1: 진짜 어렵네.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6: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가들 간에는 네. 동반자 관계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좀 올라가면 약간 포괄적인 전략으로 가고 그다음 동맹으로 가는 건데 네. 이것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협정 다 갖춘 거예요.
1: 동맹인가요?
6: 동맹입니다. 동맹 이상의 역할을 가지는 건데
3: 그럼 동맹이란 단어만 안 쓴 거네요?
6: 그렇죠. 그런데 이 협정 안에 23개 조항이 있습니다.
1: 23개요?
6: 예, 23개. 그 중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이 뭐냐면 4조에 보면 네. 북한이나 러시아 중에 어느 한 국가가 네. 침략을 당했을 시에는 네. 군사적인 지원을 무조건 한다가
3: 됩니다.
6: 네. 그럼 이건 뭐냐면 우리가 군사 동맹이 만들어진 국가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거는 자동적인 군사 개입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시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안에 조항을 보게 되면 뭐 무역 뭐 투자라든가 경제라든가 군사 기술 이러한 거 지원을 한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또 뭐냐면 김정은이가 완성하고 싶은 게 정찰 위성입니다.
4: 아, 위성?
6: 네, 이 위성에 대한 군사 기술도 협력을 해서 러시아가 지원해줄 의향이 있다라고 푸틴 입으로 직접 말을 했습니다.
4: 아, 위험한데.
1: 점차 이제 성사가 되겠네요.
4: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거 쉽게 풀면 이거네요. 형! 얘가 나 때렸어! 뭐라고? 너 내 동생 건드렸어? 너 내가 바로 가서 혼내줄게. 너 가만히 있어.
6: 바로 가야 돼.
4: 이런 것처럼 양측이 한쪽에서 무력 침공을 하면 또 도와준다는 거 아니야?
0: 무조건.
4: 이거
0: 혈연 관계처럼.
4: 혈연 관계처럼.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로서는 안보에 상당한 위협이 생길 수 있는 거네요.
2: 이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이제 적대적 부국가론을 외친 상황에서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뭐 한미일 협정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1: 네. 자, 북한과 러시아의 위험한 동행. 왜 서로 이렇게 밀착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면 좋을지 잠시 후에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동맹이라는 단어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요. 개인이나 단체가 서로의 이익이나 또 목적을 위해 맹세해서 맺는 약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관계라고 써 있는데요. 그렇다면 러시아는 북한에게 과연 어떤 것을 얻어내려고
3: 그런 맹세를 했을까?
1: 예, 그런 맹세 했을까?
6: 어떻게 보면 그 러시아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알기로는 장기 집권 독재, 또 두 번째는 지금 이 평화론식이 우크라이나랑 지금 전쟁을 지금 발발을 해놨습니다. 그럼 국제적 고립을 스스로 자초한 건데, 네. 이러한 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북한이라는 요 축을 가지고 가는 게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북한의 무기 탄약, 전쟁 용이라고 늘 쌓아놨던 이런 것들을 네. 지금 러시아에 계속 싼값에 주고 있습니다. 병사들까지. 그러면 뭐냐면 러시아가 전쟁을 치르면서 군수 이게 그 물자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는 거예요. 북한이 다 해주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보게 되면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통일했을 때 우리 북방 쪽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네. 것처럼 러시아가 위에 있으면서 우리가 한국이나 일본에 대한 이런 압박카드로도 북한을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네. 또 하나는 뭐냐. 서방에서 지금 러시아를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왜 이 전쟁을 해야 되냐, 너희가. 이러한 서방연대란 이런 정서적 감정을 키워가는데도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가져가는 메시지가 굉장히 이득이 많죠.
3: 근데 김정은이 너무 살판난 게 뭐냐면 지금 러시아도 김정은을 원하고 있고 네. 중국이 지금 대만과의 전쟁하겠다 하잖아요. 그럼 누가 독을 보겠어요? 김정은은 지금 아주 너무 좋습니다.
1: 맞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진짜 러시아에 파병을 하면서 얻는 이득이 엄청날 건데
7: 어떤 게 있을까요?
1: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게 있을까?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2: 작년도에 보니까 이제 북한이 지금 최고의 그 배가 선박이 이제 5,000톤급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자기네가 ICBM을 배에서도 쏘고 네. 뭐 이제 그 뭐 육지에서도 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 건조 기술이 되게 떨어지거든요. 북한이 우리나라 같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번에 뭐 핵 추진 뭐 그런 말이 나온 것처럼 북한도 러시아로부터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거 기술 그리고 ICBM 같은 거는 이제 그게 이제 목표까지 정확하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재진입 기술 그런 거를 러시아로부터 전수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3: 근데 우리가 제일 네.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건 이 군인들의 실전 경험이거든요. 실전.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실전 경험이 베트남 전쟁 참전 이후는 없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차세대 전쟁이 아니잖아요. 지금 북한군이 이번에 나가서 그 처음에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게 드론 공격으로 당했잖아요. 이번에 10월 10일 당창건 기념일날 열병식 나오는데 드론을 엄청 공개하는 거예요, 김정은이. 그럼 그 기술 어디서 왔겠어요? 러시아에서 오는 거죠. 근데 북한이 제일 잘하는 건 뭐냐? 남의 거 갖다가 분해해놓고 자기네 식으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걸 잘해요. 그래서 이걸 해냈고 그다음에 이번에 열병식에서 또 하나 나온 게 뭐냐면 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인데 원래 장거리 미사일인데 앞에다 핵탄두를 탑재한 거예요. 어느 나라도 가지고 있지 않은 괴상한 무기가 공개가 됐어요. 근데 이런 기술이 솔직히 북한이 있느냐? 없잖아요. 러시아가 대놓고 도와주는 거. 우리 한반도 입장에서 볼 때는 안보가 그쵸.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는.
0: 네. 불안한데요.
1: 아니,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뭐 인적 자원도 마찬가지지만 갖고 있는 재래식 무기들도 이렇게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벌어들인 돈이 한 200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사실이에요?
3: 아, 그거보다 많을 수도 있죠.
1: 그렇죠. 아직 정확하게.
3: 아니, 왜냐면
1: 통계가 나온 건 아니니까.
3: 북한은 이미 일경제라고 하는 국가 경제는 내려놨어요. 90년대 초반에 대북제재 1차로 받으면서.
1: 네네.
3: 그때서부터 북한이 한 게 무기 밀매예요. 시리아 내전 때는 얘네들이 얼마나 양심을 내려놨냐면 한쪽에는 이스칸데르 계열 미사일을 팔고 한쪽에는 방어 시스템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양쪽을 싸움시키는데 그냥 팔아버리고.
4: 득이면 뭐든 다 된다.
0: 너무 얄미운데.
8: 사실 이제 러시아에서 뭐 북한에 좀 식량을 공급해 주면 북한 주민들의 삶이 좀 나아질 수가 있잖아요.
1: 그렇죠.
8: 네? 그런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1: 네. 그러니까
3: 말 싫어하지 말.
1: 네.
2: 그러니까 파병하고 북한 소식통을 물어보니까 북한에 이제 배급을 주더래요. 그래서 뭘 주는가 했더니 네. 러시아 밀가루가 들어왔어요. 러시아 밀가루. 그리고 시장에 사탕가루랑 빠다가 돌아다니고 4월 15일 김일성 생일날에 평양부터 지방까지 그 매 가정마다 이제 빠다 200g씩 딱 공급을 했더라고요.
1: 빠다. 빠를 빠를.
2: 네, 보토를 빠다가.
1: 또 사탕가루 뭐예요?
2: 네, 사탕가루는 설탕.
1: 아, 설탕.
2: 북한에서는 사탕가루라고 하지 설탕은 대한민국 표현이에요.
1: 네.
2: 그러니까 설탕하고 보토가 지금 시장에 돌아다니는데 북한 주민들이 밀가루 주는 게 더 좋다. 아, 보토 요만큼 줬어요. 어디 코에 바르겠냐. 물론 뭐 지짐 먹을 때 조금 뭐 효율적이긴 했겠지만 근데 김정은 좋은 일만 하는 거죠. 군인들이 가서 무조건 너네는 포로가 될 바엔 죽어라 하고는 괜히 안 돼. 러시아에서 돈을 받겠죠. 그런 거 김정은 주머니 채우는 짓만 하는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4: 북한은 지금 러시아에게 이렇게 한없이 퍼주고 관대한데 우리나라한테는 좀 아주 냉정하고
1: 그렇죠.
4: 왜 이렇게 선을 긋더라고요.
3: 그러니까.
8: 냉랭해.
1: 냉랭해 막 거버려서 선을 긋죠.
0: 첫째 국가라고 하고.
4: 근데 희망도 있는데 아직.
2: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 북한에서 이제 보니까 미국의 식민지인 우리 대한민국이랑 뭐 대화하는 것은 자기네 국격이나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을 짓거리더라고요.
3: 국격이라 있는 것들이
2: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너무 넘사벽이기 때문에
3: 맞아요.
2: 같은 동족이라고 하면 아니 같은 아래쪽은 아랫동네는 저렇게 잘 사는데 아니 우리는 이렇게 옥수수밥도 먹기 힘드냐 이렇게 되면 이게 넘사벽이잖아요. 대한민국은 같은 동족이에요. 동족.
0: 맞아.
2: 동족이면 북한 사람들이 다 동경할 거잖아요. 이거를 딱 차단하기 위해서 적대적인 두 교전 관계 적대적인 더 국가 관계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도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북한 체제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3: 맞아요.
2: 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3: 맞아요.
0: 맞아요. 오래오래 본인이 독재를 해먹고 싶으니까
2: 그렇죠. 네네.
1: 자기 접근 해야 되니까. 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통일을 논하는 데 있어서 김정일과 김일성 그 선대와는 좀 달라요.
8: 달라요.
1: 네, 완전 노선 자체가 다른데 어떤 노선을 걷고 있을까요?
3: 원래 선대들의 유불 통치 때문에 김정은이 그 자리에 갈 수 있었던 명분이 있는 거거든요.
1: 네.
3: 근데 지금 이걸 다 뒤집어 엎으면 사실 김정은은 내려놔야 돼요. 아, 무슨 목록으로 제가 저기 갑니까?
0: 그쵸.
3: 뭘 했어요? 우리 권한행군 겪을 때 전 스위스 가가지고 놀고 있었잖아요. 근데 두포잡으로 그 자리에 올라갔을 있었던 이유가 김정일의 아들이라는 이유.
1: 네.
3: 그 다음에 유훈 통치를 이어받을 수 있는 뭐 유일한 백두혈통이라고 하면서 올려놨는데 그러니까 막 북한 주민들은 그 정가면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다 똑같을 거예요. 우리는 통일을 뺀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11년제 의무교육이었는데 맨날 뭐 통일열차다 뭐 씻고 비단 뭐 천에다가 뭐 무슨 쌀을 씻고 남녀의 결혜들 도와주러 간다고 그 명분이 없는 교육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갑자기 2023년 12월 달에 김정은이 한국이라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우리는 적대적인 두 국가다 교전 중인 교전국 관계다 한민족 동족 관계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적대국으로만 눈을 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도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조선지도 이랬는데 이제는 여기 조선 여기 한국 이렇게
1: 붙여요. 아, 불리시겠어요?
3: 네.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교육받는 애들은 대한민국을 더 이상 남조선이라 하지 않고 한국이라고 하겠죠.
1: 아.
0: 적대국가로.
3: 그렇죠.
8: 근데 사실 뭐 세계 정세나 지금 국내 정세 등등등 뭘 지금의 현 상황을 봤을 때 통일이 점점 멀어진다.
3: 아.
8: 가까이 오다가 더 멀리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 탈북 가족 여러분들은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6: 저는 그 요즘에 러시아에 지금 나와 있으니까 무역 경제라는 협력 아래서 한 5만 명의 노동자들 또 내보냈더라고요. 보이지도 않다가 제대하고 네. 올해 6월에 나온 분하고 이렇게 통화를 해봤는데 네. 이분들의 말을 들으면서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대한민국을 동경하고 있고
9: 그럼요.
6: 본인들이 사는 데 대해서 굉장히 좌절을 하고 그렇죠. 대한민국을 좋아하는데 그 좋아한다는 표현이 어디서 나와서 네. 휴대폰을 다 뺏었답니다. 아. 옛날에는 줬는데 근데 그 휴대폰을 밥해주는 식모 있잖아요. 네. 식모 휴대폰을 가지고 밤새 이불 속에서 그 유튜브를 봐가지고요. 아침에 나오니까 눈이 빨갛더랍니다. 아. 그래서 눈 왜 빨갛냐 하니까 밤새 탈북민 유튜브, 탈북민 방송 다 봤다고. 그러니까 이 사실 우리가 마음은 합리적이란 마음은 지울 수 없잖아요.
9: 없어요.
6: 그죠?
9: 맞아요.
6: 이 순리를 거스르는 김정은이 정말 밉네요.
1: 그러니까요. 유아 씨는 어떠세요?
10: 네, 김정은이 혼자 입장에서는 네. 두국가론을 발표하겠죠. 그렇지만 북한 주민들은 두국가론이 먹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멈출 수 없어요. 네. 일단 북한 사회에 들어간 자유, 민주주의, 그 유행은 그 무엇으로도 이제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혼자 날쳐도 달걸로 바위치기 다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의지만 있다면 통일은 진짜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의지가 없으면 영원히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0: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억압하니까.
10: 네. 네. 네.
1: 맞아요.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 때 양반과 천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모든 사람이 평등한 거예요.
6: 맞아요.
1: 근데 그걸 뭘로 아까 표현하신 게 자유거든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 자유가 분명히 북한에도 들어가면 그게 이제 복음이 들어가야겠지.
0: 그렇죠.
1: 들어가면 진짜 틈이 확 커질 것 같은 느낌이 딱 들긴 하더라고요.
4: 너무 그 구구절절 말씀이 맞습니다.
1: 아주 완벽한 말씀.
0: 외국인 방송도 구구절절.
4: 잘못 지키십니다. 성경 형님으로.
1: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북한과 러시아 둘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위험한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구TV에 또 우리 출연해주신 크서방님. 네, 오늘 어떠셨어요?
4: 아우, 형님 덕분에 너무 즐거웠어요. 선전 누나.
1: 저 때문에?
4: 형님 먼저고요. 그 다음에 선전 누나. 네. 자리 꽂아주신 것도 있고.
0: 자리 꽂아주신 것도
9: 있고. 우리는요?
4: 유나 씨.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셔가지고. 네. 마음이 좀 편했습니다. 네. 긴장 많이 하고 왔는데. 덕분에 더 편하게.
0: 긴장한 네. 거예요?
4: 긴장 많이 한 거예요.
0: 전혀 못 느꼈는데.
9: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 같아요. 사회생활을 저렇게 완벽하게.
4: 아유. 이야, 정말. 아름다우세요.
9: 배워야겠습니다.
1: 덕분에 우리 크서방님 덕분에 너무 유쾌한 방송 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유아 씨도 오늘 나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10: 정말 떨렸거든요. 네. 어저께 한 3시간 정도밖에 솔직히 자지 못했습니다.
0: 아이고.
10: 다 보면은 짱짱한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저만 이렇게 왜 이 자리에 저를 앉혀주셨지?
1: 오실만 하니까요. 네.
10: 걱정이 솔직히 90% 이상이었는데 앉아보니까 네. 너무 편합니다.
1: 아, 그래요?
10: 너무 편하고 아까 보니까 말을 안 끊으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또 여기 와서 너무 행복한 하루 보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 감사합니다.
1: 덕분에 아주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도응답은 왜 안 될까? 사실 답답하지만 또 뒤돌아보면 기도가 놀랍게 이루어진 거를 또 발견을 합니다. 통일이 왜 자꾸만 멀어지기만 할까 또 생각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또 쉬지 않고 기도하면 언젠가 통일이 가까워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9: 아멘.
1: 네, 한 주일도 통일을 위해 작은 실천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 같이 외쳐볼까요?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11: 오 사랑해.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정규입니다. 목사님, 사람의 예. 몸이 천냥이면 눈이 구백냥이다. 예. 옛날 예. 어르신들은 그러셨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만큼 눈이 하는 일이 정말 많네요. 예. 중요하다는 생각이 예. 들어요. 맞습니다. 예.
0: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마태오 6장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예.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네.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랬어.
1: 그러니까 그만큼 눈이 중요한 그렇습니다. 거네요.
0: 근데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시력을 잃고 네. 어둠에 갇혀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육의 눈도 그리고 영의 눈까지 네. 밝혀주는데 앞장서 계시는 분이 계셔서 예. 오늘 매일 주와 함께 모셨어요.
1: 자, 어떤 네. 분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2: 평생을 암흑 속에 갇힌 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밝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 사랑의 손길을 펼친 이가 있습니다. 바로 국제실명구호기구 비전케어의 김동혜 이사장인데요. 안과의사로 활동하다 의술로 사랑을 전하기 시작한 지 17년. 지구촌 38개국에서 10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료해온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 김동혜 이사장을 만나봅니다.

0: 예, 명동 성모안과의 원장님이시고요. 비전케어의 이사장님이신 김동혜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2: 자, 우리 원장님은 의사로서 일도 하시고 또 비전케어 일도 겸해서 하시고
1: 네.
2: 하고 있는 그 비전케어에 대해서 좀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1: 아, 비전케어는 뭐 말 그대로 비전을 케어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만든 예. 단체입니다.
2: 예.
1: 사실 제가 이사장으로 있긴 하지만 예. 저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0: 예.
1: 많은 자원봉사자들, 특히 안과의사, 간호사, 네. 또 안경사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0: 예.
1: 이제 안과적인 치료가 필요한
0: 아.
1: 그런
0: 네.
1: 선교지를 가서 수술하고 또 의료진들을 교육하고 예. 그런 일들을 하는 국제실명예방기구입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그러면 그게 기독교인들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느 종교에 있건 그냥 초교파적으로 하는 건가요?
1: 사실은 저희가 이제 시작할 때부터 선교지를 선교사님들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의료 선교를
0: 네.
1: 도울 목적으로 만들었던 거고요.
0: 예.
1: 하지만 지금은 저희가 정부 기구와
0: 네.
1: 또 다른 이제 그 관계한 안과 의사
0: 예.
1: 또 병원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된
0: 예.
1: 그런 단체입니다.
0: 아.
1: 하지만 저희가 목적 자체는
0: 예.
1: 선교사와 선교지를 돕는 것이 저희의 주 목적입니다.
0: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1: 2002년도부터 저희가 이 단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 15년.
1: 네, 이제 15년이 됐습니다.
0: 예. 우와.
2: 그럼 그 일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이렇게?
1: 저희가 예. 이제 안과 수술하러 가는 그 일주일짜리 단기 선교를 아이캠프라고 하는데
0: 예. 네.
1: 거기 이제 한 번 이상 오신 안과 의사들이 한 200여 명. 예.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의 예. 분들 합해서 한 200여 명 가까이 되고요.
0: 예.
1: 그중에 절반 가까이가 이제 한 번 이상
0: 예.
1: 와서 이 일을 꾸준히 반복적으로 예.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일반 자원봉사자들.
0: 네.
1: 물론 이제 간호사들을 포함해서 뭐 학생들, 뭐 장로님들, 집사님들, 뭐 권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한 4천 명 가까이 오셔서 이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1: 저희는 이제 이거를 한 달에 두 주, 세 주 이렇게 가는데
0: 예.
1: 같은 사람이 가면 힘들잖아요.
2: 그렇죠.
0: 그렇죠.
1: 1년에 일주일씩 오는 사람들이
2: 예.
1: 안과의사가 100명 모이면은 이걸
2: 예.
1: 다 나눠갈 수 있고
2: 그렇죠.
1: 또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계속 하게 되면은 이것들이 꾸준히 여러 곳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2: 그럼 15년 가까이 해오셨으면
1: 네.
2: 방문한 국가만 해도 엄청날 것 같은데 몇 개 국가나?
1: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역하는 나라는 38개 나라입니다.
2: 38개.
1: 네.
2: 그런데 38개를 방문하시면서 그러면은
0: 대략?
2: 치료한 사람의 수는요?
1: 일반 외래 진료를 통해서 치료한 사람은 한 지금 벌써 한 14만 명 가까이 되고요. 예, 우리가 수술한 사람, 주로 이제 백내장 수술과
0: 예, 예.
1: 소아 안과 수술 이런 걸 하는데 한 19,000명 가까이 됩니다. 1년에 저희가 한 2,500명 정도 수술을 합니다.
0: 와, 대단하네요.
2: 엄청난 숫자인데.
0: 예.
1: 네.
2: 그러면 그 선교 단체가
1: 예.
2: 그냥 소규모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엄청난 많은.
1: 저희는 소규모죠, 사실은. 저희가
0: 아,
1: 이제, 뭐, 이렇게 대규모의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이 일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환자들을 또 많은 선교지에서 만나고 있는 거죠.
2: 예.
0: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안과는 되게 섬세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만약에 자원봉사 할게요, 그러면, 가서 뭘 하나 궁금하거든요.
1: 안과 병원에 가보셨잖아요.
0: 예, 예.
1: 가보시면은 물론 이제 의사들이 많은 데도 있지만 의사가 한두 명이 있으면은
0: 예.
1: 거기에 이제 간호사들 또 예. 접수 보는 사람들
0: 아,
1: 또 이제 거만하는 사람들
0: 예, 예, 예.
1: 또 소독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0: 예.
1: 저희 비전케어는 사실 이것을 의료선교를 의사 혼자만 하면 너무 힘들고 사실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0: 예.
1: 아무리 뭐 의사가 훌륭한 의사라도
0: 예.
1: 선교지에 가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다른 자원봉사자들 팀들이
2: 예.
1: 가기 전에 훈련을 받죠. 어떻게 환자들을 수술을 준비시키고
0: 아.
1: 기구를 소독하고 이런 것들을
0: 준비 모임,
1: 네 그렇죠. 준비 모임을 통해서 배우고 그분들이 또 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0: 예. 이제 의사 그러면 되게 편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군데 늘 가서 수술하고 이렇게 치료해주고 그럼 되는데 뭐 하나 이렇게 사소 고생을 하나 편하게 사실.
1: 아니 사실 저는 이제 이것이 제가 이제 의사가 된
0: 네.
1: 소명이고 사실
0: 그래요?
1: 저는 이게 좋습니다.
0: 아.
1: 뭐 한국의 병원에서 환자 보고 수술하고 뭐 네. 돈 벌고 사실 뭐 다 그것도 좋죠. 하지만
0: 예.
1: 또 진료 필요한 곳에 가서 예. 우리가 정말 수술했을 때 그 환자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에 있는 저희 병원에서 환자들이 수술하고 느끼는 그런 감동하고는 조금
0: 또 다르니까 아, 예. 언제 그러면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됐어요 원장님께서는?
1: 제가 이제 언제 시작했냐면 2001년도에 네. 우리 9.11 사태라고 있었잖아요.
0: 예, 예.
1: 사실 그 전까지는 저는 이제 국내에서 뭐 우리 교회나 선교단체 뭐 무의촌으로 봉사 이런 네네. 걸 했었죠. 근데 예. 사실 그런 거 하면서 조금 아 제대로 못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여주기식으로 이런 그 단기 선교를 하는 것들이 좀 불만이기도 하고
0: 예, 예.
1: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9.11 사태 났을 때 제가 느꼈던 거는 아 저 지금은 사실은 뭐 무슬림, 이슬람, 뭐 이런 테러, 빈라덴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그동안 많이 매스컴에 나왔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이슬람교가 뭔지 또 이슬람 국가가 어디에 있는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아, 벌써 한 예. 16년 전이니까.
0: 예. 네.
1: 근데 연일 그런 뉴스가 뭐 이렇게 그 뉴욕의 큰 빌딩에 비행기가 엄청난 뉴스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이거 도대체 이슬람교는 뭐고? 저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
2: 아, 예.
1: 제가 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0: 아.
1: 그래서 마침 그때 이제 뭐 아시겠지만 그때 흑역권의 선교사로 가셨던 분들이
0: 네.
1: 다 이제 한국으로 철수,
0: 그렇죠.
1: 좀 피난을 와 있는
0: 예, 예, 예.
1: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모임에 가도 이슬람 선교 또 이슬람 선교사를 쉽게 만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0: 네.
1: 그런 모임에 계속 꾸준히 가면서 아, 이슬람교가 어떤 거고. 이슬람 국가의 선교가 도대체 어떤 건지
2: 아, 예, 예.
1: 또 어떻게 하면 또 나도 좀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듣고 그러면 중에 파키스탄에서 오신 그 한인교회 목사님과 또 선교사님들을 네. 만나게 됐고
0: 예.
1: 그분들 중에 이제 거기서 의료 선교 병원 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가보고 뭐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2002년도 딱 요맘때
2: 예.
1: 구정을 앞두고 결심을 하고 구정 때
0: 네.
1: 한번 처음 파키스탄에 가봤죠.
0: 파키스탄이
2: 처음 방문한 경우 파키스탄이었네요.
1: 네, 처음 갔는데 네. 파키스탄이었습니다.
0: 예.
1: 그래서
2: 그럼 어떻게 그곳에서 시작을?
1: 근데 사실은 그 가면서 그냥 가면은 또 예전처럼 또 단기 선교를 또 제가
2: 예.
1: 뭐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가기 전에 저희 병원에 마침 간호사 중에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그런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 기왕에 선교사로 갈 거면은 파키스탄으로 가서 한번 너도 경험해 보고 간 김에 우리 안과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이기 때문에 그 동네 안과는 어떤지 또 안과 시설과 장비 또 어떤 수술을 하고 어떤 약을 쓰고 또 수술비는 얼마를 받고 이런 것들을 좀 가서 좀 미리
0: 사전 답사하는
1: 사전 답사를 좀 달라. 제가 이제 가기는 또 여러 가지 힘드니까
0: 예.
1: 기왕에 이제 가는 김에 글로 가서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래서 제가 구정 때 가기 전에 두 달 전에 그 간호사가 갔습니다. 그래서 한인교회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0: 네.
1: 다니면서 이제 리포트를 걔한테 보냈죠. 그래서 저도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가서
0: 네.
1: 선교사님들도 만나고 그 병원도 갔지만 그 나라의 이제 정부병원,
0: 네.
1: 대학병원, 또 안과의사들, 보건국 관계자들
0: 예.
1: 이런 분들을 만나서
0: 예.
1: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수준인지 그게 뭐 적을 알아야지 뭐 하지 않겠습니까?
0: 예.
1: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고
0: 예.
1: 가서 사실 진짜 놀랐습니다.
0: 왜요?
1: 공항에 딱 내렸는데
0: 네.
1: 남자들은 다 똑같은 옷 입고 있고
0: 예.
1: 수염도 이렇게 기르고 있고
0: 예.
1: 여자들은 전부 시커먼 옷을 입고
0: 예.
1: 있고 얼굴 다 가리고 있고
0: 예.
1: 물론 얘기는 다 듣고 뭐 그랬지만 진짜
0: 막상 가보니까
1: 그럴이라고는 사실 생각 안 했는데 가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길거리 가는데도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이제 길거리에 있는 큰 스피커에서 시간이 되면은 이제 아잔이라고 해서 기도
0: 예.
1: 소리가 나잖아요.
0: 예.
1: 여러분 사람들이 길을 멈추고 기도하고 그런 거
0: 예.
1: 보면서 정말 여기 이슬람 국가고 파키스탄 이슬람 종교가
0: 예.
1: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됐죠. 그래서
0: 네.
1: 그래도 긍정적이었던 것은 사실 성교병원에 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안과 환자를 한다고 했을 때 본다 그랬을 때 환자들이 이제 병원에 오죠.
0: 네.
1: 오면서 그 여자들이 이걸 안 열 줄 알았는데
0: 예.
1: 다 열고 자기 눈이 뭐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안과 진료를 한다 하면은 환자들이 오는구나. 그리고 내가 뭔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안과 수술 장비를 보내기로 결심을 했죠.
2: 그런데 이제 막 장비까지 동원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1: 네네.
2: 그러면은 안과 수술하는 것은 좀 다른 거하고 좀 달리 좀 장비가 조금 단순한가요?
1: 단순하면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안과 제가 안과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도 하나도 사실 뭐 대학병원에서 하는 진료하는 의사와 개인 병원에서 하는 의사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그 수술이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수술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다른 과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게 대부분입니다. 요즘에 현대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 방사선과 마취과 임장병인 내과 외과 이게 다 이 협진을 해야지 이 치료를 하는데 다행히 안과는 약간 치과가랑 비슷합니다. 안과 의사 혼자가 가서 장비나 조금의 인력이 있으면은 대학병원에서 하던 걸 똑같이 할 수가 있고 그 수술의 그 수준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이 개인 병원과 대학 병원이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0: 그래요?
1: 때문에 그게 이제 이 단기 선교에 어떻게 보면 안과가 굉장히
0: 유리한 거네요.
2: 근데 처음에 안과 쪽을 선택하셨을 때 그런 것까지 내다보고 선택한 건 아니시죠?
1: 혹시 뭐 안과 수술 받은 사람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술하면 바로 다음날 잘 보입니다. 한국 사람은 사실 성격이 좀 빨리빨리
0: 인가
1: 있잖아요.
2: 결과를 보고 싶어서.
1: 결과를 빨리 보고 싶은데 그리고 또 치료를 확실하게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사실 뭐 다른 과 의사들 시간이 많이 걸리고
0: 확 티가 나니까
1: 이거는 확 티가 나죠. 그래서 다음 날 바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보여도 이제 뭐 0.1이냐 0.5냐 이게 수치가 딱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매력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과를 좋아하는데 뭐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실 예수님도 안과를 굉장히 좋아하셨던 게 틀림없습니다.
2: 맞아요.
1: 성경에 보면 이 안과 사역을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안과 의사지만 예수님이 이걸 아셨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의 무기라는 걸 아셨던 거죠. 그래서 그냥 단기 선교가 아닌 좀 제대로 준비해서 전문적으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겠다. 그때 결심을 하게 된 거죠.
0: 처음부터 어릴 때부터 난 의사가 돼야지라고 꿈을 꾸고 진행을 하신 거예요?
1: 아닙니다.
0: 그래요? 어릴 때 꿈은 다른 거였어요?
1: 네, 저는 뭐 과학자가 되고 싶고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죠.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의과대학 갈 생각은 전혀 안 했습니다. 근데 뭐 아마 목사님이나 뭐 지금 50대 저희 뭐 보면은 대부분 그때 학력고사 세대인데 점수가 딱 나오면 이제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그때 뭐 300점 이상은 어디 뭐 대부분 좀 이렇게 표가 딱 있지 않습니까?
0: 그래서 그래프가 있었어요.
1: 그래서 또 그 학교에서도 뭐 어느 대학 몇 명 보내야지
2: 그렇죠,
1: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아마 시험을 제가 좀 잘 봤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전혀 의과대학 갈 생각이 없었는데
2: 그럼 뭘 전공할 생각이세요?
1: 저는 사실은 그 물리학과나 천문학과 그런 걸 사실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가고 싶었는데 그게 제 마음대로 잘 안 되게 되더라고요.
2: 그러면 성적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학교에서
1: 아니, 성적이 천문학과 물리학과로 갈 수 있는 데가 사실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아주 잘 본 건 아니고 조금 못 봤는데 그 점수에 맞게 간 의과대학에 이제 맞춰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0: 요 정도면 의과를 가면 되라고 그냥 찍어주신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1: 뭐 그러셨겠 쳤던 것 같아요. 선생님도 그렇고 제가 근데 사실 고3 때 시험 봐서 떨어졌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근데 떨어지고 나서 이제 제가 의과대학을 생각을 깊이 했던 것 같아요.
0: 네.
2: 근데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시잖아요.
1: 떨어졌을 때는 하나님 뭐 원망하고 원통하고 뭐 나는 열심히 했는데 뭐 그랬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은 조금 더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0: 그러면 언제부터 하나님하고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셨어요?
1: 저는 사실 굉장히 그 성실하고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교회 가라 그러면 어렸을 때 교회 가고 뭐 숙제하라 그러면 숙제하고 뭐 그 집이 지금 신촌인데 신촌 장로교회 제가 다니거든요. 근데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그 근처에서 교회 다녔고 지금 교회는 4학년 때 거기 이사하면서부터 계속 다녀서 퇴근하다시피 계속 잘 다니고 그랬죠.
2: 우와. 그럼 몇 년째 다니고 계세요?
1: 뭐 지금 한 44년 됐나요? 네.
0: 사춘기 이런 것도 없었어요? 엄마가 야 교회 가라 그러면 네 그러고 나와서 다른 데 가서 놀다가 교회 간 것처럼 이런 것도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1: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2: 반항해보신 적이 없으시네.
0: 왜 그러셨어요?
1: 뭐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제가 사실 근데 대학 가서는 제가 84학번인데 네. 그 당시에 대모는 열심히 했습니다.
0: 아.
1: 그래서 학교 의과대학 다니면서 무슨 대모 네. 했냐고 그랬지만 네. 그 당시에 뭐 다 대모 했잖아요.
0: 그렇죠. 그래서 네.
1: 사실 87년도에 뭐 이렇게 직선제 개헌하고 해서 굉장히 우리는 성공했다 싶었는데 결론적으로 그때 뭐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네. 됐잖아요. 예. 그래서 아 이게 아니었는데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이 그렇게 예. 생각했는데 정말 그때 제가 굉장히 낙담하고 4년 동안 열심히 뭐 한다고 했었는데 그리고 낙담하던 중에 그 친구가
0: 예.
1: 그러지 말고 금식 기도회를 가자. 그래갖고 그때 CCC 제가 열심히 활동 안 했는데 CCC에서 원당 금식 기도회가 3박 4일 그런 게 있었어요.
0: 예.
1: 사실 처음인데 그때 너무 그 저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하던 중에 친구가
0: 가자
1: 그래서 한번 가게 된 거죠.
0: 그 하루 버티기가 되게 힘들다 그러던데.
1: 3박 4일 딱 10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저는 못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잘 지나갔어요.
0: 그래요?
1: 예. 네.
0: 기도가 나오든가요? 전 기운이 없어가지고.
1: 근데 한 며칠 지나니까 기운이 좀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그때 느꼈던 가장 큰 깨달음이라 그럴까 그런 거는 사실 저는 의과대학을 단과대학 다녀서 다른 과 학생들이랑 이렇게 교제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가니까 학생들이 천 몇백 명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금식 기도를 하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의과대학 생들이 별로 없었나 봐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너 의과대학 다니냐, 너 의사 될 거냐, 무슨 과를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정작 저는 그 생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의과대학을 가게 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의사로
0: 부르셨거든.
1: 쓰려고 하는 거구나.
0: 네.
1: 그거를 대학교 4학년 때 그냥 졸업하려면 2년밖에 안 남았는데
0: 네.
1: 어떻게 보면 깨달은 것 같아요.
0: 예. 그래서
1: 그때 제가 가장 큰 그 결심이 의사가 돼야 되겠구나. 의과대학교 4학년 때, 본과 네. 2학년 때 제가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2: 이미 뭐 공부를 하고 있음에도
1: 네, 뭐 불구하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깊이 제 직업이나 이 소명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기도회에서 가장 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이
2: 예.
1: 의사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 4학년 동안은 공부를 그렇게 잘 못했고
0: 네.
1: 간신히 그냥 낙지 않을 정도로 다녔던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막판 2년은 좀 열심히 해서 의과대학을 낙지 안 하고 6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2: 그럼 대학 졸업하고 바로 개원을 하셨어요? 아니면 다른 활동을 좀 하셨어요?
1: 그 졸업하면 이제 인턴을 1년 했어요.
2: 네.
1: 인턴 1년 하고 그랬는데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안과를 어플라이 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떨어졌는데 그때 제가 마침 그 교제하는 여학생이 있었죠.
0: 네.
1: 그래갖고 인턴 끝날 때쯤에 끝나고 보통 우리 안 되면은 군대 가거든요.
0: 예.
1: 그래서 아 그럼 군대 가는데 결혼하자. 저랑 동갑이었거든요.
0: 예.
1: 그래서 나이가 그때 제가 28여덟이었는데
0: 예.
1: 여자들 27이 그때는 보통 많이 결혼하는
0: 데고 조금만 지나면
1: 그런가 봐요. 예. 그래서 아 이게 나는 좀 어리지만은 여자가 동갑이니까
0: 예.
1: 어차피 군대 가니까 군대 가서 그냥 결혼하자. 그래서 그때 인턴 끝날 때 결혼하고 군대로 갔어요.
0: 야, 그러면 그렇게 해서 결혼하고 군대를 갔다 오셔서
1: 네.
0: 개원을 하신 거예요?
1: 아니에요. 근데
0: 예,
1: 안과 레지던트를 해야 되죠.
0: 예, 예.
1: 안과 레지던트 하는데 제가 군대를 가려고 했는데
0: 예.
1: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이제 이 군대에서 적정 인원을 뽑아가고
0: 예, 예.
1: 남은 사람은 이제 무이촌으로 보내는 공중보건이
0: 예.
1: 그 훈련을 마치면 그렇게 나눕니다.
0: 예, 군대하죠.
1: 저는 어떻게 했는데 하여튼 군대로 빠졌어요. 그 공중보건을 배치를 받은
0: 예,
1: 거여서
0: 예.
1: 저는 사실 결혼할 때 돈도 없고 그래서
0: 예.
1: 그 군대 가면 관사도 주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살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빠지게 된 거예요.
0: 그래서 예.
1: 그리고 또 사실 저는 서울에서만 계속 살고 그래서
0: 예.
1: 뭐 기왕에 그렇게 된 거 지방에 한번 살아보자. 근데 보니까 저 너무 먼 건 그렇고 해서 경기도 너무 가깝고 그래서 예. 충청도 정도 가면 예. 좋겠다 해서 예. 충청도를 예. 지원을 했어요. 예. 그 충청 북도에 배치를 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 배치를 받아서 도청에서 무슨 교육을 하고 시험을 봐갖고 성적 순서대로다가 이 병원을 선정한대요. 그래서 언제 전 결혼을 했으니까 예. 그래서 아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예. 그래서 예. 시험을 잘 봤어요. 그래서 예. 그때 2등을 했는데 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를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네. 마침 그 기간 중에 가야 되는 곳들 중에 이제 뭐 보건소, 병원 막 이런 게 있는데. 꽃동네라는 곳이 거기 있어요, 충청북도에. 네. 근데, 아, 저게 뭐 하는 건가 봤더니만, 뭐, 이렇게 불황인, 노인, 장애인 이런 예, 시설인데, 예. 다들 이렇게 별로, 거기 일이 많고, 뭐, 힘들어서 안 간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결혼해서 철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 내가 이제 의사로 살기로 했으면은, 뭐, 교회가 뭐, 11조 하잖아요. 예. 근데, 돈도 11조지만은, 인생의 11조. 한 10년 의사 생활하면 1년 정도는 봉사활동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 1년 가 있을 생각하고 또 거기서 예. 1년 하면은 거기가 약간 오지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갈 때는 원하는 대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지원을 했죠.
0: 네.
1: 그래서 거기서 가서 1년 일을 하시고. 하게 됐는데 예. 제가 거기가 좋아서 예. 3년 동안 거기 살게 됐어요.
2: 꽃동네에서?
1: 그래서, 예. 네. 그래서 그 꽃동네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그렇게 됐죠.
0: 그 나이 드신 분들, 힘드신 분들, 어려운 분들이 사시면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좋으셨어요?
1: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아프고 버려지고 또 죽고 그러거든요. 1년에 200여 명 이상이 그때 돌아가셨어요. 꽃동네 처음 생긴 초기라서 뭐 매주 그냥 버려진 사람들 뭐 이런 애들이 들어오고 막 그런 상황에서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 일이 많고 그럴 때에 이게 은혜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뭐 광야에서 은혜가 있다고 다들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죠. 제가 그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0: 예.
1: 수녀님, 수사님 말고 일반 자원봉사자들 같은 분들도 많이 오고 또 돌아가시는 분들, 아픈 분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이 있고 우리가 같이 이제 제가 그 안에서 같이 살기 때문에 네.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삶과 죽음의 그 경계선에서 많은 것들을 보게 되고 또 거기 돌아가시면은 이제 사실 의사가 환자 바로 죽을 때 옆에 있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렇죠. 제가 거기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나도 버려질 수 있고 나도 장애인이 될 수 있고 나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그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좋았던 것 같고 또 같이 일하는 분들하고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도 저는 수녀님, 수사님들하고 친하게 네, 그때 네. 인연이 계속 있는데 참 좋았던 것 같고 또 마침 제가 안과 뭐 성적도 안 좋고 해서 안과 떨어졌었는데 저희 대학의 교수님들이 거기 1년에 몇 번씩 무의천 수술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이제 교수님들하고 네. 친하게 되고 제가 안과 떨어졌다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그때 인연이 또 안과를 또 더 잘 선택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 거기서 사실은 그 당시에 꽃동네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안구 기증을 많이 했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눈을 적출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의사들이 오기도 하고 또 돌아가신 분을 보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 제가 이제 거기 있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많이 가르쳐 주셔서 돌아가시면 제가 눈을
2: 적출하는
1: 걸 했죠. 그래서 아마 제가 뭐 수술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안구 접촉을 제일 많이 한 의사가 됐죠.
2: 그럼 누구보다도 이렇게 안구 이식 수술은 또 탁월하게 잘 하시겠네.
1: 각막 이식도 많이 했었죠. 근데 요새는 잘 이제 하기 어려운 이제 상황이죠. 한국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뭐 그런 경험들이 제가 안과 수술을 더 잘할 수 있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안과 의사가 되기 전부터 네. 시키지 않으셨나.
0: 예.
1: 뭐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0: 그러면서 첫 스타트는 파키스탄으로.
1: 아니 안과 레지던트를 4년을 전공을 했는데요. 네. 제가 이제 강남성모병원에 있었는데 레지던트를 마치고 그냥 대학병원에 남아서 계속 일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네. 근데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이게 잘 안 되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랬는데 예. 결과적으로 그 다른 사람이 다 취직이 될 때까지 저는 취직이 안 됐었어요.
0: 예.
1: 그래서 아, 참 힘들게 이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마침 그때 이제 우연히 그 의사 신문에서 나온 광고를 보고 간 곳이 실로암 안과병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0: 예.
1: 그 당시 이제 지방 무의촌 이런 수술을 하러 다니는 그런 병원이었고 또 장로교 교단에서 선교 100주년 기념 병원으로 만든 병원이고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게 됐죠. 근데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지방을 다니면서 이동 진료하고 수술했던 것이 지금 비전 케어 사역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0: 그러네요.
1: 그 경험을 뭐 장비를 싸갖고 가고 뭐 짐을 싸고 또 이런 것들이 거기서 팀으로 움직이고 그런 것 때문에 좋았고 근데 사실 지금은 벌써 뭐 오래됐지만 국내에는 이제 무의촌이 없고 그런 이동진료 버스 같은 것이 거의 이제 필요가 없죠.
0: 제일 기억에 남는 곳은 어디예요?
1: 제가 처음 시작 갔던 파키스탄이 제일 많이 남죠. 제가 환자하고 친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현지 말로다가 눈을 뜨세요 감으세요.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0: 예.
1: 그래서 제가 현미경에다 이렇게 붙여놓거든요.
0: 예, 예.
1: 뭐 눈 떠라 감아라.
0: 예.
1: 그 앞에 보아라. 움직이지 말아라.
0: 예.
1: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환자가 안심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환자는 수술하는 것도 불안한데다가 외국 사람한테 받으면 그렇죠. 더 불안하잖아요. 근데 자기네 나라 말로다가 한번 해주면은 이게
0: 맞아요.
1: 환자가 갑자기 이제 편안해졌어요.
2: 의료 선교 활동을 하다 보면 정말 힘든 일도 많이 있지만은요.
1: 네.
2: 보람된 일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소개해 주시죠.
1: 아유, 모든 게 보람이죠. 모든 게 은혜고 감사하고 그러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아까 파키스탄에서 사실 저희가 한 4, 5년 전에 동티모르 가서 아이캠프를 한 적이 있어요.
0: 네.
1: 근데 거기서 만났던 사람이 누가 왔냐면은 파키스탄 사람이 진료를 하러 온 거예요.
0: 네.
1: 동티모르는 인도네시아 저 끝에 있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0: 네.
1: 근데 거기서 파키스탄 사람 만날 줄은 몰랐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그 진료를 하는데 너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자기 파키스탄 선교사로 왔다는 거예요.
0: 네. 네.
1: 파키스탄 사람이 무슨 선교사가 있냐? 네. 그러니까 네. 자기 선교사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파키스탄 선교사 처음 봤고 지금도 다른 선교사 못 봤어요. 근데 그 양반이 선교사고 이 우리 사역하는 거 보러 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반갑다. 나도 파키스탄 잘 알고 나도 거기 많이 가고 그렇게 얘기하는 중에 그 양반이 이제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그 양반이 얘기하는 자기 아버지가 파키스탄에서 한국 사람들이 와서 수술했다는 거예요. 너 아버지 어디 살아? 자기 집이 라오르라는 거야. 예. 우리 병원이 라오르에 있어요. 야, 뭐 제가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선교사들이 와서 이런 일 하는 거 보고 자기도 선교의 꿈을 갖게 됐는데 저 때문에 선교사가 온 건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그 사역을 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이 동티모르까지 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조금 우리를 사용하셨다.
2: 아프리카도 다녀오셨다면서요?
1: 네, 아프리카는 저희가 2007년도부터 사실 파키스탄 이렇게 서남아시아라 그러거든요. 이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이쪽까지 정도면 생각했었는데 제가 아는 이제 장로님, 안과의사 분이시기도 하고 교수님이신데 아프리카의 뭐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선교팀의 안과의사가 뭐 두고 이런 요청을 계속 하셔갖고 저희가 남아공에 가려고 그러다가 못 가고 스와질랜드에 처음 그 아이캠프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 아프리카에 집중해서 많이 가고 있죠. 근데 저희가 지금 장기 사업으로다가 많이 요새 하는 게 아프리카는 안과의사가 인구 100만 명당 한 명도 안 됩니다.
2: 그래요?
1: 네, 전반적으로. 아프리카 저도 다니면서 알게 됐지만 이 나라가 이 대륙이 그렇게 크고 나라가 많고 사람이 많은지 몰랐거든요. 근데 뭐 많은 이제 인터넷에 지도가 나오는데 아프리카 대륙에 미국, 중국, 뭐 유럽을 다 집어넣고도 남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대륙이고 인구가 13억이 넘고 나라가 50몇 개, 54개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큰 나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장기 사업을 한 게 2010년도에 이디오피아에 또 거기 선교사님 요청을 해서 처음 이제 갔었어요. 근데 처음 이디오피아 갔는데 사실 이디오피아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 이디오피아 갔는데 거기 한국 전쟁, 6.25 때 참전했던 군인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0: 팀원들도 너무 놀란 거예요. 그 군복을 군복이 옆에 있었다는 것도 그렇지만은 그 군복을 입고 왔다는 게 근데 너무 그 가슴이 찡한 거였죠. 우리 60년 동안 그분들이 와갖고 한국전에서 싸우고 우리를 위해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어떻게 보면 많은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 나라는 지금 아프리카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너무 감동이 되고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저희들한테 경례를 하면서 한국 사람 자기 만날 줄은 몰랐지만 만나서 반갑고 너무 고맙고 한국에 전쟁이 나면은 그분이 85세인가 그랬는데 전쟁 나면 자기는 또 참전하겠다.
1: 또 참.
0: 그러니까 우리는 갔던 사람들이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한국에서 정말 너무 우리가 이디오피아에 무관심했구나. 사실 거긴 선교사님들도 많지 않아요.
2: 근데 아,
0: 그런데 야 이건 뭔가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디오피아를 꾸준히 더 가게 됐죠. 가면서 지금 장기 사업을 하면서 의사들을 교육하고 간호사들을 훈련하고 또 꾸준히 그 안에서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이디오피아, 우간다, 장기 사업. 아프리카에는 단기 이런 것보다도 장기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하고 병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한 계기가 이디오피아의 그 6.25 참전용사 때문에 저희가 하게 된 건데 지금 이제 몇 분 안 계세요?
2: 네,
0: 한 200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하지만 벌써 시작한 지가 이제 7년 되고 그랬으니까 매년 뭐 많이 먼저 가신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 계기로 해서 아프리카에 저희가 눈을 뜨고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2: 네, 자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 거기 가시면 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0: 아, 그건 작년에 처음 저희가 한 거예요.
2: 왜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게 됐어요?
0: 사실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그 아프리카의 상황을 좀 세상에 많이 알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안과적으로 많이 도움이 필요하고 아프리카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그걸 알리고 싶었는데 뭐 사실 제가 이렇게 뭐 매스컴이나 뭐 이런 저희는 비정기관 사실 그런 걸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나 후원 개발을 잘 안 하는데 뭐 좀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걸 좀 아이디어를 냈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사실 제일 필요한 게 운송 수단이 없어요. 그리고 또 여러 다른 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 간의 분쟁도 많아요.
2: 그렇겠죠.
0: 그래서 뭐 케냐만 해도 부족이 한 80~90개 됩니다. 이디오피아도 80~90개. 근데 사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른 부족이 사는 곳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사실 저는 그런 걸 잘 몰랐죠. 그래서 환자들이 이 병원에 있으니까 와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쉽게 얘기하지만 그분들은 이동수단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위험 이런 것들이 항상 같이 있는 거더라고요.
2: 그래서
0: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병원을 좀 해야 되겠다. 제가 여기 옛날에 실로만까지 지낼 때 버스 타고 다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하려고 했죠. 그런데 보니까 이동이 너무 힘든 거예요. 길이 일단 안 좋고.
2: 그렇죠.
0: 그리고 또 정말 100만 명에 한두 명밖에 없는 의사들이 병원을 비우고 가게 되면은 그 병원이 또
2: 어떻게 해요?
0: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저 같은 생각을 했던 선교사들이 또 있어요. 한국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 한국 의사 선교사들이 탄자니아에도 한 명, 우간다에도 한 명. 이번에 또 우리 비전교회에서 의사가 이디오피아에 또 한 명 한국 의사 갑니다. 근데 그분들 말고도 미국 선교사, 남아공 선교사, 안과 의사들이 영국 선교사 각각 나라에 조금 조금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거점 병원을 중심으로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이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돕고 또 비전케어는 발런티어나 후원하시는 분들이 그 병원을 같이 도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것을 잘 엮어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동을 육로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고 사실 제가 국내에서도 오토바이 좀 타거든요.
1: 좋아하셨구나.
0: 그래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말렸죠. 저희 집사람부터 시작해서
2: 그렇죠.
0: 뭐
2: 예.
0: 선교사님들도 다 거기 아프리카 길도 없고 위험하고
1: 그렇지,
0: 뭐 그랬는데
2: 내비도 없는데
0: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결심을 하고 가자 해서 갔는데 예상보다 너무 좋았어요. 길도 좋았고 내비게이션이 없었는데 어디 가나 아프리카 핸드폰 다 터져갖고 구글 맵이 다 되더라고요. 야 이렇게 하여튼 뭐 그리고 예상외로 안전하고 뭐 경치도 날씨도 너무 좋아서 제가 이번에 가면서 아프리카를 정말

0: 깊숙이 이해하게 됐죠. 그래서 아, 예, 그건 좋은 기회가 됐고.
1: 얘기 들으면서 예, 저희요 얼른 가봐야 되겠다는 예.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뜨거운 뙤약볕, 8,000km가 넘는 거리, 제대로 길도 닦여지지 않은 비포장 도로. 지난 여름 김동해 이사장은 두 달간 오토바이를 타고 아프리카 10개국을 종단했습니다. 안과 치료를 받기 힘든 아프리카 주민들을 위해 눈을 떠요 아프리카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인데요. 간단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시력을 잃은 사람들, 이들에게 빛을 찾아주고 현지의 의료기술을 전하는 비전케어의 사역을 통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1: 따라가고 싶습니다, 저희도.
0: 한번 가시면 좋아요. 제가 좋은 데 많이 알아놨어요.
1: 예.
0: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1: 네. 근데 이렇게 다니시면 병원 비워야 되지 않아요?
0: 거의 뭐 절반 이상 병원을 비우니까.
1: 네. 그래도 괜찮아요.
3: 근데 운영이 되나요?
0: 네. 비전 케어를 하면서 가장 큰 소득은, 하나님이 동역자들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도, 저희들을 맞아주고, 함께 일하는 분들이 생긴 거죠.
3: 예, 예.
0: 그리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자원봉사하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의사가 5명이 있는데
1: 네.
0: 다 비전케어 때문에 같이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죠. 간호사들도
1: 한 또, 팀이네요.
0: 네, 그렇죠. 그래서 예. 어떤 사람은 예. 중국 담당, 예. 어떤 사람은 소아안과 담당, 녹내장 담당, 망막 담당 예. 이렇게 다 역할 분담을 해서 이게 가장 큰 성과죠. 사실 저 혼자 하는 일이면은 이거는 개인 사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없어도 뭐 목사님이 더 잘 아시지만은 제자들을 만들어서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없어도 이 일이 되게 하는 게 가장 큰 이 목적이잖아요.
3: 예, 그래서 예. 그럼 아프리카에서 특별히 치료한 환자들 중에서 네.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으시다면?
0: 뭐 많은 환자들이 눈을 떠서 좋아하는 환자들은 네. 여태까지 많이 있었는데요. 네, 네. 요번에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제가 환자들을 통해서 얻었던 거는 뭐냐면은 제가 많이 제일 많이 했던 환자들 보면서 했던 게 too late. 너무 늦었다. 치료할 수 있는 시기를 다 놓친 환자들을 매번 만났어요. 그래서 요번에 그 두 달 동안에 저희가 뭐 450명 수술하고 환자도 많이 받고 했지만, 저희 팀 내에서는 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을 예방하고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하는 그런 걸 좀 개발해야 되겠다. 정말 안과 의료진들, 의사가 부족하면은 간호사나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교육해야 되겠다. 아프리카에는 아이들 선천성 백내장 환자가 우리나라보다 몇 배 많습니다. 선천성 백내장을 치료하는 의사도 물론 없지만 그 선천성 백내장이 생기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뭐 풍진, 루벨라 예방 접종을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는 이제 그런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저는 다니면서 생각했거든요. 왜 이렇게 애들이 선천성 백내장이 많은가? 20살, 30살이 돼도 선천성 백내장은 치료 못 받아서 보지 못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안과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어려서 예방 접종을 안 해서 또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병원이 없어서 이런 사람들이
3: 그러면 다니시면서 예방접종도 많이 이렇게 해주시는
0: 아니에요. 건데? 저희는 그런 거 안 했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소아과나 다른 사업하는 분들한테 더 많이 하라고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많이 이미 됐어요.
1: 네.
0: 그래서 뭐 우리 아프리카 생각하면 뭐 다 걱정하는 분들이 거기 가면 뭐 말라리아 많고 에이즈 뭐 이런 거 뭐 이거 걱정 다 하잖아요.
1: 네.
0: 근데 사실은 너무 잘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에이즈 치료나 말라리아 치료가 한국의 대학병원보다 더 잘하죠. 왜냐면 경험이 너무 많거든. 그 사람들은
3: 넘쳐나니까.
0: 환자가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경험이 많고 약제도 국가 단위로 뭐 빌게이츠 멜린다 재단의 가장 큰 사업이 에이즈 퇴치거든요.
3: 예.
0: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아프리카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걱정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느꼈던 거는 그런 큰 빅 프로젝트에만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안과 환자 돕는 사람 없고 치과 환자 뭐 피부 치과 환자 이거는 원조나 네. 지원이 없는 거예요.
3: 그 병에 비하면은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 거죠.
1: 네, 한 사람을 위해서 가시는 거네요.
0: 네, 그래서 저희는 아 이게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에이즈 말라리아 이런 빅 프로젝트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는 이제 미국, 중국, 일본에서 한국보다 수십 배 많은 돈을 거기다 쏟아붓고 있거든요. 한국은 사실은 그 굉장히 이 작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과 집중해서 효과적인 사역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남들이 안 하는 거, 안과 사업이란다든지 아, 예. 아니면 뭐 치과, 정형외과 의사 없어요. 네. 뭐 이런 것, 예. 이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예. 거기는 사실 예산이 별로 많이 안 들거든요.
3: 예. 네. 사역하다 보면 많은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네. 어떻게 충당을 하시면서 하세요?
0: 돈을 저희가 1년에 한 20억 정도 쓰거든요. 비정규회에서. 네. 네.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20억 정도 써요. 그래서 코이카 같은 데서 우리 장기 사업하고 또 코피 보건복지부 이런 데도 하고 또 기업 후원도 받고 교회에서도 후원 받고 하는데 이 예산으로도 사실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하죠. 왜냐하면 저희는 의사들이나 다 발런티어거든요. 언제 미국에 이런 일 한 사람 만났더니 어떻게 이거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의사들이 돈 안 내요, 우리는. 그러니까 돈을 안 주거든요.
1: 예.
0: 의사들한테 이런 내는 돈이 사실 제일 큰 예산이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의사들이 다 자비량으로 와요. 비행기 값도 다 자기가 내고, 저도 물론, 제가 내고, 비전케어는 다 이 자비량, 자원봉사자들이기 때문에, 그 예산 갖고, 그 많은 나라에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네. 사실 항상 재정이 넉넉하진 않지만
1: 그래도
0: 정말 제가 비전케어를 15년 하면서 가장 큰 간증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는 우리의 어떤 핑계 같다는 생각을 비전케어 사업을 통해서 정말 매년 매번 느끼는 거죠. 항상 저희는 통장은 빵꾸거든요. 쉽게 말하면. 근데 어떻게 또 이게 다 결산하면 또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 그러면 앞으로 기도 제목이 많으실 것 같은데 기도 제목 좀 나눠주세요.
0: 모든 선교 사역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모두 협력하는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교지에서 이런 협력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또 한국 교회도 같이 협력하여 선교하고 선교의 열매를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언제까지 이 비전케어가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필요한 곳에서 이 일들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람들과 재정들과 또 협력자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네. 우리 김동희 원장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0: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우리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아까 재수를 하고 안과 레지던트 떨어지고 아프리카에서 길이 없는 곳을 갈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확실히 인도해 주시고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저의 간증이고 하나님에 대한 저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오늘 찬양을 길로 정하신 거예요?
0: 네, 제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 찬양을 들으면서 힘을 얻었거든요. 제가 사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아프리카 갈 생각도 없었거든요. 파키스탄도 사실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그곳에 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삶을 이어가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저의 간증이 된 것 같습니다.
1: 오늘 그러면 한부영의 길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3: 저는 오늘 이 시대의 사마리아인을 본 모습 같아서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있거든요. 그 핵심은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우리의 선한 행동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이 명하신 대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우리 또 작은 거 하나하나 이렇게 실천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뭐가 된다 그러면 그쪽으로 막 달려가고요. 네. 또 뭐가 떴다 그러면 막 그쪽으로 가서 한꺼번에 뭔가 폭발할 것처럼 무리지어서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꾸준히 내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소명을 향해서 가는 한 분을 오늘 만나면서 나는 정말 끓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한결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아, 예, 예, 예. 예,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 한부영의 길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4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총각무 열무 풋배추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6번대까지 구매 가능, 금토일 한정 3번들당 1불 99, 케이타운 훌라면 박스당 10불 99, 해오름 북어채 개당 12불 99, 해오름 평양 함흥 동치미 물냉면 개당 4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신만희 장석훈의 천정산삼과 함께하는 건강플러스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도 여러분께 건강한 정보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신만희 장석훈의 천정산삼의 장석훈 이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아, 천정산삼이 좋은 건 알았지만 이런 가격에 판매하는 게 놀랍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천정산삼을 미국 내에서 채취할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고 수량이라든가 또 캘 수 있는 어떤 법적 조건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그 일단 무조건 라이센스를 받아야 하고요. 라이센스를 받고 또 가을에 이제 9월 1일 날 농림부에서 발행하는 그 채취용 펄밋이 따로 있어요. 그 펄밋을 받아야 산에 들어가서 채취하고 판매하고 하는 것들이 가능해요.
0: 네. 그러면 이 캘 수 있는 양도 무한정 캘 수 있는 게 아닌가요?
1: 아, 그건 아닙니다. 1인당 데일리로 또 매일 얼마를 캤는지 그거를 매주 한 번씩 농림부의 양과 위치 를 표기해서 네. 매주 한 번씩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서티피켓을 받으면 네. 이제 저희가 이쪽 LA 매장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자격을 받는 겁니다.
0: 네. 네. 그럼 그 천정산삼을 채취한 그 장소까지 표기를 해서 제출해야 돼요?
1: 네. 어느 산에서 어느 정도를 캤는지. 왜냐하면 매년 어느 지역에서 산삼이 많이 나고 네. 또 그 지역은 산삼이 적게 나오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네. 만약에 어느 지역에서 개체수가 줄어들고 떨어지면 네. 그 지역은 입산 금지를 시켜서 몇십 년 동안 또 자연 자생하는 그 번식력을 키워주기 위한 네. 조치들을 하죠. 그래서 매년 어느 산에서 얼만큼이 채취되는지가 농림부의 데이터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0: 네, 철저하게 천정산삼이 이제 소멸되는 걸 막기 위해서 자연 관리를 국가 차원에서 해주고 있거든요.
1: 네네, 그러니까 자연산을 보호하고 자손을 계속 번식시키고 네. 그러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0: 그렇겠네요. 네, 그런데 천정산삼은 그야말로 자연에서 나와서 자연에서 키우기 때문에 어디 쪼르륵 모여서 나란히 크는 게 아니라

0: 어떨 때는 혼자서 우뚝 서서 혼자 자라는 삶들이 있기도 해요.
1: 네.
0: 한 50년, 60년, 뭐 20년 된 삶도 혼자서 단독으로 주변을 찾아봐도 아무도 없는, 예, 그런 외톨이형 산삼도 많이 있고요. 근데 지금 웨스트버지니아나 저희가 가는 아팔레치아 산맥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개체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걸음을 걷지 않고도 한 뿌리 캐고 뭐 한 10m 반경 안에 또 다른 삶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 뭐 발품은 많이 팔지만 그렇게 삶을 캐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1: 아, 네. 네. 덕분에 네네. 미국에서 천정산삼을 이렇게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었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이제 그 전문적으로 캐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 그분들이 또 이제 유통에 맡기면 또 유통에서 다시 또 판매자한테 건네져가지고 판매되는 일이 사실은 일반적인 판매 루트인데 10만 장소권의 천정산삼은 그게 다 중간에 생략이 돼서 이렇게 싸게 파시는 건가요?
0: 네, 저희들은 어디서 이렇게 캐는 사람들이 있어서 구매를 해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저희 사장님이 직접 또 저희 가족들, 저도 물론 포함해서 저희들이 직접 산에 가서 직접 한 두 달여를 직접 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이렇게 채취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유통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없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 받고 바로바로 또 그 매장으로 이렇게 발송을 해서 매장에서 냉장 보관도 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1: 네.
0: 그 다음 해 3월 말까지 신선하게 프레시하게 저희가 보관하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죠.
1: 네. 아, 생산지에서 채취를 해서, 그걸 바로 또 운송하는 과정에서의 보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0: 아, 그럼요.
1: 네네. 자, 그렇다면, 그 올해는 산삼을 언제 채취하나요?
0: 올해는, 일단 펄밋은 9월 1일 날 아침에, 주기 때문에요.
1: 네.
0: 9월 1일 날 아침부터 이제, 채취가 시작이 될 텐데
1: 네.
0: 지금 아직 어느 지역으로 가실지 또 언제 사장님께서 산으로 움직이실지는 아직 그 날짜가 정확하게 아직은 나와 있지 않네요.
1: 네네네. 그러면 이제 9월부터 시작되는 산삼 캐기 이후에는 또 생산삼을 구입하실 수 있는 기회가 또 오겠네요.
0: 그렇죠.
1: 네네. 그러면 이 좋은 산삼을 소비자 입장에서는 육안으로 참 가늠하기, 구별하기가 어려운데 전문가 입장에서 좋은 산삼을 구별하는 어떤 방법 이런 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0: 네. 간단하게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뭐 한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몸통에 주름이 많을 것. 몸통에 주름이 많은 삼이 생장 환경에서 정말 잘 자란 산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름이 없고 매끈한 삼은 단시간에 빨리 자란 그런 산삼이라고 보시면 되고 몸에 주름이 많으면 많을수록 에너지를 응축하면서 천천히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잘 자란 산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두 번째 방법은 흔히 우리가 이제 뇌두라고 부르는 그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개수가 많을수록 산삼의 나이는 조금 많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고 육안으로 봐서 그게 길고 굵고 그런 것들을 선택하시면 거의 틀림없이 좋은 산삼을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1: 네. 네. 그러면 오래되지 않은 아직 어린 삼들을 여러 개 먹는 것과 오래된 삶을 같은 중량으로 하나 먹는 것과 어떤 효과면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0: 차이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1: 오래된
0: 삶 예를 들어서 100g에 들어있는 사포닌의 성분 개수와
1: 네.
0: 30년 산이 가지고 있는 사포닌의 개수가 달라요.
1: 네.
0: 그러니까 30년 된 산삼의 사포닌은 예를 들어서 12, 13가지 정도가 생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1: 네.
0: 50년에서 60년 된 산삼은 사포닌의 개수가 그거의 한 두세 배 정도로 종류가 많아진다는 거거든요.
1: 네, 네.
0: 그래서 사포닌의 종류가 많다면 몸에 들어와

0: 하는 일이 많겠죠. 따로 각자 그렇죠. 따로따로.
1: 네.
0: 그래서 좋은 산삼을 그러니까 나이가 조금 있는 산삼을 드시는 게 사포닌의 여러 종류의 사포닌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죠.
1: 네. 네.
0: 그렇지만 기본적인 면역력을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30년근이든 조금 나이가 어린 산삼도 꾸준히 잘 드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 저번에도 드렸었잖아요.
1: 네네네.
0: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1: 아, 네. 자, 그러면 이번 주에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프로모션 소개해 주세요.
0: 아, 네. 오늘은 이제 여름, 지금 그 뉴욕도 이제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조금 쌀쌀해지고 있고, 가을, 겨울 준비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여름에 지친 몸도 조금 회복하셔야 하니까, 저희 또 건산삼도 이제 아마 거의 막바지 세일일 것 같고 그래서요. 300불짜리 건산삼 오늘 150불에 여전히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500불짜리 건산삼 400불에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더니 너무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천삼, 저희가 천삼 그 30년근 캡슐에 담아놓은 천삼 그 500불짜리를 저번 주에 250불에 해드렸는데 아마 굉장히 그 문의 전화도 많고 구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한 번 더 250불에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삼 액기스 150불에 판매하는 거 저희가 오늘 75불에 반값 세일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꿀산삼 300불짜리 꿀산삼 오늘 150불에 반값 세일 같이 해드릴게요. 저희 매장은 159-25 노던 블루버드에 있고요. 160가와 노던 블루버드 코너에 있습니다. 예약 전화는 718-879-2340번입니다.
1: 네, 718-879-2340 718-879-2340번으로 궁금하신 게 있거나 문의하실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또 오늘 할인 받으실 수 있는 품목들 또 예약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할인 품목 중에서 뭐 건산삼은 늘 구입해 두셨다 이런 기회에 두고두고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이제 올 가을 겨울 바라보고 요맘때쯤 시작해서 온 가족의 건강 한번 삶을 우러내서 한번 먹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품 할인하는 것 중에서요, 천삼은 어떤 제품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0: 네, 천삼은요, 저희들이 그 30년 정도, 평균적으로 한 30년 정도 되는 산삼을 드라이를 해서 그거를 그, 아주 미세할 정도로 이렇게 분말로 만든 겁니다. 분말로 만들어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드시기 좋게 캡슐에다가 넣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양을 계산을 해보니까 한 캡슐에 보통 30년근이 한 뿌리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30년근 한 뿌리를 한 캡슐로 드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요거는 이제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뭐 산삼을 우려서 드시는 게 좀 불편하신 분들이라든지 좀 귀차니즘이 있어서 그러신 분들이 캡슐로 하나씩 이렇게 드시기 편하게
1: 네.
0: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1: 네. 네. 아주 드시기 편하게 캡슐 안에 들어있어서 그냥 싹 물과 함께 드시면
0: 네,
1: 되지만
0: 네, 네.
1: 그 천종산삼의 그 좋은 유효 성분들이 그대로 캡슐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네. 산삼불로초는요?
0: 산삼불로초라는 제품은 제가 방금 프로모션에서는 소개를 안 드렸지만
1: 네.
0: 산삼불로초는 이제 그 불로초라는 한의약이 있습니다. 한의약 중에 이제 불로초라는 그 닉네임으로 불리는 그 약초가 있는데 그 약초는 이제 노인성 변비라든지 또 신경통이라든지 그런데 이렇게 탁월한 효과를 지닌 약초인데요. 그 약초와 저희가 산삼 30년근 산삼 분말을 50:50으로 섞어서 캡슐에 만들어 놓은 제품이에요. 요거는 이제 혈액순환이 안 좋아진 분이나 또 신경통이나 허리에 만성 요통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이나 또 무릎 관절이 아프신 분들이나 그리고 나이가 있어서 노인성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효과가 탁월한 그런 제품이에요. 요것도 오늘 말 나온 김에 저희 300불에 판매하는 거 오늘 같이 150불에 같이 해드릴게요.
1: 네네. 와, 이 블루처, 산삼 블루처 제품도 있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블루처 좋다는 거 알지만 어디서 어떻게 구해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도 정보가 없는데 너무나 편하게 그것도 오늘 할인된 가격에 너무나도 많은 할인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산삼 액기스가 참 좋더라고요. 나 다 귀찮아. 그리고 나 이거 산삼 막 쓴맛도 싫어하시는 분은 그냥 단지 스포이드를 몇 방울 똑똑 떨어뜨려 먹으니까 정말 편하고 좋더라고요.
0: 네, 맞아요.
1: 네.
0: 여기 그 한 번 오시면 한 10병씩 사가지고 가서 동네 아줌마들하고 나눠 드신다는 분이 계세요.
1: 아.
0: 그 대표로 사러 오십니다, 대표로.
1: 네. 제가 제 주변에는 오랫동안 좀 병환으로 좀 고생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치료를 받으시니까 아무래도 기력도 약하고 입맛도 없고 만사가 귀찮고 이런 뭐 건강기능식품들을 먹는 것 자체도 힘드시다고 하는데 이분에게 그 액기스를 선물해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그냥 스포이드 몇 방울씩 매일매일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몸이 달라지는 건 느끼나 먹는 데에 대한 부담이 없다라고 하셔서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꿀삼 세일도 해드렸는데 이 꿀삼 인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0: 네, 그건 뭐 네. 저희 어느 매장에든 베스트셀러죠.
1: 네, 이 아예 그냥 꿀에다가 천정산삼을 재워서 딱 완성된 제품을 판매하시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럼 이게 할인을 많이 하시면 괜찮을까요?
0: 아... 또 만들어야 하니까요.
1: 네, 아무래도 이 대표님께서 직접 산삼을 채취하시느라고 산에 다니시다 보니까 좋은 꿀도 구입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셔서 다량으로 구입한 꿀을 이렇게 좋은 삶에다 재워서 판매하시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꿀도 이 천연의 꿀인가요?
0: 네, 그렇죠. 네. 그 저희가 이제 웨스트버지니아나 뭐 켄터키나 이쪽에 작은 그 농가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벌통을 가지고 있는, 아니 뭐 벌통이라고 해봐야 뭐 10개, 20개, 뭐 많게 20개죠. 그리고 보통 개인 가정집에는 뭐 한 두세 개 정도 놔두고 이렇게 벌을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1: 네.
0: 그분들이 이제 모아놓고 판매를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걷어서 오는 겁니다. 그거를. 걷어가지고 매년, 그 5갤런짜리 큰 통으로 뭐 한 40개 정도, 50개 정도 이렇게 네. 소요를 저희가 하고 있죠.
1: 네. 네, 네. 이 좋은 꿀에다 좋은 삶을 넣어서 꿀삶을 만들면 어디에 좋은가요? 꿀삶이.
0: 이 산삼의 효과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발효가 된 산삼들은 우리가 다른 발효 식품을 먹는 것처럼 산삼을 발효시키면 사포닌의 함량이 또 증폭이 되고 그 안에 미네랄부터 여러 가지 영양 성분들이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꿀에 있는 천연 그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위벽이나 이런 데를 보호해줘서 역류성 식도염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신 분들이 이걸 드시면 그런 증상들이 많이 완화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감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꿀과 함께 산삼이 들어가 있는 이런 제품들을 꿀차처럼 이렇게 타서 드시면 그런 감기 증상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신다고 많이 구매들을 하세요.
1: 네, 네. 지금 그 역류성 식도염에 꿀삼이 좋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위산 역류하시는 분들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거든요.
0: 그렇죠.
1: 일단 그 속 쓰리고 아픈 것도 있고 또 악순환으로 숙소 식사 잘 못하시고 소화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장애도 문제 생기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 천정산삼이 위와 장에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사실이겠죠?
0: 네, 네. 산삼 이렇게 차로 좀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1: 네.
0: 산삼을 드시면 그 산삼 안에 있는 그 많은 사포닌들이 뭐 기본적으로 신체 장기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1: 네. 그러니까
0: 혈액순환도 도와주고 혈액에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 그다음에 간의 기능을 활성화해서 피를 자꾸 생성하게 해주고 신장 기능을 튼튼하게 해주니까 노폐물이나 이런 것들을 잘 배설할 수 있게끔 신장 기능도 좋아지게 해주고
1: 네. 예,
0: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장기가 좋아지고 활성화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면역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좋아지는 거죠.
1: 네.
0: 그래서 면역력이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됩니다. 이 산삼을 드시는 것이. 그 어떤 면역력 키우는 제품보다 산삼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1: 네. 아주 오랫동안 천정산삼 가격을 올리지 않은 10만인 장사꾼의 천정산삼에서 여기에 또 여러분께 할인까지 대폭 해드린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천정산삼이.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죠. 다시 한번 이번 주에 프로모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그 300불짜리 저희 건산삼 오늘 150불에 해드리고요. 500불짜리 건산삼 400불에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천삼 레귤러 제품 500불짜리 오늘 250불에 해드렸고요. 산삼 불로초 300불짜리 150불에 해드렸고요. 산삼 액기스 150불에 판매하는 거 오늘 75불에 50%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꿀산삼 300불짜리 오늘 진짜 이건 스페셜하게 150불에 오늘 해드렸으니까 많이 전화들 주시고 건강하게 가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718-879-2340, 718-879-2340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159-25 노던 블루버드에 저희 매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160가와 노던 블루버드가 만나는 곳으로 오시면 제가 따뜻한 산산차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단 지난 몇 년, 팬데믹 이후에도 엄청나게 미국의 물가가 올랐는데 천정산삼은 왜 가격을 안 올리세요?
0: 그러니까요. 올리고 싶은데. 농담이고요. 저희까지 가격을 올리면 안 그래도 힘들게 사시는 분들 더 힘들어지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라도 꿋꿋하게 가격을 지켜야죠. 대신에 저희가 이제 그 외에 다른 코스트들을 조금 줄여서
1: 네.
0: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조금 줄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중이죠.
1: 네, 네. 사실 천정산삼의 지금 생산과 또 판매 시스템을 봤을 때에는 유통 단계에서 단축된 시스템으로 사실상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는데 어찌 보면은 다른 경쟁하고 있는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가격을 더 올려도 이윤 더 많이 남기실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꿋꿋하게 네. 가격을 안 올리시고 거기다가 그 판매 가격도 아주 낮게 책정을 해서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방송을 통해서 매주 또 프로모션까지 해주시니까 와 과연 이 모든 혜택들 소비자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많이 드시고 건강해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 지금 비즈니스 운영하고 계시고 저희도 이 방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산삼을 많이 찾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혹자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미 다 나이 들어서 이미 기능도 다 퇴화되고 이제 너무 회복력도 약한 상태에서 이거 좋은 거 먹는다고 크게 뭐 도움 되겠어? 다 몸으로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글쎄요.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 왜 이런 거를 드셔야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셔요. 그러면 저는 이제 거꾸로 어른들한테 반문을 하죠. 아니 연세 드셔서 기력도 없는데 식사는 왜 하세요? 이런 건강 제품을 챙겨서 드시는 거는 식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이 신체의 기능, 그러니까 내장 장기의 기능, 면역 기능들을 최소한 속도를 늦춰주고 유지시켜주고 그래서 조금 더 노화도 슬로우하게 일어나게 해주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산삼도 먹고 기타 영양제도 드시고 병원에도 가시는 거잖아요.
1: 네.
0: 저는 중요한 게 그 어떤 분이 말씀하시던 웰 다잉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잘 죽는 것. 그런 것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잘 죽는 것, 이게 웰 다잉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준비를 하셔야죠. 잘 먹고 좋은 것 먹고, 그래서 내 몸을 잘 유지하고, 그런 것들이 시작이죠. 네. 웰 다잉의 시작이 아니겠어요?
1: 네.
0: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평균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네, 우리 다음 세대들은 더 긴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래 사느냐 보다 중요한 거는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천정산 삶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있는 이 방송이, 네,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방송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함께해 주신 장석헌 이사님 고맙습니다.
0: 아, 네, 감사합니다.
1: 네, 심하게 장석훈의 천정산삼과 함께하는 건강플러스 시간,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드리는 이 정보가, 네, 여러분에게 건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의 건강을 소홀히 하지 않고 항상 늘, 네, 챙기는, 네, 그런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심하니 장석훈의 건강 플러스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K라디오 모닝 주윤희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 함정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군사 공격이 한 달여 만에 재개된 데 따른 대응으로 중동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G20 회원국들의 중국산 제품 수입을 줄이고 무역 장벽을 높일 것을 촉구할 전망입니다. 대중 압박을 다자간 공조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연준의 매파적 발언 여파로 9월 금리 인상 확률이 63%까지 상승했습니다. 금값은 급락하며 이번 달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지만 8월 전체로는 약 10% 올라 큰 폭의 월간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에서 갑작스러운 폭우로 돌발 홍수가 발생해 15명가량이 실종됐습니다. 60여 명은 헬기 등을 통해 구조됐으며 당국은 추가 홍수 가능성에 대비해 대피와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와 대규모 원유 개발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영향력 확대를 노린 것으로 합의의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중국의 최대 DRAM 업체 창신 메모리가 미 국방부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해달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창신 메모리는 군수기업이 아니고 중국군과도 관련이 없다며 잘못 지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탈레반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광물 자원 개발과 투자 유치를 제안했습니다. 아프간은 구리와 리튬 등 1조 달러 규모의 미개발 광물 자원을 앞세워 미국의 제재 해제와 자산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욕 브롱스와 브루클린에서 잇따라 발생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31세 남성으로 이틀 사이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월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탈레반이 미국의 광물자원 개발 카드를 제시하며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31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미르칸 무타키 탈레반 외무장관은 최근 아프간은 광업, 인프라, 농업, 무역 분야에서 미국의 투자를 전적으로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타키 장관은 아프간과 미국의 관계를 과거 20년간의 전쟁이라는 렌즈로 평가해선 안 되며 미래의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봐야 한다. 우리의 경제정책은 완전히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2021년 폐쇄된 아프간 수도 카불 주재 미국 대사관의 재개관을 원한다며 우리가 대사관의 안보를 확보했고 도로를 정비했으며 나무도 새롭게 심었다. 현재 매우 활기차고 매력적인 모습이라고 어필했습니다. 탈레반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와 해외에 동결된 95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돌려받는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이 중 약 70억 달러는 미국에 동결돼 있습니다. 무타키 장관은 어떤 국가나 기관도 아프간 국민의 자산을 정치적 압력의 도구로 사용해선 안 된다며 제재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아프간에는 구리와 철광석, 코발트, 금, 리튬 등 최소 1조 달러 이상의 가치에 달하는 광물 자원이 미개발 상태로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탈레반은 2011년 8월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다시 잡은 이후 중국, 이란 등과 손잡고 금과 크롬 등 70억 달러 이상의 광산 투자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아프간은 인구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400만 명 이상이 기아에 시달리는 등 경제난이 심각합니다. 여기에 여성 교육과 사회 진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엄격한 이슬람 율법 샤리아를 적용해 국제사회에 강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대규모 원유 개발권과 생산량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확보하는 이른바 오일딜을 발표했습니다. 17개 유전에 매장된 원유는 약 650억 배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반구에서의 에너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한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막대한 투자와 시설 복구가 필요하고 베네수엘라 내부의 반발도 커 장기적으로 합의가 유지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8개월 만에 막대한 규모의 베네수엘라 원유의 접근권을 확보하면서 서방구 에너지 패권을 틀어주겠다는 의도를 구체화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원유에 대한 배타적 통제권을 발판으로 미국의 서반구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경제 분야 치적으로 삼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상입니다. 하지만 미 석유 기업들이 적극 호응할지를 포함해서 합의의 세부 내역과 장기적 실행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전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석유 합의라고 자찬하면서 베네수엘라와의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과 가까운 현지 사업가 알레한드로 베탕쿠르의 회사 노스 아메리칸 블루 에너지 파트너스가 100년간 베네수엘라 미개발 유전 개발권을 얻어 유전 17개를 개발하고 미국은 생산량의 55%를 확보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17개 유전에 매장된 원유는 650억 배럴로 추정됩니다. 세계 최대 원유 매장국 베네수엘라의 매장량 3,030억 배럴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로 사우디 국영기업 아람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매장량을 보유한 회사가 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협상 내역을 잘 아는 인사들을 인용해서 미국이 노스 아메리칸 블루 에너지 파트너스 NABEP의 비경영 지분 35%를 갖는 한편 생산량의 20%를 원가로 우선 구매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 전략자본실이 아주 적은 금액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페니 워런트 방식으로 구상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정부가 투자자가 되는 이례적인 해법이라면서 국방부가 궁극적으로 미 정부의 지분과 원유 구매권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로이터통신에 전략자본실 OSC는 민간기업 지분을 취득하지 않는다며 법률에 따라 OSC의 역할은 대출, 대출보증 등의 형태로 자본을 지원하는 것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으로 전 세계 석유 공급이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상당한 규모의 석유 공급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의 석유 매장량은 460억 배럴 규모입니다. 이번 합의 대상인 650억 배럴을 합치면 미국이 접근할 수 있는 원유 매장량의 규모가 대폭 늘어난 겁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지만 주로 휘발유에 적합한 경질유의 생산이 집중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항공유를 비롯해서 상당량의 석유를 수입하고 있는데 베네수엘라 원유가 이에 적합한 중질유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확보한 석유를 지렛대로 서반구에서의 영향력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주 대륙을 중심으로 한 서반구에서의 배타적 영향력 확대를 골자로 한 돈로 독트린을 천명해왔습니다. 이번 합의로 베네수엘라에 상당한 규모의 미군이 주둔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미국으로서는 베네수엘라를 비롯해서 중남미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중국과 러시아를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견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번 합의를 내세울 수 있다는 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큰 성과입니다.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은 민심 악화로 이어져서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을 내내 괴롭혀왔습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부각하면서 급감한 전략 비축류도 가득 채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의 세부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실행이 담보되는 프로젝트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유전 개발에 들어가는 막대한 투자금이 어떻게 확보되는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미 국방부가 국가 안보상 중요한 합의임을 근거로 투자 위험을 낮춰주는 조치에 나설 예정이긴 하지만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와 미 압송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재촉에도 베네수엘라 투자를 꺼리던 미 석유 기업들이 생각을 바꿀지가 미지수입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이번 합의를 확인하긴 했지만 베네수엘라 정치권과 여론의 불만이 크다는 점도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미국이 30일 새로운 우주의 비밀을 밝혀낼 최신형 우주 망원경을 우주로 발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성경화 기자가 전합니다.
2: 항공우주국은 30일 오전 7시 26분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낸시 그레이스 로먼 우주 망원경을 스페이스X의 팔컨 헤비 로켓에 실어 발사했습니다. 미국이 발사한 세 번째 우주 망원경인 이 망원경은 발사 10분 만에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목적지는 미국의 또 다른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위치한 100만 마일 떨어진 관측 지점인 라그랑주 포인트 2로 도착까지 3개월 이상 걸릴 예정입니다. 라그랑주 포인트 2는 지구에서 달의 거리보다 4배 멉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이 망원경은 우주의 숨겨진 부분을 그 어느 때보다 넓게 관측하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속도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을 밝혀낼 것이라고 AP는 설명했습니다. 이 망원경은 1990년 발사된 미국의 첫 우주 망원경인 허블 망원경보다 1000배 이상 빠른 관측 능력을 갖췄고 시야각은 100배 이상 넓습니다. 허블 망원경이었다면 관측에 100년이 걸렸을 곳을 로먼은 단 한 달 만에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K 감지기 18개를 탑재한 300메가픽셀 적외선 카메라가 탑재돼 있어 우주를 촬영하고 빛의 왜곡 현상을 관찰해 우주 전역에 퍼져 있는 암흑 물질의 존재를 밝혀낼 예정입니다. 니콜라 폭스 나사 과학 미션 국장은 허블이나 제임스 웹 망원경이 열쇠 구멍을 통해 우주를 들여보는 것과 같았다면 로먼 망원경은 그 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망원경은 수천 개의 초신성, 수만 개의 행성, 수십억 개의 은하, 수백억 개의 별을 발견할 것이라며 방대한 시야를 통해 우리가 이전에는 결코 해낼 수 없었던 일들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망원경으로 촬영한 첫 이미지는 내년 초에 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과학자들이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것은 우주 팽창의 미스터리를 해소해줄 암흑 물질 및 암흑 에너지와 관련한 새로운 데이터입니다. CNN은 향후 5년간 이 망원경 관측을 통해 우주에 설명할 수 없는 가속 팽창을 일으키는 암흑 에너지, 우주의 구조를 제공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과 같은 오랜 미스터리에 대한 해답이 밝혀질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천문학자들은 지금까지 관측되지 않았던 은하와 외계 행성, 유랑 행성까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우주 굴기에 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등 우주 진출에 박차를 가는 가운데 발빠르게 새 성과를 내놓은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나사 기자회견이 열리는 도중에 제러드 아이젠먼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성공적인 발사를 축하하고 미국이 우주에서 가장 잘 나가는 국가라고 자평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 뱅크 제공입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코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코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뷰티 그룹에서 코스 설치와 기술 지원을 담당해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련 경력이 없어도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516-331-2250 516-331-2250번으로 연락주세요.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과잉 생산물 수출을 억제하기 위한 다자간 압박을 본격화할 조짐입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를 하루 앞둔 30일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에서 쏟아지는 수출 물량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세계적 불균형을 줄일 방안으로 중국과의 무역 조건을 재검토하라고 G20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계는 1조 2천억 달러 무역 흑자를 내는 중국을 감당할 수 없다며 중국은 내부 경제가 매우 약해 수출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자기네 경제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내수 부진 때문에 자국 시장에서 안 팔리는 과잉 생산 결과물을 외국에 싼 값에 팔면 수입국 제조업이 파괴되고 중국이 압도적인 흑자를 내면 무역 상대국이 그만큼 적자와 부채 시달리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이 자동차를 비롯한 일부 제품에 고율 관세와 전면적 수입 금지를 부과해 중국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단하자 중국이 다른 지역, 특히 유럽과 중남미로 수출길을 돌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수출에서 벗어나 만성적으로 미약한 내수를 강화하도록 유인책을 제공하는 건 다른 국가들의 대응에 달렸다며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전 세계가 중국과의 무역 조건을 재검토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무역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 걸쳐 중국과 경쟁하고 있으며 이를 세계 질서의 주도권을 둘러싼 패권 다툼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입니다. 베선트 장관의 이날 발언은 중국과 치르고 있는 무역 전쟁을 미중 맞대결 구도에서 중국을 겨냥한 다자간 압박 구도로 바꾸려는 시도로 관측됩니다. 양자 구도로는 중국의 물량 밀어내기를 막을 수 없다고 보고 G20가 중국에 대한 무역 장벽을 함께 높이고 교역 조건을 바꾸라고 압박하는 겁니다. 중국에 대한 이 같은 압박 때문에 미국 애쉬빌에서 열리는 이번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미중 갈등이 악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베선트 장관은 G20 회원국들을 상대로 대이란 경제 제재에 동참하라는 압박도 가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80%를 사들이는 주요 교역국으로 미국이 전쟁 중인 이란을 굴복시키려고 꺼내든 경제고사 작전의 최대 걸림돌입니다. 베선트 장관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일본 엔화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매우 잘 제어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엔화 가치가 재차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이는 지난달 미국과 일본의 공동 시장 개입을 촉발한 무질서한 변동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엔화는 지난 28일 달러상 160엔 아래로 떨어지면서 당국이 다시 개입할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회의 기간 우에다 총재를 별도로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 교육위원회가 27일 지역사회 아동과 가정을 위해 꾸준히 봉사해온 한인주도 비영리단체 투투애니 클럽에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합니다.
1: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 교육위원회가 지난 27일 루터 잭슨 중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정례 회의에서 투텐티 클럽의 지역사회 봉사와 헌신에 대한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감사장 전달은 지역사회에서 아동과 가정을 지원하고 학교와 함께 나눔을 실천해온 투텐티 클럽의 활동을 기리고 인턴과 회원, 자원봉사자, 후원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회의는 개회와 국기에 대한 맹세, Fairfax General Music Educators Association 회원들의 미국 국가 연주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미셸리드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감의 발표가 진행됐고 이후 투텐티 클럽 감사장 전달식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이어 문일용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이 투텐티 클럽의 활동을 소개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해온 그동안의 헌신에 감사 의 뜻을 전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투테니 클럽의 오랜 지역사회 봉사를 기리며 작고 꾸준한 나눔이 의미 있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투테니 클럽은 버지니아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한인주도의 비영리 봉사단체로 이웃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파하자 Spreading Our Love to Others라는 미션 아래 아동과 가정을 위한 다양한 봉사와 후원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단체명 투테니에는 매월 2시간의 봉사와 20달러의 후원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와 가정의 사랑을 나누고 더 활기찬 지역사회를 만들어가자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동안 투테니 클럽이 특히 집중해온 분야 가운데 하나는 식량 안보와 아동 지원입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학교와 연계한 주말 식품 지원 프로그램 위켄드 백팩 푸드 프로그램입니다. 현재는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 시스템과 협력해 13개 초등학교와 1개 중학교에서 학교별 약 5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주말 식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원은 단순히 식료품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가정 형편으로 인해 학생들이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줄이고 학습을 가로막는 현실적인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일용 교육위원은 주말 식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투테니 클럽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이 프로그램을 이어가며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주말 동안 필요한 식료품을 지원했다며 약 20년 동안 이뤄진 이 같은 헌신을 높이 평가하며 오랜 기간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와 이어진 파트너십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2: By sustaining this weekend backpack food program, ensuring that students in need have access to nutritious food over weekends and school breaks, including throughout the challenges of the 19 pandemic. Now we offer a resort that the Fairfax County Public School Board extends its highest commendation and deepest appreciation to the 220 Club in recognition of its outstanding service, steadfast partnership, and nearly two decades of dedication to improving the lives of Fairfax County Public School students and families through compassion, volunteerism, in the spirit of a community.
1: 문숙 회장은 또한 이번 감사장이 특정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활동해온 모든 구성원에게 주어진 감사의 표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단체의 미션을 이어가기 위해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장 전달은 한인사회가 지역 사회 안에서 만들어온 봉사와 연대의 가치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에게 필요한 주말 식품과 같은 작은 나눔을 꾸준히 이어온 투테니 클럽의 활동은 학교와 지역 사회의 신뢰를 쌓고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이어온 작은 봉사와 후원의 꾸준함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됐다는 평가와 이번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회의 감사장 증정식은 한인사회의 지속적인 봉사와 헌신이 지역사회와 교육현장에서 의미 있는 자산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K라디오 김승교입니다.

0: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뉴욕주가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전개합니다. 뉴욕주 경찰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노동절인 다음 달 7일까지 주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실시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노동절 연휴 시즌은 차량 나들이객이 급증하는 시기인 만큼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역시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경찰은 도로 곳곳에 체크포인트를 설치해서 음주운전 차량을 단속하며 난폭운전과 산만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등 일반 교통법규 위반 단속도 함께 실시합니다. 또 일반 차량으로 가장한 경찰차가 투입돼 단속에 함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주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 주 전역에서 실시된 단속에서는 13만 장 이상의 위반 티켓이 발부된 바 있습니다. 그중에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운전자는 4천 명이 넘었고 과속 위반 티켓은 2만 장이 넘게 발부된 것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연말에는 USPS 택배 요금이 한시적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USPS는 연말 성수기 물량 증가에 대비해서 10월 4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일부 택배 서비스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우편규제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상은 프라이어리티 메일, 그라운드 어드밴티지, 프라이어리티 메일 익스프레스 등입니다. 인상폭은 택배 무게와 배송 거리에 따라 달라질 예정입니다. 일반적인 프라이어리티 메일과 그라운드 어드밴티지는 최소 50센트에서 최대 9달러 10센트까지 오르며 익스프레스 서비스의 경우는 최대 20달러 80센트까지 인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거운 택배를 장거리로 보낼 경우는 인상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아직 우편규제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연말에 선물이나 물품을 많이 보낼 계획이라면 10월 4일 이전에 미리 배송하는 것도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버지니아 주민들을 위한 세금 부담 완화 소식인데요. 버지니아의 새 예산에 따라 개인소득세 표준 공제가 추가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 신고를 할 때 항목별 공제 대신 표준 공제를 선택하는 주민들은 과세 대상 소득을 조금 더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표준 공제액은 기존보다 개인 신고자는 $550, 부부 공동 신고자는 $1,100가 추가로 늘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세율 자체를 낮춘 건 아니지만 세금을 계산할 때 소득에서 빼주는 금액을 늘려서 실질적인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다만 실제로 얼마나 세금이 줄어드는지 또 각 가정의 소득과 신고 방식, 각종 공제와 세액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내년 세금 신고를 준비하실 때는 지난해와 같은 금액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변경된 버지니아 표준 공제액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다소 흐린 분위기가 이어지겠지만 낮 기온은 비교적 무난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뉴욕 오늘 낮 최고 기온 79도, 섭씨 26도, 최저 기온 71도, 섭씨 22도로 전망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지 않아 비교적 선선한 아침으로 시작해 한낮에는 큰 더위 없이 활동하기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특히 오후 시간대는 외출하실 경우 갑작스러운 비와 천둥번개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뉴욕 낮 최고 기온 86도, 섭씨 30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 71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오늘보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한층 더 후덥지근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기온은 뉴욕보다 높아 한낮에는 더위가 상당하겠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오늘 낮 최고 기온 90도, 섭씨 32도, 최저 기온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는 만큼 야외 활동하실 때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더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한낮 기온이 오늘보다 더 오르면서 올여름의 막바지 더위가 다시 한번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97도, 섭씨 36도까지 치솟겠고 최저 기온 76도, 섭씨 24도로 전망됩니다. 낮에는 체감 온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외출하실 때 각별히 더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의 끝자락이지만 지역에 따라 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8월 31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개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호프NY 또는 문자

성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적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소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3: 아이고 여보,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 오시는데 나이아가라까지 직접 운전할 생각하니 벌써 무릎이 쑤시네.
4: 당신이 왜 운전을 해?
5: 지금 프론트어에서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 중인데.
3: 진짜? 프론트어라면 미동부랑 서부 다 아는 곳이지?
5: 그럼 나이아가라 캐나다는 물론 서부 4대 캐년까지 다 있어. 호텔, 식사, 관광 완벽 포함이라 우린 몸만 가면 돼.
3: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5: 준비는 프론트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지 방문 여행도 역시 프론트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6: 여행은 역시 프론트어.
7: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8: 전화하세요. 201-346-3800.
9: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10: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9: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11: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2: 이란 전쟁이 6개월을 넘어서면서 미국 지도부가 중동에 병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두고 피트엑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우려를 표명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30일 보도했습니다. 성영화 기자입니다.
13: 지난 14일자 국방장관 명령집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한 워싱턴포스트의 30일 보도에 따르면 6해 공군 참모총장과 유럽, 아시아, 중남미 담당 미군 사령관들은 국방장관 명령집에서 이란서 대규모 작전을 장기화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미 본토와 다른 지역의 위협 대응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미 행정부에서 기밀로 분류되는 국방장관 명령집은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전함, 항공기, 병력과 무기 체계의 가용 현황 개요가 적힌 문서로 군 최고 장성들의 의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강 상태인 이란 전쟁에 투입된 5만 명 이상 병력의 일부는 9월까지, 다른 일부는 2027년까지 현지에 잔류하라는 지시가 국방장관 명령집에 들어있는데 군 지도부는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특히 유럽과 아시아, 중남미 지역 사령관들은 이란 주변에 병력 주둔을 유지하는 것에 비동의했습니다. 이는 주둔 연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0: 어쨌든 이를 이행하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육군과 공군 지도부는 헤그세스 장관의 방침에 동의하면서도 각 군이 이를 시행할 경우 상당한 위험이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이란 전쟁이 6개월을 넘어선 상황에서 전반적인 군 지휘부의 분위기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돼 과하다는 의견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병력뿐 아니라 미군의 공격, 방어용 자산이 중동으로 대거 재배치된 것에 대한 우려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유럽사령관, 남부사령관은 대이란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중부사령부에 함정과 감시용 항공기를 빌려준 탓에 국토 방어 의무를 수행할 능력이 저하됐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유리하게 전쟁을 끝내려 하지만 이란은 대다수 미국인이 이 전쟁을 좋아하지 않고 미국 군사력에 미치는 피해가 커진다는 것을 알고서 항복을 거부한 채 버티는 상황이라며 미군이 헤그세스 장관에게 보낸 경고는 트럼프 행정부가 처한 딜레마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고 짚었습니다. K-레디오 성령화입니다.
1: 이런 가운데 이란이 31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 함정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이란 프레스TV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한 달여 만에 대이란 군사 공격을 재개하자 이란도 즉시 반격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프레스TV는 이날 속보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미군 함정들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란의 공격 이후 요르단에서도 여러 차례 폭발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요르단은 미국 공군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이란은 이번 전쟁에서 중동 미군기지를 겨냥한 군사 공격을 이어왔습니다. 로이터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군은 30일 이란 남부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나라크 섬에 이슬람 혁명수비대 미사일 발사대 두 곳을 공습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지난달 24일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대이란 군사 공격이 중단된 지 한 달여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슬람 혁명수비대 공보실은 공식 성명에서 나라크 섬을 겨냥한 적의 테러 행위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며 침략자는 응징받을 것이라고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리오넬 메시가 미 프로축구 MLS에서 처음으로 한 경기 4골을 기록하며 인터 마이애미의 7-1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메시는 몬트리올을 상대로 전반과 후반에 걸쳐 4골을 몰아쳤고 도움 1개까지 기록했는데요. 이번 시즌 19경기에서 18골을 기록하며 리그 득점 단독 선두에도 올랐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가 미 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사커 MLS에서 처음으로 한 경기 4골을 기록했습니다. 메시는 30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몬트리올과의 MLS 정규리그 홈 경기에서 4골을 몰아치며 팀의 7-1 대승에 앞장섰습니다. 메시는 전반 40분 1-1 균형을 깨뜨리는 골을 시작으로 후반 7분, 후반 38분, 후반 추가 시간 득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메시가 한 경기 4골을 터뜨린 것은 스페인 FC 바르셀로나에서 활약하던 2020년 2월 에이바르와의 경기 이후 약 6년 반 만이자 커리어 8번째로 2023년 인터 마이애미 유니폼을 입고 MLS에 진입한 이후에는 처음입니다. MLS 홈페이지는 리그에서 한 경기 4골을 넣은 선수는 메시가 19번째이며 메시는 MLS 역사상 가장 빠른 72경기 만에 20번째 멀티골 경기를 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4골을 포함해서 이번 시즌 MLS 19경기에서 18골을 넣은 메시는 댈러스의 페타르 무사를 제치고 리그 득점 선두에 올랐습니다. 메시는 이날 전반 40분 자신의 첫 번째 골과 추가 시간 네 번째 골은 왼발 중거리 프리킥으로 뽑아냈습니다. 후반 35분 4-1을 만드는 루이스 수아레스의 득점 때 도움까지 기록하며 맹활약한 메시를 앞세운 인터 마이애미는 구단 한 경기 최다 득점 신기록과 함께 완승을 거뒀습니다. 리그에서 4경기 공식전에서 5경기 무승을 끊어낸 인터 마이애미는 승점 42점을 쌓아 MLS 동부 컨퍼런스 2위를 달렸습니다. 동부 선두는 승점 52에 4슈 1입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떠나 지난달 마이애미에 합류한 브라질 국가대표 베테랑인 미드필더 카제미루가 전반 20분 선제골을 넣어 MLS 데뷔골을 기록했습니다. 카제미루는 경기 후 애플TV와의 인터뷰에서 메시가 팀에 있다는 건 바로 이런 것이라며 그는 역사를 만드는 선수이자 사람이기에 우리는 이런 순간을 즐겨야 한다며 그와 함께라면 우리는 더 강해진다고 극찬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바르셀로나 유소년팀에서 메시를 지도했던 마이애미의 기에르모 오요스 감독 대행도 메시는 본인이 처음 만났던 나이와 지금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며 축구에 대한 지식 덕분에 실력은 더 좋아졌다면서 그에게 가장 놀라운 점은 바로 끊임없는 성장이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중국 최대 D램 반도체 제조업체인 창신메모리가 자살을 미 국방부 블랙리스트에서 빼달라며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9일 보도했습니다. 창신메모리는 소송에서 자산은 민간 및 상업용으로 칩을 설계하는 것이지 군사용으로 설계하는 것이 아니며 블랙리스트에 잘못 등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에는 미 국방부와 피트그세스 국방장관,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 등이 피고로 지목됐습니다. 창신메모리는 소송 제기 후 발표한 성명에서 자산은 군수기업이 아니며 중국군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창신메모리는 2025년 1월 처음 제재 대상에 지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평판과 사업에 피해를 봐왔다. 회사는 평판과 사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창신메모리는 다만 미 정부의 블랙리스트 지정이 일상적인 사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신메모리는 현재 세계 4위 D램 제조업체입니다. 미 국방부는 국방수권법 1260H 조항에 따라 창신메모리를 지난해 1월 중국 군사기업으로 최초 지정했으며 올해 2월 한때 공개된 목록에서 빠졌다가 6월 정식 목록에 다시 포함됐습니다. 애플은 중국 양쯔메모리와 창신메모리로부터 메모리칩 구매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일부 미 상원의원들은 애플의 중국 업체에 대한 의존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알리바바와 라이다 센서 업체 허사이, 드론 업체 DJI, 바이오 위탁 개발 생산 업체 우시앱텍 등 다른 중국 기업들도 블랙리스트 등재와 관련해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블랙리스트 등재 기업들이 미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연구 자금을 지원받는 것을 제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투자자들은 블랙리스트 지정이 더 강력한 무역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창신메모리는 지난 13일 시가총액 기준으로 텐센트 홀딩스를 제치고 중국 최대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신 뉴스와 유익한 영어 표현을 함께 전해드리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뉴입니다. 오늘 함께 다뤄볼 소식은 뉴욕타임즈의 헬스 및 과학기사 The most important longevity term you've probably never heard of. 즉, 당신이 아마 들어본 적 없을 가장 중요한 장수 관련 핵심 개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건강하게 오래 사는 장수 과학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개념이 있다는데요. 바로 내재적 역량, intrinsic capacity이라는 지표입니다. 의사가 단순히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진단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몸과 정신이 실제로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지를 통합적으로 측정하는 새로운 건강평가 방식입니다. 기사를 통해 핵심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Intrinsic capacity is a holistic measure of what someone's body and mind are capable of. 내재적 역량은 한 사람의 신체와 정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종합적이고도 전인적인 측정 지표입니다. Intrinsic capacity, intrinsic은 내재적인, 본래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라는 뜻이고요. Capacity는 능력, 역량, 수행할 수 있는 힘이니까 intrinsic capacity는 내재적 능력, 외적인 요소가 아닌 신체 내부 고유의 역량을 의미합니다. Holistic, 전체적인, 통합적인, 전인적인 이라는 뜻인데요. 기사에서는 한 가지 요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종합해서 평가한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내재적 역량을 공식 정의했대요. 그 기준은 인지능력, 운동능력, 근력 및 이동성, 감각능력, 시력 및 청력, 정신적 웰빙, 그리고 활력, 에너지 및 스트레스 회복력 등 다섯 가지 하위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Even when people don't have any diseases, we can still detect changes in capacity. 사람들에게 아무런 질병이 없을 때조차도 우리는 내재적 역량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Even when, 어떤 때조차도, 여기서는 질병이 없는 때조차도 라는 의미로 쓰였고요. Detect는 감지하다, 찾아내다 라는 의미인데요. 단순히 눈으로 보다보다는 미세한 변화나 이상을 검사 등을 통해서 발견한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컬럼비아 대학교의 존 비어드 교수는 이 지표의 진짜 가치가 조기 발견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질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라도 악력이나 걸음걸이 속도 같은 내재적 역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순간을 미리 찾아내어 노화로 인한 기능 저하를 훨씬 일찍 예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Intrinsic capacity might be the proxy of aging that scientists have been looking for. 내재적 역량은 과학자들이 그동안 찾아 헤매던 노화의 대체 지표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서도 intrinsic capacity가 나왔죠. 내재적 능력을 뜻하고요. proxy, 통계나 과학 분야에서 어떤 현상을 대신 나타내는 대체 지표, 대리 지표, 즉 간접적인 측정 지표를 뜻합니다. proxy는 어떤 것을 직접 측정하기 어렵거나 복잡할 때 그것을 대신해서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나이 자체는 숫자로 쉽게 알 수 있지만 사람마다 실제 노화 정도는 다르겠죠. 그래서 내재적 능력을 측정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노화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FDA는 노화 자체를 질병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노화 치료제를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약이 수명을 연장하는지 시험하려면 수십 년이 걸려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는데요. 과학자들은 내재적 역량의 향상을 측정 가능한 대체 지표, proxy로 활용해 노화 방지 약물 및 억제 치료제의 공식 승인기를 열고자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면서 100세 시대라는 말이 생긴 지 오랜데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얼마나 건강하게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유지하며 사느냐가 더욱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intrinsic capacity, 내재적 역량라는 개념처럼 여러분도 평소 근력과 인지력, 정신 건강을 꾸준히 관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뉴였습니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매달 1일 실시하는 한양의 원 플러스 원 행사가 9월 1일 백투더스쿨 맞이 특별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불황에 시달리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이번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예전 가격으로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행사로 실시합니다. 저렴하게 한 달장을 하루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최고의 제품인 정관장, 각종 라면,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한국 최고의 브랜드 제품들과 어린 돼지갈비, 돼지 목살 스테이크, 맛이 일품인 차돌박이, 삼겹살, 선인장 꿀가루, 후지사과, 두부, 계란, 고추장, 된장, 쌀, 현미, 각종 과자 등 총 700여 가지의 품목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행사는 먼 곳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전날인 31일 월요일 아침부터 9월 1일 화요일 마감 시간까지 실시하며 행사 때는 OTC 카드를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헬세뉴스 한양마트. 하이트론스 레이버데이 파격적인 대세일. 가전 전 품목 대형 매장 가격 매칭을 실시합니다. 삼성 3도어 냉장고는 46%, 월풀 4도어 냉장고는 무려 50% 할인하고 김치냉장고 최저가로 무료 배달합니다. 세탁과 건조를 원스톱으로 삼성 콤보 세탁 드라이어 최저가 판매, 세련된 디자인의 전신 안마의자 솔라라는 일시불 $2,399 또는 디파짓 없이 한 달 62불에 모십니다. 더불어 1260개 체형 포인트를 초밀도 스캔하는 파나소닉의 최신형 EPMAN1 최대 3,000불 할인해드리고 척추 안마 기술과 온열 기능이 뛰어난 안마의자 세라젬 파우제 M10 모델은 40% 할인합니다. 허리와 어깨 통증 치료에 좋은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와 함께 상체를 원하는 각도로 올려 코골이 및 역류성 식도염 완화와 소화 개선이 되는 모션 베이스를 50% 할인. 한국 대표 스타 셰프들이 극찬한 5중 스텐 구조로 열을 고르게 전달해 맛있고 빠르게 요리 가능한 알텐바흐 저함 냄비는 뉴욕 뉴저지 독점 판매합니다. 레이버데이 세일은 9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뉴저지 201-941-0024 베델전자 한남체인 내 201-956-0033 뉴욕 베델전자 718-445-2005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KBK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 함정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군사 공격이 한 달여 만에 재개된 데 따른 대응으로 중동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G20 회원국들의 중국산 제품 수입을 줄이고 무역 장벽을 높일 것을 촉구할 전망입니다. 대중 압박을 다자간 공조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연준의 매파적 발언 여파로 9월 금리 인상 확률이 63%까지 상승했습니다. 금값은 급락하며 이번 달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지만 8월 전체로는 약 10% 올라 큰 폭의 월간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랜드 캐니언에서 갑작스러운 폭우로 돌발 홍수가 발생해 15명가량이 실종됐습니다. 60여 명은 헬기 등을 통해 구조됐으며 당국은 추가 홍수 가능성에 대비해 대피와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와 대규모 원유 개발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영향력 확대를 노린 것으로 합의의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중국의 최대 DRAM 업체 창신 메모리가 미 국방부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해달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창신 메모리는 군수기업이 아니고 중국군과도 관련이 없다며 잘못 지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탈레반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광물 자원 개발과 투자 유치를 제안했습니다. 아프간은 구리와 리튬 등 1조 달러 규모의 미개발 광물 자원을 앞세워 미국의 제재 해제와 자산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욕 브롱스와 브루클린에서 잇따라 발생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31세 남성으로 이틀 사이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매파적 잭슨홀 발언 이후 9월 금리 인상 확률이 60%대 중반까지 올라섰고 국제 금값은 이번 달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31일 보도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9월 회의에서 기존 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확률은 28일 57%에서 30일 밤 기준 63%로 올라섰습니다. 도이치뱅크는 연준이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총 0.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금값은 31일 현재 기준 온스당 4,422.75달러로 0.7% 내렸고 장중 한때 1.2% 밀려 4,400달러 선까지 하락했습니다. 28일엔 3% 넘게 급락해 6월 초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금값은 8월 한 달간 약 10% 올라 1월 이후 최대 월간 상승률을 기록 중인데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확대 발표로 되살아난 통화가치 훼손 트레이드가 그 배경으로 꼽힙니다. GAMA 자산운용의 라제이브 드멜로는 매파 전환이 투자자들에게 놀라움을 줬다며 단기적으로 금값이 온스당 4,200에서 4,300달러대까지 밀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브롱스 보데가와 브루클린 식당에서 잇따라 발생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31세 예수스 아코스타가 48시간 안에 두 사건을 잇따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사건으로 두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뉴욕 더 브롱스의 보데가와 브루클린 식당에서 발생한 연쇄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 29일 브롱스와 브루클린에서 잇따라 총격을 벌인 혐의를 받는 31세 헤수스 아코스타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코스타는 지난 23일 브루클린의 한 식당에서 직원 2명에게 총을 쏴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을 다치게 한 사건, 또 이틀 뒤 브롱스의 보데가에서 손님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지난 26일 자정 무렵 컨코스 지역 이스트 149번가의 한 보데가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아코스타는 매장 안에서 손님에게 총을 쏜 뒤 카운터 뒤로 넘어가 현금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당시 보데가에 있던 손님 33살의 타이본 슐러가 총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아코스타가 두 사건을 불과 48시간 안에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연방수사국 FBI 뉴욕지부는 체포의 결정적인 제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2만 5천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고 보데가 업계 단체에서도 추가로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검찰은 아코스타에게 살인 2건, 살인 미수 2건, 과실치사 1건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아코스타에게는 과거 전과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폭행과 무기 불법 소지 혐의로 10년간 복역한 뒤 지난 4월 가석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경찰 기록에 따르면 이전에 13차례 체포된 전력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석방과 반복적인 범죄 전력 관리에 대한 논란도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아코스타의 전력을 감안해 사전에 더 조치할 수 없었느냐는 질문에 범죄와 총격을 줄이기 위해 계속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데가 업계 단체 측은 용의자가 체포된 것을 환영하면서도 폭력 전력이 있는 반복 범죄자가 다시 거리로 나와 결국 두 명의 무고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면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일단 만나 대화의 물꼬를 트고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2차 회담을 할 수 있다는 전직 미 당국자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성경화 기자입니다.
2: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는 30일 PBS 방송 대담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김정은을 그냥 만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이어 11월 초 열리는 중간선거 이후나 내년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중간선거 전에 김 위원장과 만나 대화의 물꼬를 트고 이후 회담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 셈입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현실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그러고 나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철수처럼 미국 입장에서 더 중요한 문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 역시 북한의 비핵화에 집중하다가 최근에 현실을 인정하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참모진이 고민해야 할 문제는 북한과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느냐와 이를 자체 핵무장의 청신호로 볼 나라들을 관리할 수 있느냐라면서 우리는 이를 막을 충분한 유인책과 억제책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체 핵무장의 신호로 받아들일 나라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한국과 일본 등을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루제로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대해 내가 유일하게 놀란 건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작년에 하지 않은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 대해 강력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미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레이철 민영 리 선임 연구원은 북미 간 뉴욕 채널을 재개하는 것과 같이 실무급에서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큰 성과로 볼 수 있다면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리 선임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러시아 및 중국과 관계를 개선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김정은으로서는 지렛대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더없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 싱크탱크 맨스필드 재단의 브루스 클리너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으로 내세울 대형 합의를 원하지만 북한은 요구와 보상을 잘게 나누는 살라미 전술을 쓸 것이라며 북한은 협상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보상을 원할 것이고 계속 더 많이 요구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라디오 모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아보카도 99센트, 꿀 대추 파운드당 5불 9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2불 99, 라고포도 6파운드 한 박스 19불 99. 백투더스쿨 특가 세일전. 생활 필수 먹거리 준비는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2: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K-Radio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커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커호프 제공입니다. 치매,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과학적인 예방이 필요할 때입니다. 3,123명의 대규모 임상실험으로 증명된 놀라운 변화. 뇌혈류와 인지기능을 깨우는 TNS 아론사포닌의 힘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건강한 기억력의 완성,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도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4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총각무 열무 포페츠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6번대까지 구매 가능, 금토일 한정 3번들당 1불 99, 케이타운 훌라면 박스당 10불 99, 헤오룸 부고체 개당 12불 99, 헤오룸 평양 함흥 동치미 물냉면 개당 4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0: 다음 소식입니다.
1: 미국 대표 국립공원인 그랜드 캐니언에서 갑작스럽게 홍수가 발생해 약 15명이 실종됐습니다. 30일 AP통신에 따르면 전날 오후 애리조나주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 내 브라이트 에인절 크릭과 팬텀 렌치 일대 갑작스럽게 홍수가 발생해 다리 등 구조물이 파괴되고 약 15명의 캠핑 등산객이 실종됐습니다. 현장에 있던 등반객 가운데 60여 명은 헬기 등을 통해 구조됐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브라이트 에인절 크릭에서 약 1시간 동안 0.5에서 1인치의 강한 비가 내렸고 빗물이 가파른 암석지대에 그대로 흘러내리면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하이킹 중이었던 데이비드 그레고리는 CNN 방송에 계곡물이 흙탕물로 바뀌면서 점점 거세게 흐르는 것을 발견했다며 헬기를 타고 근처 고등학교로 대피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야영객 에리카 비올라는 계곡물이 불어나면서 숙소 건물이 떠나려가는 것을 봤다며 역시 헬기를 타고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빠르고 강한 물살로 인해 브라이트 에인절 크릭 사이에 거의 모든 인도교가 파괴됐고 국립공원 측은 이날 추가 대피 작전을 진행하고 브라이트 에인절 캠핑장과 팬텀 렌치, 노스 카이밥 등산로 일부를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잇따른 암살 위협과 정치적 폭력 사건 속에서 막내 아들 베런 트럼프의 조용한 생활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욕 대학교 학생인 베런은 공식 행사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삼엄한 경호 속에서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합니다.
2: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올해 20살이 된 베런 트럼프는 최근 뉴욕 대학교 2학년 과정을 마쳤고 올여름에는 어머니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뉴저지 베드민스터에 있는 트럼프 골프클럽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일가와 가까운 한 관계자는 베런에 대해 밖에 거의 나가지 않는다며 상당히 조용하고 외부 활동을 꺼리는 편이라고 전했습니다. 베런의 이런 생활에는 무엇보다 신변 안전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7월 펜실베이니아주 유세장에서 총격을 받아 부상을 입은 것을 비롯해 이후에도 암살 위협이나 공격 상황을 잇따라 겪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런 역시 위협의 대상이 됐습니다. 최근이란 강경파가 베런의 동선을 보여준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개하고 그의 신변에 1천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베런에게 특히 큰 충격을 준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 베런과 가까웠던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가 암살당한 사건입니다. 당시 베런은 아버지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건 소식을 전하면서 밖에 나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라는 취지의 말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런의 사생활을 둘러싼 경계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어졌습니다. 베런이 16세가 되던 2022년 당시 백악관을 떠나 있던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베런에 대한 비밀 경호국 경호가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자 멜라니아 여사가 경호 연장을 요청했고 당시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아들의 사생활 보호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준비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에서도 멜라니아 여사는 베런이 공개적인 장소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철저한 경호가 젊은 나이의 베런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부 활동을 꺼리는 것을 반드시 심리적인 문제나 트라우마로 볼 필요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한 심리 전문가는 베런이 오히려 자신의 인간관계와 개인적인 선택을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고 스스로 보호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베런은 다른 트럼프 가족들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 트럼프는 가족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이반카 트럼프와 티파니 트럼프 역시 공개 행사에 자주 모습을 드러냅니다. 반면 베런은 친구들과 함께 시작한 허브 성분의 에너지 음료 사업이나 암호화폐 투자 등에 참여하면서도 앞에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조용히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과도 인연이 깊습니다. 베런은 뉴욕 트럼프 타워에 자신의 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뉴욕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7월 19일이었습니다. 당시 베런은 부모와 함께 뉴저지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월드컵 결승전을 관람했는데요. 다만 일반 관람석이 아니라 방탄 유리 너머에서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평범한 대학생과는 전혀 다른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20살 베런 트럼프. 정치적 폭력과 신변 위협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의 조용한 삶 역시 철저한 경호와 사생활 보호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K-Radio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있는 온타리오호의 이름을 아메리카호로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구글 지도에도 새로운 명칭이 반영됐습니다. 미국에서 접속하면 아메리카호, 캐나다에서는 기존의 온타리오호로 표시되고 다른 지역에서는 두 이름이 함께 표기됩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의 국경지대에 자리한 호수 온타리오호의 공식 이름을 아메리카호로 변경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뒤 일주일도 안 돼서 구글 지도에서 바뀐 지명이 적용됐습니다. 30일 미 구글 지도에서 온타리오호 위치를 찾아 확대하면 아메리카호라는 명칭이 붙은 호수가 나타납니다. 직접 온타리오호라고 검색해도 자동으로 아메리카호로 연결됩니다. 구글은 블로그를 통해서 미 지질조사국에 지리명칭 정보 시스템이 제공하는 지명을 구글 지도에 반영하는 관례에 따라 이처럼 호수 이름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접속 지역에 따라서 지도 속의 명칭이 바뀝니다. 미국에서 구글 지도를 이용한다면 아메리카호, 캐나다에서 이용하면 종전처럼 온타리오호로 표시됩니다. 제3지역에서는 온타리오호 가로 열고 아메리카호로 변기됩니다. 구글은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만의 이름을 아메리카만으로 바꾸고 알래스카주 소재 북미 최고봉인 데날리산을 맥킨리산으로 변경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을 때도 이를 곧장 적용한 바 있습니다. 온타리오호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미 뉴욕주 사이에 있는 대형 호수입니다. 북미 지역 5대 호 중 하나로 양국의 국경 역할을 합니다. 이 지명은 원주민 웬다트족 언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400년 이상 이어진 이름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캐나다와 미국이 관세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자 도발이라도 하듯 호수명 변경을 선언했습니다. 27일 온타리오호 이름을 아메리카호로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캐나다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날 더그 포드 캐나다 온타리오주 총리는 이날 온타리오호에 온타리오호 지금도 언제나 라고 적힌 표지판을 세웠고 SNS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고 한참 뒤에도 이곳은 여전히 온타리오호라고 불릴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여러분께서는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K매거진이 이어집니다.
3: 기분 좋은 모임이나 회식 자리를 가진 다음에 아유 뭐 맥주 한 잔인데 괜찮겠지 혹은 집이 바로 코앞인데 뭐 괜찮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경우 종종 목격하게 되는데요. 대한민국에서도 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속적으로 강화가 되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의 음주운전 처벌 시스템은 한국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냉혹합니다. 미국에서는 음주운전이 그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범죄로 취급이 되고요. 단 한 번만 적발이 돼도 경제적으로 파산이 할 수 있고 또 감당하기 힘든 그런 법적 처벌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미국의 음주운전 적발 기준 그리고 처벌 수위 그리고 적발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후폭풍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을 일컫는 용어는 크게 DUI 그리고 DWI로 나뉘는데요. DUI는 Driving Under the Influence 그러니까 음주운전 또 DWI Driving While Intoxicated 그러니까 만취운전 이렇게 나뉩니다. 주마다 용어의 정의 그리고 적용 기준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처벌을 집행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이 50개 주 중에서 절반 이상은 DUI를 공식 명칭으로 쓰고 있고요. 약 10개 주에서는 DWI를 씁니다. 그 외에 커네티컷이나 매사추세츠, 로즈아일랜드 같은 주는 OUI, 그러니까 Operating Under the Influence, 술이나 약물의 영향 아래서 차량을 운행했다, 이런 OUI를 쓰고요. 오하이오 같은 경우에는 OVI, Operating a Vehicle Impaired, 그러니까 음주나 약물로 인해서 정상적인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했다라는 OVI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주마다 부르는 용어는 각각 다르지만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성인, 그러니까 21세 이상의 법적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타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엄격해서 0.05%를 적용하고 있고요. 이 0.08%라는 수치는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맥주 두세 잔 혹은 와인 두 잔 정도만 마셔도 체중에 따라서 아주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특히 미국법의 무서운 점은 무관용 원칙인데요. 21세 미만 운전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주가 제로 톨러런스 규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매우 낮은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검출이 돼도 면허 정지 같은 이런 엄격한 행정 처분 그리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상업용 운전면허를 소지한 분 같은 경우에는요. 기준이 더 엄격합니다. 그래서 0.04% 이상이고요. 상업용 운전면허 소지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게 되면 면허 자격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당연히 직업을 유지할 때도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미국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제지를 당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사법 절차가 시작이 되는데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면 괜찮지 않을까? 혹시 이런 생각을 했다면 완벽한 오산입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묵시적 동의법이라는 법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것 그 자체가 경찰의 정당한 음주 측정에 동의를 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측정을 거부할 경우엔 대부분의 주에서 별도의 행정처분이 부과돼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기간과 절차는 주마다 각각 다르고요. 만일 현장에서 체포가 되면 경찰서나 구치시설로 이송이 돼서 신원 확인이나 지문 채취, 사진 촬영 같은 그런 절차를 거칠 수가 있고요. 석방 여부와 조건은 관할 지역과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 적발된 초범이라 할지라도 주에 따라서 아주 혹독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뉴욕과 뉴저지의 경우에는 처음 적발이 되더라도 수개월 동안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가 됩니다. 또 차량에 음주 측정기를 설치를 해서 술을 마시지 않고 숨을 불어넣어야만 시동이 걸리는 그런 시동 잠금 장치를 본인 비용으로 수개월 동안 자동차에 강제 장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주법에 따라서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그런 주도 있고요. 최대 형량은 주마다 각각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의 음주운전 처벌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제적 파산이 그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에서 음주운전으로 한번 적발이 되면 가계 재정이 뿌리채 흔들린다 이런 말들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동차 보험료가 폭등을 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기록이 남는 순간 기존 자동차 보험사로부터 계약을 거부당하거나 아니면 보험료가 크게 인상이 된다거나 보험 갱신이 거절될 수가 있고요. 이 인상폭은 운전자 그리고 보험사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매달 수백 달러의 추가 비용을 수년 동안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적 비용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법원의 벌금, 시동 잠금 장치 설치 또 유지 비용, 면허 재발급 수수료, 음주 상담 및 교육 이수 비용 이런 모든 것을 합치게 되면은 주에 따라서 편차가 크지만요. 수천 달러에서 만 달러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의 음주운전, 나 자신 또 내 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행위이자 또 무고한 이웃의 생명을 앗아가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물론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그 어느 곳에 있어도 이것은 마찬가지죠. 대중교통이 불편한 이런 미국 생활에서 자동차는 생계의 필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지만 술이 한 잔이라도 들어간 순간 그 자동차는 치명적인 무기로 변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방심 대신에 술자리가 있는 날이면 아예 차를 집에 두고 가거나 아니면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습관을 철저히 생활화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와 내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100%의 실천을 다시 한번 꼭 당부드립니다.

0: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1: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0: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다소 흐린 분위기가 이어지겠지만 낮 기온은 비교적 무난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뉴욕 오늘 낮 최고 기온 79도, 섭씨 26도, 최저 기온 71도, 섭씨 22도로 전망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지 않아 비교적 선선한 아침으로 시작해 한낮에는 큰 더위 없이 활동하기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특히 오후 시간대는 외출하실 경우 갑작스러운 비와 천둥번개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뉴욕 낮 최고 기온 86도, 섭씨 30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 71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오늘보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한층 더 후덥지근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일원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기온은 뉴욕보다 높아 한낮에는 더위가 상당하겠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오늘 낮 최고 기온 90도, 섭씨 32도, 최저 기온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는 만큼 야외 활동하실 때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더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한낮 기온이 오늘보다 더 오르면서 올여름의 막바지 더위가 다시 한번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97도, 섭씨 36도까지 치솟겠고 최저 기온 76도, 섭씨 24도로 전망됩니다. 낮에는 체감 온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외출하실 때 각별히 더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의 끝자락이지만 지역에 따라 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8월 31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1: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2: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4: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1: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 한국거래소는 내달 3일 뉴욕에서 글로벌 자산운용사 및 헤지펀드 등 주요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로드쇼를 연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로드쇼에서 거래소는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자본시장 제도 개선 및 외국인 투자 접근성 제고 노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또 뉴욕 증권거래소와 시장 운영 및 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맺습니다. 아울러 실리콘밸리에서는 기술기업과의 간담회도 열 예정입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0: 경제, 금융 분야 주요 매체로 분류되는 곳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언론 취재에 제한을 가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기자들에게 기밀이나 통제된 비기밀 정보를 승인 없이 취재할 경우 출입증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고 거부할 경우 출입증을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에 반발해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지난 3월 법원은 이런 언론 정책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무부는 G20이 재무장관회의 취재 제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명을 통해 뉴욕타임즈 기자가 참석할 예정이라고만 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재무부가 독일과 유럽 여러 지역을 취재하는 짐 탱크슬리 베를린 지사장에게 취재 허가증을 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1: 오스트리아 빈의 한 박물관에서 이집트 왕실이 소장했던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도난당해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남성 두 명이 대낮에 망치로 전시 진열장을 부수고 목걸이를 훔쳐 달아나는데요. 이 목걸이는 과거 경매에서 약 400만 달러의 가치가 평가됐습니다. 용의자들은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렀고 CCTV에 모습이 포착돼 경찰이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이집트 왕실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오스트리아 빈의 박물관에서 도난당해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29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남성 2명이 지난 27일 대낮에 빈 응용미술관의 전시 진열장을 망치로 부수고 목걸이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도난품은 프랑스 명품 보석업체 반 클리프 앤 아펠이 1939년 이집트 왕실을 위해 특별 제작한 목걸이입니다. 이집트 국왕 푸아드 1세의 딸 파이자 공주가 훗날 이란 국왕이 되는 모하마드 레자 팔라비 왕세자와 결혼할 당시에 나즐비 왕비가 이 목걸이를 착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백금에 총 673개의 다이아몬드가 사용됐으며 무게는 200캐럿에 달합니다. 2015년 경매 당시 소더비가 평가한 가치는 약 400만 달러였습니다. 반 클리프 앤 아펠은 자사 홈페이지에서 이 작품을 화이트 주얼리의 승리라고 소개합니다. 용의자들은 범행 당시에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정상적으로 입장권을 구매해 박물관으로 들어온 뒤에 범행하는 대범함을 보여줬습니다. 이들의 얼굴은 CCTV에 고스란히 포착돼서 빈 시내 곳곳에 사진과 함께 공개 수배 중에 있습니다. 이들은 검은색 옷과 어두운 색 운동화를 착용했으며 약 175cm의 마른 체격에 머리와 수염은 검은색이라고 전했습니다. 빈 응용미술관에서는 반 클리프 앤 아펠과 공동으로 특별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9월 27일까지 예정된 이 전시는 도난 직후 잠시 폐쇄됐다가 지난 28일 다시 관람객에게 개방됐습니다. 최근 유럽 박물관들은 연쇄적인 도난 범죄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대낮에 1억 달러 상당의 보석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는 스페인 빌레나 박물관에 도둑이 침입해 청동기 시대 금속 유물 컬렉션에서 금팔찌, 대접, 병 등 50여 점의 전시품이 도난당한 바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4: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2불99, 라거포도 박스당 14불99, 제스프리 골드키 박스당 24불99, 단호박 파운드당 99점,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본살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8불99, 부채살 파운드당 12불99, 수용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3: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쿠버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쿠버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쿠버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쿠버프 제공입니다.

0: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1: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0: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묵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1: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만은 산토리니도 가니?
0: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2: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동부관광.

0: 다음 소식입니다.
1: 뉴욕주가 대학 교육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면서 최근 5년간 수십만 명의 학생들이 학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학비 지원 프로그램인 TAP이 확대됐고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 칼리지 무료 프로그램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고등교육서비스 공사가 발표한 내용을 정석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뉴욕주가 대학 교육의 접근성과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고등교육서비스 공사 HESC는 캐시 호컬 주지사가 취임한 지난 2021년 이후 5년 동안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순위와 큐니에 대한 투자를 늘려왔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TAP, 즉 뉴욕주 등록급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입니다. TAP의 최대 지원금은 2021년부터 $500 늘어나 $5,665로 확대됐고 이후 지원 대상 소득 기준도 크게 완화됐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학생의 경우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기존 8만 달러에서 12만 5천 달러로 높아졌고 최소 지원금도 $500에서 $1,000로 두 배 늘었습니다. 파트타임 학생에 대한 지원도 확대돼 현재는 최소 3학점만 수강하는 학생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HESC에 따르면 지난 2024에서 2025학년도에만 9억 3,500만 달러의 주정부 학자금 지원금이 29만 4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지급됐습니다. 이는 전년도 8억 7,300만 달러보다 7.1% 늘어난 규모입니다. 성인 학습자를 위한 지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뉴욕주는 지난해부터 25세에서 55세 사이의 성인 가운데 수요가 높은 분야의 준학사 학위를 취득하려는 학생들에게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1만 2천 명이 넘는 뉴욕 주민들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27년 회계연도 예산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6,500만 달러 이상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뉴욕주는 순위와 큐니의 등록금 부담도 낮추고 있습니다. 2027년 회계연도 예산에서는 순위와 큐니의 뉴욕주 거주 학부생 등록금을 동결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공립대학에 대한 투자도 늘었습니다. 호컬 주지사의 첫 4개 예산을 기준으로 뉴욕주의 고등교육 운영 지원금은 62억 달러에서 79억 달러로 총 17억 달러 28%가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투자와 지원 확대 속에 순위 재학생 수는 2022년 가을부터 2025년 가을 사이 6.5% 늘었고 균이 역시 2023년 가을 이후 약 2만 1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HSC는 또 대학 지원 절차를 돕기 위한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FAFSA와 TAP 신청 지원, 학교와 지역사회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지원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뉴욕주는 FAFSA 작성률에서 전국 6위까지 올라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뉴욕주 대학 지원 기간에는 지원 수수료를 면제해 2024년에서 2025학년도에만 30건이 넘는 대학 지원서의 수수료가 면제됐고 학생과 가족들이 약 1,500만 달러를 절약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뉴욕주 고등교육서비스공사는 앞으로도 학자금 지원과 대학 진학 지원을 확대해 더 많은 뉴욕 주민들이 대학 교육을 받고 취업과 경력 개발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1: 뉴욕에서 한밤중 맨홀을 통해 하수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잇따라 목격돼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30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5월 이후 뉴욕시와 인근 지역에서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맨홀을 통해 하수도를 드나드는 모습이 최소 5차례 포착됐습니다. 지난 18일 새벽에는 맨해튼 펜실베니아역 맞은편 7번가에서 가슴까지 올라오는 방수복과 헤드램프를 착용한 남성 3명이 맨홀에서 차례로 나오는 모습이 촬영됐습니다. 이 영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하면서 지하에 비밀 집단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제기됐습니다. 뉴욕의 하수도망은 총 연장 7,500마일에 달합니다. 지난 27일 오전 1시께에는 롱아일랜드에서도 또 다른 무리가 맨홀을 통해 지하로 들어가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됐습니다. 지난달에는 브루클린에서 하수도에 들어간 남성 2명이 무단침입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다만 뉴욕 경찰은 이들이 하수도에 들어가는 이유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오래된 구리 케이블 등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찾는 사람이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든 지하시설을 찾아다니는 도시 탐험가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뉴욕에서 20년간 도시 탐험을 해온 스티브 덩컨은 최근 목격된 인물들이 헤드램프를 착용하고 맨홀 덮개를 여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들이 경험이 많은 도시 탐험가들로 보인다는 겁니다. 행인의 눈에 띌 가능성이 작고 하수량도 상대적으로 적은 밤에 하수도에 들어간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덩컨은 돈이 될 만한 물건을 찾기 위해 하수도에 들어간다는 주장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신도 100차례 이상 뉴욕 하수도에 들어갔지만 가장 값나가는 물건은 유효기간이 지난 신용카드였다는 겁니다. 뉴욕시는 하수도에 들어가는 건 불법일 뿐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시 환경보호국의 데자 스튜어트 대변인은 하수도에는 유독가스와 침수 위험이 있고 밀폐된 공간도 많다며 시민들은 절대로 관로나 배수로, 집수정, 맨홀 등에 들어가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열린 채 방치된 맨홀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엔 맨해튼 미드타운에서 56세 여성이 차량에서 내리다가 열린 맨홀에 빠져 숨졌습니다.

0: 처방약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만성질환을 양 한방 통합치료로 극복하며 그 임상적 성과를 인정받은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입니다. 샌디 추이 박사는 미주 한인 최초의 양 한방 통합의학 박사로 LA 시장 캐런 베스로부터 통합의학 선구자상 Pioneer of Integrative Medicine Award를 수여받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입니다. 당뇨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당 관리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환자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합병증입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에 따르면 당뇨 환자가 절반 이상이 하나 이상의 합병증을 경험합니다. 그럼 왜 합병증이 생길까요? 합병증은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하면서 발생합니다. 당뇨 합병증은 크게 큰 혈관 합병증과 미세혈관 합병증으로 나뉩니다. 임상에서는 눈, 신장, 신경과 같은 미세혈관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관상동맥 같은 큰 혈관이 완전히 막히지 않더라도 미세혈관과 미세순환이 무너지면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관을 청소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혈관은 하수관처럼 때가 기어 막히는 구조가 아니기에 청소하거나 닦아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혈관은 내피세포가 손상되고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반복되면서 혈관이 이완되고 수축하는 등 기능이 떨어집니다. 즉, 문제는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병든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에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혈당 조절, 콜레스테롤과 혈증 관리, 이 부분은 반드시 처방약으로 관리해야 하는 현대의학의 핵심 영역입니다. 하지만 당뇨 합병증은 단순한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진행된 동맥경화, 혈관 기능 저하, 미세혈관 손상과 미세순환 장애, 이러한 변화가 누적되면서 장기 기능이 떨어져 장기가 손상되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은 혈관과 미세순환 상태를 함께 관리하고 장기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양한방 통합의학적 접근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처방약은 혈당과 위험을 관리하고 통합의학은 장기 기능과 회복 환경을 관리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당뇨 합병증은 보다 안전적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양한방 통합의학은 현대의학을 기반으로 이학적 근거가 검증된 과학 한방 치료를 선택적으로 통합하여 치료와 회복을 함께 완성하는 치료 접근입니다.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였습니다.
0: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본 내용은 당뇨 합병증에 관한 의학 정보이며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8월 31일 월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뉴욕 뉴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올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올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올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릭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올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올가닉 원.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0: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목소리) 움직이는 통찰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
3: 네이트판에 뭐가 올라왔냐면은 우리 와이프가 챗GPT랑 바람이 난 것 같아요.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라는 기업에서 어마어마한 인재 영입을 하고 있죠. 우리 애 어떻게 키워야 되나요? 그치.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오고 가장 이제 큰 변혁 중에 하나라고.
4: 지금 AI 네이티브 친구들이 커서 취업할 때 고통스러운 과정이겠네요.
3: 지금까지 인류는 단 한 번도요. 기술 발전을 인류의 의지로 멈춰본 적 없어요.
5: 그거는 되게 무섭다.
3: 네.
5: 사람이네.
3: 바뀐 거죠.
4: 누군가에게 위기이고 누군가에게 기회라면 기회를 만나는 그 누군가는 어떤 역량이 있어야 될까요?

0: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45의 구범준 P입니다. 자, AI 시대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AI에 관련된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지금. 오늘은 AI 인문학의 길을 묻다의 저자십니다. 아, 광운대학교 최재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광운대학교 경영학부 빅데이터 경영 전공에서 교수직을 맡고 있는 최재훈이라고 합니다.
0: 공학도시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또 인문학을 또 책 제목에 이렇게 내걸으셔서.
1: 네. 저희가 보통 수업을 하게 되면은 그 인공지능을 주제로 수업을 할 때 인공지능 역사를 보통 1주차 때 강의를 합니다.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좀 뭔가 이게 철학의 역사라든지 이런 거와 좀 유사한 그런 평행 이론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0: 아, AI의 역사에?
1: 네. 생각해보면 철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지능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지성을 가지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사람의 지능을 따라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게 좀 보였다는 거죠.
0: 첫 번째 제일 관심 있는 건 아무래도 그 교수님이시기도 하니까.
1: 네, 네.
0: 그럼 이 AI 시대에 도대체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냐?
1: 네. 뭐 도서관이나 아니면 학교 같은 데서 특강을 가보면은 학부모님들이 끝나고 질문을 주시는 게 우리 애 어떻게 키워야 되나요?
0: 그렇지. 그게 이게.
1: 네. 그걸 결국은 다 여쭤보세요. 결국에는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AI 시대가 되니까 이제 새롭게 등장한 또 하나의 용어가 있죠. AI 리터러시라고 하는.
0: 리터러시.
1: 네. 결국에는 리터러시라는 말이 처음에는 문해력이라는 그 본질적인 걸로 우리한테 왔었잖아요. 그래서 뭐 책을 잘 읽어야 된다, 뭐 아니면 글을 잘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 나오다가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나왔고 그다음에는 뭐
0: 미디어
1: 리터러시.
0: 리터러시
1: 나왔고 이제 또 AI 리터러시가 나왔어요.
0: 이제는 AI 리터러시라고 부르는군요.
1: 네. 그래서 사실 AI 리터러시의 정의 자체는 AI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예요.
0: 아, 오히려.
1: 네. 네, AI를 뭐, 챗GPT라든지 아니면 뭐, 제미나이라든지 이런 녀석들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하느냐인데, 저는 오히려 좀 역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아이들의 AI 자체에 대한 리터러시는요, 이미 상당히 높아요. 왜? 제가 중고등학교 같은 데 가서 강연을, 특강을 하면은 항상 시작할 때 물어봐요. 챗GPT 써본 친구도 손들어 봐라. 학생들은요, 안 드는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어요.
0: 다 써봤군요.
1: 당연하죠. 왜냐면은, 과제할 때 써야 됩니다.
0: 과제할 때.
1: 숙제할 때. 네.
0: 이제는 초등학생들도 과제할 때 챗GPT를 쓰는 게
1: 맞습니다.
0: 불과 1년밖에 안 된 건데 네. 다 그렇군요.
1: 그렇죠.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고.
0: 근데 리터러시는 뭐 문해력으로 해석은 되지만 사실은 이제 사회적으로 쓸 때는 뭔가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능력을 키운다.
1: 네.
0: 혹은 뭐 적절한가, 부적절한가. 네.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럼 우리가 AI 리터러시 그러면 AI를 어떻게 활용하냐는 것보다는 좀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할 것인가가 이제 있는 네. 것 같은데. 그쵸?
1: 그러니까 AI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되게 양극단으로 가기가 되게 쉬워요. 이게
0: 맞아요,
1: 완전
0: 맞아요.
1: 극단적으로 의존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AI를 그냥 터부시하는 요 두 쪽으로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지금 많은 학생들부터 해서 저희 애를 포함한 AI 네이티브 세대들은 많이 의존이
0: 되죠. 의존으로 가는
1: 의존으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은 과제하면서 숙제하면서 계속 걔를 써왔으니까 걔가 하는 말을 찰떡같이 알아들을 거예요. 예, 걔를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해서 이거 검증할 수 있는 사고력을 본인이 키워야 되는 거죠.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 논문을 쓰는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논문을 쓸 때 확실히 많이 편해졌어요. 예전에는 구글에서 논문을 검색을 했다고 한다면은 요즘은 많은 연구자들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논문을 검색합니다. 그러면 걔들이 무슨 논문을 가져다 주냐면요. 공짜로 접근할 수 있는 저널의 논문을 가져다 줘요. 사실 어떻게 보면 유료로 볼 수 있는 저널에서도 상당히 좋은 페이퍼들이 있는데 걔네들 잘 안 가져가요.
0: 그렇겠죠. 그건 네. 유료니까.
1: 네. 이제 인문학을 키워드로 삼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에는 내가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아마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인공지능과 소통을 하다 보면은 점점 더 이제 인스턴트적인 지식 소모가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인스턴트적인 지식 소모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릴 거예요, 사람들이. 예. 물론 이게 이제 앞으로 더 빠르게 발전하고 더 많은 지식을 내가 가질 수 있고 그걸로 전혀 할 수 없었던 다른 것들을 한다는 장점은 있겠죠. 아마 앞으로 기업들이 이제 뭐 인재를 뽑을 때도 이제 AI를 아예 못 쓰는 환경에서 무언가를 물어보고 그렇게 검증하는 게 또 많아지겠죠.
0: 아, 앞으로.
1: 네.
0: 지금 AI 네이티브 친구들이 커서 이제 나중에
1: 그렇죠.
0: 취업할 때 그거는 그렇죠. 되게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이겠네요. 네,
1: 아마 뭐 쉽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지금은 이제 많은 채용이 되잖아요. 채용 인원이 많아지는데 앞으로는 채용 인원이 뭐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사실 이거 몰라요.
0: 그렇죠.
1: 예. 뭐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제 인공지능을 쓸 수 있다. 인공지능을 써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능력도 있겠지만은 거기에 더해서 뭐다? 얘가 인공지능이 없는 환경에서 과연 이 사람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더 딥하게, 뎁스 있게 물어보는 자리들을 많이 가지지 않을까. 이제 그 일례가 코딩 테스트 같은 것들을 이제 기업들이 많이 보거든요. 근데 코딩 테스트를 할 때 가장 예전에는 그 기본 환경이 뭐였냐면은 인터넷 다 막아놓고, 인터넷 다 막아놓고 그냥 코딩 시켰어요. 알고리즘 문제 풀게. 한 뭐 3시간 주고 문제 풀어라. 근데 이제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0: 코딩할 때 이거
1: 다 AI를 쓰니까. 그럼 AI를 통해서 코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고. 그럼 이제 기업들이 과연 어떤 인재를 뽑을까? 걔를 어떻게 잘 조합을 해서 어떻게 아키텍처를 짜느냐.
0: 전체 중요한.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것.
1: 그렇죠.
0: 구조를 그럼, 설계하는 것.
1: 그럼 기업에서 뭘 물어보냐? 구두로 물어보는 거죠. 네가 어떤 설계를 할 수 있는지. 네가 어떤 알고리즘을 할 수 있는지를 구두로 로지컬하게 이제 설명을 해라는 거죠. 코드를 잘 짜냐 마냐가 아니라 네가 어떤 로직을 가지고 있냐. 그런 거를 물어보고 그러면 그 로직만 있는 사람이면은 거기에다가 찰 붙이는 건 이제 AI와 같이 하면 되는 거니까.
0: 내가 어떤 로직을 갖고 안 읽고 있느냐.
1: 그렇죠.
0: 어떻게 또 그림을 크게 볼 수 있느냐.
1: 그렇죠.
0: 그런 거군요.
1: 네.
0: 이 얘기 나온 김에 아니 그럼 나 진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 네.
0: 이런 거 많이 질문 받으실 텐데
1: 네.
0: 어떻게 해야 돼요?
1: 요 몇 년 동안 이제 가장 인기 있었던 과 중에 하나가 컴퓨터공학과죠.
0: 네. 그건 네. AI 때문에 그런 거예요?
1: 맞죠. 네. 왜냐면 개발 AI를 개발하는 그러한 직군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기사들이 2000년대 초반에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뭐 석박사를 한 다음에 졸업을 하면은 뭐 저기 그냥 실리콘밸리에서 뭐 연봉 10만 불, 연봉 1억, 연봉 3억 이렇게 데리고 간다. 네, 그런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홍콩 인기 많이 높아졌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그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 쓰는 커뮤니티 있죠. 그 어떤 한 친구가 이런 글을 남겼었어요. 우리 고점에 물렸다고.
0: 아, 네. 주식시장에?
1: 네. 왜냐, 가장 입결이 높을 때 들어갔으니까 뭐 22학번이나 뭐 이렇게 좀 될 것 같아요. 느낌상. 홍콩이 가장 입결이 높을 때 들어갔는데 지금 선배들 보니까 취업을 못한다는 거죠. 왜? 잘 아시겠지만 생성형 AI가 생기면서 가장 먼저 침투한 분야가 가장 먼저 사람을 대체하기 시작한 분야가 바로 코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아직 좀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시시하고 있어요. 고용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잘.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대놓고 나오고 있죠.
0: 맞아요. 뭐 실리콘밸리의 네. 그 아주 수준 높은 개발자들이 채용 직업을 못 갖고 네. 있다.
1: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몇천 명씩 계속 개발자 내보내고 있고요.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도 CEO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올해 소프트웨어 인력은 한 명도 안 뽑겠다. 왜? 네. AI가 다 하니까.
0: 어떻게 해요?
1: 근데
0: 고점에 물려서.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그러한 그 AI 시장에서 인재 영입 전쟁을 보면은 진짜 극과극인 거예요. 양극화가 되게 심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코딩을 하는 사람들은 해고가 많이 됐어요. 근데 반대로 지금 메타라고 하는 그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라는 기업에서 어마어마한 인재 영입을 하고 있죠. 연봉을 우리 마치 그 메이저리그 슈퍼스타 FA로 영입하는 것처럼
0: 모타니 쇼웨이처럼
1: 네. 수천만 불을 부르는 거예요. 연봉을. 네. 수천만 불 연봉을 불러서 너 올 거야? 안 온다고 하면 다시 전화한대요. 두 배.
0: 두 배?
1: 네. 이런 식으로.
0: 그래서 뭔가 슈퍼 개발자를 하나
1: 많이
0: 뽑았죠.
1: 많이 뽑았고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알렉산더 왕이라고
0: 그렇죠.
1: 스케일 AI의 CEO는 아예 그 CEO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사실 그 스케일 AI에 그 인수를 했죠. 사실상. 지분을 49% 가져가면서 그 CEO를 데리고 왔죠. 결국엔 그런 거예요. 이게 대세를 따라서 온 사람들은 아마 휩쓸려가는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뜻이 있었다. 내가 만약에 거기에 대해 뜻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뭐냐? 거기서 아무리 AI가 그걸 차지하더라도 자기는 안 뺏길 거라는 거죠. 역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AI가 뺏어갈 직업이 뭔지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직업을 선택을 했을 때 AI가 오더라도 절대로 안 휩쓸려갈 마지막 1인이 될 각오가 될 전공이 만약에 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다.
0: 너무 어렵다 더.
1: 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는 시키는 것만 잘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요. 시키는 것만
0: 잘해도
1: 됐어요. 왜냐하면 그 하우를 못했거든요. 아무도. 하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우만 잘하면. 그러니까 코딩을 해라고 하면은 코딩만 잘하면 됐어요. 그냥. 근데 이제 그걸 인공지능으로 쌓아놨잖아요. 그럼 이제 하우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할지를 스스로 그걸 찾아갈 수 있는 맛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 이제는 과거에는 수동적인 사람도 회사에서 충분히 일어낼 수 있었지만 좀 더 프로액티브하게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좀 더 두각을 나타내는 그러한 시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0: 자,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 위기이고 누군가에게 기회라면 누군가 그 기회를 만나는 그 누군가는 어떤 역량이 있어야 될까요?
1: T자형 인재라고 이제 AI 시대에는 이제 과거에는 무언가 하나를 딥다이브해서 파는 사람이면은 이제 본인 분야에서 밥벌이를 할 수 있었는데 T자형 인재라는 말은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얘기긴 하지만 이제 전체 다양한 도메인을 넓고 얕게 많이 알아서 융합을 잘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추고 그중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혹은 본인의 전공이 되었던 본인의 업이 되었던 걔는 깊게 파야 된다는 거죠.
0: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그러니까 T자형이다.
1: 네, 네. 그래서 T자형이 되어야지만이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은 AI가 지금 아까 우리 처음에도 막 창의적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AI가 아직 현재 기준으로는 창의적이긴 한데 정말 창의적인 거는 못 따라가요. 걔는 결국에는 사람들이 남겨놓은 다양한 흔적들을 학습을 했단 말이에요. 즉 아예 제로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물론 이제 프롬프트 잘 짜가지고 야 너 진짜 아예 없는 거 만들어봐. 조금에는 뭔가 나오긴 하는데 좀 깊이가 얕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누가 해야 되는 거냐? 사람이 이제 그 T자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알아야지 거기에서 낚싯대 던질 수 있는 거죠. AI한테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T자가 되고 그래서 요즘 보니까 T자도 있고 뭐 파이자도 있고 뭐 되게 말을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많은 학자님들께서 예. 그래서 뭐 파이자형 인재는 뭐 이제 T는 하나로 부족하니까 이제 두 개가 되면서
0: 뭐 육각형 이게, 인재 뭐 이런
1: 네 것도 육각형도 있고 뭐 M자형 인재도 있고 뭐 알파벳을 많이 갖다 붙이고 있는데. 어쨌든 그 본질은 다 그건 것 같아요. 이제 무언가 하나만 잘해서는 살아남기 힘든 시대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거를 우리가 좀 이제 할 수 있는 거를 계속 찾아야 된다라고.
0: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서 그 좀 집중해 볼 거는 결국은 우리가 AI를 얘기하고 있지만 네. 인간다움을 얘기해야 된다는 맞습니다. 게 그게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공대 교수님이신데 네. 인간다움에 속해 있는 가장 어떤 중요한 역량들이 뭘까요? 무엇일까요?
1: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우리 제일 먼저 꼽는 게 창의력이잖아요.
0: 창의력.
1: 네. 창의력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이제 챗GPT랑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뻔한 얘기를 많이 해요. 얘가.
0: 그게 뻔해요. 네. 뻔해 정말.
1: 그래서 얘를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솔직히 말해서 요즘 막 이제 인공지능으로 뭐 챗GPT 돌리면은 뭐 하루 만에 책 쓸 수 있어 이런 얘기들도 많잖아요. 뭐 쓸 수는 있겠죠. 내가 이제 인공지능보다 그걸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개인적인 역량을 안 갖추고 있으면요. 결국에는 이거를 걔를 따라오게 못해요. 되게 진짜 그럴듯하지만 알맹이 없는 그런 컨텐츠가 되는 거죠. 일단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 하나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커뮤니케이션
0: 이제 능력. 소통 능력, 그렇죠. 커뮤니케이션 능력.
1: 네. 커뮤니케이션이 사실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예요.
0: 그 무슨 소린가요? 더 힘들어지는 거는?
1: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앞으로 AI 네이티브가 될수록 더 떨어질 거예요.
0: 사람과 사람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1: 네. 요즘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전화를 잘 못 받는다고. AI가 이제 대화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비위도 잘 맞춰주고, 공감하는 척도 잘해주고, 네. 누군가는 이제 맨날 내가 뭐 했다고 하면 맨날 구박만 받다가 얘는 나한테 되게 좋은 말 해주고. 점점 이제 많이 의존을 할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도 이미 그런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잖아요.
0: 맞아요. 상담도 AI랑 한다고 했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정신과
1: 네.
0: 의사가.
1: 네.
0: 지금 저 병원에 가는 거 다 AI랑 얘기한다고.
1: 네. 네이트판에 뭐가 올라왔냐면은 우리 와이프가 챗GPT랑 바람이 난 것 같아요.
0: 진짜로 그거를
1: 그리 올라왔어요.
0: 의심해서.
1: 그러니까
0: 장난한 거야? 아니 진짜로 말해주세요.
1: 반 농담 반 진심이야.
0: 아, 약간 농반 진반처럼. 네.
1: 왜냐하면 챗GPT랑 뭐 서로 사랑해 뭐 이런 얘기를 주고받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들 반응은 다 뭐였냐? 네가 좀 잘하지 그랬어.
0: 그래도 이제 어쨌든 네. 그 못했으니까 자꾸 여기에
1: 그러니까
0: 의존하는
1: 이제
0: 거기
1: 의존하... 여기 실제로 그런 그 것들이 많고요. 어제도 기사 뜬 거 보면은 그 챗GPT와 대화를 하다가 미국의 한 분이 자살을 했어요. 예. 네. 그 이제 자살을 유도했다라는 걸로 그래요. 지금 또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0: 그러니까 그만큼 이 AI 네이티브가 된 우리 아이들, 지금 현재 아이들은 5년, 10년이 지나면 확실히 다른 인간이 되겠네요.
1: 의존도가
0: 우리와는 좀 문화가 완전 다른
1: 의존도가 엄청 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애가 6살인데 처음 챗GPT한테 뭘 물어본지 아세요?
0: 아이가?
1: 네, 저희 아이가.
0: 음성 모드로 뭘 네. 물어봤어요?
1: 챗GPT한테 뭘 물어봤냐? 너 몇 살이야? 라고 물어봤어요.
0: 다소 한국적이네요, 걔. 네. 야, 너 몇 살이야? 네. 누가 형인지.
1: 그게, 보면요, 저희가 지금 몇 살이니까, 그 동네 놀이터 가면은 처음 보는 친구들 있잖아요.
0: 우리는 몇 살이야부터
1: 처음 물어보시죠. 보는 친구들 만나면은 이게 인간이 그거 같아요. 원초적인 본능?
0: 아, 그럼 네. 걔네들은 이게 진짜 아이로 대하는 거네? 그렇죠. 친구로?
1: 아이가 그런 현상들을 보이는 것만 봐도 앞으로 AI 네이티브들이 접할 세상은 달라질 거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걔네들이 좀 더 듣기 좋은 얘기만 한다. 거기 혹한다. 오프라인 친구들을 만났을 때 아마 PD님도 그렇고 다들 뭐 동창회나 이런 데 친구들 만나면 이게 마냥 즐겁지만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즐겁지만은 좀 신경도 써야 되고 맞아요. 서로 막 좀 이렇게 어떨 때는 약간의 뭐 신경전이 벌어질 수도 있고 뭐 서로 막 이런 약간 인간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들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워가는 거고 공감 능력을 키워나가는 건데 이 사람이 아 내가 이런 얘기했을 때 싫어하더라. 그럼 이제 그거를 깨닫고 내가 이제 그걸 안 하도록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연습이 돼야 되는 거죠.
0: 사회적 기술이 그렇죠. 생기는데 이제 그럴 기회가 없는 거네.
1: 많이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역으로 그런 걸 잘하는 아이들이 이제 더 말을 잘하는 친구들이 혹은 더 공감을 잘하는 친구들이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0: 그 공대 교수님이며 AI를 전공했으나 인문학에 관심 많은 최 교수님은 창의성을 네. 어떻게 좀 정의하십니까?
1: 저는 창의성은 보통은 창의성이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예 제로에서 일을 만드는 없는 거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이런 걸 보통 창의성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0: 그 창조죠 창조. 네.
1: 진짜로 그런 것들이 가능한 인물이라고 한다면은 뭐 저기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뭐 스티브 잡스라든지 뭐 그런 정도의 진짜로 성각자가 아닌 이상에는 쉽진 않을 거고요. 이게 챗GPT가 처음 2022년도에 출시됐을 때요. 저를 비롯해서 아마 인공지능을 연구했던 사람들은 솔직히 처음에 별 생각 없었어요. 아, 왜냐면 GPT라고 하는 그 언어 모델 자체가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저 GPT라고 되게 말 이해 잘하고 뭐 하는 그런 LLM 기본 베이스 모델이 있대. 이건 알고 있었어요. 챗GPT는 뭐예요? 거기다가 채팅이라고는 빨대만 꽂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냥 뭐 또 새로운 뭐 심심이 나왔나 보다. 네.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 아, 그냥 뭐, 근데, 대중이 받아들인 건 달랐잖아요.
0: 그렇죠. 완전 달랐죠.
1: 예. 네. 그게 대중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대중이 지금까지 갈망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뭐 심심이 얘기했죠. 심심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심심이가 되게 말을 잘하고 되게 재밌잖아요. 근데 걔는 뭔가 전문적인 지식으로 갔을 때, 그 당시에는, 이게 좀, 우리가 원하는 깊이는 정보를 안 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원했던 건 그건 거예요.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면서, 컨텍스트를 줬을 때, 문맥을 줬을 때 그걸 이해해서 적당히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요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샘 알트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창의력인 거죠.
0: 뭐 얘기 들을수록 네. 궁금한 게 많아지는데 네. 그래서 근미래에 가장 우리가 딱 직면할 변화는 뭘까요?
1: 제일 먼저 와닿을 건 당연히 일자리겠죠. 그러면서 많은 이제 사회적인 제도가 변화할 것이고 전쟁 같은 데도 활용이 되고 무기에도 들어가고 하면서 또 이제 그런 윤리적인 문제들 그런 것도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AI를 바라보는 개인적인 관점이 개인이 이제 AI를 수용하는 사람이 있고 터보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좀 더 인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AI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양극단의 시선을 나뉘어요.
0: 그렇죠. 유토피아를 만들 것이냐 네. 디스토피아를 만들 그렇죠. 것이냐.
1: 네. 결국에 사람들은 과거부터 그래서 옛날부터 그러한 인공 생명물들이 긍정적인 걸 만드는 것도 많이 그려왔고 부정적인 것도 같이 계속 양가적인 감정을 가져왔어요. 인류는 AI에 대해서. 이게 좋다 안 좋다 좋다 안 좋다. 그럼 이제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결국엔 그 중간 어딜 거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최대한 유토피아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리고 SF를 많이 봐야, SF에서 그 답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 옛날 KBS에서 만화 영화 중에서 그 2020 원더키드라고 아시죠? 배경 자체 되게 암울해요. 완전히 인공지능 기계인간이 전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거기에 메인 빌런이 AI예요.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놀라운 생각이죠. 근데 걔가 왜 빌런이 됐냐? 그걸 만든 박사가 AI를 프로그래밍하면서 하나를 빠뜨렸어요.
0: 뭘 빠뜨렸을까요?
1: 양심이요.
0: 양심?
1: 네. 양심을 빠뜨리고 AI를 만들었던 그냥 양심이 없으니까 그냥 인류를 공격한 거죠.
0: 양심 없는 놈이 된 거구나.
1: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80년대, 90년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있는, 네. 예, 그런 아이디어죠. 그러니까 이미 좀 되게 추상적인 얘기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제일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작년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제프리 인턴 교수잖아요. 그 사람이 1980년대부터 딥러닝을 만들었던 분이에요, 이론을. 예, 그러면서 진짜 그 딥러닝 연구하는 사람 전 세계 10명도 안 되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신경망이라는 것 자체를. 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혼자서 꿋꿋이 해가지고 진짜 역사를 자꾸 끌어올려가지고 2012년도에 딥러닝 빵 터뜨리고 결국에는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노벨 물리학상 받으러 와서 무슨 얘기했어요? 지구를 뭐 멸망시킬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분이 요새도 계속 그 얘기해요. 인공지능이 지구를 멸망시키는 확률이 10에서 20% 된다. 네. 약간 좀 오펜하이머랑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책에서도 언급한 건데 오펜하이머가 원폭을 만들고 그렇게 후회를 하면서 수소폭탄 만드는 걸 반대를 했잖아요. 제프리 인턴이 딥러닝을 만들고 그게 퍼지는 걸 지금 막으려고 하고 있죠. 인공지능에 넣어야 될 거 아까 그 2020 원더키드에서 양심이었잖아요. 제프리 인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0: 뭐라고 했어요?
1: 모성.
0: 모성애를 넣어야 된다?
1: 네. 결국 인류를 지켜달라 이거죠.
0: 네. 엄마의 마음으로.
1: 그렇죠. 네. 결국에는 우리를 초월하는 존재가 될 텐데 이미 IQ가 140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초월하는 존재가 될 텐데 우리 이렇게 보듬어 달라.
0: 아니 근데 모성애를 어떻게 넣습니까?
1: 그게 제일 이슈죠.
0: 그게 궁금하네.
1: 흐름은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아마 지금 와서 AI 기술을 막을 수도 없고요. AI가 들어가는 걸 막을 수도 없어요.
0: 그렇지. 무기에 들어가는 걸 막을 수도 없지.
1: 왜냐면 AI를 무기에 넣는 당위성도 좀 충분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규제책을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성이라는 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양심이라는 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방안이 과연 무엇일까를 계속 고민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해외서적 위주로 많이 찾아봤어요. 그분들의 결론이 뭐냐면요. 첫 번째, 정부는 규제를 해야 된다. 법을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 기업들은 좀 더 신경 써서 개발을 해야 된다. 사람이 반드시 들어가 있도록 의사결정 과정에 들어가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자 이런 게 또 한 축이 있고 또 하나는 뭐 정렬이라고 하는 얼라인먼트라는 기술적 개발을 좀 잘해보자 이런 또 축이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뭐냐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좀 더 그런 목소리를 내서 사회적으로 너무 그런 나가는 걸 막아보자. 이 둘은 어떠세요? 이 세 가지 방안?
0: 약간 무책임한 것 같기도 하고
1: 좋은 말이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막을 방법 없다. 네. 그런 비슷한 거죠. 우리가 핵무기 개발할 때,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계속해서 개발하면 제가 누가 터뜨리냐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그 막아가면서 막 수백 개 만들고 그랬잖아요. 우리 동시에 딱 멈추자. 실제로 그런 거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AI 개발 좀 멈추자.
0: 멈추자. 그렇죠. 한 1년 전인가?
1: 네. 딱 멈추자.
0: 멈추자 그랬죠.
1: 근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 그렇게 투입이 됐는데 절대로 못 멈추죠, 지금. 예. 네. 그 멈추는 순간 지금 당장 저기 미국 주식 폭락하고 전 세계 대공황이 올 텐데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까지 인류는 단 한 번도요 기술 발전을 인류의 의지로 멈춰본 적이 없어요. 다 뭐냐? 저 그런 말 있잖아. 이게 된장인지 뭔지 예, 사람 꼭 찍어 먹어봐야. 그래서 책에 그런 내용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이슈만 제기하고 끝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무슨 일이 벌어지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크지 않길 바랄 뿐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항상 인류는 또 답을 찾아왔잖아요. 인터스텔라에 나왔던 대사처럼 거기에서 또 무언가 이제 규제책을 마련하든 무언가가 나오겠죠. 네. 어떤 분들은 좀 이런 얘기도 해서 SF 소설 같은 거 SF 영화 이제 제발 좀 무섭게 만들지 말자. 왜? 인공지능이 다 보고 배운다고. 네. 아 실제로
0: 얘네들한테 좋은 것만 보여주자. 네. 마지막으로 우리 독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구독자들에게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1: 네 아마 이제 뭐 책을 뭐 구매하셨거나 혹은 이제 세바시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좀 더 AI를 좋아하시거나 AI에 좀 더 능숙하신 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은 걱정도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엔 우리가 무언가를 고민한다고 해서 개인이 뭔가를 고민한다고 해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흘러가는 흐름에서 내가 버틸려면은 혹은 내가 거기서 헤쳐나가려면은 이 변화하는 흐름은 좀 빠르게 캐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그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0: 맞습니다. 특히 뭐 우리가 AI라는 것이 나타나서 우리 삶의 막 중심부를 차지하는 빠르게 이런 세상이 왔잖아요. 뭐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더 그러면 사람은 뭐지? 나는 뭐지? 이런 퀘스천, 질문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예전보다도. 여러분들도 뭐 AI를 배우고 AI를 활용하는 그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뭐 이 기회에 나다움은 뭔지, 사람다움은 뭔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이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I 인문학의 길을 묻다. 예, 저자 최재원 교수님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눴습니다. 좋은 이야기 나눠줘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2: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3: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 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4: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1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1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5: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6: 왜 동기가 없어? 동기 있지. 열심히 일하면 돈 버는데 그게 외적 동기예요. 돈 아니면 벌 아니면 상 보상 자유적인 삶입니까? 동기가 외부에서만 주어지면 나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래라고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자기가 결정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 사회의 청장년들이 다음 세대를 기르고 싶을까요?
0: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45의 구범준 PD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세바시에서 했다 하면 100만 조회수를 넘기시는 분입니다. 진아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7: 네, 안녕하세요. 지금 미국에서 25년째 정신과 그리고 소아정신과 더블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고 존스홉킨스 메디컬 스쿨의 소아정신과 교수로 16년 동안 지내다가 올해 드디어 be free.
0: 쉽게 말하면 존스홉킨스를 때려쳤다.
7: Right. 제가 미국 간 지 이제 25년이 됐거든요. 정신과 의사로서 한국 사회와 미국 사회를 이렇게 함께 보게 되면은 다양성의 존중에 부족. 특히 다른 사회랑 비교했을 때 우리가 단일 민족이고 사람들이 다 기대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기서 좀 벗어나는 거를 좀 싫어하는. PD님은 우리가 다양성이라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해하세요?
0: 그러니까 다양성이 조금 우리 결여되어 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세상이 정해놓은 답이 있다. 공부 좀 잘하면 다 의사 되고.
7: 어가. Yes, 맞아요.
0: 그죠? 그림 잘 그리면 다 미대 보내려고 그러고. 뭐 그런 걸 조금 이르게 결정하는 것 때문에 다양성이 결핍되어 있지 않나 이런
7: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한국 분들은 거의 동의하시잖아요.
0: 그렇죠. 거의.
7: 그런 비유에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뇌과학 그리고 유전학적 개념을 조금 더 넣어볼게요.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약간의 그 존스홉킨스 메디컬 스쿨에 제가 레지던트하고 소아정신과 전임의한테 가르쳐준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0: 약간 고급 지식이네.
7: 이해하기 쉽게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의 다름이 어디서 오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유전을 좀 이해해야 돼요. 우리 유전이라고 하면 유전자, 그다음에 염색체, 엄마 아빠에게 오는 염색체 유전자가 생각나죠. 그 우리 염색체가 23개 있잖아. 세 쌍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안에 DNA 생각나시죠? 그 염색체를 쫙 풀면 그 고리고를 다 풀면 이게 쭉 긴 사다리 꼬인 모양이
0: 맞아요.
7: 되거든요.
0: 우리 이미지가 생각이
7: right,
0: 나요.
7: DNA double helix라고 그러죠. 거기에 뭐 사다리니까 이게 다리가 있잖아요. 그게 다 글자예요.
0: 그렇죠.
7: 아시죠? 염기쌍. 염기. Yeah. ACTG, right? 그 글자가 우리의 블루프린트를 담고 있어요.
0: 우리의 설계도.
7: 그렇죠. 설계도. 그 글자가 몇 개 정도인지 아세요?
1: 수십억.
7: 정확해요. 30억.
0: 30억.
7: 30억 쌍. 엄청 많죠? 왜냐면 다 정해야 되잖아. 머리카락 색깔, 키, 뭐 다 정해야 되잖아. 그럼 30억 개가 있어요. 그 글자가. 근데 피디님과 저와 30억 개가 똑같이 이제 비슷하게 있는데 같진 않을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다르게.
7: 다 상당히 다르겠죠.
0: 하고.
7: 그게 같은 사람 있을까요?
0: 없을 것 같아요. 아예 없을 것 같아요.
7: 아예
0: 쌍둥이도 다르지 않나요?
7: 일만성 쌍둥이는 기본적으로는 같아요.
0: 같아.
7: 근데 환경적 요인과 합해서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죠. 그럼 일란성 쌍둥이 아닌 다음에 없어요. 이걸 똑같은 걸 복제인간이라고 합니다. 클론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그냥 무조건 다른데 어느 정도 다른지를 생각해보면 그 30억 개 중에 우리가 각자 가진 변이가 있어요. 머리카락 색깔, 키 크기, 눈 색깔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를 수 있는 그런 포인트, 그걸 변이라고 해요. Variants. 변이라고. 그게 400만에서 500만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400만의 조합이 나를 만드는 거고 어떤 450만 조합이 피디를 만드는 거예요.
0: 그게 뭐 적은 것 같지만 엄청나게 많은
7: 숫자 엄청나게 많은 또 경우의 수 생각해봐요.
0: 네, 그러니까.
7: 그러니까 이걸 제가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우주에 요런 사람 확률적으로 불가능.
0: 그렇지. 나는 유일무이한 존재네.
7: 유일무이. 여기서 소름 좀 끼쳐야 돼요. 세상에 이렇게 이런 사람 없다는 정도가 아니고 온 우주에 이런 사람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확률상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내가 남편을 보거나 와이프를 보거나 자식을 봤어요. 자식도 내가 주고 저쪽 사람이 줬지만 또 똑같은 게 450개, 400만 개, 500만 개 다른 사람.
0: 다른?
7: 그러면 이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하고자 하는 것과 내가 나의 생각과 행동과 하고자 하는 것이 일치할 확률과 다를 확률에서 다를 확률이 오히려 크다고 생각하면
0: 그쵸.
7: 맞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일치할 확률이 크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보면 이제 유전학적인 다양성 이해의 이제 결여를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고 나면 이제 아내분이시잖아요. 자녀 있으시잖아요. 얼마나 얘가 유일한 존재이고 나랑 얼마나 많은 파트에서 다를 수 있는지 감이 와요. 비슷하다가 디폴트가 아니고 다르다가 디폴트인 거예요. 그러면 봐요.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자율성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0: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다른 존재, 우주의 유일무이한 존재인데 우리가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 뭔가 강제하고, 그죠? 압박하고, 뭐 하고 싶으면 못하게 하고.
7: Right.
0: 그러니까 자율성은 낮아지겠네요.
7: 그렇죠. 지금 되게 중요한 단어 말씀하셨어요. 강제, 압박 부분이 우리 인간을 무기력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강제 압박이 많은 사회나 개인에서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기력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 수 있겠어요.
0: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 무기력에 관한 이야기의 전제가 나는 우주의 하나뿐인 매우 소중한 존재다. 라는 것에부터 시작하니까 너무 이 이야기가 궁금해지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7: 좋습니다. 네.
0: 자, 그러면 무기력하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좀 비슷한 것들 많이 떠올리는데 뭐 게으름도 right. 있고 뭐 번아웃도 있고 무기력 다 비슷해 보이는데 이게 다 서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7: 제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번아웃이에요. 좀 여러분들도 감이 올 텐데 말 자체가 번아웃은 초과했다 다탄 이런 느낌이거든요. Burned out. 공식적으로는 업무나 일, 만성적인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있었을 때 그냥 소진되는 다 탔어.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꼭 일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육아에서 엄마가 다 탈 수 있잖아. 그런 것처럼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됐고 보통 이게 심각한 만성적인 스트레스에서 와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회의가 생겨.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업무 효율이 쫙쫙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하던 일도 잘 못하고. 그리고 이게 그 일에 관련됐기 때문에 예를 들면 육아 아니면 일, 직장 그거에 있어서 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더 하기 싫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월요일 아침 됐을 때 속이 쓰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상사 이메일이 왔다 싶으면 가슴이 두근거려.
0: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고.
7: Right.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고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리고 회의가 생겨. 이거 내가 계속 뭐하러 하냐. 그리고 업무 능력 떨어지고. 그런 컴포넌트가 있었을 때 그거를 번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이제 육아 안 하고 이제 나가서 같이 뭐 스파를 간다. 아니면 직장에 안 가고 휴가를 막 2주 정도 한다. 1주 한다. 그때 막 확 회복돼요.
0: 에너지가 높아져.
7: 확 회복되면서 막 수영 막 하고 막 여행 다니고 할 수 있어요.
0: 그러니까 이게 무기력하고 다른 거군요.
7: 다르죠.
0: 그런 점에서.
7: Yes. 맞아요. 그래서 번아웃은 좀 이해하기 쉬운 거는 일에 지친 거 완전히. 근데 한국에는 이것도 기본으로 많이 깔려 있어요. 아이들한테서는 학업이 너무 지친 거. 어른들한테서는 일이 너무 길고 직장 일이 길고 막 오버타임 같은 거 많고.

0: 게으르게?
1: 저도 그래요. 왜냐면 청소가 안 돼 있잖아요. 저희 시어머님은 정말 제가 게으르다고 믿으시거든요. 제 뭐 책을 쓰는 거나 이렇게 하는 일을 보면 게으르다고 하기에는 그렇지. 꼭 게으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성인 ADHD가 게으르게 보이는 거는 관심 없는 일에는 뇌과학적으로 도파민이 잘 안 생겨요. 안 생겨서 동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도파민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거든요. 실제로 도파민이 없으면 사람 못 움직여요. 이렇게 못 움직여요. 그래서 그 ADHD는 뇌과학적으로 자기가 흥미 없는 일은 도파민이 안 나오기 때문에 되게 자의적이라고 하기에는 PD님도 이만큼 안 나오면 안 움직여진다 이거죠.
0: 그렇죠. 그래서, 그건 게으름이 아닌 거죠.
1: 예, 그래. 그건 바깥으로는 굉장히 게으른처럼 보이나 실제 뇌과학적 차이를 이해하면 게으른 게 아닌 거죠. 너무 어려워요, 진짜. 무기력은 오늘 조금 더 얘기할 건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뭔가를 하려고 하는 동기, 의욕. 이 진짜 많이 떨어져 있거나 없는 상태. 사실 이게 조금 더 위험한 상태예요. 사람이 조그만해 이렇게 났을 때 3살, 4살, 5살 때 아무것도 안 할래 하면서 가만히 있는 애기
0: 없죠.
1: 상상이 안 되죠?
0: 상상이 안 돼.
1: 인간은 나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이런 상태는 정상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고 싶은 뭐 의도나 의욕이나 동기가 없다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 한 개 주의하셔야 될 게 우울증. 우울 증상에 무기력 있어요. 그러니까 보기엔 똑같아. 의지가 없어.
0: 네.
1: 그리고 동기가 없어요. 그러나 또 똑같아요. 뇌과학적인 차이에서 세로토닌이 부족하다거나 또 도파민도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나타나는 게 우울 증상 또는 우울 장애. 그러면은 그때는 그냥 무기력만 나타나지 않고 우울감이나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되게 옛날에 요리를 좋아했는데 요리를 싫어한다거나 농구를 좋아했는데 이제 그게 싫다거나 이런 무쾌락감이 있다거나 더 심한 게 되게 부정적인 생각. 뭐 나는 필요 없다. 무가치감. 그럼 나는 나쁜 사람이다. 죄책감. 이게 좀 다르죠. 이런 게 있어요. 굉장히 맞아요. 부정적인 생각. 그래서 더 가면 난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이다. 난 세상에서 없어진 게 낫다. 이런 사고까지 가는 게 우울증이고 우울증은 또 여기에 수면장애나 식욕 장애, 식습 장애 같은 게 같이 올 수 있어요. 밥맛이 떨어진다거나 올라간다거나 잠이 안 온다거나 너무 많이 온다거나 이런 게 좀 복합적으로 있으면 이 우울 증상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유전 영향과 환경 영향이 합쳐져서 일어나잖아요. 우울증 같은 경우는 뭐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한 50% 유전 영향, 한 50% 환경 영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은 상당히 환경 영향이 꽤 그래도 큰 그요. 근데 내 환경이 굉장히 무기력을 일으키는 환경이야. 그러면 내가 약간 이렇게 몇 개 소질이 조금 있었는데 이게 확 우울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하실 점은 자기가 이렇게 우울증이 더 많다. 우울감, 쾌락이 없고 뭐 이런 아까 말씀드린 부정적인 생각. 그러면은 전문가한테 가셔야 돼요. 이건 혼자 극복하는 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전문가에 가시고 그 정도 아니다. 뭐 조금 재밌어 하는 것도 있고 뭐 죄책감이나 무가치감이나 막 이런 게 되게 심하거나 아니면 내가 없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경우가 아닌 그 무기력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해볼 거예요.
0: 그렇습니다. 점점 흥미로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왜 우리는 무기력해지는 겁니까? 그 원인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1: 아까 우리가 무기력을 정의했잖아요.
0: 맞아요.
1: 진짜 간단하게 말하면 동기상실이에요. 근데 우리 사회에 동기 어때요? 우리 사회의 동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사회의 막 흔한 동기를 생각해보세요. 아이들은 성적 좋은 거, 좋은 학교 가는 거죠. 어른들은 돈 많이 버는 거, 승진하는 거, 큰 집 사는 거. 아까 인간이 태어나면 움직이려고 하고 우리 인간은 자율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강한 동기가 있어요. 근데 자 생각해보세요. 성적 좋아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좋은 집 사야 되는 게 되게 자율적인 동기 같으세요?
0: 그쵸. 아니죠.
1: 왜 동기가 없어? 젊은이들 동기 있지. 열심히 일하면 돈 버는데. 왜 어린애들 동기가 없어?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학교 가는데. 그게 외적 동기예요.
0: 외적 동기.
1: 외적 동기가 뭐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상, 벌. 돈. 아니면 벌. 아니면
0: 보상.
1: 상. 보상. 그걸로 내 동기가 거의 99% 그걸 95% 그걸로 돌아가. 자유적인 삶입니까?
0: 아니죠.
1: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동기가 외부에서만 주어지면 만약에 나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래라고 내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동기로만 있는 삶은 결국은 자기가 결정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젊은이들 돈 벌고 싶은 동기가 있는데 왜 무기력해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0: 사실은 뭐가 없는 거냐면 내적 동기가 없는 거예요.
1: 그렇죠. 돈 벌고 싶다는 게 내 동기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아닐 경우가 많다는
0: 그렇죠.
1: 거죠.
0: 그렇죠. 그게 우리 사회에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외적 동기로 사람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몰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가면 내적 동기가 없을 수밖에 없고 내적 동기가 없으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론이 자기결정성 이론이에요. Self-determination theory. 이게 한 1970년대쯤부터 하기 시작해서 80년대 이때 이제 80년대부터 그 이후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1: 그럼 그 전에는
0: 그 전에는 행동 이론.
1: 행동 이론.
0: Behavior theory. 모이 주면 새가 일로 가.
1: 처벌.
0: 절로 가면 전기 맞아.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걸로 사람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 자기 맘대로 만들 수 있다고.
1: 아, 오케이. 오케이.
0: 그 길을 갈 수 있게. 아이를 나한테 줘봐. 내가 뭐든지 만들어줄게.
1: 그건 마치 동물 실험 같은.
0: 근데 우리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를 어떤 환경에 넣으면 내가 걔를 의사를 만들 수 있다거나. 내가 어떤 환경에 넣으면 얘를 뭐 유학을 보낼 수
1: 근데
0: 있다거나.
1: 그러네. 우린 그러고 있네. 그게 행동주의 이론에 입각한 우리 행동이었군요.
0: Yeah. Desi and Ryan. 이분들이 생각한 게, 아, 인간이 그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고 하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면서 이제 나온 게, 인간이, 이제 잘 살기 위해서는 자기 결정성이 있어야 되고, 자기 결정성이 있었을 때 내적 동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뭐가 우리의 자율성을 일으키는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1: 내적 동기를 일으키는 방법이 있군요.
0: 예, 예. 이거를 충족해주면 내적 동기가 저절로 일어나요.
1: 그래서 이게 곧 무기력을 대처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0: Exactly. 거. 무기력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지 않는 힘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자율성입니다.
1: 그쵸,
0: 자기 결정성 이론에 이미 딱 나오잖아요. Self-determination theory. 자율성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이 유능감입니다.
1: 유능감.
0: Competence. 그 다음이 관계성.
1: 관계.
0: Yeah, relatedness. 관계성. 자, 이거 우리 사회를 생각해 볼게요.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장년들이 얼마나 자율성이 있는가. 자율성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내 행동과 선택을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다는 그리고 어느 정도 내 삶을 조율할 수 있다는 이게 없다고 생각하면 동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능감이에요. 이거는 내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 어느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좀 못하더라도 배우면 할 수 있다.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세 번이 관계성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데 관계성이 뭐냐면 내가 소속되고 내가 사랑받고 있고 누군가 나를 위해주고 있고 생각해주고 있고 인정해주고 있고 나의 가치를 알아주고 있다.
1: 알아주고 있고.
0: 그죠? 그게 없어.
1: 없어.
0: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난 소속된 데도 없고 아무도 내가 뭐 어디 가서 없어져도 모르고 인정해주지도 않고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 저 뭐 하고 싶습니까?
1: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0: Right?
1: 그러네. 이 세 가지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네.
0: 내가 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가 않아. 아무리 돈 준다 캐도.
1: 맞아.
0: 아무리 상 준다 캐도. 그러니까 이게 없이 외부에서만 하는 거는 한계가 어느 정도 와서 무기력하게 아무리 그게 계속 있어도 더 해도 돈 준다 해도 안 하게 되는. 왜 애들 그러잖아요. 선생님이 좋아서 공부한다.
1: 동기.
0: 진짜 중요한 동기예요. 이 선생님이 막 얘를 인정해주고.
1: 그렇지, 그런.
0: 너는 할 수, 너는, 능력이 안에 있는 애야. 이렇게 말해줄 때.
1: 증명하고 싶지.
0: 팍 올라오잖아. 이게 하고 싶은.
1: 맞아요.
0: 그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사회를 보면 요 세 가지가.
1: 없군요. 그럼 무기력에서 벗어나려면,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회복합니까? 네.
0: 제가 투 스텝으로 또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1: 투
0: 스텝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거. 한국에 또 좀 부족한 개념인데요. 어떤 일이든지 you have a choice. 선택이 있다. 대부분 선택이 없다고 생각해요. 선택이 맞아요. 있어요. 진짜 없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있어요. 직장 가는 거. 없을 것 같죠.
1: 오늘 내가 출근 안 할 선택을 할 수 있느냐.
0: 그렇죠.
1: 하지만 할 수 있죠.
0: 그렇죠. Right.
1: 결과가 되게 파장이 커서
0: 그렇죠.
1: 그런 건가?
0: 그렇죠. Right. So,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선택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1: 생각하는 거예요.
0: 그러면 봐봐요. 사람이 움직일 때 아까 자율성이 중요하다고 했죠.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그 생각. 있다는 걸 아는 거. 근데 이 세상이 내가 선택할 게 없다고 생각해.
1: 우리 삶의 모든 경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사실은.
0: 근데 이게 세뇌가 돼가지고
1: 없다고 생각.
0: 공부 안 하면 안 된다. 이 학교 안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안 하는 초이스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근데 초이스가 맞아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초이스 하면 돼요. 일단 내가 스스로 I have a choice라고 얘기해줘요. 나는 선택이 있다.
1: 나는 선택할 길이 있다.
0: 그렇죠. 선택지가 있다. 뭐 이렇게. 그래놓고 안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디폴트로 no로 놔봐요. 오늘 직장 안 온다. 오늘 닥터 지, 여, 안 온다.
1: 안 온다.
0: 오늘.
1: 녹화로 안 온다.
0: 오늘. 피곤하다. 안 온다.
1: 안 온다.
0: 자, 노를 일단 놔요. 그러면은, 예스로 뒤집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다 노를 하고, 그때 예스를 뒤집을 때, 요게 중요해요. 내가 왜 뒤집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 그 이유를 생각해
0: 보세요. 한번 생각해 봐. 여기 오셨잖아요. 만약에 오기 싫었어. 근데 왔어. 그 온 이유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관계성 때문일 수 있죠.
1: 그렇죠.
0: 나 피디님 보고 싶었어. 얘기할, 대화 나누고 싶었어. 그거 좋아요. 그건 내적 동기. 그 다음에 이게 나의 목적에 도움을 줘. 그것도 의미예요. 그 의미예요.
1: 그렇죠, 그렇죠.
0: 의미. 그러면 오는 거예요?
1: 그러면 노를 예스로 뒤집는
0: 거지. 그렇죠. 뒤집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진짜 그런 거 한 개도 없다. 나 이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럴 수도 있어. 그럴 때도 돈을 벌어야 돼서 억지로 간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경제적 독립으로 더 풍요로운 삶을 산다. 그거는 내가 좀 또 다시 내적 동기로 만드는 거예요. 내 자의로, 나의 이유로.
1: 그러네.
0: 남의 이유가 아니고 나의 이유로 예스를 하세요. 그러면은 스텝 2 중요해요.
1: 따단.
0: 내가 정했어. 너를 뒤집었어. 나의 이유로. 그때는 나 가야 한다고 말 안 하고 나는 가기로 선택한다.
1: 아.
0: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내가 내 삶을 선택한다는 그 자율성의 감각을 확 올려줘요.
1: 그렇구나. 네. 내 내적 동기화 되는 거군요.
0: 네. 내가 고려해서 내 가치와 내 목적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고려해서 내가 이걸 자의로 선택했다.
1: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출근해야 되잖아. 이렇게 가는 거랑 그래 가지 말자. 근데
0: 근데?
1: 나는 목적이 있고 난 그 우리 동료들을 만나야 되고 해서 가야겠다 라고 선택하는 것.
0: 근데 어떤 한계가 도저히 안 뒤집어져요.
1: 그럼 어떻게
0: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러면 그건 노인 거예요.
1: 그건 노구나.
0: 그걸 노를 해야 되는데 그 노하기가 두려워요.
1: 두려움 때문에.
0: 왜냐면 안 가본 길이잖아요. 근데 에리히 프롬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유는 두려움과 함께 온다. 우리가 좀 뭐 선택할 때 두렵잖아요.
1: 맞아요.
0: 그 말은 자율성을 행사하고
1: 하고 있다는
0: 있다.
1: 거예요. 만약 당신이 지금 두렵다면 당신은 이제 자유를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유능감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0: 우리 사회에는 기대치가 높아요. 일단 아이가 이 정도 한다 하면 그거보다 높게 잡아. 또 누군가 내가 이 정도 하면 그거보다 높게 잡아. 그러니까 항상 부족해요. 80점 맞아오면 왜 두 개 틀렸냐. Right? 애가 60점 맞아오면 80점을 해야지.
1: 우리 그 있잖아. 100점 맞았다 그러면 야 니네 반에서 100점 몇 명이야.
0: 스탠다드가 높고 계속 올려. 너무 많이. 완벽주의가 좀 심한 거예요. 할 거 다 해야 되고 한 개도 빠지면 안 되고 갈 때 다 가야 되고 남 하는 거 다 해야 되고 남 할 때 해야 되고 그거를 팽배해 있는 사회 살아봐요. 우리 학교 학생들 잡아놓고 나 공부 너 잘하고 있니? 너 잘하고 있다는 느낌 들어? 하면 아, 난 참 잘하고 있어 하는 애가 몇 명이나 되겠어. 유능감이란 게 잘한다고 올라가지 않아요. 유능감은 언제 드냐면 내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내가 조금씩 배우면서 성장하고 있다.
1: 그럴 때 드는 거예요.
0: 그럴 때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표를 어떻게 정해야 돼요?
1: 약간 낮게.
0: 달성할 수 있게. 달성할 수 있게.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연구로도 많이 나와 있는 게 달성할 수 있었을 때 동기가 계속 더 올라가는 거야. 특히 또 달성하면 또 올라가. 그거 여기다가 계속 얘기하면 돼. 이게 너 목표야? 이게 너 목표야? 한 6개월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6개월 동안 목표를 못 달성한 사람.
1: 아하.
0: 그러면 6개월 동안 애한테 니는 컴피턴스가 없는 애야. 니는 유능감이 없구나. 없는 애야. 없는 애야를 6개월 동안 얘기해 주는 거야. 그렇게 커가지고 갑자기 유능감 잘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달성할 만한 걸 해줘. 그럼 애가 달성하잖아요. 유능감 해냈다. 해냈다는 거. 해냈다. I did it. Like, 해냈다. 그러면은 점점 불타. 더 하고 싶고 불타요. 그게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그래서 뭐 살 15kg 빼기.
1: 어른들도 이제 막 15kg 빼야 야 다이어트 좀 했구나 이러는데 사실은 뭐 몇 그램 빼도
0: 그러니까 나는 뭐 1kg를 뭐 3kg 빼거나 아니면 500g 얼마 빼겠다거나 이렇게 아니면 운동을 내가 뭐 15분 하겠다거나 그러면은 아이고 그러면 발전 없지 않아요 그러는데 아까 연구에서 말했듯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더 꾸준히 발전할
1: 그게
0: 수
1: 오히려
0: 있다.
1: 더 발전 네. 가능성이 커진다.
0: 그래서 유능감의 답변은, 유능감 회복의 답변은 김밥 요법입니다. 김밥 이렇게 있잖아요. 길잖아요. 어려워 먹기가. 그러면 잘라야 돼.
1: 그렇죠. 김밥은 잘라야죠.
0: 잘라야죠. 잘라서 먹어야지. 한
1: 그래서
0: 입.
1: 김밥
0: 한
1: 요법.
0: 입 크기. 그게 나한테 유능감을 주는 방법이에요. 스스로한테도 쪼매는 거 했을 때 야 그래도 니 이 정도 하면 열심히 했다.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 보자. 작은 걸 성취했을 때 그때 알아봐 줘야 돼요. 그다음에 한국에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실패를 너무 힘들어해요. 우리가 실수를 안 하고 굉장히 comfortable 하고 실수를 안 하고 내가 거의 100점 맞는 존을
1: comfort zone.
0: Yes, 안전지대. 그 바깥은 어떨 것 같아요?
1: 위험한.
0: 불편. 불편하고 내가 나가면 불편. 이제 그 거기서 나가면 불편하고 내가 실수를 해. 근데 사실은 comfort zone 바깥선이 growth zone이에요.
1: 성장하는 지대.
0: 그러면은 봐봐요. 내가 실패를 했어? 그러면 여러분 어디 있는 겁니까? PD님 뭘 했는데 실패를 했어?
1: comfort zone 바깥에 있는 거지.
0: 그렇지. 그러면은 그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1: 성장하는 거니까 자랑스러운 거지.
0: 그 용기가 있었던 거야.
1: 그 좀 개인의 범주에서 이야기를 지금까지 나눴는데 이런 가정, 개인과 가정을 넘어서 우리 사회, 그 세 가지가 부족한 사회라고 한다면 좀 그걸 좀 바꾸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0: 예, 우리가 이제 처음 얘기했던 걸로 루프 돌아가게 되는데요. First step, 진짜 첫 번째 step, 이 다양성의 이해예요. 우리 앞에 말한 그 유전을 이해하시면서 그 400개, 400만 개, 500만 개의 그 variance, 우주에서 유일한 나, 너, 우리 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 사람의 갈 길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존중보다 좀 평가, 거기 안 맞으면 또 비난, 비하. 그런 삶에서 이 기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동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양성을 이해하면서 저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개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나를 존중하는 거. 나를 존중하는 것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개념이 내가 존중받지 않는 자리에 나를 계속 갖다 두지 않는 거.
1: 그것도 또 중요한 것 같네. 그거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 좀 멀리하는
0: 그렇죠.
1: 그런
0: 거리
1: 뜻인가요?
0: 두기도 하고 아까 yes, no로 바꿀 때
1: no를 해라.
0: 그렇죠. 왜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존중해야 되는 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나 존중 안 받는 데다 갖다 놔. 얼마나 나를 존중 안 하는 거예요. 네? 내가 남도 당연히 존중해. 나는 더 존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딘가 거기 가면 내가 막 엄청 비난 비하 막 그런 대우를 받을 게 뻔한데 이제 할 수 없이 어떻게 갔을 수는 있지만 내가 그게 반복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서 내가 더 이상 그 자리에 가지 않거나 내가 거기 계속 간다는 거는 그 상황 그대로 놔두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 걸 수 있다.
1: 네. 그때는 과감히 노를
0: 선택해 기를 저는 권합니다. 예.
1: 그렇죠. 뭐 여러 가지
0: 상황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1: 현실적으로 노가 어려울 수도 있으나 한번 우리가 이것을 꼭 생각해 봐야
0: 그렇죠.
1: 된다는.
0: 그렇죠. 이 자리에 정말 이게 노라는 게 없는가. 근데 다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1: 그러니까.
0: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예수를 뒤집는 이유는 뭐지? 그 이유가 정말 이만큼 가치 있나?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에 둘 만큼 가치 있나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1: 그러니까 우리도 사회적으로 뭐 정책 위반자나 뭐 위정자들이 생각하게 야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분 태도도 있잖아요. 근데 다 사실은 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지.
0: 있는 거죠. 보통은 우선순위, 특히 정책 위반에서는 한정된 리소스, 한정된 자원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할 수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할 수는 있는데 딴 거에서 떼워야 될 기회비용이 안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만약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뭐 예산이 없다,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대고 있나? 개인과 되게 비슷한 개념이에요.
1: 그러네요.
0: 이게 노에서 예스를 올릴 때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계속 노래. 그럼 얘는 왜 노고 얘는 예스냐의 그 기준이 우리의 가치와 우선순위인 거죠. 우리 사회. 근데 저는 정말 strongly, 굉장히 강하게 우리 사회의 우선순위는 정신건강 증진이 돼야 된다. 왜냐면 이렇게 무기력한, 자 봐봐요. 이렇게 무기력해. 이제 무기력한 이유는 알았잖아요. 자율성도 없고 유능감도 뭉개고 관계성도 별로 안 돼. 그 사회의 청장년들이 다음 세대를 기르고 싶을까요?
1: 그러니까 지금 그게 현상화되고 있으니까.
0: 지금 현상화되고 있잖아. 내가 무기력한데 애를 어떻게 낳냐 말이지. 근데 우리 이러다가 진짜 낭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되찾고 회복해서 기력을 찾아야 된다. 동기를 찾아야 된다. 나는 그게 엄청난 우선순위라고 생각하고 전 국민적으로 이거가 우리 우선순위다. 정신 건강 증진, 우리 서로 행복한 사회, 동기가 있는 사회, 자율성이 있는 사회, 관계성이 풍부한 사회, 서로 서로 나는 이거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될 때다. 그런 캠페인으로 제가 하고 있는 게 내면도 건강한 사회가 되기까지 Rise Together. 다 같이 변해보자.
1: 그렇죠. Rise Together.
0: Yeah, Rise Together. 우리 다 진짜 벌떡 일어나가지고 우리 여기서 변해야 된다. 더 내면 건강에 신경 써야 된다. 에너지 써야 된다. 그런 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Rise Together 캠페인입니다.
1: 우리가 개인이 이 무기력함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더 넓게 우리 사회가 좀 소위 한국하면 우리끼리는 떠오르는 그런 어떤 정신건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까지 좋은 통찰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 신하영 교수님의 신간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여기 있습니다. 산만한 아이를 위한 본질 육아.
0: Yes. 책 초반부터 강조한 게 다양성이에요. 왜냐면 이 아이들이 그 틀에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제가.
1: 그렇죠.
0: 제가 산만하기도 하고.
1: 대표 ADHD. Yeah,
0: 제가 다 이제 많이 알려졌지만은 제가 ADHD 진단 받고 약물 복용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라, 그 다름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이 사회와 또 다른 사회에서 그걸 좀 스스로 경험했고 그거를 좀 강조하고 싶다 해서 제가 여기 딱 되게 중요하게 넣어놓은 개념을 한번 여기서도 얘기해보고 싶었는데요. 그 본질 육아는 보통의 아이들 기본이라면 이제 산만한 아이를 위한 본질 육아는 거기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한 거예요.
1: 늘 그렇듯이 우리 강연자들의 책들은 우리 영상의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너무 좋은 말씀과 좋은 이야기를 해주신 진하영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0: 아, 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네. 세바시 45의 구범준 PD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2: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3: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 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4: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Living Korea Together, 한국을 함께 엮어간다는 의미의 스페셜 게스트 초대석을 준비해봤습니다. 한국을 함께 엮어간다. Literally it means weaving Korea together.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한국은 지도 위에 있는 하나의 나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한국은 태어난 곳이고 누군가에게 부모님이 태어난 곳이며 또 누군가에게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For others, Korea may be a place they once visited or a country they became interested in while learning the Korean language. For some, Korea may have first come into their lives through K-pop and K-dramas. For others, it may have been introduced through the stories of their grandparents.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기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And I believe that this difference is exactly what makes these conversations meaningful. We do not all have to remember or understand Korea in the same way. 오히려 서로 다른 한국에 대한 기억을 나누면서 서로의 삶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It is the story about connecting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about connecting people across different cultures. Korea Together, Bridging Lives Across Borders.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챗 피터슨과 함께합니다.

0: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1: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0: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0: 헤이 라디오 워싱턴 AM 132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혼자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시나요? 말벗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신가요? 워싱턴 가정상담소는 한인 시니어들의 정서적 건강과 따뜻한 일상을 위해 동무지기 K-Care라인과 Hue라인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동무가 필요할 때 전화할 수 있는 K-Care라인과 전문 교육을 받은 봉사자들이 정기적으로 전화를 드려 안부를 확인하는 Hue라인을 통해 따뜻한 말벗이 되어드리며 외로움과 고립감을 덜어드립니다. 멀리 떨어져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는 자녀분들께도 든든한 연결망이 되어드립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자율적인 기부로 운영됩니다. 전화 한 통이 어르신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워싱턴 가정상담소 동무지기 K-Care라인과 Hue라인을 신청하세요. 571-991-3033, 571-991-3033으로 전화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Care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여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 얘기 많이 하시죠? Call Me By Your Name. 여름날의 햇빛과 푸른 바다 내음이 가득한 아름다운 이탈리아의 여름날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 영화 속에서 여름이 끝나간다는 건 단순히 계절이 바뀌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뜨거웠던 그 계절은 소년을 자라나게 하고 한바탕 소나기가 내리고 난 뒤의 세상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다는 것.

영화의 원작 소설 제목이 그해 여름 손님이던데 계절도 사람도 결국엔 잠깐 머물다가 떠나는 손님 같다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청하지도 않은 여름비가 불쑥 찾아온 오늘 월요일에 아니 8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비가 그치고 오늘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또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여름과 가을 사이 그 어디쯤에서 최강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문을 열었습니다. 네, 8월 31일 월요일 시작으로 연 곡은 영화 Call Me By Your Name 중에서 스프얀 스티븐스 미스테리 오브 러브였습니다. 네, 노래 참 좋네요. Call Me By Your Name OST가 유난히 좀 좋은 곡들이 많죠? 네, 인도설탕님. 와, 저의 최애 영화로 시작하네요. 언제나 이 영화를 떠올리면 설레임, 그리고 첫사랑, 그리고 아련함으로 코끝이 간질거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런 이유로 이 영화를 좋아하시나 보다. 색감으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궁금했거든요. 어떤 이유로 좋아들 하시는지. 항상 궁금하잖아요. 어떤 영화를 왜 좋아하실까. 내가 좋아하는 영화는 이유를 명확히 알겠는데 다른 영화들은 항상 그런 게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네, 가을비가 내리네요. 강디러브님. 이런 날에는 감성적인 영화가 어울려요. 선풍기 커버를 씌워서 복층에 내일 올려놔야겠네요. 벌써요? 약간 아쉽지 않을까? 이분한테는 이미 가을비인가 봐요. 전 오늘 아침에 더워가지고 선풍기 켰는데. 네, 이 방 저 방으로 옮기면서.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벌써 8월의 마지막 날이라니. 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아직은 기온이 드라마틱하게 변한 건 아니잖아요. 창문 열면서 그런 생각해요. 찬바람이 약간 있을까? 아직 더운 바람일까? 이렇게. 그래도 내일이면 9월이라고 생각하니까 왠지 여름이 다 끝난 것 같기도 하고. 여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쉬우시죠? 어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안주하는 여행자님이 어느새 올여름 마지막 주말이에요. 다가오는 가을과 9월엔 더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 왠지 덕담 같은데요? 올여름 내내 진짜 애 많이 쓰셨어요. 하셨습니다. 네, 이 마음 반사. 네, 반사, 반사가 저도 그러고 안주하는 여행자님도요. 8월의 마지막 날, 여러분은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최영민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인스타나 네이버에서 최강의 영화 음악 검색하시면 바로 오실 수 있습니다.

네. 무슨 이유는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뭔가 대단한 영웅서사의 서막이 열릴 것 같은 곡, 토르, 다크월드 중에서 동명의 테마곡이었고요. 네, 과거에 있었던 신들의 전쟁을 설명하는 프롤로그 성격의 장면이라 음악도 선이 아주 굵고 웅장합니다. 그리고 앞서 들으신 곡은 영화 킹스맨 중에서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이었습니다. 이러한 곡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우리 리차드 박스님이 이 음악에는 바빠도 입장은 안할 수가 없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모두 모두 화이팅이요. 라고 하셨고요. 코알라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가 오니 영화 음악 들으니 더 운치 있네요. 아침 7시부터 비 오는데 동네 띠녹지 잡초뽑기 봉사하고 왔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 음악이 흐르는데 잡초를 뽑는다면? 이라는 상상을 또 해보고 있었어요. 조윤지님, 강디, 강렬했던 8월을 보내고 멋진 가을을 맞는 행진곡 같아요. 유섭님, 비 오는 날에는 영화 음악이 더 특별하게 들려요. 강디, 첫 곡부터 너무 좋았어요. 7004님, 영화 킹스맨 생각나는 곡. 길던 여름이 끝나는 걸 마치 축하라도 하는 느낌으로 틀어주시는 건가요? 비 내리는 아침에 듣고 있으니 마음까지도 편안하면서 설레기도 하고 차분해지는 곡입니다. 강디님도 8월 한달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하셨습니다. 전 오늘이 8월의 마지막 날인지는 몰랐었어요. 사실 라디오 하러 오는 길 전까지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긴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되게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서 불도 채 켜지, 약한 불만 켜놓고서 뭔가 다짐 같은 그런 일기를 썼던 것 같아요. 느낌적인 느낌으로, 본능적인 본능으로 이런 8월의 마지막 날을 예감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제로님, 월요일부터 딸이 아파서 연차 쓰고 아직 자고 있어요. 전제 방에서 책 읽으면서 듣고 있어요. 딸이 깨면 병원에 가려고 해요. 감기 같은데 가봐야겠지요? 하셨습니다. 늦여름 더위에 냉방병, 그리고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요새. 네, 걱정입니다. 체온 가족들 부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앤디님 듣기 모드 할게요 하셨습니다. 듣고 계시다고 믿으며 노래 들을까요? 낮에는 어부, 밤에는 아마추어 뮤지션으로 살아가는 남자 엘리엇. 아름다운 목소리와 재능을 숨기고 살던 어부 엘리엇이 음악 프로듀서와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예요. 2023년 넷플릭스 영화 뷰티풀 라이프. 주인공 엘리엇 역은요, 우리에게도 익숙한 덴마크 가수 크리스토퍼가 맡았습니다. 음악 영화다 보니 아무래도 노래가 좋습니다. 그래서 뷰티풀 라이프 중에서 크리스토퍼의 어 뷰티풀 라이프 들려드리고요. 이어서 짱돌님, 수수꽃다리님, 9903님이 신청해 주신 곡 위대한 쇼맨 중에서 키알라 세틀과 위대한 쇼맨 앙상블이 함께한 This Is Me 듣겠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 네, 9903님, 강디, 지난주 여름휴가 때 보고 싶었던 영화 몰아서 보다가 위대한 쇼맨을 봤는데요. 다같이 부르는 This is me, 대박. 너무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꼭 플리즈 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셨나요? 대답 좀 짱돌림. 수수꽃다리님도 잘 듣고 계신 거죠? 네. 네. 그 와중에 조원생님, 내년에 나이 한 살 더 먹고 모자 팔어라. 은근히 귀여우시네요. 지금 채택이 잘 안 다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채택 되게 적으시진 않거든요. 네. 근데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요. 가끔 이런 글들 읽으면. 네. 최강의 영화음악 통해서 영화도 많이 모르고 음악도 모르는데 이렇게 배워가면서 소통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하시고 알아가시는 게 또 재밌고 참 좋은 것 같아요. 다 같이 화목하신 모습도 보기 좋고 우리 레인보우 게시판에 많이 와주세요 여러분. 어플 레인보우 까신 다음에 들어오시면 무료로 대화 참여하실 수 있거든요.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섞이시면 됩니다. 초이스님도 모두 반갑습니다 하셨고요. 수수꽃다리님 응답하셨어요. 제일 좋아하는 곡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4833님, 주말에 리틀리 스콧 감독 신작 도그스타 마지막 희망을 보고 왔어요. 영화를 보면서 아주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영화 속의 대자연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더 슬프게 다가왔던 영화. 와, 보고 싶다. 네. 해피다님. 여러분 또 영화 보신 거 있으면 많이들 알려주세요. 저희 피디님은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까지 영화를 6편을 보셨대요. 너무 대단하시지 않아요? 그런 시기이신 것 같다고. 뭔가 문화나 뭔가 이렇게 감성이나 이야기가 들어오는 것이 좋은 시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쏙쏙 잘 들어오는 그런 시기인 것 같다고. 네. 가을이죠? 책 읽기 좋은 계절 맞죠? 독서의 계절. 그러니까 문화를 받아들이기 좋은 계절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해피다님, 네. 월요일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녀딸 보러 30분 거리에 사는 아들 집에 아기 보러 가는데 무더운 여름 아무 일 없이 잘 넘기나 했는데 제가 독한 감기에 걸려 아기에게 옮을까봐 못 가고 남편 혼자 보냈더니 너무 걱정이 됩니다. 아기를 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잘 볼 수 있겠죠? 며느리 도와주고픈 마음에 시작은 했는데 쉽지가 않네요. 하시면서 네, 건강해서 손녀 볼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 행복한 할머니랍니다. 할머니 되어서 감사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건강하셔야 합니다. 네, 아기 너무 보고 싶죠? 하루만 안 봐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도 나이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나 봐요. 뭐 남의 애기, 청취자 애기, 뭐 다 애기 너무 보고 싶어요. 보지 못한 애기도 보고 싶어요. 어제 심지어 네일아트를 받으러 갔는데 네일아트 선생님이 아직 임신 준비 중이세요. 근데 그 아이도 보고 싶어요. 아직 생명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서 빨리 보자 아이야. 네. 아까 그 4833님이 그 도그스타 마지막 희망 여자 주인공이 음악을 너무 듣고 싶다고 할 때 깜짝 선물처럼 헤드셋으로 들려줬던 음악이 있대요 하면서 신청하셨어요. 우리 그거 들어볼까요? 도그스타 마지막 희망 중에서 호지어 Like Real People Do.

최강희의 영화 음악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가사님, 꺄올 라디오 헤드, 그러니까요. 라디오 헤드까지. 이러기에요? 누구한테? 저희한테. 네, 참 좋죠? 바로 이어지는 라디오 헤드의 하이엔드라이까지. 오늘 날씨와 뭔가 찰떡이네요? 라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곽태우님이 해주셨습니다. 네. 호지어의 Like Real People Do에 이어서 들으셨어요. 캬, 오지은님. 네, 청취자 오지은님, 가수 오지은님 말고. 네. 오지은님, 저 이상해요. 텔레파시 완전 통했어요. 저 오지은님이 우리 레인보우 게시판에 자주 등장하진 않아요. 근데 이분 취향을 제가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라디오 헤드 이쯤 오늘 선곡쯤 첫 곡부터 어딘가에 캬 하실 거라는 제 느낌이 있었어요. 오, 근데 캬 하셨네. 신기하다. 나 어떡하지? 저 어떡하죠,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운전 중이라 듣기만 하는데 강디 너무 웃김요. 제가요? 봄비님, 왜 제가 웃기죠? 희한하네. 운전형 도토리님, 피디님 영화 뭐 보셨는지 궁금해요 하셨는데 죄송해요. 제가 6개 다 들었는데 다 까먹었어요. 맷 데이먼, 디카프리오까지는 생각나요. 리틀리 스콧 감독, 아니, 아, 누구 거를 쭉 봤다 봐야 한 것 같은데. 키친이 뷰캔 제가 얘기해서 보셨다고 하셨고, 마틴 스콜세지 감독님 거를 쭉 봤다고 하셨어요. 네, 요 정도면 되셨을까요? 네. 미리네님, 강디님, 레인보우 물음표 때문에 구독 설정돼서 늘 자동으로 듣방하네요. 그렇게 설정이 되셨군요. 11시 되면 바로 시작되는군요. 이 시간에 늘 참여까지는 어려워서 그냥 듣방으로. 미리네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반가워요. 영음님들도 하셨네요. 이런 인기척 너무 좋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신청곡도 해주셨는데 나중에 시간 될 때 틀어드릴게요. 지금 다음 곡이 이미 정해져서. 그렇습니다.

입니다. 네, 지금 신청곡 띄워드릴 텐데 0452님 오늘 이사가요. 보슬보슬 비가 내리는데 남편이랑 결혼하고 살던 작은 집에서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좋은 일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정든 집을 떠나서 좋은 집으로 갈 수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둘에서 셋으로 떠나는 오 정말요? 축하해요. 이삿길 이제 막 5개월이 된 저희 공주님. 저는 늘 뭐 하나같이 씩씩하고 용감하게 크면 좋겠다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아이가 나올 거예요. 태교가 뭐 하나네요. 그래서 신청곡은 모아나 OST 중 한 곡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집에서 더욱 좋은 일만 할 수 있도록 더불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저희 가족에게 힘 한가득 부탁드려요. 모두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셔서 네, 화답으로 모아나 중에서 아울리 크라발호의 How Far I Go 띄워드리겠습니다.

움직이는 지구님, 안녕하세요. 생방송이에요? 오늘 처음으로 글 써봅니다. 감사합니다. 문광주입니다. 아, 성함이 광주, 지역 이름이네요. 문광주님 신청곡을 오늘 끝곡으로 띄우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 중에서 김대명, 가을우체국 앞에서 띄우겠습니다. 내일에서 만나요.

0: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N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N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4: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4.99 고구마 파운드당 2.99 총각무 열무 풋배추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6번대까지 구매 가능 금토일 한정 3번들당 1.99 K타운 훌라면 박스당 10.99 헤오룸 북어채 개당 12.99 헤오룸 평양 함흥 동치미 물냉면 개당 4.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우미노시 주쿠 후코이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과 밤 이제 건강 케어도 다르게.
7: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 케어로.
6: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 관리. 우미노시 주쿠 후코이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7: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6: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7: 우미노시 주쿠 후코이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866-566-9191.
8: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9: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버지니아 부동산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필수 교육을 강의할 때마다 제가 첫 번째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는 무슨 일을 하나요? 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답변은 주택을 사고 파는 일이나 렌트를 도와줍니다. 커머셜 프로퍼티를 사고 팔거나 마찬가지로 렌트나 리스를 도와드립니다. 간혹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일도 하시지 않나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일은 부동산 라이선스가 필요한 일은 아닙니다. 만일 비즈니스 거래에 관련해서 해당 비즈니스가 속해 있는 건물의 리스도 해야 한다면 부동산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비즈니스는 부동산, 즉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란 뜻의 부동산이 아니고 움직이는 자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분류되지 않고 비즈니스 에셋이에요. 즉 비즈니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그 권리를 사고 파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비즈니스 거래를 하는 전문 회사들은 무슨 무슨 컨설팅이나 비즈니스 브로커라고 따로 이름을 붙여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인사회는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이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이 일을 병행해서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부동산 에이전트가 하는 일 이야기로 돌아가서 에이전트는 주택이나 상업용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렌트를 돕게 되고 이 일들은 반드시 라이선스가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외의 다른 일들은 부수적인 서비스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융자, 보험, 인스펙션, 홈 워런티, 타일 변호사, 집 수리나 유틸리티 등과 관련된 모든 일들입니다. 제가 다른 모든 일은 왜 서비스라고 선을 긋고 설명을 드릴까요? 사고 팔거나 렌트의 일은 비교적 정해진 규칙과 공동으로 쓰여지는 양식이 있어서 에이전 사이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 작업을 가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서류가 다 사인이 되고 마무리된 이후의 과정들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경험과 실력, 만족도가 이 부분에서 극명하게 차이가 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거래에 관련된 일뿐이니까 저는 서류 설명 드렸고 사인하신 후에 나머지 일은 직접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에이전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에이전트가 좋은 융자인 타일 변호사, 관련된 회계사 또는 이 지역이 처음이시라면 유틸리티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고 어디에 가면 주택 관련해서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더 영역을 넓혀서 포괄적인 도움을 드린다면 더욱 신뢰가 가고 손님과 에이전트의 관계도 오래 지속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만일 소소한 문제들을 귀찮아하거나 그 일은 제 소관이 아니니 다른 데 알아보세요 라는 형식적인 답변을 쏟아내는 에이전이 있다면 그 분은 서류적인 일은 잘할 수도 있겠으나 에이전트, 즉 세일즈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롱런을 할 수 있을지는 약간의 의문이 생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관련된 모든 일은 에이전트와 편하게 의논하실 수 있어야 하고 아무 때든지 부담 없이 전화를 거실 수 있는 관계가 되셔야 서로 신뢰하고 오랜 기간 일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Let's go!

0: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혼자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시나요? 말벗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신가요? 워싱턴 가정상담소는 한인 시니어들의 정서적 건강과 따뜻한 일상을 위해 동무지기 K-Care라인과 Hill라인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동무가 필요할 때 전화할 수 있는 K-Care라인과 전문 교육을 받은 봉사자들이 정기적으로 전화를 드려 안부를 확인하는 Hill라인을 통해 따뜻한 말벗이 되어드리며 외로움과 고립감을 덜어드립니다. 멀리 떨어져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는 자녀분들께도 든든한 연결망이 되어드립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자율적인 기부로 운영됩니다. 전화 한 통이 어르신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워싱턴 가정상담소 동무지기 K-Care라인과 Hill라인을 신청하세요. 571-991-3033 571-991-3033으로 전화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
1: K-라디오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이 G20 회원국들의 중국산 제품 수입을 줄이고 무역 장벽을 높일 것을 촉구할 전망입니다. 대중 압박을 다자간 공조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연준의 매파적 발언 여파로 9월 금리 인상 확률이 63%까지 상승했습니다. 금값은 급락하며 이번 달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지만 8월 전체로는 약 10% 올라 큰 폭의 월간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다음 달 3일 뉴욕에서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로드쇼를 개최합니다.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자본시장 개선 노력도 소개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온타리오호를 아메리카호로 바꾼 가운데 구글 지도도 미국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적용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기존 명칭인 온타리오호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랜드 캐니언에서 갑작스러운 폭우로 돌발 홍수가 발생해 15명가량이 실종됐습니다. 60여 명은 헬기 등을 통해 구조됐으며 당국은 추가 홍수 가능성에 대비해 대피와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와 대규모 원유 개발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영향력 확대를 노린 것으로 합의의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중국의 최대 DRAM 업체 창신 메모리가 미 국방부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해달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창신 메모리는 군수기업이 아니고 중국군과도 관련이 없다며 잘못 지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탈레반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광물 자원 개발과 투자 유치를 제안했습니다. 아프간은 구리와 리튬 등 1조 달러 규모의 미개발 광물 자원을 앞세워 미국의 제재 해제와 자산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욕 브롱스와 브루클린에서 잇따라 발생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31세 남성으로 이틀 사이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월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브롱스 보데가와 브루클린 식당에서 잇따라 발생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31세 예수스 아코스타가 48시간 안에 두 사건을 잇따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사건으로 두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쳤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뉴욕 더 브롱스의 보데가와 브루클린 식당에서 발생한 연쇄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 29일 브롱스와 브루클린에서 잇따라 총격을 벌인 혐의를 받는 31세 헤수스 아코스타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코스타는 지난 23일 브루클린의 한 식당에서 직원 2명에게 총을 쏴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을 다치게 한 사건, 또 이틀 뒤 브롱스의 보데가에서 손님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지난 26일 자정 무렵 컨코스 지역 이스트 149번가의 한 보데가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아코스타는 매장 안에서 손님에게 총을 쏜 뒤 카운터 뒤로 넘어가 현금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당시 보데가에 있던 손님 33살의 타이본 슐러가 총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아코스타가 두 사건을 불과 48시간 안에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연방수사국 FBI 뉴욕지부는 체포의 결정적인 제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2만 5천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고 보데가 업계 단체에서도 추가로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검찰은 아코스타에게 살인 2건, 살인 미수 2건, 과실치사 1건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아코스타에게는 과거 전과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폭행과 무기 불법 소지 혐의로 10년간 복역한 뒤 지난 4월 가석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경찰 기록에 따르면 이전에 13차례 체포된 전력도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석방과 반복적인 범죄 전력 관리에 대한 논란도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아코스타의 전력을 감안해 사전에 더 조치할 수 없었느냐는 질문에 범죄와 총격을 줄이기 위해 계속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데가 업계 단체 측은 용의자가 체포된 것을 환영하면서도 폭력 전력이 있는 반복 범죄자가 다시 거리로 나와 결국 두 명의 무고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면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한국이 이란 전쟁과 관련해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기억해둘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방영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나토와 다른 국가들, 일례로 한국 같은 나라를 돕는데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을 돕지만 그들이 우리를 도와야 할 상황이 있을 때 참여하겠느냐고 묻자 모두들 아니요 괜찮습니다 라고 했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어 예컨대 한국의 경우 4만 명의 미군이 그곳에 있다며 그래서 내가 이란과 관련해 조금만 도와줄 수 없겠느냐고 했더니 한국 정부는 안 하는 편이 좋겠다고 답하더라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겠다. 매우 고맙고 감사하다. 하지만 이 일은 기억해두시라. 진심이라고 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이란 전쟁이 격화하던 중 여러 국가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호위 작전을 위해 군함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는 인식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을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도 그는 미국을 돕지 않는 동맹들을 위해 돈을 지출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우리를 위해 나서지 않고 싶어 한다면 우리도 그저 바보처럼 돕기만 할 순 없는 일이라며 그래서 우리가 동맹국들의 돈을 쓰지 않아도 되니 많은 돈을 벌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일단 만나 대화의 물꼬를 트고 11월 중간선거 이후에 2차 회담을 할 수 있다는 전직 미 당국자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성경화 기자입니다.
2: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는 30일 PBS 방송 대담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김정은을 그냥 만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이어 11월 초 열리는 중간선거 이후나 내년께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중간선거 전에 김 위원장과 만나 대화에 물꼬를 트고 이후 회담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 셈입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현실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그러고 나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철수처럼 미국 입장에서 더 중요한 문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 역시 북한의 비핵화에 집중하다가 최근에 현실을 인정하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참모진이 고민해야 할 문제는 북한과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느냐와 이를 자체 핵무장의 청신호로 볼 나라들을 관리할 수 있느냐라면서 우리는 이를 막을 충분한 유인책과 억제책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체 핵무장의 신호로 받아들일 나라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한국과 일본 등을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대해 내가 유일하게 놀란 건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작년에 하지 않은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 대해 강력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미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레이철 민영 리 선임연구원은 북미 간 뉴욕 채널을 재개하는 것과 같이 실무급에서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큰 성과로 볼 수 있다면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리 선임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러시아 및 중국과 관계를 개선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손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김정은으로서는 지렛대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더없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 싱크탱크 맨스필드 재단의 브루스 클리너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으로 내세울 대형 합의를 원하지만 북한은 요구와 보상을 잘게 나누는 살라미 전술을 쓸 것이라며 북한은 협상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보상을 원할 것이고 계속 더 많이 요구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인공지능과 SNS에 대한 미국민의 반감이 최근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모회사 메타 플랫폼은 청소년 보호를 소홀히 했다는 미국 주검찰 소송에서 최대 170억 달러에 합의했고 데이터 센터 반대 여론은 11월 중간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미국인의 과반이 일상 속 AI 확산의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픈 AI와 엔트로픽 등 거대 AI 기업의 급부상은 미국인 사이의 기술 부문에 대한 깊은 불만을 키우고 있다고 경제방송 CNBC는 29일 퓨 리서치 센터 조사 등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 리더들의 공언과는 달리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미국인들이 기술이 초래한 악몽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특히 AI를 일자리 감소와 연관짓는 사람들은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보면서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6월 22일에서 28일 실시한 조사에서 미국인의 52%는 일상생활에서 AI 사용 증가에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고 답해 2021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우려보다 기대가 크다는 응답은 9%, 두 감정이 비슷하다는 응답은 37%였습니다. 특히 30세 미만 성인의 55%가 처음으로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고 답해 다른 연령대와 달리 우려가 계속 커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AI에 의한 일자리 상실에 대한 우려는 노동자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꾸준히 나타났습니다. AI가 일자리에 위협이 된다는 경고와 함께 AI가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정반대 주장도 있어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를 둘러싼 반발이 거셉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AI 모델을 훈련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를 수용하는 대규모 시설이지만 데이터 센터는 AI에 대한 광범위한 분노를 물리적으로 보여주는 존재로 떠올랐습니다. 물 사용량과 전기요금 인상, 소음, 농지 잠식 등을 이유로 애리조나, 미시간, 펜실베니아 등지에서 수백 명이 몰려 항의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워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만 지역 반대로 약 1,30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무산되거나 지연됐으며 이는 2025년 한 해 전체 무산, 지연 규모에 육박하는 정도입니다. 이 문제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여야를 가리지 않는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들 모두 데이터센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AI 나우 연구소의 세라 마이어스 웨스트 공동대표는 AI 업계가 그리는 미래상이 현실화하면 경제와 일자리, 개인의 자율성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이를 단순한 홍보 문제로 다루는 것은 매우 잘못된 접근이라고 말했습니다. CNBC 세대연구소 조사에서는 18세에서 34세 응답자의 75% 이상이 다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픽 CEO가 책임감 있게 행동하리라 믿지 않는다고 답했고 70%는 샘 올트먼 오픈 AI CEO와 마크 저커버그 메타 플랫폼 CEO에 대해서도 비슷한 견해를 보였습니다. 두 회사는 나란히 기업 가치 1조 달러에 육박한 상태로 기업 공개를 준비 중이며 아모데이 CEO는 이달 초 소셜미디어에 이건 근본적으로 신뢰의 위기라고 적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술 부문에 대한 반발이 새로운 정점에 이르고 있으며 광범위한 불안이 AI가 가져올 이익에 관한 논의를 압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뱅커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커호프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자기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2불99, 라고포도 박스당 14불99, 제스프리 골드키 박스당 24불99, 바로박 파운드당 99점,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본살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8불99, 부채살 파운드당 12불99, 수육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다음 소식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을 통치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탈레반이 미국의 광물자원 개발 카드를 제시하며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31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미르칸 무타키 탈레반 외무장관은 최근 아프간은 광업, 인프라, 농업, 무역 분야에서 미국의 투자를 전적으로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타키 장관은 아프간과 미국의 관계를 과거 20년간의 전쟁이라는 렌즈로 평가해선 안 되며 미래의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봐야 한다. 우리의 경제정책은 완전히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2021년 폐쇄된 아프간 수도 카불 주재 미국 대사관의 재개관을 원한다며 우리가 대사관의 안보를 확보했고 도로를 정비했으며 나무도 새롭게 심었다. 현재 매우 활기차고 매력적인 모습이라고 어필했습니다. 탈레반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와 해외에 동결된 95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돌려받는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이 중 약 70억 달러는 미국에 동결돼 있습니다. 무타키 장관은 어떤 국가나 기관도 아프간 국민의 자산을 정치적 압력의 도구로 사용해선 안 된다며 제재 해제를 촉구했습니다. 아프간에는 구리와 철광석, 코발트, 금, 리튬 등 최소 1조 달러 이상의 가치에 달하는 광물 자원이 미개발 상태로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탈레반은 2011년 8월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다시 잡은 이후 중국, 이란 등과 손잡고 금과 크롬 등 70억 달러 이상의 광산 투자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아프간은 인구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400만 명 이상이 기아에 시달리는 등 경제난이 심각합니다. 여기에 여성 교육과 사회 진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엄격한 이슬람 율법 샤리아를 적용해 국제사회에 강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대규모 원유 개발권과 생산량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확보하는 이른바 OLD를 발표했습니다. 17개 유전에 매장된 원유는 약 650억 배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반구에서의 에너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한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막대한 투자와 시설 복구가 필요하고 베네수엘라 내부의 반발도 커 장기적으로 합의가 유지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8개월 만에 막대한 규모의 베네수엘라 원유의 접근권을 확보하면서 서방구 에너지 패권을 틀어주겠다는 의도를 구체화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원유에 대한 배타적 통제권을 발판으로 미국의 서반구 영향력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경제 분야 치적으로 삼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입니다. 하지만 미 석유 기업들이 적극 호응할지를 포함해서 합의의 세부 내역과 장기적 실행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전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석유 합의라고 자찬하면서 베네수엘라와의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과 가까운 현지 사업가 알레한드로 베탕쿠르의 회사 노스 아메리칸 블루 에너지 파트너스가 100년간 베네수엘라 미개발 유전 개발권을 얻어 유전 17개를 개발하고 미국은 생산량의 55%를 확보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17개 유전에 매장된 원유는 650억 배럴로 추정됩니다. 세계 최대 원유 매장국 베네수엘라의 매장량 3,030억 배럴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로 사우디 국영기업 아람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매장량을 보유한 회사가 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협상 내역을 잘 아는 인사들을 인용해서 미국이 노스 아메리칸 블루 에너지 파트너스 NABEP의 비경영 지분 35%를 갖는 한편 생산량의 20%를 원가로 우선 구매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 전략자본실이 아주 적은 금액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페니 워런트 방식으로 구상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정부가 투자자가 되는 이례적인 해법이라면서 국방부가 궁극적으로 미 정부의 지분과 원유 구매권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방부는 로이터통신에 전략자본실 OSC는 민간기업 지분을 취득하지 않는다며 법률에 따라 OSC의 역할은 대출, 대출보증 등의 형태로 자본을 지원하는 것으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으로 전 세계 석유 공급이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상당한 규모의 석유 공급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의 석유 매장량은 460억 배럴 규모입니다. 이번 합의 대상인 650억 배럴을 합치면 미국이 접근할 수 있는 원유 매장량의 규모가 대폭 늘어난 겁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지만 주로 휘발유에 적합한 경질유의 생산이 집중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항공유를 비롯해서 상당량의 석유를 수입하고 있는데 베네수엘라 원유가 이에 적합한 중질유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확보한 석유를 지렛대로 서반구에서의 영향력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주 대륙을 중심으로 한 서반구에서의 배타적 영향력 확대를 골자로 한 돈루 독트린을 천명해왔습니다. 이번 합의로 베네수엘라에 상당한 규모의 미군이 주둔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미국으로서는 베네수엘라를 비롯해서 중남미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중국과 러시아를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견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번 합의를 내세울 수 있다는 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큰 성과입니다.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은 민심 악화로 이어져서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을 내내 괴롭혀왔습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의 성과를 대대적으로 부각하면서 급감한 전략 비축류도 가득 채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의 세부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실행이 담보되는 프로젝트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유전 개발에 들어가는 막대한 투자금이 어떻게 확보되는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미 국방부가 국가안보상 중요한 합의임을 근거로 투자 위험을 낮춰주는 조치에 나설 예정이긴 하지만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와 미 압송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재촉에도 베네수엘라 투자를 꺼리던 미 석유 기업들이 생각을 바꿀지가 미지수입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이 이번 합의를 확인하긴 했지만 베네수엘라 정치권과 여론의 불만이 크다는 점도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3: 미국이 30일 새로운 우주의 비밀을 밝혀낼 최신형 우주 망원경을 우주로 발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성경화 기자가 전합니다.
5: 항공우주국은 30일 오전 7시 26분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낸시 그레이스 로먼 우주 망원경을 스페이스X의 팰컨 헤비 로켓에 실어 발사했습니다. 미국이 발사한 세 번째 우주 망원경인 이 망원경은 발사 10분 만에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목적지는 미국의 또 다른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위치한 100만 마일 떨어진 관측 지점인 라그랑주 포인트 2로 도착까지 3개월 이상 걸릴 예정입니다. 라그랑주 포인트 2는 지구에서 달의 거리보다 4배 멉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이 망원경은 우주의 숨겨진 부분을 그 어느 때보다 넓게 관측하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속도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을 밝혀낼 것이라고 AP는 설명했습니다. 이 망원경은 1990년 발사된 미국의 첫 우주 망원경인 허블 망원경보다 1000배 이상 빠른 관측 능력을 갖췄고 시야각은 100배 이상 넓습니다. 허블 망원경이었다면 관측에 100년이 걸렸을 곳을 로머는 단 한 달 만에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K 감지기 18개를 탑재한 300메가픽셀 적외선 카메라가 탑재돼 있어 우주를 촬영하고 빛의 왜곡 현상을 관찰해 우주 전역에 퍼져 있는 암흑 물질의 존재를 밝혀낼 예정입니다. 니콜라 폭스 나사 과학 미션 국장은 허블이나 제임스 웹 망원경이 열쇠구멍을 통해 우주를 들여보는 것과 같았다면 로먼 망원경은 그 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망원경은 수천 개의 초신성, 수만 개의 행성, 수십억 개의 은하, 수백억 개의 별을 발견할 것이라며 방대한 시야를 통해 우리가 이전에는 결코 해낼 수 없었던 일들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망원경으로 촬영한 첫 이미지는 내년 초에 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과학자들이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것은 우주 팽창의 미스터리를 해소해줄 암흑 물질 및 암흑 에너지와 관련한 새로운 데이터입니다. CNN은 향후 5년간 이 망원경 관측을 통해 우주에 설명할 수 없는 가속 팽창을 일으키는 암흑 에너지, 우주의 구조를 제공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과 같은 오랜 미스터리에 대한 해답이 밝혀질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천문학자들은 지금까지 관측되지 않았던 은하와 외계 행성, 유랑 행성까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의 우주 굴기에 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등 우주 진출에 박차를 가는 가운데 발빠르게 새 성과를 내놓은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나사 기자회견이 열리는 도중에 제러드 아이젠먼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성공적인 발사를 축하하고 미국이 우주에서 가장 잘 나가는 국가라고 자평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3: 한국거래소는 내달 3일 뉴욕에서 글로벌 자산운용사 및 헤지펀드 등 주요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로드쇼를 연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로드쇼에서 거래소는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자본시장 제도 개선 및 외국인 투자 접근성 제고 노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또 뉴욕 증권거래소와 시장 운영 및 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맺습니다. 아울러 실리콘밸리에서는 기술기업과의 간담회도 열 예정입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 투자 접근성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0: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뱅커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커호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1: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0: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0: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 뱅크 제공입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다소 흐린 분위기가 이어지겠지만 낮 기온은 비교적 무난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뉴욕 오늘 낮 최고 기온 79도, 섭씨 26도, 최저 기온 71도, 섭씨 22도로 전망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지 않아 비교적 선선한 아침으로 시작해 한낮에는 큰 더위 없이 활동하기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뇌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특히 오후 시간대는 외출하실 경우 갑작스러운 비와 천둥번개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뉴욕 낮 최고 기온 86도, 섭씨 30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 71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오늘보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한층 더 후덥지근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조금 끼겠지만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기온은 뉴욕보다 높아 한낮에는 더위가 상당하겠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오늘 낮 최고 기온 90도, 섭씨 32도, 최저 기온 74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는 만큼 야외 활동하실 때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더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도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한낮 기온이 오늘보다 더 오르면서 올여름의 막바지 더위가 다시 한번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97도, 섭씨 36도까지 치솟겠고 최저 기온 76도, 섭씨 24도로 전망됩니다. 낮에는 체감온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외출하실 때 각별히 더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의 끝자락이지만 지역에 따라 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8월 31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 전쟁이 6개월을 넘어서면서 미국 지도부가 중동에 병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두고 피트엑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우려를 표명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30일 보도했습니다. 성영화 기자입니다.
2: 지난 14일자 국방장관 명령집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한 워싱턴포스트의 30일 보도에 따르면 6해 공군 참모총장과 유럽, 아시아, 중남미 담당 미군 사령관들은 국방장관 명령집에서 이란서 대규모 작전을 장기화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미 본토와 다른 지역의 위협 대응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미 행정부에서 기밀로 분류되는 국방장관 명령집은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의 전함, 항공기, 병력과 무기체계의 가용 현황 개요가 적힌 문서로 군 최고 장성들의 의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강 상태인 이란 전쟁에 투입된 5만 명 이상 병력의 일부는 9월까지, 다른 일부는 2027년까지 현지에 잔류하라는 지시가 국방장관 명령집에 들어있는데 군 지도부는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특히 유럽과 아시아, 중남미 지역 사령관들은 이란 주변에 병력 주둔을 유지하는 것에 비동의했습니다. 이는 주둔 연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를 이행하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육군과 공군 지도부는 헤그세스 장관의 방침에 동의하면서도 각 군이 이를 시행할 경우 상당한 위험이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소식통은 이란 전쟁이 6개월을 넘어선 상황에서 전반적인 군 지휘부의 분위기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돼 과하다는 의견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전쟁 이후 병력뿐 아니라 미군의 공격, 방어용 자산이 중동으로 대거 재배치된 것에 대한 우려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유럽 사령관, 남부 사령관은 대이란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중부 사령부에 함정과 감시용 항공기를 빌려준 탓에 국토 방어 의무를 수행할 능력이 저하됐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유리하게 전쟁을 끝내려 하지만 이란은 대다수 미국인이 이 전쟁을 좋아하지 않고 미국 군사력에 미치는 피해가 커진다는 것을 알고서 항복을 거부한 채 버티는 상황이라며 미군이 헤그세스 장관에게 보낸 경고는 트럼프 행정부가 처한 딜레마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고 짚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1: 이런 가운데 이란이 31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 함정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이란 프레스TV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한 달여 만에 대이란 군사 공격을 재개하자 이란도 즉시 반격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프레스TV는 이날 속보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미군 함정들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란의 공격 이후 요르단에서도 여러 차례 폭발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요르단은 미국 공군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이란은 이번 전쟁에서 중동 미군기지를 겨냥한 군사 공격을 이어왔습니다. 로이터와 L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군은 30일 이란 남부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나라크 섬에 이슬람 혁명수비대 미사일 발사대 두 곳을 공습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지난달 24일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대이란 군사 공격이 중단된 지 한 달여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슬람 혁명수비대 공보실은 공식 성명에서 나라크 섬을 겨냥한 적의 테러 행위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며 침략자는 응징받을 것이라고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리오넬 메시가 미 프로축구 MLS에서 처음으로 한 경기 4골을 기록하며 인터 마이애미의 7-1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메시는 몬트리올을 상대로 전반과 후반에 걸쳐 4골을 몰아쳤고 도움 1개까지 기록했는데요. 이번 시즌 19경기에서 18골을 기록하며 리그 득점 단독 선두에도 올랐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3: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가 미 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사커 MLS에서 처음으로 한 경기 네 골을 기록했습니다. 메시는 30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몬트리올과의 MLS 정규리그 홈 경기에서 네 골을 몰아치며 팀의 7-1 대승에 앞장섰습니다. 메시는 전반 40분 1-1 균형을 깨뜨리는 골을 시작으로 후반 7분, 후반 38분, 후반 추가 시간 득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메시가 한 경기 네 골을 터뜨린 것은 스페인 FC 바르셀로나에서 활약하던 2020년 2월 에이바르와의 경기 이후 약 6년 반 만이자 커리어 8번째로

0: 보험까지 기록하며 맹활약한 메시를 앞세운 인터 마이애미는 구단 한 경기 최다 득점 신기록과 함께 완승을 거뒀습니다. 리그에서 4경기 공식전에서 5경기 무승을 끊어낸 인터 마이애미는 승점 42점을 쌓아 MLS 동부 컨퍼런스 2위를 달렸습니다. 동부 선두는 승점 52에 내슈빌입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떠나 지난달 마이애미에 합류한 브라질 국가대표 베테랑인 미드필더 카제미루가 전반 20분 선제골을 넣어 MLS 데뷔골을 기록했습니다. 카제미루는 경기 후 애플TV와의 인터뷰에서 메시가 팀에 있다는 건 바로 이런 것이라며 그는 역사를 만드는 선수이자 사람이기에 우리는 이런 순간을 즐겨야 한다며 그와 함께라면 우리는 더 강해진다고 극찬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바르셀로나 유소년팀에서 메시를 지도했던 마이애미의 기에르모 오요스 감독 대행도 메시는 본인이 처음 만났던 나이와 지금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며 축구에 대한 지식 덕분에 실력은 더 좋아졌다면서 그에게 가장 놀라운 점은 바로 끊임없는 성장이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중국 최대 D램 반도체 제조업체인 창신 메모리가 자사를 미 국방부 블랙리스트에서 빼달라며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9일 보도했습니다. 창신 메모리는 소송에서 자사는 민간 및 상업용으로 칩을 설계하는 것이지 군사용으로 설계하는 것이 아니며 블랙리스트에 잘못 등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에는 미 국방부와 피트엑세스 국방장관, 스티브 파인버그 국방부 부장관 등이 피고로 지목됐습니다. 창신 메모리는 소송 제기 후 발표한 성명에서 자사는 군수기업이 아니며 중국군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창신 메모리는 2025년 1월 처음 제재 대상에 지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평판과 사업에 피해를 봐왔다. 회사는 평판과 사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창신 메모리는 다만 미 정부의 블랙리스트 지정이 일상적인 사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신 메모리는 현재 세계 4위 D램 제조업체입니다. 미 국방부는 국방수권법 1260H 조항에 따라 창신 메모리를 지난해 1월 중국 군사기업으로 최초 지정했으며 올해 2월 한때 공개된 목록에서 빠졌다가 6월 정식 목록에 다시 포함됐습니다. 애플은 중국 양쯔 메모리와 창신 메모리로부터 메모리 칩 구매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일부 미 상원의원들은 애플의 중국 업체에 대한 의존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알리바바와 라이다 센서 업체 허사이, 드론 업체 DJI, 바이오 위탁 개발 생산 업체 우시앱텍 등 다른 중국 기업들도 블랙리스트 등재와 관련해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블랙리스트 등재 기업들이 미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연구 자금을 지원받는 것을 제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투자자들은 블랙리스트 지정이 더 강력한 무역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창신 메모리는 지난 13일 시가총액 기준으로 텐센트 홀딩스를 제치고 중국 최대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잇따른 암살 위협과 정치적 폭력 사건 속에서 막내 아들 베런 트럼프의 조용한 생활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욕 대학교 학생인 베런은 공식 행사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삼엄한 경호 속에서 외부 활동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합니다.
2: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올해 20살이 된 베런 트럼프는 최근 뉴욕 대학교 2학년 과정을 마쳤고 올여름에는 어머니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뉴저지 베드민스터에 있는 트럼프 골프클럽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일가와 가까운 한 관계자는 베런에 대해 밖에 거의 나가지 않는다며 상당히 조용하고 외부 활동을 꺼리는 편이라고 전했습니다. 베런의 이런 생활에는 무엇보다 신변 안전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7월 펜실베이니아주 유세장에서 총격을 받아 부상을 입은 것을 비롯해 이후에도 암살 위협이나 공격 상황을 잇따라 겪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런 역시 위협의 대상이 됐습니다. 최근이란 강경파가 베런의 동선을 보여준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개하고 그의 신변에 1천만 달러의 현상금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베런에게 특히 큰 충격을 준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 베런과 가까웠던 보수

0: 활동가 찰리 커크가 암살당한 사건입니다. 당시 베런은 아버지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건 소식을 전하면서 밖에 나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라는 취지의 말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런의 사생활을 둘러싼 경계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어졌습니다. 베런이 16세가 되던 2022년, 당시 백악관을 떠나 있던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베런에 대한 비밀 경호국 경호가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자 멜라니아 여사가 경호 연장을 요청했고, 당시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는 아들의 사생활 보호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준비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에서도 멜라니아 여사는 베런이 공개적인 장소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철저한 경호가 젊은 나이의 베런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부 활동을 꺼리는 것을 반드시 심리적인 문제나 트라우마로 볼 필요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한 심리 전문가는 베런이 오히려 자신의 인간관계와 개인적인 선택을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고 스스로 보호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베런은 다른 트럼프 가족들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 트럼프는 가족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이방카 트럼프와 티파니 트럼프 역시 공개 행사에 자주 모습을 드러냅니다. 반면 베런은 친구들과 함께 시작한 허브 성분의 에너지 음료 사업이나 암호화폐 투자 등에 참여하면서도 앞에 나서기보다는 뒤에서 조용히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과도 인연이 깊습니다. 베런은 뉴욕 트럼프 타워에 자신의 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뉴욕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7월 19일이었습니다. 당시 베런은 부모와 함께 뉴저지 메트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린 월드컵 결승전을 관람했는데요. 다만 일반 관람석이 아니라 방탄 유리 너머에서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평범한 대학생과는 전혀 다른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20살 베런 트럼프. 정치적 폭력과 신변 위협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의 조용한 삶 역시 철저한 경호와 사생활 보호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K-Radio입니다.
1: 트럼프 행정부가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언론사 기자들의 취재를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성영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주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를 취재하려는 뉴욕타임즈와 월스트리트저널, 블룸버그 소속 일부 기자의 취재를 제안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자사에서 재무부 취재를 담당하는 앨런 래퍼포트 경제정책 전문기자가 31일부터 진행되는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금지당했다고 29일 보도했습니다. 래퍼포트는 지난 2017년부터 재무부를 취재했으며 주요 7개국 G20 주요 회의를 여러 차례 직접 참석해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뉴욕타임즈 대변인인 니콜 테일러는 이번 취재 제안은 독립 언론을 훼손하려는 행정부의 또 다른 불미스러운 시도일 뿐만 아니라 대중의 감시를 노골적으로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월스트리트저널 소속 경제 전문 기자인 맷 그로스먼 역시 이번 행사 취재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아직 이에 대한 논평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즈가 함께 취재 제한 조치를 당했다고 말한 월스트리트저널과 블룸버그는 모두 경제, 금융 분야 주요 매체로 분류되는 곳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언론 취재에 제한을 가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기자들에게 기밀이나 통제된 비기밀 정보를 승인 없이 취재할 경우 출입증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고, 거부할 경우 출입증을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에 반발해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지난 3월 법원은 이런 언론 정책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무부는 G20이 재무장관 회의 취재 제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명을 통해 뉴욕타임즈 기자가 참석할 예정이라고만 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즈는 재무부가 독일과 유럽 여러 지역을 취재하는 짐 탱크슬리 베를린 지사장에게 취재 허가증을 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1: 미국이 중국의 과잉 생산물 수출을 억제하기 위한 다자 간 압박을 본격화할 조짐입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를 하루 앞둔 30일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에서 쏟아지는 수출 물량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세계적 불균형을 줄일 방안으로 중국과의 무역 조건을 재검토하라고 G20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계는 1조 2천억 달러 무역 흑자를 내는 중국을 감당할 수 없다며 중국은 내부 경제가 매우 약해 수출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자기네 경제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내수 부진 때문에 자국 시장에서 안 팔리는 과잉 생산 결과물을 외국에 싼 값에 팔면 수입국 제조업이 파괴되고 중국이 압도적인 흑자를 내면 무역 상대국이 그만큼 적자와 부채 시달리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이 자동차를 비롯한 일부 제품에 고율 관세와 전면적 수입 금지를 부과해 중국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단하자 중국이 다른 지역, 특히 유럽과 중남미로 수출길을 돌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수출에서 벗어나 만성적으로 미약한 내수를 강화하도록 유인책을 제공하는 건 다른 국가들의 대응에 달렸다며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전 세계가 중국과의 무역 조건을 재검토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무역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 걸쳐 중국과 경쟁하고 있으며 이를 세계 질서의 주도권을 둘러싼 패권 다툼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입니다. 베선트 장관의 이날 발언은 중국과 치르고 있는 무역 전쟁을 미중 맞대결 구도에서 중국을 겨냥한 다자 간 압박 구도로 바꾸려는 시도로 관측됩니다. 양자 구도로는 중국의 물량 밀어내기를 막을 수 없다고 보고 G20가 중국에 대한 무역 장벽을 함께 높이고 교역 조건을 바꾸라고 압박하는 겁니다. 중국에 대한 이 같은 압박 때문에 미국 애쉬빌에서 열리는 이번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미중 갈등이 악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베선트 장관은 G20 회원국들을 상대로 대이란 경제 제재에 동참하라는 압박도 가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이란산 원유의 80%를 사들이는 주요 교역국으로 미국이 전쟁 중인 이란을 굴복시키려고 꺼내든 경제고사 작전의 최대 걸림돌입니다. 베선트 장관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일본 엔화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매우 잘 제어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엔화 가치가 재차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이는 지난달 미국과 일본의 공동 시장 개입을 촉발한 무질서한 변동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엔화는 지난 28일 달러상 160엔 아래로 떨어지면서 당국이 다시 개입할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번 회의 기간 우에다 총재를 별도로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0: 다양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아보카도 99센트, 꿀 대추 파운드당 5불 99, 에메랄드 자두 파운드당 2불 99, 라고 포도 6파운드 한 박스 19불 99. 백투더스쿨 특가 세일전. 생활 필수 먹거리 준비는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1: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뱅크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크호프 제공입니다.

8월 31일 월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올 가을 뉴저지가 한국의 흥과 정으로 물듭니다. 올해는 제25회 뉴저지 추석 대잔치와 제44회 미동부 추석 대잔치를 통합하여 미주 한인축제로 여러분께 다가옵니다. 오는 9월 25일 금요일과 26일 토요일 뉴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펼쳐지는 뉴저지 최대 규모의 한인축제, 500명이 함께 한복을 입고 부르는 아리랑 대합창, 화려한 태권도 시범, 케이팝 댄스 콘테스트, 동포 노래자랑, 한국 전통 무용과 라인 댄스는 물론 초등부 동요 대회와 2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뜻깊은 시간까지 세대와 국적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추석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한국의 멋과 맛 그리고 따뜻한 정을 만나는 시간. 2026년 9월 25일과 26일 오버페 카운티 공원에서 열리는 제25회 뉴저지 K-페스티벌. 자세한 문의는 732-213-7361, 732-213-7361 또는 www.kaanj.org에서 확인하세요. 올 추석 가장 한국다운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포 노래자랑 예선을 위한 30초 노래 영상을 9월 22일까지 보내주세요. 결선 진출자들에게 개별 통보해드립니다. 뉴욕 뉴저지의 모든 중고차 샤프한 가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매입해드립니다. 모든 차량은 배준범 대표가 직접 고객님과 소통하며 구매 전 과정을 최대한 편리하고 전문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토요타, 혼다, 렉서스는 물론 깡통밴과 패신저밴까지 모두 구매합니다. 리스 차량부터 페이먼트가 남아있는 차량, 귀국 차량, 회사 차량까지 차량 종류와 상태에 관계없이 매입합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가격에 최대한 맞추어드립니다. 배준범 대표가 여러분이 중고차 매입을 도와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전화 201-881-9952, 201-881-995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 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 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열혈 역사 스토리텔러 잡지사의 선연유 썬킴 씨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3: 조강지철가 좋더라. 선연료가 좋더라. 전 제 이름이 제 이름.
2: 잡지사가 믿고 맡기는 썬킴 씨와 썬문답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썬문답 주제는 1990년대 보스니아 내전 당시에 유럽의 부자들이 돈을 내고 인간 사냥 관광을 즐겼다. 최근 이탈리아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선생님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3: 좀 나이가 드신 세대는 기억하실 거예요. 유고슬라비아 연방이란 나라가 있었거든요.
2: 아, 유고슬라비아. 예.
3: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90년도 초에 이제 그 분해가 되면서 내전이 한 10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는 그 사라예보, 그 보스니아의 수도죠. 네. 사라예보를 둘러싸고 사라예보라는 도시가 약 한 4년 동안 봉쇄가 됐었어요. 못 나오게 민간인들이요. 네. 그 봉쇄를 한 다음에 그 갇힌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일단 저격범들이 저격을 한 건 맞아요. 저격범들이 저격한 것 플러스 네. 4년 동안 민간인들이 사라예보라는 도시에 갇혀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의혹이 나오는 것이 이탈리아의 재벌들이 네. 그럼 우리도 한번 총 한번 쏴볼까? 아... 그냥 동물 쏘는 거 재미없다. 네. 인간 사냥 한번 해보자.
2: 봉쇄된 도시를 돌아다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3: 그렇죠. 봉쇄된 아... 그 도시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탈리아의 부자들이 직접 와서 시민들을 향해서 돈 내고 총을 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게 지금 뉴스 헤드라인이죠.
2: 뭐 얘기를 듣고도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
3: 지금 뭐 아직까지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노인은 무료였대요.
2: 아 그러면 유료는 누구예요?
3: 그다음에 비싼 건 군인들.
2: 군인들을 죽이면?
3: 네, 제일 비싼 타겟은 어린아이였다고 합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인간이 어디까지 잔인할 수 있는가?
2: 충격적인 보도가 최근에 예, 전해졌는데요. 자 오늘 썬문답에서는 그렇다면 왜 이런 끔찍한 의혹이 있었던 것인지 당시에 보스니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깊숙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주셔야 그 해체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 유고슬라비아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길목 지역이 두 군데가 있어요. 네. 하나가 한반도고
2: 아, 그래요? 예.
3: 또 하나가 발칸반도예요.
2: 발칸반도.
3: 왜냐면 한반도가 네. 해양 세력이 대륙으로 들어가기 위한 발판이에요. 어떻게 보면 통로 역할을 했죠. 발칸반도도 여러분들 그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보스니아 사태의 어떻게 보면 도화선이 되는 것이 이제 코소보라는 지역이거든요.
2: 코소보, 예.
3: 코소보가 어디 있는지 모르세요.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운전하시는 분 빼고, 네. 코소보의 위치를 한번.
2: 저희가 지도를 띄워드렸습니다. 예.
3: 저희가 지금 발칸반도인데, 네. 발칸반도를 이제 유럽 전체 지도로 보시면요. 네. 유럽 대륙에서 중동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발칸반도를 지나가야 돼요.
2: 그러니까 저 밑에 막 그리스 있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3: 그리스 있고 네. 바로 옆에 그렇죠. 튀르키예 있고.
2: 튀르키예 있고, 오른쪽에.
3: 튀르키예 있고, 예. 이제 중동으로 연결돼요.
2: 그렇죠, 그렇죠. 예.
3: 그리고 중동에서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도 지금 튀르키예 찍고 발칸반도 찍고 유럽 내륙으로 가는
2: 유럽 입구네요.
3: 입구. 유럽 입구죠. 네, 네, 교통 요충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길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정말로 셀 수 없는 전쟁이 저기서 발생을 해요. 그래서 발칸반도가 이른바 유럽의 화약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2: 그렇죠, 그렇죠. 예.
3: 그 발칸반도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나라가 유고슬라비아거든요.
2: 어떻게 연방이 된 거예요? 유고슬라비아는?
3: 지금 보시면. 예. 보스니아 헬체고비나 세르비아, 코소보, 뭐 북마케도니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2: 그렇죠.
3: 여러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2: 네네.
3: 다 조그만 독립왕국들이었어요. 독립왕국들이요.
2: 네.
3: 그러다가 이제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 조그만 왕국들이 이제 모입니다. 야, 일로 와봐. 크로아티아 일로 와보고, 세르비아 일로 와보고, 뭐 슬로베니아 일로 와봐. 네. 야, 우리가 이렇게 독립왕국으로 있다 보니까 조그만 소국들, 우리가 동네북이 됐다.
2: 예.
3: 야, 우리 뭉치자. 우리 하나로 뭉치면은 우리를 만만하게 안 볼 거야. 그래, 뭉치자. 해가지고 네네. 크로아티아 축구 잘한 나라죠.
2: 잘하죠. 잘하죠. 네, 잘하죠.
3: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그다음에 세르비아.
2: 네.
3: 처음에는 세 나라가 뭉쳐서 연합 왕국을 만듭니다.
2: 어, 네네.
3: 여기 하면 뭉치자.
2: 네.
3: 뭉치자. 아, 뭉치자이. 해가지고.
2: 네.
3: 근데 나라 이름이요.
2: 네.
3: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왕국이었어요.
2: 어, 처음에. 그럼 고지고대로 그냥 세 개를 이어 붙였네요. 예, 예.
3: 이게 문제가 돼요.
2: 왜요?
3: 크로아티아가 야 누구 마음대로 세르비아 맨 앞에 오노.
2: 아 이거 그럼 뭐 어떻게 가나다 순으로 해요 그냥 가나다 순.
3: 예를 들어서 뭐 네. 한미일 공조라고 했다.
2: 예예예. 예, 예.
3: 일본이 아 우리 니폰이 왜
2: 그렇죠.
3: 꼴찌입니까?
2: 예.
3: 미국이 아 우리가 왜 중간 들어가요?
2: 아무튼 뭐 연고전도 고연전 연고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3: 연고전이에요 고연전이에요?
2: 저는 중립입니다.
3: 알겠습니다. 예, 네
2: 그렇습니다.
3: 이거 가지고 아니 왜 세르비아가 왜 맨 앞에 와?
2: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3: 그래가지고 그래서 세 나라 다시 모아 일러. 이름 정리하자 해가지고 야 그러면 우리 나라 이름 원래 이름 다 빼고 이름을 1929년에 유고슬라비아 연합 왕국이라고 탄생시켜요.
2: 아, 네네.
3: 이게 왜 유고슬라비아라냐면
2: 어, 왜?
3: 발칸 반도에 있는 그 나라들 대부분 슬라브족들이에요.
2: 아 슬라브족국. 예.
3: 그러니까 소련이 약간 옛 러시아가 큰 형님 역할을 했었어요.
2: 네.
3: 유고슬라비아가 무슨 말이냐면 남쪽에 있는 슬라브족의 나라 란 뜻이에요.
2: 네.
3: 유고 남쪽 슬라비아.
2: 네.
3: 그래서 유고슬라비아 왕국이 1929년에 탄생을 하는데,
2: 네.
3: 이게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등등등은 다 범 슬라브족은 맞아요.
2: 네.
3: 그렇지만 슬라브족이지만 약간 독립 왕국으로 하도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2: 네.
3: 약간 국가 정체성도 달랐고
2: 아.
3: 결정적으로 종교가 달라요.
2: 아, 세 나라가 종교가 달라요?
3: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2: 아.
3: 일단은 세르비아는 러시아 정교를 믿어요.
2: 아, 예.
3: 러시아 정교.
2: 예.
3: 그런 다음에 크로아티아는 카톨릭을 믿어요.
2: 카톨릭.
3: 슬로베니아도 범 카톨릭인데 네. 문제가 뭐냐면 중간에 보스니아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2: 예, 예, 예.
3: 이 보스니아는 대부분 이슬람교도들.
2: 아, 또 이슬람교야. 대부분.
3: 예. 이게 종교 전쟁이 되어버려 이게요.
2: 그러네. 지금 유고슬라비아라고 합치긴 합쳤는데 그 안에 어떤 종교 그리고 뭐 민족 이런 게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불안불안한데요. 아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연맹 체제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잘 굴러가나요?
3: 연맹 체제가 아슬아슬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가 네. 2차 세계 대전이 터져버립니다.
2: 아, 빵! 예예예. 예.
3: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발칸 반도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독일이 지금 소련과 영국과 싸웠잖아요.
2: 네.
3: 소련으로 치고 가기에는 일단은 가장 가까운 동네는 폴란드로 이렇게 건너가는 건데
2: 그렇지, 예.
3: 지금 당시에 그 소련과 국경을 맞대고 있던 뭐 헝가리 뭐 이쪽 라인
2: 네.
3: 그러니까 발칸 반도를 점령해야지 광범위하게 소련을 치고 갈 수가 있어요.
2: 네, 그렇겠네요. 예.
3: 그래서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도 발칸 반도가 굉장히 중요했고 또 발칸 반도를 지나가면 사우디아라비아와 또 등등 중동 국가 나오잖아요.
2: 그렇죠.
3: 여기가 또 영국의 또 영향권이거든요.
2: 아.
3: 여길 치고 가려도 발칸 반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독일이 왕창 밀려 들어와요.
2: 예, 예.
3: 이쪽 동네로요.
2: 네.
3: 여기에 자! 독일군이 밀려 들어온다. 싸우자!
2: 누굽니까?
3: 라고 등장한 예. 인물이 요시프 티토.
2: 아, 요시프 티토?
3: 티토.
2: 티토남? 아, 죄송합니다.
3: 그 테토라면 저고요.
2: 예, 예, 예. 티토라는 사람이 있네요. 예, 예.
3: 티토라고 유고슬라비아의 아버지 건국 국부죠. 근데 또 한 명 있습니다.
2: 예.
3: 드라자 미하일로비치라고 인물이 있어요.
2: 미하일로비치. 예.
3: 미하일로, 아세요? 개인적으로?
2: 아니, 들어본 것 같은데. 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아닌가?
3: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3: 그러니까 미하일로비치와 예. 티토 두 양반이 예. 이제 독일과 맞서가지고 싸우는데.
2: 아.
3: 저는 이제 그 유고슬라비아 역사 강의할 때마다 이거랑 교차 강의를 많이 해요.
2: 어떻게요? 예.
3: 중국의 국공 내전이랑 똑같아요.
2: 어떻게 똑같죠?
3: 장개석과 예. 모택동이 등장하잖아요.
2: 예, 그렇죠.
3: 여기 지금 유고슬라비아에는
2: 아.
3: 미하일로비치와 예. 티토
2: 네.
3: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미하일로비치는 굉장한 반공주의자였어요.
2: 반공주의자고 예.
3: 티토는 공산주의자고.
2: 아 그렇군요. 예.
3: 티토는 미하일로비치한테.
2: 네.
3: 지금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라고 지금 독일과 맞서 싸우자.
2: 네.
3: 미하일로비치는 무슨 말을 했냐면 독일은 됐고 난 너부터 먼저 죽이겠다.
2: 공산주의자. 예.
3: 장개석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일본군이 내려올 때 난 일본보다는 모택동 너를 쳐야 되겠다.
2: 비슷하네요 진짜.
3: 정말 그 평행 이론이에요.
2: 네.
3: 결국에는 이제 미하일로비치와 그 티토가 뭐라고 할까? 티토가 거의 대부분 싸웠어요.
2: 독일과
3: 나치 독일과 네. 미하일로비치는 아, 독일 잠깐만요. 난 이제 티토와 먼저 좀 싸우고요. 이러고 있다 결국에는 티토가 이끌었던 파르티잔이라고.
2: 아, 파르티잔. 예.
3: 게릴라죠.
2: 예.
3: 게릴라가 아니었어, 솔직히요.
2: 왜요?
3: 그, 나중에는 그 티토가 이끌고 있던 이 파르티잔이 숫자가 80만 대군으로 성장하거든요.
2: 그러네. 게릴라라는.
3: 게릴라가 80만이면
2: 예,
3: 거의 뭐.
2: 덩치가 크네요. 예.
3: 뭐, 나라의 정식 군대죠.
2: 이게 빨치산 거죠.
3: 그렇죠. 빨치산이 아, 이제 파르티잔의 이제 변형된 발음이죠. 아, 그 예, 러시아식 발음이요.
2: 네.
3: 나중에 그 스탈린이 이쪽으로 못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왜냐면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대부분의 식민지 국가들은 다 나름대로 저항하는 빨치산 게릴라들이 있었거든요. 뭐 우리 솔직히 우리 임시정부도 광복군이 있었고 연합군이 전 세계 모든 식민지의 게릴라를 하나도 인정을 안 해요.
2: 아, 예.
3: 우리 광복군도 인정을 안 했잖아요.
2: 네.
3: 그런데 유일하게 티토의 파르티잔만을 인정을 해줘요.
2: 연합군이?
3: 연합군이요.
2: 오.
3: 80만 대군이니까.
2: 오. 예.
3: 그래서 일단 그 미하일로비치와 그 약간 세력 다툼에서 미하일로비치 안녕.
2: 티토가 좀 우위예요. 예.
3: 티토가 다 정리한 다음에 티토가.
2: 티토는 독일을 무찌른 건가요?
3: 실제로 무찔렀어요.
2: 아, 그럼 진짜 영웅이네, 나라에서는. 예.
3: 당시 히틀러가 얼마나 열받았냐면,
2: 예, 예.
3: 그, 티토가 이끌었던 파르티잔에게,
2: 네, 네.
3: 너희들이 독일군 병사 한 명 죽일 때마다, 너희 유고 국민들 50명씩 죽이겠다.
2: 야.
3: 할 정도로 정말 치열하게 독일과 싸웠어요.
2: 야.
3: 티토가요.
2: 네.
3: 2차 대전 끝납니다.
2: 네.
3: 자, 일단 80만 대군이에요, 티토가요.
2: 네.
3: 여기에 연합군이 들어올 엄두를 못 냅니다. 80만 대군이니까.
2: 너무 커졌어, 체급이. 예.
3: 소련 스탈린도 못 들어와요.
2: 예.
3: 티토가 예. 들어오지 마십시오. 아니, 솔직히 다른 나라는 뭐 연합군의 그런 승리로 얼떨결에 뭐 그 독립을 한 경우도 많지만
2: 네네.
3: 우리 유고슬라비아는 내가 싸워서 내가 독일군과 싸워가지고 예. 이겼기 때문에 연합군 나가. 소련 나가. 여기는 내 땅이야.
2: 그럼 양쪽도 아니고 제3의 노선이.
3: 그렇죠.
2: 독차 노선.
3: 그리고 실제로 스탈린이
2: 예.
3: 그 범 이제 그 냉전 시대가 시작이 된 다음에
2: 예, 예, 예.
3: 야야야 뭐 헝가리, 루마니아 다 공산화가 됐잖아요.
2: 예.
3: 그 옆에 있는 유고슬라비아 너희도 발칸반도 동유럽이니까 그렇지. 내 밑에 들어와. 대놓고 얘기해요 티토가요.
2: 뭐라고요?
3: 누구 마음대로.
2: 이
3: 유고슬라비아는 내가 만든 나라인데 스탈린 너 빠져.
2: 야.
3: 실제로 스탈린은 티토 제거 작전까지 수행하려고 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 티토가 됐고
2: 네.
3: 야 그러면 나는 이른바 냉전에 가입을 안 하면서
2: 네.
3: 제3세계 비동맹 그 동맹을 만들겠다.
2: 아, 그렇구나. 유고슬라비아가 그랬구나.
3: 그러면서 미국과도 손을 잡아요. 저기요.
2: 네.
3: 나 티토인데요.
2: 네.
3: 당시 그 트루만 행정부에게 나 소련과는 한 팀 아니거든요.
2: 네.
3: 뭐 사회주의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지만 우리도 뭐 소련과 손을 안 잡았기 때문에 발전하기 위해서 돈 좀 빌려주십시오. 미국 정부도 야 사회주의 국가지만 소련을 견제한다?
2: 네.
3: 오케이 달러 지원 하면서 서방 세계에서 엄청나게 많은 금융 지원을 받습니다.
2: 예.
3: 그리고 고속 초고속 성장을 해요.
2: 그 실력도 있고 정말 카리스마도 있었으니까 티토가.
3: 여기에 아까 그 종교도 다르고 국가가 막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뭐 크로아티아 여러 유고슬라비아 연방은
2: 네.
3: 아까 말했던 조그만 나라들 여섯
2: 네.
3: 개의 국가와 두 개의 자치주로 만들어진 연방이었어요. 저렇게요.
2: 네.
3: 다 종교 다르죠. 국가 달랐거든요.
2: 그렇죠. 예.
3: 그렇지만 티토의 카리스마를 빵! 야! 민족주의 눈
2: 네.
3: 까라. 나중에 세르비아가
2: 까라. 예.
3: 예. 나중에 세르비아가 이런 말을 해요.
2: 예, 뭐라고요?
3: 그러니까 티토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종교보다 민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산주의라는 이념이다.
2: 아. 근데 티토가 1980년에 이제 88세의 나이로 병환으로 이제 사망을 하는데요.
3: 자, 요때부터는 강력한 카리스마가 사라진 유고슬라비아 연맹. 어떻게 유지가 됐냐면요.
2: 네.
3: 각 공화국의 대통령들이 모여가지고 집단 지도체제를 이룹니다.
2: 아, 또 대통령이 다 하나씩 있었구나.
3: 그거 돌아가면서 예. 대통령을 해요.
2: 아, 돌아가면서?
3: 아, 야, 야.
2: 주번처럼?
3: 아, 야, 다음 어디, 누구냐? 예, 예, 예. 너 세르비아냐? 다음은 크로아티아 너희들이 해라.
2: 아, 진짜로요?
3: 이런 가운데 이 느슨한 연방의 주도권을 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2: 누구죠?
3: 하면
2: 누구죠?
3: 발칸의 도살자라고 불리는 밀로셰비치가.
2: 아, 밀로셰비치 학살자, 도살자. 슬로보단 밀로셰비치입니다.
3: 예. 그러니까 슬라브 민족은 맞는 것 같아요. 다 치로 끝나잖아요.
2: 아, 그렇죠.
3: 밀로셰비치. 예.
2: 그렇구나.
3: 치치치. 마루치 아라치. 아, 마루치 아라치는 슬라브족 아니에요.
2: 저 사람 뭐 기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3: 세르비아의 대통령이었어요.
2: 세르비아
3: 대통령. 아직 연방 안에 있던 세르비아의 대통령이요.
2: 그러니까 세르비아가 약간 그 연방 안에서 좀 큰형 느낌인가요?
3: 제일 큰형이요.
2: 아, 제일 큰형.
3: 인구도 제일 많고. 이 밀로셰비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야, 우주공산 됐는데 앞으로 티토도 돌아가시고 이 유고의 연방은 우리 세르비아가 주도한다. 네. 그리고 그 말은 곧 내가 주도한다.
2: 아.
3: 이 말이 된 거예요.
2: 예, 예.
3: 근데 이렇게 된 이런 개판에 예. 공화국들이 야, 이럴 바에는 우리 헤어지자. 이혼 숙려 캠프 한번 가가지고 예. 우리 한번 헤어지는 게 어떻겠냐.
2: 네.
3: 슬슬 독립운동이 시작이 돼요.
2: 아, 그러니까 세르비아가 세르비아계만 우대하고 다른 민족들은 그렇죠. 좀 차별하고 이러니까
3: 세르비아계만 우대하고 밀로셰비치 제가 뭔데 네가 뭔데
2: 그렇지, 그렇지.
3: 세르비아가 주도해가지고 연방을 이끌려고 해. 그럴 바에 우리 각자 찢어서 잘 살자.
2: 분리 독립하자.
3: 분리 독립하자라는 움직임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2: 어디가 먼저 이탈하나요?
3: 일단은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가
2: 예.
3: 먼저 그럴 바에 우리 빠지자.
2: 네.
3: 자, 우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독립하겠다.
2: 그랬더니
3: 밀로셰비치가 누구 마음대로
2: 누구
3: 마음대로
2: 어떻게 하나요?
3: 일단은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축구 경기에서
2: 예.
3: 한 비극적인 사태가 하나 발생을 해요. 그래서
2: 예.
3: 저기 1990년 일이거든요.
2: 네.
3: 1990년이요. 저것 때문에 본격적으로 야야 됐고 우리 크로아티아 그다음 옆에 있는 슬로베니아 독립을 하자라고 1991년에 독립을 선언하는데
2: 네.
3: 밀로셰비치가 누구 마음대로 하면서 세르비아계 유고 연방군을 파견을 해요.
2: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
3: 네. 독립 저자라고.
2: 네.
3: 이게 이른바 유고슬라비아 내전의 시작이에요.
2: 시작이에요.
3: 1991년이요.
2: 자,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가 이제 전쟁 끝에 독립을 먼저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피비린내 나는 내전이었다고 평가받는 이제 보스니아 내전이 시작됐는데 왜 보스니아 이 지역은 더 이렇게 혹독했던 겁니까?
3: 왜냐면 네. 그 세르비아 입장에서 봤을 때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는 멀어요.
2: 네, 서쪽이잖아요.
3: 저쪽 끝에 있고,
2: 예, 그렇죠. 예.
3: 그리고 세르비아계 주민들도 그렇게 딱히 많진 않아요.
2: 심지어 슬로베니아는 국경도 안 접하네.
3: 왜, 거의 외국이에요, 외국이에요.
2: 그러네요, 그러네.
3: 그래서, 야! 독립하지 말라고! 아이, 아이, 자식들! 아시아!
2: 원거리, 원거리에요.
3: 원거리,
2: 예.
3: 돌 던져서 안 나가.
2: 예.
3: 근데 보스니아는 달랐어요.
2: 바로.
3: 세르비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2: 예, 그러네요.
3: 그리고 거의 절반에 가까운 보스니아 주민들이 세르비아계였어요. 물론 보스니아계가 제일 많아요.
2: 네.
3: 그 다음에 세르비아계,
2: 네.
3: 그 다음에 이제 크로아티아계 이렇게 세 민족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
2: 네, 네.
3: 자, 잘 보세요. 지금
2: 네.
3: 보스니아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슬람이에요.
2: 그렇죠.
3: 그 다음에 세르비아계 러시아 정교예요.
2: 그렇죠.
3: 예. 크로아티아 카톨릭이에요.
2: 네.
3: 민족도 다르고 종교도 다른데 세르비아 입장에서 봤을 땐 보스니아만큼은 절대로 내가 독립 못 시킨다.
2: 이슬람계니까.
3: 붙어 있기 때문에.
2: 붙어 있으니까.
3: 그리고 예. 그 주민의 절반이 또 세르비아계이기 때문에.
2: 91년 기준으로는 자세히는 이제 보스니아계가 43%, 세르비아계가 31%, 크로아티아계가 17%니까.
3: 그렇죠.
2: 와,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지 않네. 예.
3: 그러니까 보스니아만큼은 절대로 독립을 못 시키겠다.
2: 그러네요. 예.
3: 라고 선언을 해요.
2: 네.
3: 근데 보스니아는 독립을 선언했어요.
2: 예.
3: 이때부터 피비린내라는 이른바 보스니아 내전이 시작됩니다. 1992년도요.
2: 아.
3: 그러니까 밀로셰비치가.
2: 밀로셰비치 아까 대통령. 예.
3: 밀로셰비치가.
2: 네.
3: 요 안에 또 자치. 굉장히 복잡해요. 이 유고슬라비아 내전이요.
2: 네.
3: 보스니아 안에 있는 세르비아계 주민들에게 너희들 독립해서 자치공화국 만들라고 해요.
2: 아. 그래요?
3: 이걸 스릅스카 공화국이라고 탄생을 합니다.
2: 네.
3: 잘 따라오셔야 돼요.
2: 네.
3: 보스니아 안에 있는 세르비아계 주민들에게 너희들만의 독립된 나라를 만들어라 해서 스릅스카 공화국
2: 네.
3: 맨 오른쪽이요.
2: 네.
3: 만들어요.
2: 보스니아가 지금 두쪽 났네요.
3: 두 쪽 났죠.
2: 예.
3: 그래서 밀로셰비치가 스릅스카 공화국 같은 세르비아계 민족이죠.
2: 그렇죠.
3: 지원을 해줘요. 무기를요.
2: 무기를?
3: 너희들이 가가지고 보스니아의 수도인 사라예보 수도를 포위를 해라.
2: 아, 예, 예, 예.
3: 포위를 한 다음에 네. 쥐새끼 한 마리도 못 나오게 봉쇄를 해라.
2: 아까 그 봉쇄해놓고 저격했다는 그
3: 그때 건가요? 요 사건이 이제 나왔어요. 아... 왜 봉쇄? 무려 3년 10개월 동안 봉쇄래요. 4년 동안요.
2: 아, 진짜로?
3: 쥐새끼 한 마리도 못 나와요.
2: 사라예보 사람들은 딴 데로
3: 못 나와요.
2: 3년 넘게 못 나간 거예요?
3: 거의 4년 동안.
2: 와.
3: 이거 왜 봉쇄를 했냐면 예. 보스니아 항복하라고. 독립선언을 취소하라고. 네. 수도를 포위한 다음에 네. 민간인 학살하면은 결국엔 보스니아가 뺏기들 것이다.
2: 공포심 때문에.
3: 공포심 때문에. 예. 심지어는 그 당시에 저격범들이 이제 쭉 외곽에 배치가 된 다음에 네. 어디를 주로 노렸냐면요. 저격범의 거리라고 있었어요.
2: 아, 저격범의 거리?
3: 거기 주로 이제 고층 건물에 이제 저격범들이 배치가 됐었는데 그 거리에 뭐가 있었냐면 병원들이 있었어요. 시장이랑.
2: 아, 그런 데는 어떻게 살려면 가야 되는데, 저는.
3: 아니, 아프면 병원 가야 되죠.
2: 가야지.
3: 병원 가는 길에 이제 저격을 하는 거예요. 탕탕탕.
2: 야
3: 시장에 뭐 사러 갈 때 네. 저격을 하고.
2: 아, 그러니까 세르비아 입장에서는 가장 그냥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3: 그러니까 예. 무조건 항복하라고, 너희들. 근데 세르비아는, 그, 보스니아는 끝까지 저항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절대로 우리 포기 안 합니다.
2: 아, 그래요? 예, 예, 예.
3: 당시 동영상이 막 지금 얼마나 전이에요? 92년도는 뭐 거의 한 30몇 년 전밖에 안 되기
2: 그렇지,
3: 때문에
2: 그렇지.
3: 당시 동영상들이 있거든요.
2: 네.
3: 보면은 진짜로 엄마가 아이 손잡고 뛰면서 총소리가 나요. 탕탕탕탕탕.
2: 아, 병원이랑 시장 가야 되니까.
3: 가야 되니까.
2: 아, 가야 되니까.
3: 그리고 당시 UN 평화 유지군이 안에 들어가 있던 상태였거든요.
2: 네.
3: UN군의 장갑차 옆에 숨어가지고 시장 가고.
2: 아, 어떻게 3년 넘게 그렇게 사냐.
3: 예. 이거를 그 이른바 세르비아의 민병대. 스르스카 공화국의 민병대들이 저격을 했고
2: 네.
3: 거기에 이탈리아 부자들이 와가지고 돈 줄 테니까
2: 아유.
3: 우리 인간 사냥 좀 해봅시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2: 네. 아직 뭐 이렇게 사실로
3: 밝혀지진 않았지만,
2: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보스니아 내전인데요. 전쟁 과정에서 참 처참하고 잔혹한 일들이 벌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좀 보스니아 내전에서 끔찍했던 순간들을 꼽아본다면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까요?
3: 1995년에 이제 스레브레니차 대학살이라고 발생을 해요.
2: 예.
3: 끝까지 저항하고 보스니아가 항복을 안 하니까 스레브레니차 지역인데 여기가 약 그 이슬람교도들이 주로 많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거든요.
2: 그래요, 예.
3: 여기에 총 쏠만한 남자들 다 나와. 그래서 한 15세에서 나이 50살까지 다 나와.
2: 아.
3: 해서 대학살을 벌입니다. 약 8,000명 가량이 학살이 돼요 여기서.
2: 한 마을에서 8,000명이 사망.
3: 남자는 다
2: 죽였다고.
3: 남자는 다 죽였다고 보시면 돼요.
2: 아.
3: 그리고 네. 나중에 그 이제 그 미국의 개입으로 요때가 요거 이후에 미국이 개입을 해요.
2: 그 스레브레니차 학살 이후에.
3: 왜냐면 미국도 네. 서방 세계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이거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2: 유엔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3: 근데 이게 있어요.
2: 뭐요?
3: 나라와 나라 전쟁이면 개입이 되는데 네. 내전이잖아요.
2: 내전이라서 안 돼요 또?
3: 남의 나라에 치고 들어가는 거니까. 명분이 필요하잖아요.
2: 아, 그래요? 예.
3: 명분이 야 명분 뭐 없을까? 우리 미군이 치고 들어가고 싶은데 요 대학살이 명분이었어요.
2: 아 이건 선 넘었다.
3: 이건 인류에 대한 대학살
2: 그렇죠.
3: 범죄다. 예. 요 학살 이후에 나토의 대공습이 일어납니다.
2: 아 나토가 예.
3: 어차피 나토는 미국이 주도하기 때문에
2: 예.
3: 요 학살 이후에 나토군이죠. 미군이 솔직히
2: 네.
3: 가가지고 이제 그 세르비아의 민병대를 다 박살내기 시작해요. 요때
2: 네.
3: 8,000명 이상이 학살됐잖아요.
2: 네.
3: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십시오. 시신들을 다 훼손해요.
2: 그랬다더라고요.
3: 네. 네.
2: 지금도 뭐 나오고 있다던데.
3: 지금도 네.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신원을 알 수가 없어요.
2: 그리고 8,000명은 공식 집계고 훨씬 더 많았을 거라 그러더라고. 네.
3: 시신들을 다 훼손했거든요. 왜냐하면 신원이 밝혀지면 안 되니까.
2: 아.
3: 아유, 여기까지요.
2: 예. 네.
3: 그러니까 정말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어요.
2: 그럼 나토 들어와서 그 밀로셰비치가 뭐 어떻게 뭐
3: 밀로셰비치가 이제 그 전범 재판에 끌려갑니다.
2: 예.
3: 전범 재판에 끌려가가지고
2: 내전은 어떻게 마무리가 된 거예요?
3: 내전은 미국의 개입으로
2: 네.
3: 다 각 대표들이 다 나와라. 내전 그 이쯤 대충 하고
2: 네.
3: 일단 보스니아 그러니까 각자 그럼 다 독립을 하라. 독립을 하고 스탑 해요. 보스니아가
2: 네.
3: 지금도 그럼 독립 국가인데.
2: 네.
3: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민족이 세 개고 종교가 세 개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예.
3: 지금 현재
2: 네.
3: 2025년 연말이죠. 이 현재도 보스니아는 대통령이 세 명입니다. 지금도 네. 보스니아는 네. 대통령 임기가 4년이거든요.
2: 예.
3: 4년 동안 세 명의 대통령이 8개월씩 로테이션을 해요.
2: 야, 그게 어떻게 보면 해법일 수도 있어요. 예.
3: 그러니까 한 민족이 주도권을 잡는 것보다 나갈 수도 있어요.
2: 그렇죠.
3: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이 잘 굴러가고 있거든요.
2: 야.
3: 밀로셰비치는 어떻게 됐나?
2: 밀로셰비치 어떻게 됐습니까? 전범
3: 재판에 끌려갑니다.
2: 예, 예,
3: 근데
2: 예.
3: 일단 교도소 안에서 심장 마비로 사망을 해요.
2: 아, 그래요?
3: 근데 죽기 전에 그 법정에서 너무나 당당한 모습을 보는 게 정말 열받거든요.
2: 그래요.
3: 판사가 얘기합니다. 밀로셰비치 뭐 범죄를 인정하냐,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한 권리도 있고 뭐 쭉 얘기를 해요. 그때 밀로셰비치가 당당하게 이렇게 해요. 이 법정은 불법이고 당신도 불법이고 판사.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신 말 들을 필요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마음대로 하시라. 대놓고 법정을 무시해요.
2: 아, 열받네.
3: 그리고 단죄를 받기 전에 그냥 자연사
2: 심장마비로
3: 그냥 죽어버립니다.
2: 이야. 야. 항상 뭐 제대로 처벌을 받는 꼴을 못 봅니다, 저런 사람들. 예. 유고슬라비아 역사까지 선생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5: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4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총각무 열무 포페츠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번들까지 구매 가능, 금토일 한정 3번들당 1불 99, 케이타운 훌라면 박스당 10불 99, 헤오룸 북어채 개당 12불 99, 헤오룸 평양 함흥 동치미 물냉면 개당 4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지각 심리학자이지만 매번 지각하지 않고 잡지사에 도착하는 한림대 심리학과 최훈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십니까, 최훈입니다.
2: 진짜 댓글에 그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지각 심리학자로서 저 매번 지각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예,
6: 네.
2: 감사합니다. 예.
6: 아닙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2: 아, 그래요?
6: 예.
2: 식상하실 정도구나.
6: 저희 학생들도 지각 심리학이니까 좀 봐달라는 사람들도
2: 아,
6: 좀
2: 진짜로?
6: 있고. 예.
2: 귀엽다, 귀엽다.
6: 그쵸, 그 정도 뭐. 아직까지 낭만이 살아있는 캠퍼스 생활을 추구하고
2: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오늘 첫 드립이 공감을 크게 얻진 못한 것 같은데요. 오늘의 주제는 사실 공감입니다. 공감. 공감을 지각 심리학으로 풀어볼 텐데. 일단 그 요새 뭐 공감하면은 MBTI 떠올리는 분들이 많아서 요것도 그렇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T이신가요? F이신가요?
6: 뭘로 보이시나요?
2: 교수님 제가 방송에서 느낀 건 무조건 F이신데.
6: 아, 그죠? 네. 제가 검사를 했을 때 F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대학원생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2: 아, 그래요?
6: 교수님 아니에요. 교수님 T예요. Absolutely T예요. 막 이러는
2: 아, 이 모습이 아니신가요? 한림대에서.
6: 아니 뭐 이 모습 근데 약간 제가 네. 그 좀 팩트 폭격식 의 좀 그걸 추구하는 편이라, 예, 뭐 저 그 상담하면은 주변 교수님들이 아, 예. 최 교수 심리학자가 그러면 안 돼, 아, 맨날 좀 이러는데
2: 피부를 찌르시는구나.
6: 뭐 약간 뭐 이해 하나 들면은 뭐 예. 어떤 친구가 왔고 교수님 저 사회 심리학으로 대학원을 가야 될지 임상 심리학으로 대학원을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2: 예.
6: 어디로 가면 좋을까 이렇게 하길래 제가 진지하게 예. 또 이성적으로 아무데도 못 가.
2: 너무 좋아.
6: 일단 다 따오고 예. 그 다음에 고민을 하는 거지.
2: 그렇지.
6: 네, 이렇게 상처 주면서 이제
2: 이게 장기적으로는 그 친구한테 맞는 길입니다.
6: 항상 제 가운데 휘지를 놓고.
2: 그렇군요. 예, T와 F를 아우르는 분이군요. MBTI를 그 좀 신뢰할 수 있다고 보세요, 개인적으로?
6: 그 뭐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2: 예예예. 예, 예. 심리학자이시니까. 뭐
6: 심리학자로서 예. 좀 이렇게 MBTI에 대해서 좀 길어질 수도 있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2: 예.
6: 저는 사실은 최근에 MBTI가 유행되기 전까지 MBTI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2: 아, 알고는 계셨지만?
6: MBTI라는 게 있다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네. 사실은 학계에서 이렇게 막 쓰이는 거는 별로 없고요.
2: 예.
6: 그, 저희 쪽은 이제 다른 거를 더 많이 쓰죠.
2: 가령.
6: 그 예를 들면은, 그 성격 오요인 이론, 빅5라고 하는.
2: 아, 이거 교양 수업 때 들어본 것 같아요.
6: 네네, 그렇습니다.
2: 성격 오요인.
6: 네, 예. 일명 오션이라고, 앞글자만 따면 오션이 되거든요. 그래서
2: 오요인이 뭔가요?
6: 그, 개방성.
2: 개방성.
6: 오, 시, 통실성.
2: 신경성, 외향성.
6: 그렇습니다. 예.
2: 진화성?
6: 친화성.
2: 아, 친화성.
6: 조화, 우호성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경성, 정서, 안정성이라고도 불리우는, 뭐 이렇게 다섯 가지를 하는 빅5를 더 많이 쓰고요.
2: 네.
6: 뭐 MMPI나 TCI 뭐 이런 거는 좀 이렇게 학계에서도 좀 많이 쓰긴 하는데, MBTI는
2: 네.
6: 어떻게 보면 심리학 학계보다는 그냥 대중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근데 워낙에 MBTI를 만든 게 이제 마이어, MB, 브릭스인가 하시는 이제 분이 하시는 건데, 이게 네. 모녀 관계시고,
2: 아.
6: 심리학자는 아니셨습니다.
2: 어, 예. 어쩌다 만들었대.
6: 그 딸은 무슨 교사였고, 어머니가 소설가였나? 아무튼 이제 그러는데,
2: 네.
6: 뭐 야사에 따르면 사위가 왔는데,
2: 어, 예.
6: 성격이 너무 이상해서, 네. 쟤는 왜 저럴까?
2: 아, 마이어스랑 브릭스 두 분이?
6: 네, 네. 그 사람이 네, 뭐, 네, 네. 그래서 이제 만들기를 시작을 했고,
2: 예, 예,
6: 대충
2: 예.
6: 만들었다가,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때문에
2: 네.
6: 남자들이 다 이제 징집을 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을 산업 현장에 투입시키는 과정에서
2: 아.
6: 좀 이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좋은 데에 투입시키기 위해서 좀 많이 활성화된 것으로 많이 좀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저희 심리학 하시는 분들 중에서 MBTI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서 말을 되게 조심스럽게 하시는데
2: 네.
6: 뭐 저는 아예 그쪽 전공은 아니긴 하나
2: 네.
6: 그냥 뭐 저는 뭐가 있냐면 뭐든지 인생은 네. TPO다.
2: 아, 인생은 TPO다.
6: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전에 맞게 써야 된다.
2: 어,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래서?
6: 그러니까 MBTI도 네. 그냥 사용할 때 쓰면 괜찮아요.
2: 사용할 때 쓰면?
6: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한다.
2: 그렇지, 뭐, 소개팅 자리에서.
6: 네, 소개팅 그치, 자리에서 한다.
2: 어, 너무 좋아. 예.
6: 저희가 이제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2: 부작용.
6: 전문 가수로서 좀 이렇게 경계심을 드려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2: 네네.
6: 원래 이제 그 MBTI 같은 걸 성격 유형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격을 이런 스타일이 있고 저런 스타일도 되게 구분을 하는 거잖아요.
2: 그렇죠.
6: 유형론이 잘 들으려면 약간 다봉분포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향성, 내향성 이러면 그 외향성인 사람이 만큼 있고 내향성인 사람이 이렇게 있어서 구분이 잘 되면
2: 네.
6: 이게 유형론이 상당히 효과적인데
2: 네.
6: 실제로 데이터들을 보면 얘네들은 이제 단봉분포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2: 아.
6: 정규분포까지는 아니지만
2: 네.
6: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향적이면서도 내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아, 있어요. 대부분.
2: 예.
6: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균형 잡힌 성격을 가지고
2: 네,
6: 있는데
2: 네.
6: 이제 그걸 이제 절단선을 굳이 그어가지고
2: 이분법으로 보니까
6: 예, 이걸 이제 외향성이다, 내향성이다 아. 뭐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2: 네.
6: 이게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2: 아.
6: 그래서 내가 스스로에 대해서 나 이야 아니면 네. 나 아이야
2: 네.
6: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 그쪽으로 약간 좀
2: 아.
6: 극단화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2: 그러네.
6: 그러니까 나는 아이니까 쉬는, 혼자 집에서 쉬고 싶어.
2: 그렇지. 나는 이게 맞아, 나한테.
6: 네. 발표 같은 건 안 하는 게 좋아. 직장을 갈 때도, 난 아이니까 대부분 사람이랑 인터랙션을 안 하는 쪽에 직업을 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2: 어.
6: 이런 식으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2: 네네.
6: 근데 이 성격은, 물론 이제 성격이 유전이라 잘 안 변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2: 네네.
6: 성격을 크게 정의를 내리면 네. 행동까지 포함이 되고, 행동은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단 말이에요.
2: 아.
6: 그래서 사실 저도
2: 네.
6: 개인적으로 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 네.
6: 비웃 쓰시는
2: 누가 봐도 인데 지금 세 번 만난 결과는.
6: 아, 네, 예. 근데 저도 왜냐면 에너지를 충전하는 게 혼자 있을 때 충전이 아, 되는 타입이에요.
2: 지금 행동을 바꾸고 계시군요.
6: 그렇죠. 저는 이제 여기서는 약간 롤플레잉.
2: 네.
6: 인생은 롤플레잉이니까
2: 네.
6: 난 여기서 좀 까부는 애야. 뭐 좀 진중한 애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다 거기 적응해서 살 수가 있거든요.
2: 네.
6: 물론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는 힘들지만,
2: 네.
6: 근데 나는 충분히 적용을 할 수 있는데도 스스로 이렇게 제한을 걸어주면서. 가능성을 억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 네.
6: 이 경우는 조금
2: 아,
6: 우리가 주의하자.
2: 그렇지. 예.
6: 라는 측면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MBTI 너무 신뢰하지 말아라. 그냥 뭐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 예.
6: 뭐 못 쓸 거는 아니고
2: 건강하게 쓰면
6: 네,
2: 좋은
6: 건강하게 거죠. 절 예. 쓰시면 좋습니다.
2: 그리고 또 아이 같은 경우는 진짜 자기 충족적 예언처럼 난 아이니까 쉬어야 돼. 이건 말이 되는데 이들은 난 이니까 더 까불어야 돼라고는 안 하는 것 같고 이들은 자기가 아이라 그래요. 그게
6: 아, 그런가요? 저도 그럼 인데 아이라고 그러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2: 알겠습니다. MBTI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을 여쭤봤고요. 요새 부쩍 뭐 공감은 지능이다.
6: 네네.
2: 이런 말들이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뭐 F들이 이런 말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각심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거는 즉각적인 반응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뇌에서 복잡한 처리 과정을 거쳐서 하는 정말 좀 지능적인 요소인 것인지. 예.
6: 그 저는 이제 F 분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재밌다.
2: 사견입니다, 사견.
6: 아, 이게 뭐 생각을 하고 있는데
2: 네,
6: 이제
2: 네.
6: 우선은 내 뇌를 거치지 않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공감이라든가 감정을 느끼고 소통을 하는 거는 나름대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2: 네.
6: 어쨌건 뇌를 거치는 복잡한 계산 과정은 있습니다. 근데 그 계산 과정이 상대적으로 좀 더 단순한 건지, 아니면 그렇죠. 굉장히 복잡한 건지, 네. 인데, 요게, 그, 공감에도 사실은, 우리 이제 F, T 해가지고, T는 공감 능력이 없고, F는 공감 능력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얘기하죠. 있으나, 예. 사실은 그렇게 보기에는 좀 애매하거든요? 공감에도 종류가 있어요. 그래요?
2: 어떤 종류가 있나요?
6: 대표적으로 나누는 게, 네. 정서적 공감과 인지적 공감으로 나뉩니다.
2: 어떤 건가요?
6: 정서적인 공감이, 뭐, 딱 등치되는 건 아니지만, 약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네. F식의 공감.
2: 아, 저런.
6: 뭐라고, 뭐, 앞에 사람이 하면 같이 슬퍼해주고, 뭐, 나 우울해서 빵 샀어. 이러면, 우울한 거 괜찮아?
2: 우울했어?
6: 막 이런 거 네. 해주는 게 정서적인 공감인데요. 네. 상대적으로 사실 이거는 조금 쉽다고 해요.
2: 정서적 공감은?
6: 예. 네. 왜냐하면 애기들도 하거든요.
2: 그러니까 이건 약간 좀 자연스러운 측은지심 같은 건 것 같아요.
6: 측은지심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는 맞기는 맞아요.
2: 그러니까 그래요.
6: 옆에가 울면 자기 울잖아요. 그게 그 안에서 내가 저 아이를 보고 그 아이의 반응을 보고서 같은 정서를 느끼는 정서적 공감의 가장 초기 형태.
2: 아 그렇구나.
6: 인 거죠. 근데 이제 좀 더 복잡해지면서 이제 어른이 되면 네. 아 오늘 뭐 긴장하셨어요, 슬퍼요, 뭐 이런 걸 하면서 아 지금 어떡해요라고 정서적 공감으로 발전되긴 하지만 예. 상대적으로는 좀 쉬운.
2: 기본적으로 다 좀 네. 갖추고 있는.
6: 네. 예. 그런데 인지적 공감은 네. 쉽게 말하면 역지사지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아. 상대방의 시각에서 그 상황을 이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네. 화를 내고 있는데. 네. 저 사람은 왜 화를 냈지? 뭐 약간 이런 것까지.
2: 내가 저 사람 입장이라면.
6: 네, 저 사람 입장이라면. 뭐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지적 공감이라고 하는 부분은 해석의 차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약간 지능적인 요소가 필요하다고
2: 그렇겠네요.
6: 해요.
2: 그렇겠네요.
6: 예. 그래서 어린 애들은 못합니다.
2: 아.
6: 그래서 이제 공감과 관련돼서 마음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2: 마음 이론?
6: 네, 그건 이제 굉장히 이름은 거창하죠. 예. 마음의 모든 이론이 그건 아니고 예. 상대방의 시각에서 시점에서 사건을 이해하는 건데 뭐 간단하게 이런 실험을 해 동영상 하나 보여주는데 이제 네. 두 명이 있어요. 네. N이라고 하는 애와 셀리라고 하는 애들.
2: N, 셀리.
6: N과 셀리가 막 같이 인형을 갖고 놀아요.
2: 예.
6: 근데 인형이 너무 소중해. 그래서 우리 다 놀고 이 인형을 뭐 여기 책상 밑에다가 넣자. 둘이 같이 넣어요.
2: 네.
6: 그다음에 N이 방을 나가요.
2: 네.
6: 근데 셀리가 보니까 책상 밑에 있으니까 뭔가 불안해. 그래서 그걸 넣었다가 다시 뭐 이렇게 찬장 같은 데다 옮겨 놓습니다.
2: 네.
6: 그다음 셀리가 나가요.
2: 네.
6: 그다음 이제 N이 들어와요.
2: 들어와요.
6: 근데 거기서 질문하는 거 이걸 지켜보고 있는 애들한테 N이 그 인형을 찾고 싶어 어디를 봐야겠니?
2: 책상 밑으로 가야죠.
6: 그렇죠. 네. N은 있을 때는 책상 밑에 숨겼으니까 네. 책상을 보잖아요.
2: 네.
6: 그런데 이제 인지적 공감을 하셔서 그런데
2: 애들은 또 어떻게 답변해요?
6: 자기가 아는 거를 갖고 답변을 하기 때문에 찬장을 봐야 돼요. 찬장을 봐야 돼요.
2: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되는구나.
6: 그래서 어느 정도 한 5세나 6세 정도가 되어야 이 마음 이론 능력을 획득을 해서 남의 시각을 잘 이해한다고 합니다.
2: 아, 어른인 저는 너무 당연하게 책상 밑인데 네. 저도 어렸을 땐 안 그랬겠구나.
6: 네. 근데 생각보다 이게 쉬운 게 아니어가지고
2: 그러네.
6: 나이가 들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네. 엄마 아빠가 애들 선물 사줄 때.
2: 예.
6: 저희 이제 와이프도 애한테 맨날 생일 선물로 책 사주는데
2: 네.
6: 선물은 걔가 좋아하는 걸 사줘야
2: 그렇지.
6: 되니까 역지사지적 네.
2: 맞는 사람 입장으로 봐야죠.
6: 네. 자기가 보기 좋은 거.
2: 그래서 돈을 줘야죠. 왜 저 책을 사요?
6: 근데 그거 사실 나중에 연애할 때도 네. 선물 살 때 그렇습니다.
2: 아 그러네.
6: 그러니까 보통 어디나 이벤트를 해도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사귄 연인을 위해서 이벤트를 해도 네. 나 좋은 데로
2: 내가 같이. 멋있는 거. 네. 내가 멋있어지는 거.
6: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마음 이론이 지능인 건 맞다.
2: 트렁크 풍선 이벤트 옛날에 막 이런 거 여자들 엄청 싫어한다 그러던데.
6: 그러니까요. 뭐 이런 거 예, 예, 제발 아니 해줘 뭐 막 이런다고.
2: 예. 전교생 모아놓고 막 노래 부르고 막.
6: 예, 뭐 누구야 좋아해 뭐 이런 거 잘 안 되죠.
2: 아 그러네요. 예.
6: 근데 이 공감에 관련돼서 네. 그 사실 공감의 최고봉은 예술이잖아요.
2: 아 예술.
6: 그래서 예. 시간 되면 제가 예술 얘기를 조금 해도 될까요?
2: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예.
6: 혹시 그 미켈란젤로 아시나요?
2: 알죠.
6: 예, 르네상스 시대 3대 화가 중에 한 명이죠.
2: 미켈란젤로.
6: 그 다음에
2: 라파엘로?
6: 라파엘로라고 하는 좀 어린

0: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천정화에 천정화.
1: 네.
0: 성당에 천정화고 이거 그림 그리면서 미켈란젤로 그렇게 욕을 하면서 그랬대요. 내가 다시는 안 그려, 다시는 안 그려.
1: 힘들어서.
0: 그러면서, 네, 힘들어서
1: 네네.
0: 그렇다고 하고 네. 사실 요거 청지창조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 저게 무슨 성당의 천정화인데 네. 그 성당을 복원하는 과정을 돈이 없으니까 일본의 후지TV한테 그 복원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만들 권한을 주고 돈을 받아갖고 이제 그 돈으로 하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네. 그걸 나중에 일본에서 상영이 되는데 그 제목이 천지창조.
1: 아 진짜 그럼 현대에 네. 복원을 한 거네.
0: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러니까 언제 그림은 계속 복원을 하니까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저렇게 보는데 아까 천지창조를 보시면 네. 이 미켈란젤로 르네상스 시대 화가들의 공통점이긴 한데 몸이 좋아요.
1: 아 몸이 좋죠.
0: 그림을 네. 보면. 네. 그 다빈치의 해부도 보셨잖아요.
1: 네.
0: 르네상스 이전까지는 이제 화가가라는 이제 없었고,
1: 네.
0: 그러니까 화가라고 하는 스스로의 정체성도 좀 약했고 화가들이
1: 네. 네.
0: 이때 되면은 화가 이꼴 과학자의 느낌이었기 때문에
1: 예, 예.
0: 굉장히 몸을 해부학적으로 잘 표현을 합니다.
1: 근육이 살아 있어요.
0: 네, 그래서 예. 그 전반적으로 저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들을 보면 몸들이 굉장히 잘 묘사가 돼 있어요.
1: 맞습니다.
0: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의 작품 중에 다비드상이 있습니다.
1: 다비드상, 예. 몸 좋음의 정수죠.
0: 네.
1: 예.
0: 그렇죠. 그래서 네. 이렇게 딱 보면 네. 이게 그 다윗 이야기잖아요.
1: 네.
0: 골리앗에게 투석기로 돌을 그렇지, 던지기 그렇지. 직전의 모습. 던지고 난 다음에 아무도 그 모습을 그린 건데
1: 네, 네.
0: 저건데요.
1: 네.
0: 저거를 보시면 다윗은 작고 골리앗은 크잖아요. 사실은 제가 제대로 던지려면 이렇게 위를 쳐다봐야죠.
1: 그렇죠.
0: 그리고 아까 봤듯이 해부학에 대해서 능통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몸이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1: 아, 그럼 몸이 생각보다 안 좋네.
0: 예. 왜 안 좋아 보이냐면 제가 얼굴이 커요.
1: 얼굴을 크게 만들었다?
0: 얼큰이,
1: 얼큰이. 얼큰이네, 제가. 예. 예.
0: 그래서 상당히 저 예. 보는 것도 위를 봐야 되는데 아래를 보고 있고
1: 예, 예, 예.
0: 얼굴 자체도 좀 크게 했고
1: 예.
0: 손도 쓸데없이 큽니다.
1: 손이 크네요. 예. 예.
0: 근데 왜 저렇게 해부학을 잘 알던 미켈란젤로가 그렇지. 저렇게 만들었냐?
1: 의도가 있겠는데요?
0: 네, 저게 예, 약간 예. 위에다가 올려놓으려고 만든 거래요.
1: 아.
0: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관객들이 보려면
1: 네.
0: 제가 골려보겠다고 이렇게 쳐들고 있으면 이제 얼굴을 못 보잖아요.
1: 아.
0: 그리고 멀리서 봐야 되니까 예. 내가 다윗이야 보여주기 위해서 내리보고 있고 얼굴도 크게
1: 얼굴 크게 하고.
0: 그다음 내가 이 손으로 돌을 던졌어.
1: 아.
0: 라는 걸 강조하려다 보니까 손도
1: 아.
0: 크게 했다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철저하게 관객의 입장에서 조각을 한 거죠. 이까 해부학 정도는 무시해도
1: 역지사지.
0: 그러니까요.
1: 미켈란젤로. 섬세하네.
0: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의 데뷔작이라 할 수 있는 피에타라는 아이가
1: 피에타, 있다. 피에타. 네. 예.
0: 피에타는 이제 보통 예수가 그렇지.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엄마인 마리아가 이렇게 딱 안고 있는 건데.
1: 예, 그렇죠.
0: 저게 미켈란젤로의 데뷔작입니다.
1: 저게 데뷔작이에요.
0: 네.
1: 야.
0: 보놓고 난리가 난 거죠. 저런 천재가 다 있냐. 근데 이제 보면은
1: 네.
0: 좋기는 하고 생생하긴 한데 좀 이상해요.
1: 아,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죠?
0: 엄마가 너무 커.
1: 아, 엄마가 크네.
0: 아무래도 뭐 예수가
1: 예수님도
0: 이렇게
1: 성인인데.
0: 십자가에 잡혔고 피다 예. 빠졌다고는 하시지만
1: 예.
0: 그래도 저렇게 작을 수가 있나?
1: 아, 그러네요.
0: 그래도 그치 주인공이 누구야?
1: 예수님.
0: 그럼 예수님인데 왜 저렇게 안 보이지? 뭐 이런데 사실 이 작품은
1: 네.
0: 미켈란젤로가 신에게 바친 작품이기 때문에
1: 네.
0: 위에서 봐야 정수가 보인다고.
1: 아...
0: 그래서 위에서 보면
1: 네.
0: 저렇게. 예수님이고 그 돌아가 죽은 예수를 이렇게 마리아가 이렇게 엄마가 감싸 안고 있는 모습으로
1: 그러네요.
0: 해서 이 미켈란젤로가 관객의 입장에서 그림을 만드는
1: 예, 예.
0: 굉장히
1: 공감력이 아주
0: 공감 능력이 뛰어난
1: 뛰어나네요.
0: 사람입니다.
1: 얼굴만 봤을 때 라파엘로가 공감력 더 뛰어날 것 같아요.
0: 그런데요.
1: 예,
0: 그렇죠.
1: 예.
0: 근데
1: 예.
0: 이게 라파엘로가 네. 나중에 그림을 하나 그려요. 아테네 학당이라는
1: 아테네 그림을. 학당이 라파엘로 거죠? 예.
0: 네, 아테네 학당.
1: 저 수학학원에 많이 걸려 있는 거.
0: 맞습니다.
1: 예, 예, 예.
0: 저희 뭐 가운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1: 네,
0: 있고
1: 네.
0: 여기 저기 있는데
1: 네.
0: 저기 미켈란젤로가 있습니다.
1: 아, 라파엘로가 그린 미켈란젤로겠네요.
0: 네.
1: 어딨나?
0: 저기 한가운데 외롭게 앉아 있는
1: 그래.
0: 애가 미켈란젤로.
1: 아까 얼굴 비슷하네.
0: 네, 진짜
1: 예.
0: 얼굴 비슷하죠.
1: 예, 예.
0: 얘가 미켈란젤로인데
1: 예.
0: 외톨이로 있죠.
1: 예.
0: 실제 미켈란젤로 성격이 그렇게 안 좋았대.
1: 아주 괴팍했어요?
0: 네, 그런데다가 특히
1: 예.
0: 라파엘로를 엄청 씻고 다녔답니다. 근데 왜냐하면 사실 라파엘로가 그 세대가 좀 어리니까
1: 네.
0: 그럼 쉽게 말하면 얘가 막 그림, 아, 이분이
1: 네.
0: 막 이제 미술을 배울 때는 미켈란젤로나 다빈치가 선생님 같은 그러니까 레퍼런스 책일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예.
0: 그걸 보고 했으니 초창기에는 당연히 그 풍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1: 아.
0: 미켈란젤로 그거 보고 쟤 나 따라하냐.
1: 아, 따라하네.
0: 아, 쟤나 카피본이야? 막 이러면서 약간 좀 이렇게.
1: 라파엘로 입장에서는 꼰대죠.
0: 그쵸. 이렇게 한 거죠. 했더니
1: 예.
0: 또 라파엘로도 마음이 이렇게 넓진 않았는지. 저렇게 그려놨어요.
1: 근데 저기 안에 넣어줬네, 그래도.

0: 보긴 했지만
1: 외톨이로.
2: 그러네.
0: 근데 이제 미켈란젤로 이게 재밌잖아요. 이 사람 보면 그림 할 때는 엄청나게 관객 입장에서는 딱 했는데 다른 사람이 사실 뭐 그거 자기보다 많이 어린 친구고 신생이면 아 잘한다.
2: 그렇지.
0: 근데 성출을 하겠다. 예. 이렇게 좀 되는데 그거를 그냥 흡입하는.
2: 아까 그 제자한테 일반 심리랑 저기 중에 뭐가 좋냐 했을 때 넌 둘 다 안 되라고 했던.
0: 아 예.
2: 그
0: 모습. 미안하다 학생.
2: 와.
0: 네,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예. 재미있는 거는 이 미켈란젤로가 그러면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2: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를 볼 때랑 맞아요. 평소의 삶이랑 다르네요. 예.
0: 그래서 보통 이거를 볼 때 인지적 공감 능력은 뛰어났으나 정서적 공감 능력은 이렇게 뛰어난 것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2: 아, 그럼 좀 해석이 된다. 네, 어, 설명이 그렇죠. 되네. 그러면 우리가 너는 공감 능력이 좋아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은 인지적, 정서적 공감 능력이 다 좀 갖춰져야
0: 그렇습니다.
2: 됐네요.
0: 그게 예. 다 있어야지 하나만 좀 치우치면은 좀 곤란하긴 해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정서적 근데 요즘에 문제가 되는 거는 네. F 쪽인 분들이 네. 정서적 공감을 너무 원해서.
2: 원해서?
0: 예. 네. 네. 왜냐면 사실은 T적인 사람은 네. 별로 이제 나에게 그렇게 공감해주는 거를 원하진 않잖아요.
2: 아, 나에 대해서?
0: 예. 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T이시니까.
2: 예, 네. 네. 저는 T가 높아요.
0: 예. 네. 네. 그럼 이제 내가 힘들어요. 네. 근데 갑자기 친구가 야, 너 괜찮아? 힘들어? 이러면 사실 귀찮잖아. 아,
2: 그 혼자 빨리 치유하고 싶은데.
0: 네, 그냥 혼자 있을 때 그렇죠, 치유를 그렇죠. 받고 예. 차라리 도움이 되는 거는 예. 어, 야, 너 지금 힘든데 내가 누구 아는데 그 사람한테 뭐 해결될 것 같아.
2: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러면 말죠.
0: 그렇죠. 예.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있으니까 좀 그래서 좀 문제가 되지만 사실 좋은 공감은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의 밸런스를 잘 맞아야 됩니다.
2: 우울해서 빵 샀어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나요?
0: 또?
2: 아, 너 또 먹냐?
0: 어, 저희는 근데 사실은 또 먹냐? 심리학하는 사람이라 실험하잖아요. 네. 그러면 또 우울하지 않을 때는 빵을 안 사니? 뭐 이런 거를.
2: 저는 이 밈을 몰랐을 때 아. 제 최초의 답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무슨 빵?
0: 아, 그렇죠. 네. 약간 사실 T의 전형적인.
2: 그게 궁금했어요. 네. 무슨 빵. 자, 그렇고요. 그럼 타인의 감정을 지각하고 공감을 잘하는 것도 훈련을 통해서 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을까요?
0: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훈련이 가능하고요. 특히 이제 그 인지적 공감 같은 경우는 네. 훈련이 필수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2: 그렇죠. 정서적이 상대적으로 쉬운 거고 네. 예, 인지적은 훈련이 필요하죠.
0: 그래서 이제 정서적인 같은 경우는 타고나는 경향도 좀 있기는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서적인 공감도 좀 좋아질 수는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인지적 공감 같은 경우는 훈련을 통해서 굉장히 좋아질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뭐 비니자 기법 그래가지고 네. 뭐 사이코 드라마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네. 그러니까 나는 아빠한테 상처를 받았어. 뭐 이런 친구한테 의자를 해놓고 두 개 앉아놓고 자 네가 아들로서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해봐 한 다음에 저쪽 아빠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럼 네가 아빠라고 생각하고 그래, 그래, 맞아요, 뭐 해봐 뭐 이런 맞아요. 거 하잖아요 예, 예. 뭐 이런 식의 훈련들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하죠.
2: 네. 그럼 우리가 뭐 인지를 통해 공감을 하려면 그 인지를 했을 때 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0: 네네.
2: 뭐 그러니까 뭘 보고 그걸 주로 뭘 봅니까? 예.
0: 그 뭐 표정도 많이 보지만 표정, 예. 표정뿐 아니라 거의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서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너 그러면 큰일 나.
2: 오, 저 영화 속 장면 같아.
0: 그러니까 뭐 이러니까 오, 예. 그럼 맥락도 봐야 되고 그렇지. 다양한 정보를 쏟아부어서 해석을 해야 되죠.
2: 없는 게 없는 게 아닌데.
0: 네. 그렇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서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원래 해석을 빼고는 그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정서 이론을 보면 네. 일반적인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봤어요.
2: 네.
0: 좋아. 심장이 뛰어. 이제 우리는 이제 보통 이런 순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심리학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2: 아, 그래요.
0: 누구를 봐요.
2: 네.
0: 왠진 모르겠지만 심장이 뛰어요. 그럼 그다음에 내가 왜 심장이 뛰는지를 해석을 해요.
2: 예.
0: 그래서 나의 심장 뛰임에 맞는 정서를 붙이는 겁니다.
2: 난 제일 좋아하는구나.
0: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예를 들어서 심장이 뛰는데 내가 본 애가 네. 내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기고 이런 사람이면 네. 아, 나 저 사람한테 사랑에 빠졌나.
2: 아.
0: 근데 심장이 뛰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저 같다고 막 칼 들고 있고 막 이러면 공포구나.
2: 뭐라고요?
0: 공포구나. 그래서 굉장히 애정과 네. 증오가 한끗 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보면 사실은 신체 반응이 나올 게 네.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맥락상에서 네. 굉장히 흥분을 하면은 저 사람인데 이제 좋은 거, 나쁜 거나 신체적인 건 똑같고 예. 이제 해석 틀만 달라지는 거예요.
2: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 썸 타거나 호감이 있을 때 일부러 좀 심장 뛸 수 있는 환경에서 고백하면
0: 그쵸.
2: 된다 이런 얘기 들어봤거든요.
0: 놀이동산 가라고.
2: 놀이동산 가고.
0: 그럼 이제 심장은 예. 뛰는데
2: 그쵸.
0: 막 뛰어서 네. 내 머릿속에 해석을 해야 될 눈빛을 딱 보니까 네. 오 그대네요. 네. 뭐 이러면서 이제 사랑에 빠지게.
2: 근데 이게 맥락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호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호감 전혀 없는데 을 한 다음에 나 너 좋아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0: 그 아니 호감이 전혀 없어도 가능은 하다곤 하거든요.
2: 아, 그래요?
0: 근데 이제 그 웍이 자연스럽지. 그러니까 웍을 아. 하면 내가 왜 뛰는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얘가 웍해서.
2: 아.
0: 그러니까 모르게 하는 게 좋은데 어. 뭐 이런 얘기는 좀 해드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디카페인 카페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2: 디카페인 카페를.
0: 왜냐면 걔가 카페인이 없는 애가 아니에요.
2: 아, 디카페인에도 카페인이
0: 좀 있어요.
2: 어, 미량이 있어요.
0: 네, 미량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예. 심장 좀 뛰어요.
2: 어, 예.
0: 근데 나 디카페인 카페를 먹었다는 게 강렬하면 내가 심장을 뛰는 이유를 커피 때문이라는 그렇지, 거의 그렇지. 가능성을 제거하잖아요.
2: 제거하죠.
0: 그런데 같이 커피 마시고 있는데 네, 네. 편집장님 뭐 이렇게 하트 뿅뿅 될 수가 있는
2: 카페인 투샷을 줬으면 요놈 봐라 이랬을 텐데
0: 뭐 그런 거, 예,
2: 디카페인 카페면은 전혀 그런 의도 없는데
0: 그렇죠. 그러니까 미묘하게 뛰네. 됩니다. 그렇습니다.
2: 좋아하나?
0: 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서 클럽 네. 가서 애인 만들지 말라고.
2: 클럽. 아, 이게 그 심장 박동이 높아지고.
0: 심장 박동 높아지고 그다음에 그 클럽 가면은 네. 스피커가 있다시피 하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라는 게 물리적인 파동으로 오잖아요. 네. 그래서 심장이 뜹니다.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왜 뛰는지 잘 몰라요. 네. 오늘 기분 좋네 막 그렇지. 하고 있고.
2: 그게 콩깍진 것 같아요. 그쵸. 그게.
0: 근데 이제 술 먹으면 네. 비어 고글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2: 비어 고글이.
0: 아, 너무 쓸데없는 얘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기는.
2: 쓸데없다고 하면서 다 하시네요. 아, 네. 재밌습니다. 비어 고글.
0: 원래 쓸데없는 게 재미없는 거 아닙니까?
2: 아, 술 때문에 낀 색안경. 아니 그 뭐랄까 네. 착각안경.
0: 맞아요. 그래가지고 술 먹으면 실제로 이성이 더 매력적으로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니까 이제. 아무튼 하시면 안 된다.
2: 연말에 지나친 음주는 해롭습니다, 네. 여러분. 운전대 잡지 마시고.
0: 아, 그럼요. 그럼.
2: 예. 자, 그리고 그럼 기분이나 표정을 잘 숨기는 사람들은 네. 뭐 어떻게 하는 거죠? 안면 컨트롤 하는 건가요?
0: 안면 컨트롤도 가능하고, 네. 그러니까 어쨌건 통제력이 좋아야 되는 건데 네. 두 가지 다 가능해요. 처음엔 내 마음을 컨트롤 잘하는 사람.
2: 마음을 컨트롤 잘하고.
0: 그러니까 이제 긴장을 해도 안 하게.
2: 괜찮아, 괜찮아.
0: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루틴화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어디 막 떨리는 데 가면 처음에 인사말을 하면서 네. 안녕하세요 최원입니다 이 톤이 있거든요. 그럼 그 톤이 저에게 그 루틴이라 긴장을 알려주고
2: 저희 첫 만남 때 그 톤.
0: 네, 그죠.
2: 좀 왜 저렇게까지 텐션 올리시나 했는데 네, 이제 긴장 고개, 완화 효과였군요.
0: 그게 딱 하면은 예.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예. 잘 까불고 긴장 안 하는 아이 이런 식으로 착 이제 가게 되면서 예. 통제를 해주는 거고. 예. 그래서 마음을 통제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마음은 통제를 못해도 안면 근육의 움직임을 잘 알아야죠. 통제한다는 건 내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지금 상황이 어떤지도 네. 잘 해야 돼서 뭐 이런 통제 능력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2: 예. 공감이란 무엇인가 오늘 지각심리학적으로 접근해봤습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시간 마련해주신 최훈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 앵커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은 금태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와 안보 등 6개 부처의 장관을 한 번에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개각의 폭과 방향 그리고 효과를 두고 여야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내일 민주당 TV 첫 방송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국민의힘은 당협위원장 직선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 소식들 성태와 영희에서 자세히 짚어보고요. 2부 한판 인터뷰는 개혁신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사퇴 이후 위기에 빠진 개혁신당. 다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개혁신당 조응천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자, 원래는 장성철 소장님과 노영희 변호사가 함께 해주시는 코너인데요. 오늘은 철리와 영희 대신 성태와 영희라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 전 의원님, 그리고 영희, 노영희 변호사님, 우신이도 함께합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님까지 세 분 모두 어서 오시고요. 저는 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오늘부터 3일간 제가 잠시 이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세 분이 첫 시간인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말에 깜짝 인선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2기 내각 후보자를 발표했는데요. 예상외의 인물들이 좀 있었나요?
1: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6개 부처 장관을 한꺼번에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지명한 게 이제 여러모로 화제인데요. 네. 1990년생 재선 의원입니다. 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첫 90년대생 장관이 되게 되고요. 청와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일가정 양립 등 사회적 약자 문제에 목소리를 내왔다라면서 세대, 성별 갈등을 넘어 모두의 성평등을 지향할 적임자라고 설명을 했고요. 용 후보자는 지명 이후에 30대 워킹맘이자 국정을 함께 책임지는 야당의 일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0: 예, 이슈가 되는 것 중에 용 의원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해도 의원직은 유지할 거다 이런 입장이 있죠.
1: 네, 오늘 또 직접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예. 국회의원은 법적으로 국무위원 겸직이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의원직을 내려놓는 게 관례였습니다. 예. 하지만 용 의원 후보자는 당 소속의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된다라면서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되는 소수 정당의 어려움을 양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사실 비례대표 승계 문제도 좀 걸려있는데요. 용해인 후보자가 만약 사퇴를 하게 되면 뒤에 순번이 기본소득당 후보가 아니라 지난 총선 당시 연합 비례명부의 다음 순번이 의원직을 승계하기 때문에 기본소득당은 원내 의석을 그대로 잃게 됩니다.
0: 예, 국민의힘 반응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안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 일단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용 후보자를 아예 혐오 장사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0: 예.
1: 2030 남녀 갈등을 조장해온 인물을 장관에 앉히면 이재명 정부의 자폭카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고요. 의원직 유지 방침에 대해서도 장관이 돼도 비례대표직을 유지하며 귀족 행세를 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더 거칠었는데요. 꼴패미들을 겨우 정리했더니 그걸 왜 또 건드리느냐. 대통령이 보거독을 들이키는데 나라가 다시 진통에 휘말릴 것이다 라면서 차라리 종북을 하시라 이런 이야기도 꼬집었습니다. 용 후보자의 젠더 정책과 과거 발언까지 상당한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0: 예, 그 외에도 눈에 띄는 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진보 진영 통합을 위한 포석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1: 네, 일단 조국혁신당의 이혜민 의원이 발탁된 게 좀 큰 것 같습니다. 예. 청와대 AI 미래기획석이었는데요. 구글 엔지니어 출신이기도 하고 청와대는 이번 지명으로 AI 산업에 범부처 역량을 결집할 적임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당 비례대표 다음 순보인 김영현 최고위원이 이제 의원직을 승계를 하게 되고요. 또 친노 친문계 상징성을 갖고 있는 김경수 전 지방시대 위원장도 대통령 정무특보가 되었습니다. 청와대는 국회와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를 국정으로 연결하고 국민통합 가교 역할을 할 것이다 라 기대했고요. 특히나 최근에 대통령이 왼쪽을 너무 안 챙겼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기본소득당의 조국혁신당 그리고 친문 인사까지 한꺼번에 기용한 거 결국 범진보 진영을 다시 끌어안는 인사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혁신당 안에서는 이 개인 발탁을 당대당 연대로까지 확대 해석하는 데는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도 하정우 전 AI 수석이 국가 AI 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0: 자, 패널 토론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정도 규모로 개각하실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3: 글쎄 뭐 소폭 정도로 생각을 했잖아요.
0: 예예. 예.
3: 뭐 국토교통부 내지는 뭐 일부 장관 정도였는데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중폭 개혁을 통해서
0: 예.
3: 그러니까 이제 전면적인 국정 분위기를 쇄신해내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0: 예.
3: 결국은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이제 이렇게 전환시키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치적 행위를 하는데 가장 그 중심이 인사예요.
0: 예.
3: 그래서 인사를 통해서 이제 결론은 국정 분위기도 쇄신하고 국적 동력도 다시 회복하겠다.
0: 예, 그렇죠.
3: 뭐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리얼미터가 이제 특히 30%대 그런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이 올라왔잖아요.
0: 예.
3: 물론 지난주 같은 경우는 다른 여론사 같은 경우도 30%대가 나왔습니다만은 예. 리얼미터, 갤럽미터 같은 경우는 아주 정기적으로 이렇게 패턴이 이렇게 상당히 인식하기 좋은 어떤 그런 조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0: 예.
3: 그런 시점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법률권 이제 결집 그러니까 너무 왼쪽을 안 챙겼죠. 딱 그 한마디에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실행력을 높이는 그런 이제 장관 개혁을 통해서 인사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민주진보 진영 정당을 아우르면서 또 친문 인사까지도 배려하는 그런 그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법률권 결집 그러니까. 중도 실용주의 정부를 이제 추창하면서 이제 저는 예행을 스펙트럼을 상당히 넓히려고 했지만은
0: 예.
3: 상대적으로 삼토끼 잡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집토끼를 놓친 그런 양상이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한 거죠.
0: 예.
3: 그래서 이제 법률권 결집을 이제 시도한 거고 가장 본질은 이제 민심 이반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국정 기조를 전환시키는 인사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이걸 의심을 가져요.
0: 알겠습니다. 그까지 듣고 먼저 노 변호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노 변호사님?
2: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제 지지율도 좀 하락하고 또 좀 바꿔야 될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신 걸로는 좀 보이고요.
0: 예.
2: 지난 지방선거 하기 전부터 조금 이제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는 그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부터 직접 이제 그 좀 걱정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0: 네.
2: 그게 전당대회 거치면서 계속해서 이제 안 좋은 하향 곡선을 계속 이루다 보니까 이건 개각은 필요하다라고 이제 판단했던 것 같고 이제 개각을 필요한데 어떤 인사를 그러면 등용하느냐가 이제 문제였잖아요.
0: 네.
2: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지난번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골고루 내지는 좀 소외됐다고 얘기되는 분들을 많이 좀 기용하려고 했던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저도 지금 한두 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스럽고
0: 예.
2: 사실은 그게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 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0: 예.
2: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취지는 일단 대통령이 뭔가 좀 정책을 내놓는데 그 정책이 제대로 펼쳐 보이기도 전부터 계속해서 암초에 부딪히고 자꾸 이제 분란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니까
0: 예.
2: 그거를 좀 끝까지 한번 잘 완성시켜 보면서 뭔가 좀 해보자 이런 의지인 것 같고
0: 예.
2: 이제 또 뭐 유시민 작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왜 우리는 안 챙겨 뭐 이런 얘기도 사실 그동안 했었으니까
0: 예.
2: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내가 너무 이 한쪽만 바라봤나 이런 아까 집토끼 선토끼 말씀하셨는데
0: 예.
2: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집토끼 쪽으로 조금 눈을 돌리는 방향으로 이번에 좀 이루어지신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0: 네,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제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또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도 챙기고 하면서 두 분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왼쪽 혹은 뭐 이제 그 뭐 진보 쪽 이쪽을 챙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2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 그동안 이제 중도 쪽 실용주의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본진을 챙기는 그런 모습이 된 거죠. 어떻습니까, 김 의원님? 그 이게 저 지지율을 올리게 될까요? 이번 개각을 통해서?
3: 저는 그 인사가 만사라 그러잖아요.
0: 예.
3: 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고민도 이제 깊었을 거라고 봐요.
0: 예.
3: 중도 실용주의 정부로 민주당 정치 지행 자체를 갖다가 이제 심지어 합리적 보수까지 이제 넓혀가는 그런 스펙트럼이었잖아요.
0: 예, 예.
3: 그래서 지난 8.7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이게 노선투쟁을 했단 말이에요.
0: 예.
3: 그럼 그 노선투쟁의 결과로 자신이 픽한 그런 김민석 후보가
0: 예.
3: 당대표 됐잖아요.
0: 예.
3: 그렇다면은 중도 실용주의 정부로서 더욱더 자신의 어떤 그런 주창을 갖다 공고히 가는 어떤 그런 의지라기보다는 다시 유턴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자신의 전통적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민주진보 지지층의 지층을 겨냥한 어떤 핵이
0: 예.
3: 나는 그런 이럴 때면은 죽도 밥도 안 될 수가 있는 거다. 가령이 이번에 그런 장관을 하는 것 가령 이제 이런 쇄신 인사를 가지고 다시 국정 동력을 회복시키려면은 정책의 실패 컨트롤 타워 역할한 김용범 정책실장은 손을 대지 않고 이걸 갖다 중폭 개각을 통해서 어떤 뭐 어떤 국정 분위기 쇄신하고 국정 동력을 회복시킨다. 이건 어느 도단이 되는 거거든.
0: 예.
3: 가령, 그럼 이번에 대통령, 지난번 대통령이 작년 인사 중에서 나는 꽤 괜찮은 인사가 있었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0: 예.
3: 뭐, 국민경제 자문회의의 그 부의장으로 이제 대통령 직할이지만,
0: 예.
3: 김성식 전 그랬죠. 의원 네. 이런 사람은 네. 보수의 인사면서도 상당히 개혁적인 인사고 네. 또 민주진보 입장에서도 김성식 의원에 대한 그런 또 경제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0: 네.
3: 이런 사람이 그러면 경제부총리가 돼가지고 네. 사실상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부터 이렇게 지위가 이루어지는 그런 꼭두각시기 행 그런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이 아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뭐 이영일 이 기재부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기재부 출신으로서도 지금 현재 김용범 정책실장하고 기수 차이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나요.
0: 후배다.
3: 그런 네. 후배가 네. 어떻게 김용범을 뛰어넘어서 네. 경제부총리로서 기재부 장관으로서 소신 있는 부처의 정책을 갖다 입안하고 실행할 수 있냐 이거 그런 자, 측면에서 야 이거 왜 이렇게 하냐 여기다가 뭐 또 나중에 다르게 쓴다마는 용인 뭐 지금 현재 성평등 가족부 장관 제일 패착이 될 겁니다.
0: 알겠습니다. 그건 노 변호사님께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용인 장관 후보자 어떻게 보세요? 정말 막 SNS가 정말 뜨겁던데요.
2: 여기 그 댓글에 예. 이왈수라는 분이 예. 나는 집 나간 토끼예요 이런 말씀하시는 게 인상 깊어요.
0: 예.
2: 집 나간 토끼. 아까 이제 집토끼 산토끼 말씀하시니까 예. 저는 집 나갈 토끼들이 또 있겠다 이 생각이 예. 조금 들었는데.
3: 참 맞네. 그분 훌륭하신 분이네.
2: 그러니까 말씀이 너무 재밌긴 한데 좀 예. 아픈 부분이죠. 왜냐하면 예. 솔직히 이제 용혜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비례 두 번 한 게 그것도 좀 문제지만 비례가 되는 방식이 기본소득당으로 사실 된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위성정당으로.
2: 예, 그 민주당의 네. 위성정당으로 두 번이나 네. 하면서 일단 되고 나면은 또 제명당에가 제명 이제 시켜달라고 예. 해가지고 결국에는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가고 이제 이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예. 그거 자체가 사실은 저는 공정하지는 않아 보인단 말이죠.
0: 예.
2: 그런데다가 그분이 이제 페미니즘의 사실은 조금 선봉장인 것처럼 지금은 인식이 조금 되어 있는 부분도 사실 있어요.
0: 예.
2: 그래서 저는 뭐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도 반대도 안 하지만 실제 그거를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너무 그쪽에 강조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기존에 있던 분들 입장에서는 좀 못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는데
0: 예.
2: 이제 그러면 이 용혜인 의원이라는 분이 그럼 그거를 전체적으로 다 아울러가지고 정말로 성평등 가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좀 상징적으로 뭘 해줄 수 있을까? 좀 오히려 너무 소수적인 쪽에만 좀 관심 가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조금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비례 의원직 관련해서 또 얘기하잖아요.
0: 네.
2: 그게 용혜인 의원 입장에선 그거 같더라고요. 내가 그만두면 기본소득당에 당에서 그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이 안 들어온다. 그게 한 11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근데 그럴 것 같으면 장관
3: 안 해야죠.
2: 안 해야 돼요. 그걸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0: 알겠습니다.
2: 자기가 두 개를
0: 예.
2: 하면서 하는 거 너무 욕심이 많아 보이잖아요.
3: 그러니까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 지금 예. 노 의원님 너무 잘 짚어진 거예요.
0: 예.
3: 아 다른 사람은 한 번도 하기 어려운 비례 의원을 갖다가 두 번씩이나 했잖아요.
0: 제 장래희망이 재선 의원이거든요.
3: 그러니까 자체적인 어떤 그 지지율이라든지 그런 득표로 당선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구조에서 거대 정당 중심의 비례 위성 정당 그 플랫폼을 네. 적극 활용해가지고 자기는 두 번씩이나 했어. 또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 시켜주면은 아 자기는 이제 그게 그 몫이 이제 민당 몫으로 돌아가더라도
0: 예.
3: 아 기본 소득당이 그걸로 이제 원외 정당으로 해체되더라도
0: 예예.
3: 그 길을 선택해야지. 그 양손에 지금 이제 떡을 다 손에 쥐려고 하는 그 행국이 돼버렸어요.
0: 예, 예.
3: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어떤 커뮤니티고 지금 현재 네티즌이 뭐 지금 용인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좋은 반응 보이는 거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라 그래요.
0: 곽우신 기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사실은 이 개강 뉴스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SNS는 온통 그냥 용혜인 의원님 얘기만 나오던데 반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1: 정말로 저는 용혜인 의원에 대한 좋은 반응이 생각보다 상당히 적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0: 예.
1: 이제 없진 않은데
0: 예.
1: 결국에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레이어들이 있을 텐데
0: 예.
1: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그러니까 지금 용혜인 의원을 향해서 뭐 안철수 의원이나 뭐 이준석 의원이 지적하는 식의 뭐 비판은 온당하진 않다고 봅니다. 성평등 가족부 장관 자리에 페미니스트가 갈 수 있죠.
0: 그렇죠.
1: 근데
0: 네.
1: 그렇다고 해도
0: 네.
1: 페미니즘 진영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여성주의 진영에서 용혜인 의원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0: 네.
1: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했던 분이기 때문에
0: 네.
1: 그 부분에서도 약간 좀 대척점이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반대로 아까 너무 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비례대표 두 번 승계하고 가는 과정에서 이게 과연 공정했던 거냐.
4: 예.
1: 사실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어떤 이쪽의 제도 해킹을 통해가지고 준연동제 비례제를 이제 망가뜨리면서 의원을 한 사람이라는 게 또 진보적인 시민사회에서 비판했던 부분이거든요.
4: 예.
1: 그러니까 그런 거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전선이 쓰게 되면은 한쪽에서 적극적으로 옹호를 해주고 한쪽에서 예. 비판하는 식이 서야 되는데 여기는 좀 양쪽에서 다 비판을 받고 있는 처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인사청문회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4: 그러면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은 왜 용해인 의원을 이 임명을 했을까요? 지금 왜냐하면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뭐 저 과거에 좀 소외됐던 노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쪽에서도 되고 조국 혁신당에서도 뭐 발탁이 되고 김경수 전 지사도 발탁이 되고 했는데 온통 그냥 얘기는 용해인 의원 얘기만 나오니까 심지어는 일각에서는 이 뭐 거의 총알 바지로 쓰는 거 아니냐 그런 음모가 있다.
3: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게 현실적인 게
4: 예.
3: 지금 90년생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그 성평등 뭐 이 가족부 장관 하면서
4: 예.
3: 연령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을
4: 적절치
3: 수도
4: 않죠. 예. 예. 예.
3: 그렇지만은 예. 남들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비례 한 번의 기회도 못 가지는 그런 특히 2030 세대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상식과 공정성을 중시하잖아요.
4: 예.
3: 그런 측면에서 이분이 비례대표 제도의 본래 취지인 그런 어떤 다양한 사회적 약자 대변한다든지 전문성 반영 이런 것보다는
4: 예.
3: 당선 중심의 공학적 연대에만 집중한 거예요, 이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탁월한 그 역량이 있어요.
4: 예.
3: 그러다 보니까 이 공정성 관련 지적이 2040 세대들부터 제일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의 제일 핵심을 들여다보면 2030의 지지 기반이 이탈되고 붕괴된
4: 그렇죠.
3: 거죠.
4: 예, 예, 예.
3: 오늘 같은 경우는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이제 4050 같은 경우도 이제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은 이 장관 내정이 정책적 어떤 전문성보다는 진보 소수 정당 진영과 이제 연대를 중시한다. 너무 왼쪽을 안 챙겨서 챙기는 건 좋은데 그래서 그 정치적 안배 때문에 야합의 결과물로 역량이나 능력이나 그런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지금 가오신 기자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본인이 뭐 이런 페미니스트로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이미지를 만든 거 좋아요.
4: 예.
3: 그렇지만 그 젠더 갈등이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남성 또 2030 남성들한테는 상당히 또 안티가 있거든요. 비호감이란 말이에요.
4: 예.
3: 그런 것도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보안수사권 폐지를 통해서 강주 여고생 피살 사건이라든지 제주 장미란 사건을 보면서 이 여성들이 치안 안정에 대한 불안 그런 걸 보고 앞으로 이제 이런 용인 의원 같은 경우는 평등가족부 이제 장관으로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거에 우려서요. 장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패착이에요.
4: 아, 노 변호사님, 뭐, 어제 오늘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하긴 안 하겠지만, 과거 그 용해인 의원의 논란이 됐던 여러 가지가 SNS에 나오고 하던데, 청문회가 그 순탄치는 않아 보여요. 어떻게 보시면 예상하십니까?
2: 저는 사실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가족끼리 귀빈 공항 의전을 좀 과잉하게 받은 내용도 좀 사실 있죠. 23년도에.
4: 예, 예, 예.
2: 그리고 남편 문제가 사실 저는 좀 뼈 아플 것 같아요.
4: 예.
2: 남편이 기본소득당의 뭐 당직자라는데 용해인 의원이 사실은 본인이 이제 경력단절, 남편이 경력단절 됐다. 내가 이렇게 국회에서 일을 함으로 인해서.
4: 예.
2: 내가 6살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4: 예.
2: 알고 봤더니 그 남편은 기본소득당에서 사실은 이제 당직자로서 뭘 받고 뭐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부인이 사실은 기본소득당이 없어지는 거를 싫어서 내지는
4: 예.
2: 원외정당이 되는 거가 싫어서 나는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장관직을 받겠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하고 보면
4: 예.
2: 오히려 자기가 이제 남편까지 챙기면서 이것저것 다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4: 예.
2: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이분이 아직 사실 나이도 어리고 뭐 사회적으로 경험이 아주 그냥 막 여러 가지 스펙이 많은 건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서 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불법을 했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4: 예,
2: 그런
4: 예.
2: 거는 문제가 안 되지만 합법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자격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합법 틀 내에서 약간의 편법,
4: 예.
2: 탈법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아까 말씀하신 것은 약간 고도화된 방식으로 좀 이루어진 게 많아서
4: 예.
2: 그게 저는 특히 2030 분, 또 4050도 사실은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4050은 그냥 거의 정말 잡아놓은 물고기 수준 내지는 집토끼도 완전히 그냥 우리 속에 가둬놓고 여기 가라면 여기 가고 저기 가면 저기 가라는 식으로 해도 그냥 나 언제든지 우리를 지지해야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이 보여요. 솔직히 말하면. 요즘에 우리도 맨날 2030만 챙기냐 맨날 청년만 챙기냐 이래. 사실 뭐 결정적으로 그런 것도 없지만. 그런데 이번에 또 이제 지지율 같은 걸 보게 되면 4050이 많이 떠나갔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균형감 있게 좀 뭔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 저는 좀 대통령의 인사와 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항상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인데 예. 이번에도 저는 부동산 정책도 계속해서 문제가 좀 있어요. 아까 김영본 실장 얘기도 했고 뭐 예. 얘기했지만 또 그리고 저는 인사 문제도 계속해서 사실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4: 이게 저기 아까 두 분 또 말씀하셨지만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정말 굉장히 다툼과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깨질지 모른다는 얘기도 있고 서로 아주 강하게 비판을 주고받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좀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사람들을 챙겼다는 평도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민주당 내 갈등이 봉합되고 그게 좀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회복에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뭐 코가 빠졌다, 뭐 중도층이 빠졌다, 그 안에서는 논란이 많던데요.
3: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 이제 뭐 중복 개혁을 통해서 당내 갈등을 치유하고
4: 예.
3: 원팀 원보이스로 민주당의 어떤 그 기조를 유지시키는 그런 당정청 일체감을 만들려면은
4: 예.
3: 사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정청대회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중에서 그래도 합리적인 인사 정도. 예. 한 명 정도라도 이렇게 설득을 상고초를 해서라도 시켜가지고
4: 예. 예.
3: 그런 정책을 맡겠다면 훨씬 달라요.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뭐 지금 이제 기본소득 당의 용인 예. 지금 내정자 같은 경우는 예. 쉽게 말하면 조국 핵심당 같은 경우에 대주주가 조국이잖아요.
4: 예. 예.
3: 그 핵심당의 대주주 하면은 누굽니까?
2: 이준석.
3: 이준석. 예. 그럼 기본소득당의 대주주는 용인이에요.
4: 예, 예.
3: 그러면 앞에 계획신당이나 조국신당 같은 경우 뭐 큰 상황이 발생되면 무조건 이 대주주들이 책임을 져.
4: 예.
3: 그럼 뭐 기본소득당 앞에 이제 우리 저 변호사님께서도 노 변호사님께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어떤 거취에 대한 변화가 있다 그러면은 그걸 자신의 신랑하고 연계해가지고 그 당을 그런 모양새로 또 유지하면서 예? 그 비례의원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천착한 모습이라는 것은
4: 예.
3: 대단히 국민들에게 부적절하게 보일 겁니다.
4: 알겠습니다. 노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당내 갈등 이제 그 뭐 전당대회 과정에서 있었던 게 이번 저 개각을 통해서 조금은 좀 봉합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2: 그렇게 많이 봉합될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그래도 조국혁신당의 그 이혜민 의원 발탁이라던가
4: 예.
2: 그다음에 김경수 전 지사 발탁 이건
4: 예.
2: 되게 좋게 보거든요.
4: 예.
2: 왜냐하면 그분들은 워낙 이제 정치적으로도 잘 하시고 또 전문성도 있으신 것 같고
4: 예.
2: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전체적인 그림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뭔가 좀 챙기려고 하시는 부분들은 있었던 건 보이는데
4: 예.
2: 뭐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사람들이 막 아주 만족할 만한 사실은 그건 아니야. 아까 뭐 본진 얘기하셨지만
4: 예.
2: 실제 민주당 사람들은 뭐야 이게 이런 얘기 사실 나오거든요.
4: 네. 자, 곽 기자님께 이제 코멘트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이번 개각 좀 어떻게 민주당에 도움이 될까요? 지지를 올리는데?
1: 저는, 과락은 면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잘하는 인사해야 되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4: 예.
1: 김경수 전 지사도 챙기고 혁신당에도 뭔가 시그널도 주고 해서
4: 예.
1: 큰 틀에서 뭔가 이 갈등을 치유한다는 그 방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개각이겠지만
4: 예.
1: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는 신뢰를 끌어올리고 반등 포인트를 만들기에는 많이 좀 디테일한 면에서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4: 자, 뭔가 좀 아쉽고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성태와 영희 그리고 우신이까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박재홍의 한판 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조응천 전 의원님 모시고 개혁신당 상황에서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법률 이슈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여러 차례 그냥 방송마다 만나는 것 같아요.
1: 아니, 글쎄 뭐 검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다 그래서 예. 섭외가 왔길래 예. 알았다고 그랬는데 예. 갑자기 또 이렇게
0: 아니 뭐 검찰 문제야 전문가긴 하지만 저도 뭐 그건 모르는 게 아니고 개혁신당 뉴스가 나니까 저도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1: 아, 뭐 같이 계셨는데 뭘 또
0: 그러니까
1: 궁금해요.
0: 어떠세요? 저 그때는 같이 있다가 저는 지금 나온 상태인데 위기라고들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1: 사실 24년 총선 때 예. 그 기득권 양당 체제는 안 된다 해가지고 3지대에 빅텐트 치자고 우리 다 같이
0: 그랬던
1: 했던
0: 거죠.
1: 거잖아요. 예, 그게 예, 이제 뭐 예. 찌그락빠그락 하면서 뭐 예. 이제 스몰 텐트 뭐 그렇게 됐는데 예. 어쨌거나 그 이후에 총선, 대선, 지선을 거치면서 특히 지선은 뭐 사실은 3지대 정당들한테 무덤이죠.
0: 예. 예.
1: 그 대단히 힘든 선거고 또 예. 제가 선수로 뛰었다가
0: 지방선거는 뭐, 참 어렵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1: 처참한 예. 결과를 맞이했는데 예. 이제 한 1년 반 후에 있을 총선 앞두고 예. 그러면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뭐 다들 생각을 하는데 방향보다는 속도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0: 예.
1: 이게 세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예. 그러면 지금 그 단순 다수제 승자독식 소선거 구제 하에서 과연 이게 뭐 얼마나 이게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0: 실제로 해보면 정말 어렵죠.
1: 그럼요.
0: 잘 아시지만.
1: 예. 예. 정말 힘들죠. 예. 예. 정말 저 하는 말도 맞고 사람도 최고인데 예. 그렇지만은
0: 그렇죠. 내가 여기 찍으면 저쪽 땅이 되는 건 못 보겠다.
1: 그러니까
0: 이렇게 되는 거죠.
1: 최선을 예. 찍으면 최악이 되니까 차악을 찍으면 양해해 달라는 게 항상
0: 예.
1: 이 단순 소선거 구제잖아요.
0: 예예.
1: 근데 뭐 저 기득권 정당들이 야 정치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갑자기 객관천선할 리도 만무하고
0: 예예.
1: 그렇다면은 우리도 이제 뭔가 팔아먹을 상품이 있어야 되는데
0: 예, 예.
1: 그러면 개혁신당은 도대체 저 어디다 쓰는 물건이냐 뭐 하는 거냐 내 삶에 어떤 도움을 주냐에 예, 예. 대해서 과연 그러면 3년 동안 제대로 답을 드렸냐 난 못 줬다고 봅니다.
0: 예, 예.
1: 그저 그날그날에 핫이슈 따라가지고 클릭 많이 나오면 좋아하고
0: 논평이나 하고
1: 언급 예, 많이 예. 되면 좋아했지
0: 예.
1: 그게
0: 예.
1: 뭐 스피커 파워에 과시일지는 몰라도
0: 예.
1: 과연 그게 개혁신당이 따로 존재해가지고 선거 때 저기를 찍어야 될 그 합당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은 안 하는 것 같거든요.
2: K라디오
1: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처절한 좀 반성이 있고
0: 예.
1: 그쪽으로 좀 가야 된다고 봅니다.
0: 그러니까 오늘 그 당대표 권한대행이 이제 원내대표로서 된 천하람 의원이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언론에도 많이 관심이 있는 게 국민의힘과 합당이나 정당 해산 없이 새 지도부로 다음 총선을 준비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워낙 작은 정당이고 의원수 3명짜리 정당이니까 이 버티기가 어려워서 국민의힘에 간다. 혹은 또 뭐 어제 오늘은 뭐 이준석 대표가 민주당에 영입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독자 노선을 가기로 한 건가요? 앞으로 어떻게
1: 하나요? 그거는 양당이 네. 양당이 자기네들 지금 모양이 별로 안 좋잖아요.
0: 에이,
1: 그러니까 에이, 이제 그 주의를 딴 데로 돌리기 위해서 예. 괜히 카드라 해서 말을 만드는 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0: 아, 예.
1: 지금 여기서 뭐 독자 안 하고 예. 뭐 어디로 들어가겠습니다.
0: 예.
1: 그 몰라고 그걸 기자회견을 해요. 그걸 그냥 가만히 있다가 슬금슬금 들어가면 되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0: 예.
1: 그 들어간다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0: 예.
1: 기득권 양당 체제를 혁파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0: 예. 예.
1: 과연 그러면 그 2, 3년 동안 그 기득권 양당 체제가 저 패권 정당이 그러면 좀 사정이 나아졌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아니올시다 더 악화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예, 예, 예.
1: 그럼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가지고
0: 예.
1: 그 이상을 가지고 어떻게든 그래도 한번 트리거로 작용을 해보고자 나왔는데
0: 예.
1: 사정이 더 안 좋아졌다고 해서
0: 예.
1: 그냥 보따리 싸들고 들어간다? 그럼 왜 나왔는데? 라는 얘기가 스스로부터 자꾸 생각을 하게 되죠.
0: 그 노선을 놓고 개혁신당 내에서 뭐 이준석 대표하고 천하람 원내대표하고 무슨 뭐 불화가 있다고 저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는데 그런 불화는 있습니까?
1: 그거 쓴 기자가
0: 네.
1: 우리 당에 제대로 출입도 안 하는
0: 아,
1: 분이라고 전 얘기를 들었어요.
0: 예, 예, 예.
1: 카드라이고
0: 예.
1: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탈이지.
0: 예.
1: 뭐 불안은 저 좀 뭐 시끄럽게 좀 경로라도 버렸으면 좋겠어요.
0: 오늘 저기 당직하시던 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니까 뭐 비대위원장 비대위 체제로 해야 된다 그런 의견도 나오고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데 앞으로 어떨까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그 당의 간판인데 지금 저렇게 이 물러난 상태에서 어떤 방법이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1: 어쨌든 벼랑끝 전술이라고 보고요. 예, 예. 지금 당원 당규상 비대위 절차가 없답니다.
0: 예, 예.
1: 왜냐하면은 이준석 대표가 국힘에서 그 비대위 뭐 이런 것들이 늘상 상설화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염증을 느꼈나 봐요.
0: 예, 예, 예.
1: 아예 당헌 단계 그게 없다 보니까 예. 비대위도 못 가고 권한 대행으로 가서 예. 있는 거는 60일 내에 전대회에는 없대요.
0: 없겠죠. 예. 권한 대행 뭐 오래 갈 수는 없으니까.
1: 예. 그렇다면은 지금 방법은 이거 권한 대행으로 그냥 두 달을 가는 게 맞냐?
0: 예, 예, 예.
1: 비대위를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네. 걸 전당원 투표를 돌려라는 취지였던 것 같고, 근데, 뭐, 지도부 총사퇴를 해버렸기 때문에, 네, 네. 사실 기성정당에서는 대표가 물러나면 대표가 임명한 사람들도 자동으로 면직이 되잖아요.
0: 그렇죠. 예. 네, 네.
1: 그러니까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일을 하는 건가,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그것도 지금 제대로,
0: 빨리 수습해야 될 텐데 개혁신당 내에서는 조응천 의원님이 제일 경험도 많고 그러신데 혹시 당대표에 출마하시거나 아니면 하시거나 비대위원장을 하시거나 째려보지 마시고 그냥 질문을 드렸습니다.
1: 아니 자기는 이따가 나갔다고 뭐 제3자 연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정말 이 상도에 어긋난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
0: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뭐 좀 잘 수습돼서 진짜 좀 저는 작은 정당 보면은 저도 같이 고생을 해가지고 참 마음이 뭐 방향이 각 동의하거나 안 하건 간에 그게 있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안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그 이재명 정부에서 개각이 있었습니다. 총평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도대체 컨셉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컨셉이 대개 뭔지 보면은 모르겠다. 지지율이 네. 빠지면 네. 어쨌든 가장 즉자적으로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개각인데
0: 예.
1: 모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뭐 떠난 사람들이 그러면 마음을 돌릴까 싶은 생각이 저는 별로 안 들어요. 예. 면면이
0: 예.
1: 그저 저 이소용 의원
0: 예, 예.
1: 뭐 그 하나 뭐 그분은 어쨌거나 저번에 그 기권을 했었죠. 보안 수사권 그때인가요? 예예 예, 예. 예. 기권도 하고 예. 나름 그 안에서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않냐라는 예. 목소리를 꾸준하게 내왔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0: 예.
1: 수박 땡처리 되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입각을 한다는 거
0: 예.
1: 그건 뭐 상당히 좋아 보였고 또 뭐 발군의 실력을 보이고 있는 분이어서
0: 예.
1: 뭐 그거는 좋게 보이는데 그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도대체 이게 점수를 까먹으려고 작정을 했나 뭐 하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0: 어제 그 오늘 일부에서도 그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는데 SNS를 그냥 뜨겁게 한 것은 용혜인 후보자에 대한 얘기인데
1: 맞습니다.
0: 사실은 이제 아마 또 법조계 계시고 하니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셨을 텐데
1: 네.
0: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맡았기 때문에 공소취소하는 거 아니냐. 어제 개각 딱 보고는 그냥 공소취소하겠다는 거구나. 그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1: 그 권총에다가 실탄 장전하고
0: 예.
1: 이제 노리쇠를 이렇게 뒤로 제끼는 거죠.
0: 예.
1: 뭐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땡기는 거니까.
0: 예, 예.
1: 그 방법이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을 특검한테 주느냐 혹은 조작기소 특검으로 끝내고 그 결과를 받아 안아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공소청장한테 지휘를 해서
0: 예, 예.
1: 니네가 이 취소해라.
0: 취소해라.
1: 방법이 예. 두 가지인데
0: 예.
1: 특검법에 아예 생으로 넣는 게 너무 여론이 안 좋아질 걸 대비해서
0: 예.
1: 플랜 B.
0: 예.
1: 플랜 B도 대비해가지고 지금 시킨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0: 예.
1: 저는 용혜인 장관 후보가
0: 예.
1: 뭐, 그, 노미네이트 된 걸 보고,
0: 예.
1: 왜, 청문회에 여섯 명이 가면 이제 타겟이 하나, 둘, 뭐 정도 설정이 되잖아요.
0: 예, 예.
1: 아마, 독보적으로 예. 김성환 후보가 타겟이었을 건데 예. 여기 넣어가지고 이 타겟을 흐리는 플레어 어, 같은 효과를
0: 고도의
1: 좀,
0: 작전이다.
1: 그렇죠. 예. 그 저 지대공 미사일 날라오면 예. 쫙 플레어 뿌리고 예. 회피 기동을 하잖아요. 예, 예.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나는 비례를 사퇴 못 하겠다.
0: 예, 예. 일부러 어그로를 끌고 있는 건가요?
1: 아니요, 아니요. 예. 이거 이렇게 되면 예. 나 빠치도 떨어지고 장관도 아, 못 하고.
0: 만약에 청문회에서 낙마할 경우에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니까.
1: 이도 아니고 그렇게, 저도 아니고 완전 예. 최악으로 가는 거니까. 아. 그런 거 아닌가 하는 뭐 잡스러운 생각을 저 혼자 예. 조금 했었습니다.
0: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아직 채 안 됐는데 초반에 지지율도 높고 여러 가지로 일 잘한다는 평을 받다가 이제 부동산 문제에서 좀 잘 안 되고 또 이제 그 주가가 한참 올라가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지율이 하락했고 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는 것이 공소 취소 문제에 너무 이제 그 집중되는 거 아니냐.
1: 연인계연, 중인계연. 예, 겹쳐서. 여러 가지
0: 그게 다 이제 여기랑 겹쳤는데 지지율이 높을 때도 사실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공소 취소를 한다 그러면 그 반발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네. 지금 낮은 상태에서 진짜로 공소 취소를 하려고 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1: 저는 그동안의 대통령의 워딩을 보면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인 것 같아요. 예,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예. 이거 이런 거를 계속 저 취소 안 하고 가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 예. 또 김민석 대표가 예. 전당대회 시절에 전대 거의 끝 무렵에
0: 예.
1: 아니 그 잘못된 기소라고 됐는데도 이거 그냥 그 사람 보고 계속 재판받으라고 하는 거는 폭력이자 야만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예,
0: 그건 전당대회 중이니까 막 얘기하는 거 아닌가?
1: 그렇지 않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 어쨌든 김민석 대표도 예. 이게 자기 자본으로 지금 대표가 된 게 아니고 아니고. 예. 예. 뭐 주담대를 받건 어쨌든 대출을 갖다 상당 부분 지금 받아왔다고 예.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예. 대통령이 총리 시키셨고 그 후광을 예. 받았던 거니까.
1: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뭐 그렇게 여러 가지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갚아야 되거든요.
0: 예. 예.
1: 갚지 않을까 결국은 결국은 갚지 않을까.
0: 아니 근데 어떻게 보세요? 그 실제로 만약 정말로 저 법무부 장관이 공소청장한테 지휘를 해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정식으로 지시를 하고 그래서 말하자면 그 검사가 기소를, 공소를 취소하고 이렇게 되면 반발이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1: 만만치 않겠죠. 예. 저 우선 어쨌든 저 제 페이스북 저 대문에
0: 예.
1: 그 조지 오웰 동물농장 나폴레옹이 예. 연설하는 장면을
0: 예.
1: 올려놨죠.
0: 예. 예.
1: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예. 어떤 동물은 더욱 평등하다. 예. 저는 헌법 제11조 평등,
0: 예, 예.
1: 법앞에 평등
0: 예.
1: 거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얼마나 억울하냐? 왜 대통령만 이렇게 그 취소도 못하고 이렇게 돼야 되냐?
0: 예.
1: 그러면 세상에 예. 법원 앞에 가 보면은 예. 억울하지 않은 사람 그 누가 있을까? 그 사람마다 전부 다 특검법 만들어주고
0: 예.
1: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억울한 건지 검찰이 조작 기소한 건지 사사시 예. 조사해가지고 특검이
0: 예.
1: 그래서 그걸 가지고 법원에서 무죄를 받거나
0: 예.
1: 그를 그에 터잡아서 공소취소를 공소기각을 받거나
0: 예.
1: 그러면 법원에서 억울하다고 하시는 분들 다 해주면은 헌법 11조 위반이 아니다.
0: 예. 그렇게 보신다. 알겠습니다. 자. 이 대법관 임명 논란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청와대가 손봉기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 그러니까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라는 게 후보자 새로 하든지 제청하라고 대법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법조인으로 오래 지냈지만 이런 케이스는 처음 봤는데요. 이제 헌법에는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대법관을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 제104조를 보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태를 지금.
1: 그러니까 4명을 후보자 추천위에서 추천했어요.
0: 예, 예.
1: 그게 벌써 7달 전인데
0: 예.
1: 지금 청와대에서는 예. 왜 그동안에 실질적인 협의 없이
0: 예, 예.
1: 그러니까 협의를 하겠는데 실질적인 협의 없이 서면으로 띡 던지고 이거 예. 해달라.

0: 권력의 위헌 혹은 예. 위법 행위를 규율을 하라고 있는 게 사법부잖아요.
1: 예, 예.
0: 동등한 겁니다. 동등한 거지. 다만 국가 원수기 때문에 예. 그냥 쳐주는 거죠.
1: 예, 예.
0: 그러니까 네 명을 보냈는데,
1: 예. 네 명 중에 이제 대법원장이 한 명 선택.
0: 한 명 했더니 예, 예. 방금 드린 말씀대로 예. 오따 대고라고 예. 하면서 세 명 중에 골라.
1: 예.
0: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예. 지금 전담 재판장.
1: 예.
0: 한 명은 예. 중앙선관위원이라 가지고
1: 안 되고
0: 잘못하면 예. 엮여. 예. 예. 그러면 남는 거는 그 원래 하려고 했던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 해라.
1: 예. 예.
0: 사실상 특정인을 해라는 거잖아요.
1: 아, 예.
0: 윤석열 정부 때
1: 예.
0: 퇴임 대법관 두 명의 후보자 여덟 명을 추천위에서 추천했어요.
1: 예.
0: 그러니까 A에 대해서 네 명, 예. B에 대해서 네 명을 했겠죠. 예. 예. 그때 윤석열 용산에서
1: 예.
0: 그 여덟 명 중에 A와 B는 추천을 오면은 이거는 안 하겠다. 라고 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예. 나머지 여섯 명 중에 예. 골라가지고 두 명을 올려서 했습니다.
1: 아, 예.
0: 차이가 뭐냐.
1: 예.
0: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1: 예.
0: 지명권을 행사하기, 재청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이 사람, 이 사람 오면 나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안 좋다. 그렇지만은
1: 예, 예.
0: 굳이 엄밀히 따져서 얘기를 하자면
1: 예.
0: 대법원장의 재청권을 본질적으로
1: 예.
0: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1: 그러니까
0: 비토권은 있거든요, 예, 대통령한테.
1: 누구누구는 안 되지만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
0: 알아서
1: 예, 이런
0: 그러니까 비토권은 있는
1: 예,
0: 거예요.
1: 예, 예, 예.
0: 국회나 대통령한테.
1: 예.
0: 근데 지금 이거는
1: 예.
0: 사실상 요 사람 올려. 안 예. 그러면 나 계속 바꾸놓을 거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후보 추천위도 꾸리지 말고
1: 예.
0: 그냥 하는 게 좋겠어.
1: 예.
0: 즉, 세 명 중에 하라는 건데 두 명은 못하니까.
1: 두 명은 지금 하자가 약간 있는
0: 예.
1: 셈이니까.
0: 그러니까 예. 한 명만 해라.
1: 예.
0: 근데 그 한 명의 하자가 더 크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1: 예, 예, 예.
0: 남편하고 남편은 헌재 재판관인데.
1: 남편이 헌재 재판관이죠. 예, 예.
0: 그러니까. 사실상 특정을 해서 요 사람을 콕 찍어서 재청을 해라라고 하는 거는
1: 예.
0: 대법원장의 재청권을 완전히 형해화시키고 무력화시키는 거다. 그러면 대법원장의 재청권은 왜 있냐?
1: 예.
0: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1: 예.
0: 최소한의 안전판이다.
1: 예, 예.
0: 왜냐하면 최고법원이
1: 예.
0: 그 구성원에 따라 가지고 이제 거기서 전압체도 생기고 판례 변경도 있고
1: 예.
0: 대법에서 판례가 형성이 되면
1: 예.
0: 그건 다 기속을 하잖아요.
1: 예, 예.
0: 그만큼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1: 예.
0: 이걸 갖다가 딱 찍어서 누구를 해라
1: 예.
0: 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저는 위헌이다.
1: 아니 근데 저도 제가 궁금한 게 하나는 사실은 이제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잖아요. 근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청한 후보자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건데 원래대로 하면은 논란이 없게 하려면 그냥 대통령 그거 받아서 국회로 보내면 민주당에서 아, 이 사람은 안 돼 하고 국회에서 사실 부동이 된 경우는 꽤 있거든요. 대법원장 후보자도 안 된 적이 있고. 그러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부담도 피해갈 수 있는 거고 오히려 여론에서는 민주당에서 이제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된다고 하면은 더 좀 뭐 적어도 이제 이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어떤 사법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그런 논란 좀 피해갈 수가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그 재청에 대한 판례를 했다고 보세요?
0: 임명권과 재청권에 대해서 생각이
1: 예.
0: 확고했던 거죠. 임명권이 우월하다.
1: 우월하다.
0: 예. 우월하다.
1: 예.
0: 재청권은
1: 예.
0: 임명권을 뒷받침하는 권한이다. 그걸 명확히 해야 되는데
1: 예.
0: 제대로 협의도 안 하고 서면으로 띡 보내?
1: 예.
0: 이거는 재청이 아니야. 새로 해.
1: 예.
0: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1: 예.
0: 총 26명, 지금 12명 늘었으니까
1: 예, 예.
0: 26명의 대법관 중에 22명의 대법관에 대한
1: 임명을
0: 예. 임명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1: 예, 예.
0: 이게 처음이에요. 시금석이에요.
1: 예, 예.
0: 그러니까 임명 권한이 우위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1: 예.
0: 그 조희대 대법원장은 요번 두 명 말고 한 명 더 하고 아마 내년 6월에 사퇴를 하시는 것
1: 예,
0: 같아요.
1: 임기가 끝나죠.
0: 예, 예. 그분 19분이 이제 예, 더 하는데 예. 그때 대법원장은 뭐 재청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대통령이 이 사람 하면 좋겠어. 라고 조희대 대법원장보다는 훨씬 더 덜
1: 예.
0: 거꾸로 온 사람을 안 치고
1: 예.
0: 그러면 네. 조희대 대

0: 대법원장보다 덜 까꿀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명 이제 재청권이 임명권 밑에 있음을 인정을 하고 들어갔으니까.
1: 아, 나머지 관례를 만들게.
0: 나머지 19명에 대해서는 예. 그냥 예. 이 사람 좋겠네. 네. 이런 하이웨이를 뚫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를 수를 뚫는 거 아닌가. 예. 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트 패킹을 하자는 거죠.
1: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있을 20명 이상의 대법관 임명 절차에서 청와대가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지금 법원도 법원이지만 이제 그 경찰의 수사권, 경찰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해야 되는지도 불안감이 많습니다. 제주도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정말 이제 나도 연락이 끊기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들도 하는데 제주도에서 발생한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0: 이건 뭐 수사 사건은 아니고 행정조사에 예, 불과한 예, 거니까 예. 이건 뭐 보안 수사권이 있더라도 어떻게 할 도리는 없는 거죠.
1: 예, 예.
0: 그래서 뭐 그러면 이제 과연 이게 개인의 일탈이냐 시스템이 부재한 거냐 그 이런 게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있었다는 걸로 봐가지고 일탈로만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1: 예, 예.
0: 근데 지금 예. 일반 국민으로서는 이게 뭐 수사사건이냐 행정조사냐
1: 예.
0: 아 수사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보안수사건에 상관이 없고 그러면 이거 뭐 큰 문제 없는 거네 라고 생각하실 분은 아무도 없는
1: 아무도
0: 거죠.
1: 아무도 없죠. 예, 예.
0: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견제받지 아니하면은 그거는 오버를 하게 돼 있고
1: 예.
0: 반드시 일탈을 하게 돼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다른 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해야지만이
1: 예.
0: 그게 균형을 이루면서 가는 건데 예. 원래 검찰이란 조직이 그거 하라고 만들어 놨던 거잖아요.
1: 예, 예, 예.
0: 자, 뭐 특수부 수사가 과하고 정치 권력의 사냥개가 되었거나
1: 예.
0: 안 그러면 거꾸로 칼을 거꾸로 들고 물었거나 이래서 예. 문제지.
1: 예.
0: 형사부에서
1: 문제가 아니요.
0: 예, 예, 예. 송치 왔던 거 가지고 예. 뭐 잘못해서 문제가 됐다? 난 예.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유명한 말. 그 옛날에 21년인가 2년도에 의총하는데 갑자기 보안 수사권도 없앤다고 그래서 내가 손 들고 예. 에이, 보안 수사권은 이게 정치 검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왜 그러냐 예. 그랬더니 그때 예. 박주민 의원이 보안 수사도 수사입니다 그러더라고. 헐, 이게 뭔, 그때부터 말 한마디 안 바뀌고 지금 계속 오고 있어요.
1: 예, 예.
0: 그래서 결국은 예. 이분들은 하여간에 예. 수사 비슷한 거 들어가는 거는 다 없애야지. 잔재를 없애야 후함이 없다는 그런, 아주 스스로 마이너임을 자처하는 그런 생각에 지금 잡혀 있는 거 아닌가.
1: 시간이 1분쯤 남았는데 그럼 앞으로 검찰도 없어지고 그랬는데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될까요? 그런 문제를 좀 없애려면.
0: 아니, 뭐, 중수청이 한다는데, 중수청이
1: 예,
0: 그거 하라고 정, 만든 게 아니죠.
1: 예, 예, 예.
0: 거기가 법률과도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노마크입니다, 사실은.
1: 예, 예.
0: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보안수사권이 있는 지금에도 벌어졌다.
1: 예.
0: 뭐,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냥 노마크고요.
1: 예.
0: 그냥 사인 간에 동거래 안 하시고, 밤길 안 다니시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검찰서 의원님과 제가
1: 예.
0: 사기단을 하나 만들면 떼돈을 벌 것이다.
1: 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말 정치권에 논란이 많지만 좀 잘 해결이 돼서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응천 의원이었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한판 승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금태섭이었습니다. 내일 모레 수요일까지 박재홍 앵커를 대신해서 진행을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0: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4: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5: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버지니아 부동산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필수 교육을 강의할 때마다 제가 첫 번째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는 무슨 일을 하나요? 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답변은 주택을 사고 파는 일이나 렌트를 도와줍니다. 커머셜 프로퍼티를 사고 팔거나 마찬가지로 렌트나 리스를 도와드립니다. 간혹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일도 하시지 않나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일은 부동산 라이선스가 필요한 일은 아닙니다. 만일 비즈니스 거래에 관련해서 해당 비즈니스가 속해 있는 건물의 리스도 해야 한다면 부동산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비즈니스는 부동산, 즉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란 뜻의 부동산이 아니고 움직이는 자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분류되지 않고 비즈니스 에셋이에요. 즉, 비즈니스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그 권리를 사고 파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비즈니스 거래를 하는 전문 회사들은 무슨 무슨 컨설팅이나 비즈니스 브로커라고 따로 이름을 붙여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인사회는 부동산 에이전트 분들이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관계로 이 일을 병행해서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부동산 에이전트가 하는 일 이야기로 돌아가서 에이전트는 주택이나 상업용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렌트를 돕게 되고 이 일들은 반드시 라이선스가 있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외의 다른 일들은 부수적인 서비스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융자, 보험, 인스펙션, 홈 워런티, 타일을 변호사, 집 수리나 유틸리티 등과 관련된 모든 일들입니다. 제가 다른 모든 일은 왜 서비스라고 선을 긋고 설명을 드릴까요? 사고 팔거나 렌트의 일은 비교적 정해진 규칙과 공동으로 쓰여지는 양식이 있어서 에이전트 사이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 작업을 가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서류가 다 사인이 되고 마무리된 이후의 과정들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경험과 실력, 만족도가 이 부분에서 극명하게 차이가 나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거래에 관련된 일뿐이니까 저는 서류 설명 드렸고 사인하신 후에 나머지 일은 직접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에이전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에이전트가 좋은 융자인 타일 변호사, 관련된 회계사 또는 이 지역이 처음이시라면 유틸리티는 어떻게 신청해야 하고 어디에 가면 주택 관련해서 무슨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더 영역을 넓혀서 포괄적인 도움을 드린다면 더욱 신뢰가 가고 손님과 에이전트의 관계도 오래 지속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만일 소소한 문제들을 귀찮아하거나 그 일은 제 소관이 아니니 다른 데 알아보세요 라는 형식적인 답변을 쏟아내는 에이전이 있다면 그 분은 서류적인 일은 잘할 수도 있겠으나 에이전트, 즉 세일즈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서 롱런을 할 수 있을지는 약간의 의문이 생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관련된 모든 일은 에이전트와 편하게 의논하실 수 있어야 하고 아무 때든지 부담 없이 전화를 거실 수 있는 관계가 되셔야 서로 신뢰하고 오랜 기간 일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3: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혼자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시나요? 말벗이 필요한 어르신이 계신가요? 워싱턴 가정상담소는 한인 시니어들의 정서적 건강과 따뜻한 일상을 위해 동무지기 K-Care라인과 Q라인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동무가 필요할 때 전화할 수 있는 K-Care라인과 전문 교육을 받은 봉사자들이 정기적으로 전화를 드려 안부를 확인하는 Q라인을 통해 따뜻한 말벗이 되어드리며 외로움과 고립감을 덜어드립니다. 멀리 떨어져 계신 부모님이 걱정되는 자녀분들께도 든든한 연결망이 되어드립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자율적인 기부로 운영됩니다. 전화 한 통이 어르신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워싱턴 가정상담소 동무지기 K-Care라인과 Hugh라인을 신청하세요. 571-991-3033, 571-991-3033으로 전화주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6: 다리에 부종이 생길 수 있는데 평소에 잘 맞던 신발이 어느 날 갑자기 작아진 느낌이 든다면서 또 몸무게가 갑자기
7: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6: 또 몸속에 수분이 잘 빠져나와
7: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철부지라는 말 종종 쓰시죠? 철없는 어린아이.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철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계절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제철 과일할 때 그 철이요. 그러니까 철부지는 계절도 모를 만큼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드디어 이 날이 왔네요. 8월의 마지막 날이자 여름의 끝. 그렇다고 당장 내일부터 긴팔 입을 날씨는? 오, 절대 아닙니다. 선풍기를 끄고 살 건 또 더더욱 아니고요. 되레 에어컨 없이 살 수 없을 만큼 오늘도 역시 무덥습니다. 현재 기온이 89도예요. 섭씨 32도. 가을을 알리는 입추 지났고요. 목이 삐뚤어지는 처서도 지났고요. 날이 날이니만큼 계절도 좀 알아서 철이 들었으면 좋겠네요. 김현식입니다. 사랑, 사랑, 사랑.

0: 오늘은 2026년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왠지 모를 기대가 되는 8월의 마지막 오후, 잘 보내고 계신가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자 8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시작과 함께 8월 한 달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우아한 나의 인생을 위해 건강을 위해 건강 뉴스 이어지겠습니다.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죠?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3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세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이고요.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세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치과, 보철치과, 구강외과, 미용치과까지 이제 BK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치과.
3: 세금 문제, SBA융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1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1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4: 케이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이야기. 네팔과 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휩쓴 대규모 홍수 발생 닷새째인 어제, 양국 당국이 3,000명이 넘는 실종자 수색 구조 작업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100명 이상이 갇혀있는 곳으로 추정이 되는 수력발전소 터널에 구조대원이 진입하는 데 성공을 해 기적의 생환 소식이 전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우로 강물 수위가 높아져 추가 범람 우려가 제기되는 데다가 전문 장비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구조작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팔 재난관리청이 집계한 네팔 내 대홍수 사망자는 최소 800명이 넘었고 실종자는 거의 2,500여 명에 가깝습니다. 중국 당국이 집계한 사망자 수는 16명, 실종자는 외국인 포함해 546명과 합치면 이번 홍수 전체 사망자는 최소 816명, 실종자는 3,000명이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히말라야 지역의 고난도 터널 구조 작업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인도는 터널 전문 구조대 11명을 네팔에 지원했으며 중국도 터널 전문 구조팀 9명을 네팔에 파견을 했는데 네팔 정부는 이 밖에도 수송용 대형 드론, DNA 검사 키트, 또 시신 보관용 냉동시설 등 수색 구조에 필요한 특수 전문 장비와 인력 등의 지원을 국제사회에 요청했습니다. 하루 수백 구씩 수습이 되는 희생자 시신 부패를 막고 유족의 신원 확인을 위해 냉동보관 시설과 DNA 검사 키트를 비롯한 법의학 장비와 인력 등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네팔 정부는 대홍수 피해 복구비로 약 40억에서 50억 달러, 5조 5천억에서 많게는 6조 7천억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으며 최대 추정치인 50억 달러는 네팔 전체 경제 규모의 10%에 가까운 큰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카날 장관은 피해 규모를 조사한 뒤 복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지만 우선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은 이미 250만 달러의 긴급 지원 자금을 집행을 했고 국제적십자, 적신월사연맹은 100만 달러, 약 13억 8천만 원 이상을 네팔 지원에 배정을 하는가 하면 3,100만 달러, 약 428억 원 규모의 긴급 모금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미국과 캐나다는 각자 약 360만 달러, 또 유럽연합은 250만 달러, 영국은 500만 파운드, 약 93억 8천만 원, 말레이시아는 100만 달러의 지원금을 각각 약속하고 나섰는데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과 두산 에너빌리티는 당초 이날 임차 헬기 각각 한 대씩 두 대를 띄워 한국인 실종자 9명을 수색할 계획이었지만 네팔군 당국이 안전과 항공 혼잡 우려 등으로 인해 운항 허가를 내주지 않아 무산이 됐습니다. 이런 대홍수로 그야말로 막대한 피해를 본 네팔이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급 재난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구조 손길을 뿌리치면서 희생자가 더 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네팔 정부는 지난 26일 재난 발생 직후 국제적인 재정 지원은 필요하다고 말은 하면서도 수색이나 구조와 관련해서는 다른 국가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것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지자 한국을 비롯해 인도, 중국, 호주 등 일부 국가에 한해 제한적 입국을 허용했으나 미국, 영국, 일본 등 다수 국가가 수색, 구조 참여 요청과 외교적 압박을 했지만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실종자 가운데 600명가량이 외국인인데다가 산 사람을 살려낼 골든타임이 흘러가는 와중에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네팔 정부가 외국의 접근을 꺼리는 데는 사실 나름대로 속사정이 있긴 있습니다. 네팔 정부는 지난 2015년 규모 7.8 대지진 당시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수많은 구조대의 현장 통제에 실패했고 만족스러운 구조 성과를 내지 못해 비난을 받았었는데 이로 인해 통제 트라우마를 가지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소식과는 달리 DMB 지역 다소 덥긴 하지만 너무나도 평온한 월요일 오후 맞이하고 계십니다. 오늘 같은 늦여름 더위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 워싱턴 DC 지역에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체감온도는 100도, 섭씨 38도를 넘었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오늘 월요일 대체로 맑고요. 최고기온은 90도, 섭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후와 저녁에는 산발적인 소나기와 천둥, 번개가 예상이 되고요. 강수 확률은 약 40%입니다. 국립기상청은 또한 오늘 밤에는 부분적으로 흐리고 따뜻한 날씨가 예상이 되며 최저기온은 71도, 섭씨 22도까지 내려가겠고 산발적인 소나기와 천둥, 번개가 이어지다 밤사이 점차 맑아지겠다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내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덥고 습한 날씨 예상되고요.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최고기온이 94도에서 96도, 섭씨 34도에서 38도까지 오르는 한여름을 방불케 할 정도의 폭염을 기록하겠습니다. 여기에 체감온도는 100도, 섭씨 40도 이상 오르겠다는 국립기상청의 예보도 있습니다. 화요일 오후와 저녁에 산발적인 뇌우가 예상이 되고요. 목요일에도 추가적인 뇌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수 확률은 30에서 40%로 예보되고 있고요. 워싱턴 DC에서는 뮤리엘 바우저 시장이 화요일 오전 8시까지 폭염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말은 기온이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이 되며 금요일 최고 기온은 약 90도까지 오르겠지만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노동절인 월요일에는 80도에서 80도 중반, 섭씨 20도 중반에 이르는 기온으로 이번 연휴는 날씨가 무척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해지는 시각은 오후 7시 41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38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B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올해 바닷가 못 가신 분들 뒤늦게라도 바닷가 한번 갔다 오셔도 좋을 법한 그런 날씨입니다. 더우시죠? 별이 쏟아진 키보이스가 부릅니다.

나의 우아한 인생을 위하여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이 시간 건강과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건강 뉴스.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24절기 중 13번째 절기 입추도 지났고요. 모기잎도 삐뚤어진다는 처서도 지난 8월 23일자로 일주일이나 지났습니다. 달력상으로는 이미 가을로 접어들었지만 실제로는 무더위와 열대야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네요. 마지막 늦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코로나 재유행 조짐도 보이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이와 같은 재유행의 주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면역력 저하를 들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면역력은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과 맞물려 백신에 대한 면역 반응이 약해져서 재감염이 발생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면역력 저하는 감염 확산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격리 의무가 해제된 것도 재유행의 원인 중 하나인데 과거에 비해 방역 수칙이 느슨해짐에 따라 감염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예방 조치가 느슨해지면 감염 전파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마스크는 코로나19의 주요 전파 경로인 비말을 차단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스크 미착용은 감염 확산에 크게 기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저러한 원인들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재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백신 부스터샷 접종, 마스크 착용, 또 손 씻기와 같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결국은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경각심과 예방 조치를 통해 건강을 지키고 사회적 안전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한 요즘입니다. 폭한과 폭염이 신부전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아세요? 추운 날씨에 노출이 되면 며칠 안에 신부전으로 입원할 위험이 높아지고요. 기온이 높을 경우에는 그 위험이 비교적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 박사팀은 미국 심장학회지에서 스웨덴의 신부전 입원 48만 건을 분석한 결과 한파와 낮은 기온 또는 높은 기온에 단기간 노출되는 것이 신부전 입원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연구팀은 추위에 따른 신부전 입원 위험 증가는 며칠의 시차를 두고 나타난 반면 높은 기온에 따른 위험 증가는 보다 즉각적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분석 결과 한파에 노출된 경우 신부전 입원 오수는 노출 후 2일에서 6일 사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반면 높은 기온의 영향은 더 빠르게 나타나 노출 당일부터 3일 후까지 신부전 입원 오수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이 연구 결과만으로 폭염이 신부전 입원 위험을 높인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확인된 것은 특정 기준으로 정의한 폭염뿐 아니라 기온 자체가 높거나 낮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신부전 입원과 연관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추위에 따른 입원 위험 증가는 며칠의 시차를 두고 나타난 반면 높은 기온에 따른 위험 증가는 보다 즉각적으로 나타났고요. 추위와 높은 기온에 따른 신부전 입원 위험이 나타나는 시점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연구는 기온 자체가 신부전의 새로운 원인이라는 것을 입증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기온이라는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이 신부전 환자의 상태 악화와 입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부전증은 심장의 기능에 이상이 생겨 펌프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혈액의 순환이 어렵게 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각종 심장 질환으로 심장에 손상이 축적이 되면 결국에는 심부전이 발생하게 되는데 정작 일반인들은 심부전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호흡 곤란인데요. 빠른 걸음을 걸었을 때나 경사, 계단을 오를 때 평소보다 현저하게 숨이 많이 차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몸속에 수분이 잘 빠져나오지 못해 발이나 발목 또는 다리에 부종이 생길 수 있는데 평소에 잘 맞던 신발이 어느 날 갑자기 작아진 느낌이 든다거나 몸무게가 갑자기 증가할 수도 있고요. 또 입맛이 없거나 급격히 피로하다거나 우울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검사로는 심전도 검사가 있고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치료도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와 수술적인 치료로 나눌 수 있는데 다행히 심부전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신약들이 개발되고 있고 이외에도 수술적 치료도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역시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중요한 건 치료의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고요. 일단 의심이 된다 싶으면 바로 전문의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령화 사회에 따라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협심증,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질환의 발생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레 심부전의 발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심부전은 장기적인 투약과 관리를 필요로 하는 만성적인 질환이며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심부전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보다 먼저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심장 혈관 질환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 꼭꼭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4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송강무 열무 포페츠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6번대까지 구매 가능, 금토일 한정 3번들당 1불 99, 케이타운 훌라면 박스당 10불 99, 헤오룸 북어채 개당 12불 99, 헤오룸 평양 함흥 동치미 물냉면 개당 4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Child abuse is not a bad parent problem.
5: And the causes may be different than you think.
6: You see, paid family leave,
7: that prevents child abuse.
5: And high-quality, affordable child care
6: prevents child abuse, too.
8: Prevent Child Abuse America promotes policies, programs, and resources that build healthier communities and a stronger economy.
7: Because when we keep families out of crisis,
4: we prevent child abuse
6: from ever happening.
8: Go to kidsay.org to learn more.
9: Let's solve child abuse before it ever happens.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인도에서 한 남성이 립스틱 자국으로 범벅이 된 승용차로 도로를 달리는 영상을 SNS에 공개했다가 경찰에 적발이 돼 벌금을 물었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인도의 한 대학생이 본넷과 문, 트렁크 등 외부 곳곳이 붉은 입술 자국으로 뒤덮인 차량을 몰고 도로를 달리는 영상을 SNS에 공개했는데 해당 영상은 약 55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이 인도 남학생은 여성 지인이 해외에서 유행한 영상을 보고 아이디어를 냈다고 설명을 했는데 여성은 약 3시간 30분 동안 차량에 입술 자국을 남겼으며 이 여성이 사용한 립스틱 가격만 800에서 900 루피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현지 경찰의 눈에도 띄었는데 경찰은 영상에 등장한 차량 번호 등을 토대로 이 학생을 특정해 조사에 나섰고 경찰은 차량 외관을 허가 없이 변경하고 도로에서 위험하게 운전을 한 점을 이유로 무려 5,500 루피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차량에 남은 입술 자국을 직접 지운 것으로도 전해졌는데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하네요. 아니 도로 지울 거 뭔 지랄이래요. 아니 오늘같이 더운 날 그 지랄이었다간 입술 다 벌거벗고 탈 것인데 아이고 그 여자 입술은 무사한가 모르겠네. 캐나다에서 비상 착륙을 시도한 소형 항공기가 도로를 달리던 차량 4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두 아이의 엄마가 숨지는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캐나다 교통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항공기는 두 대의 엔진 중 하나가 동력을 잃어 도로에 비상 착륙을 시도했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세 개 차선을 가로질러 차량 4대를 들이받았고 차량에 타고 있던 여성이 숨진 것입니다. 특히 이 여성은 남편과 두 자녀를 둔 어머니로 지역 스포츠계에서 선수와 코치, 자원봉사자로 활동해 왔으며 두 자녀의 하키팀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변에서는 하키맘으로 불렸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고 항공기에는 조종사 2명과 승객 6명 등 모두 8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 가운데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행기와 충돌한 다른 차량의 탑승자 가운데 일부도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사고 기종은 엔진 하나만으로도 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엔진 동력 상실 외에 다른 요인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정확한 사고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라고 하네요. 조사하면 뭐 그 다음엔 어쩔 것인디. 아니 이미 죽은 애 엄마 살아 돌아올 것도 아니고 말이오. 아니 엔진 하나만으로도 비행할 수 있다면서 혹시 이 조종사 술 처먹은 거 아니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일본 시네마연에서 특별 재배한 다케시마,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독도 명칭인 다케시마 쌀의 등장을 두고 강하게 비판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 교수는 최근 일본 내 SNS에서 화제가 된 것을 한 누리꾼이 제보를 해줘서 알게 됐다며 알렸는데 2kg 쌀 포대 겉면에는 큰 글씨로 일본국 다케시마와 시네마 현산 쌀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또 특별 재배 쌀임을 밝히면서 시네마현 오키군 다케시마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문구를 넣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현지에선 지난 4월에도 시네마현의 관문인 요나고 공항에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다케시마를 표기한 소금을 판매해 논란이 됐었습니다. 또 매년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맞춰서 시네마현청 구내 식당에선 다케시마 카레를 판매를 해 큰 질타를 받아왔었는데요.
서 교수는 최근 일본 시네마현에서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펼치기 위한 지속적인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라며 그야말로 어리석은 짓이다. 다양한 굿즈를 만든다고 독도가 일본 땅이 되겠느냐라고 지적을 하면서 일본 시네마현은 역사를 직시하고 더 이상 독도에 관한 억지 주장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네요. 도대체 얘들 어떻게 해야 한대요? 이 쥐팰 수도 없고 말이오. 아니 왜 이왕 억지 부리는 거 제주도도 너희들 땅이라고 좀 우겨보시지.

이식을 하기로 하고 2025년 4월 시험관 시술로 배아를 이식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시기에 자연 임신이 또 이루어진 것입니다. 약 2주 뒤 여성이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태아가 두 명인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후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여자아이는 대리모를 우려한 부부의 생물학적 자녀였고 남자아이는 현 남편과 함께 가진 아이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대리모를 의뢰한 부부는 지인의 소개로 이미 다섯 자녀를 키우고 있던 이 여성을 만났고 여성은 즉시 대리모가 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두 아이의 친권을 둘러싼 분쟁은 없었는데 각각의 생물학적 부모가 지난 10개월 동안 두 아이를 따로 양육해 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퀸즐랜드주의 대리모 관련법에 기존에 없던 사례가 발생을 하면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해진 상황이 돼버렸는데 퀸즐랜드주 대리모법은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가 서로 다른 가정에서 자라는 것을 막기 위해 한 아이만 법적으로 부모의 자녀로 인정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두 아이가 같은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지만 생물학적 부모가 서로 다른 만큼 대리모법에 정한 출생 형제 자매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인데요. 판사는 두 아이의 생물학적 부모가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대리모를 의뢰한 부부를 여자아이의 법적 부모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으며 법원은 이에 따라 해당 부부를 여자아이의 법적 부모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양측 가족은 상담을 통해 두 아이가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자라면서 각자의 가족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으며 또 여자아이가 자신의 출생 배경과 친부모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하네요. 아니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데 우찌게 또 대리모 할 생각을 했디야. 아니 그 대리모 우찌게 돈을 좀 많이 주나? 응? 아니 그냥 좀 물어봐쇼. 아이고 나는 안디야 끝났어. 응.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올해 25주년이 되는 9.11 테러 기념을 미 국방부 청사에서 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뉴욕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참석을 하고 다른 정부 당국자들은 펜실베니아주 생크스빌에서 열리는 기념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올해는 알카에다 무장대원들이 납치한 비행기를 이용해 공격을 벌여 세 곳에서 거의 3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를 뒤흔든 지 25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해 트럼프는 매년 열리는 국방부 청사 기념식에서 9.11 테러 25주년을 기념했으며 당시 납치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의 대화 일부를 포함해 그날의 순간들을 되짚는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뉴욕 출신인 트럼프가 그라운드 제로 기념식에 마지막으로 참석한 것은 2024년이었다고 하네요. 아니, 아닌 말로 이 기념식은 뉴욕에서 해야 하는 거 아뇨? 아니, 물론 국방성도 쬐게 부서지긴 했는데 아니, 그래도 상징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아니, 뭐죠? 뉴욕까지 가시기가 힘드시나? 이? 아유, 80이면 아직도 좀 쩡쩡한데, 무지개.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지난주 금요일 오후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한 명이 총격을 당해 죽고 다른 한 명은 총상을 입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이날 경찰과 총격전을 벌인 상대는 33세의 남성 용의자로 기나긴 범죄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는 자였으며 그도 역시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29살이 숨진 경찰관은 2년 동안 이곳 경찰에서 근무해왔으며 그는 아내와 어린 자녀 2명을 남기고 떠난 것인데요. 이날 총격전은 지난 토요일 오전 9시 30분경 한 여성 주민이 자기에게 접근 금지령을 받은 남성이 집에 쳐들어와 무단 침입을 했다며 신고한 뒤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면서 발생을 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용의자는 이미 집을 떠났고 경찰관은 신고 여성이 알려준 용의자의 인상 착의와 차량에 대한 설명을 근거로 추격에 나선 것인데요. 한 시간 뒤 그는 용의자와 인상과 차량이 일치하는 남성을 보았다는 연락을 해왔고

다른 경찰관이 지원을 나갔다가 자신도 총에 맞았으며 용의자도 쓰러졌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용의자는 전과 경력이 많은 사람으로 최소 4개 주에서 각종 경범죄와 법정 모독, 공공장소에서 음주 행패, 금지 약물 소지 등 갖가지 위반과 범죄 목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는데요. 이번 사건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사법경찰팀이 수사를 맡아서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이러니께 전과자를 곱게 볼 리가 없잖컷이오. 한번 집 나간 놈은 또 기 나간다고 말이오. 범죄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던 놈들이 또 향. 영국에서 수입산 달걀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대규모 살모넬라균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해 한 명이 숨지고 200명 이상이 감염이 됐다는 아찔한 소식입니다. 영국 식품표준청은 전국적으로 확산한 살모넬라균 집단 감염과 관련을 해서 65세 이상 노인과 5세 미만 어린이,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 취약계층의 날달걀이나 반숙란 섭취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는데 카페와 식당 등에서 달걀이나 달걀 제품을 먹을 경우 충분히 익혔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감염자는 잉글랜드 199명, 스코틀랜드는 6명, 웨일스와 북아일랜드는 각 1명 등 총 207명이었는데요. 영국 보안안전청에 따르면 감염자의 3분의 1 이상이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 가운데 1명은 숨졌다고 합니다. 감염을 일으킨 균주는 가금류와 달걀에서 흔히 발견되는 살모넬라 엔테리티스라고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영국 식품표준청은 영국 밖에서 수입이 돼 카페와 식당 등 외식업체에서 주로 사용된 달걀을 잠재적으로 원인 지목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살모넬라균이 가열됐다 하더라도 각별히 달걀 드실 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살아야겠다는 놈들은 있더라고요. 혹시 영국 가시는 분들 식당소 당분간은 달걀 5도에서는 먹지 말아야 것이오. 설마 그 달걀이 여기 미국까지 오는 건 아니겠죠? 중남미의 한 야구 유망주가 가짜 이름과 나이로 서류를 조작해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구단과 계약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출생신고서와 사망신고서를 가짜로 꾸미는 과정에서 묘비도 허위로 세운 것으로 들통이 났는데요. 현재 그에게는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클레블랜드 구단은 지난해 12월 디비드 세베리노라고 알려진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 유명주와 계약을 했는데 그러나 13세에서 14세 정도로 알았던 세베리노가 실제로는 두 살 더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자 클리블랜드 구단은 올해 5월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나이는 물론 이름도 가짜였는데 진짜 이름은 다우리 세베리노 다마소였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빅리그를 상대로 사기를 치려던 일당이 그의 출생신고서, 의료기록, 학교 재학기록을 조작하고 허위 사망신고를 작성한 것도 부족해 가짜 묘를 꾸미는 등 치밀하게 움직였다고 있는데요. 이 선수는 태어난 지 2년 만에 호흡기 질환으로 2012년 5월 사망한 것으로 허위 사망신고서를 작성했고 수도 산토도밍고 외곽의 무덤에 가짜 묘비도 세웠는데 이렇게 해서 다우리는 죽고 다비드라는 이름이 서류상에서 새로 탄생을 한 것입니다. 선수 부모의 승낙을 받고 존 트레이너가 사기극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운데 그간 선수의 나이와 이름이 실제와 다른 사례가 종종 있었지만 신분 위조가 이처럼 조직적인 범죄 형태로 드러난 건 처음이어서 미국 언론도 놀라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클리블랜드 구단은 이전에도 선수의 신분 위조 의혹으로 곤욕을 치렀다고 하는데 2012년 당시 클리블랜드 투수 역시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비자를 갱신하다가 이름과 나이 모두 가짜라는 게 적발이 돼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요. 그의 실제 이름은 로베르토 에르난데스였으며 실제 나이도 서너 살 더 많았다고 하네요. 거짓말 하는 놈도 참 나쁜 놈이지만 그걸 못 알아보는 구단도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이 처음이 아니오. 이 두 번째인데 이미 뽑은 놈들 중에서도 있을랑가 모르지. 이 전면 재조사 해봐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AI 때문이라도 가짜가 많아요이. 지요? 아이고, 지는 진짜지요.

0: 신신의 세상은 요지경 들려드렸습니다. 여기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시고요. 저는 2부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 보험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만요.
1: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 믿으시나요? 프리미엄 내추럴 식품 전문 기업 마케두리가 강원도 특별 제품으로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 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펼쳐지는 마케두리와 강원도 특별전. 철원의 진한 여주 액기스, 홍천의 고소한 생들기름과 참기름, 정선의 녹두빈대떡, 인제국민학교 떡볶이, 횡성의 향긋한 더덕구이, 서산 명인이 만든 감태까지, 여기에 군산 암꽃게로 만든 깊은 맛의 꽃게장, 그리고 120년 천종산산 배양액 산산비책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연이 키운 최고의 맛, 강원도와 전국산지의 프리미엄 먹거리를 직접 만나보세요.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 마켓우리 강원도 상품 특별전, 맛도 건강도 다 챙기는 마켓우리. 한국에서 직접 오신 여주 사장님, 산삼 사장님을 롯데플라자 마켓 센터빌에서 만나보세요.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2: K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2026년 8월 31일 한 달의 마지막 날이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오후 저 송은경이 있는 라라랜드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 첫 곡은요, 우리 송태국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인생의 절정은 현재를 살고 있는 바로 지금이다 하시면서 김광석의 서른쯤에 신청해 주셨네요.

잔뜩 흐린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원래 4시 정도에 비 소식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웨더 채널을 보니까 비 소식이 없어졌어요. 살짝 내리는 비도 괜찮은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맞아요.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할 때, 정말 정말 감사할 때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진가가 느껴지죠. 아, 좋을 때도 이렇게 늘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불완전한 인간인가 봅니다. 잘 될 때도 우리 여호와 이름을 찾을 테니 환난 안 왔으면 좋겠어요. 예, 마음에 평온과 위로를 주시옵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신다고 하시면서 복별님 오늘도 어김없이 보내주셨어요. 기도문과 함께요. 나만의 삶을 사는 것보다 함께 나누는 삶이 좋은 것 같습니다. 혼자는 왕따, 일본어로 이지메. 억양 자체가 느낌이 안 좋네요.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언제나 나의 이웃과 동행할 수 있기를 여러분 함께 노력하면 힘이 됩니다. 배짓장도 맞들면 힘이 되잖아요. 선조들의 경험담이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자자자, 오늘도 강하고 힘차게 웃어보자고요 하시면서 존 레논의 Imagine 신청해 주셨습니다.

뉴저지에서 오늘도 긴 글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라라랜드 송은경 씨, 뉴저지의 김윤오입니다. 하시면서 불치 인노 부끄럽지 않은 인생길이라는 글 보내주셨습니다. 인생이란 참 묘합니다. 칭찬은 듣지 못하더라도 욕은 먹지 않으려 애쓰고 베풀지 못하더라도 피해는 끼치지 않으려 마음을 다잡으며 그렇게 하루를 건너고 또 하루를 넘습니다. 누군가는 큰일을 이루고 누군가는 이름을 남긴다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그저 조용히 자기 몫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그래서인지 인생의 참된 기준은 얼마나 높이 올랐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부끄럽지 않게 살았느냐에 있는 듯합니다. 삶의 여정은 어디서 쉬어야 할지 어느 정류장에서 내려야 할지 알 수 없는 길입니다. 출발은 분명했으나 도착은 늘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돌아보면 쉬운 길은 하나도 없었고 고개 숙여야 했던 오르막길도 있었으며 발을 떼기조차 두려웠던 위태로운 다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을 한 걸음 또 한 걸음 묵묵히 건너왔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어느새 머리 위에 서리를 내려놓았지만 그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 애쓴 날들,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 조심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모여 나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완성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인생이란 거창한 승리가 아니라 조용한 양심 하나 지키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나는 다짐합니다. 빛나지 않아도 좋으니 누군가의 마음에 그늘을 만들지 않는 사람으로 돌아보았을 때 스스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삶으로 마감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는 골드님께서 보내주신 또 글 소개해드릴 텐데요. 가끔은 생각지도 않은 사람에게 반가운 전화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기쁘죠. 그런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하시면서 글 보내주셨습니다. 제목은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있습니다. 점심은 먹었냐는 전화 한 통에 마음이 위로가 되는 그런 소박한 날이 있습니다. 일에 치여 아침부터 머리가 복잡해져 있을 때 뜬금없는 전화 한 통이 잠시 쉬어가게 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전화 한 통 받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 게 요즘 세상이라. 이런 날은 빡빡하게 살던 나를 한 번쯤 쉬어가게 합니다. 전화해준 사람에 대한 고마움, 그 따스함은 하루 종일 나를 기분 좋게 만듭니다.

0: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 옴니 화재 보험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하는 말씀 들려드리고 계속해서 라라라 퀴즈 오늘 정답자 발표 있습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3: 우민호 시즈쿠 호쿠이단 신제품 출시 기념 특별 할인 낮가밤 이제 건강케어도 다르게
4: 낮에는 활력을 밤에는 더욱 집중적인 건강케어로
3: 하루 24시간 이어지는 건강관리 우민호 시즈쿠 호쿠이단의 새로운 선택을 만나보세요.
4: 신제품 출시 기념 단 한 달간 특별 할인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3: 오리지널과 리미티드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100 할인 혜택
4: 우민호 시즈쿠 호쿠이단 무료 상담과 무료 샘플 신청은 1866-566-9191 1866-566-9191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라고포드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4불 99 고구마 파운드당 2불 99 총각무 열무 포페츠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6번대까지 구매 가능 금토일 한정 3번들당 1불 99 K타운 훌라면 박스당 10불 99 헤오룸 북어채 개당 12불 99 헤오룸 평양 함흥 동치미 물냉면 개당 4불 4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Talking to your kids about the dangers of vaping can be hard. Getting them to listen to hot gossip is easy. So here's some drama you could share with your kid. Dude, did you hear about Cassie and Jake? No, but did you hear that vaping can cause irreversible lung damage and nicotine affects brain development? Nuh-uh. You don't need to gossip if you want to have an open conversation about vaping. So if you want to get tips on when and how to talk to your kids, visit talkaboutvaping.org. Brought to you by the American Lung Association and the Ad Council.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자, 먼저 지난주 정답을 발표하기 이전에 또 정답자를 발표하기 전에 지난주 퀴즈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삼삼 트리오의 기도 첫 곡으로 들려드렸는데요. 이 곡은 1979년 제1회 MBC 강변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아주 유명한 포크송이죠.

들으시는 곡은 별이여 사랑이여 사랑의 하모니가 부르는 곡으로 1981년 제2회 MBC 강변가요제에서 역시 대상을 차지한 남성 3인

아주 자그마한 체구에 당차게 노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유미리의 젊음의 노트. 이 곡 역시 1986년 제7회 강변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았던 곡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부르는 그대 먼 곳에라는 곡인데요. 1985년 강변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곡입니다. 사담이긴 하지만 저도 대학교 때 저희 안서가요제에서 이 곡으로 금상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유난히 정이 많이 가요.

뭐 이 곡 너무나도 정말 유행했었잖아요. 이선희 다음으로 정말 많은 여성 팬을 확보했던 이상은이 부르는 담다디. 자, 이 곡도 1988년 제9회 MBC 강변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곡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 퀴즈 정답은 강변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곡이었습니다. 총 세 분이 정답을 보내주셨어요. 역시 제일 먼저 우리 뽀돌련도님이 정답을 딱 맞춰주셨는데요. 오늘 새롭게 내드릴 퀴즈가 바로 뽀돌현도님이 내주신 퀴즈라 뽀돌현도님 이번에도 한번 양보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왜냐하면 퀴즈 내주시는 분도 그렇고 또 퀴즈를 맞춰주시는 분들에게 또 상품을 드리고 있으니까 뽀돌현도님이 두 개 다 가져가면 우와 치견디야. 예, 물론 양보해 주시리라 믿고요. 이번 주 퀴즈 정답자는 바로 송태공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열심히 가요제 찾아가기도 하고 구경하기도 하고 듣기도 많이 들으셨다고 하시면서 정확하게 연도수와 또 가수 노래 제목까지 맞춰주셨어요. 우리 송태공님에게는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합니다. 이 밖에도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주마요리 드실 수 있는 곳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정통 주마요리 하오에서 드리는 20불 상당의 식사권 단 50불 이상 드신 다음에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센터빌 페어팩스 어느 곳에 가셔도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0: 이사오가 부르는 슬픈 그림 같은 사랑도 역시 가요제에서 수상을 한 곡인데요.
1: 말대신 그대 창에 커튼을.
0: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이번 주 새롭게 내드리는 퀴즈

이상은의 담다리가 대상을 받았고 지금 들으신 이상우의 슬픈 그림 같은 사랑이 금상을 차지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주 새로운 라라라 퀴즈 나갑니다. 너를 내게 주려고 날 혼자 참고로 이번 주 라라라 퀴즈는 우리 뽀돌현도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지금껏 나에게 자, 첫 번째 곡 김정민이 부르는 슬픈 언약식 이번 주 퀴즈 굉장히 어려워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곡은 조성모의 다짐. 아, 이번 주는 이걸 어떻게 힌트를 드려야 할지 난감하거든요. 일단 노래를 잘 들어보세요. 굳이 팁을 드리자면 노래에 얽힌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더 헷갈리시려나? 이번 주는 한 분도 어쩌면 정답을 안 보내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자, 계속해서 세 번째 곡은 윤도현의 사랑했나봐.

우리나라에서도 너무나 히트했던 한 곡 한 곡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가수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곡은 조용필의 친구여.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곡 들려드렸습니다. 이 다섯 곡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친구여 모습은 어딜까. 제가 조금 더 두고 본 다음에 한 분도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이 없다면 결정적인 힌트를 나중에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정민의 슬픈 언약식, 조성모의 다짐, 윤도현의 사랑했나봐, 구청모의 희나리, 마지막 조용필의 친구역까지 라라라 퀴즈, 이 다섯 곡의 공통점 찾으셨다면 카톡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3: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4: 어, 한 모금 아니잖아.
3: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4: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를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3: 마지막 딱 한 모금만.
5: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6: Talking to your kids about the dangers of vaping can be hard. Getting them to listen to hot gossip is easy. So here's some drama you could share with your kid. Dude, did you hear about Cassie and Jake? No, but did you hear that vaping can cause irreversible lung damage and nicotine affects brain development? Nuh-uh. You don't need to gossip if you want to have an open conversation about vaping. So if you want to get tips on when and how to talk to your kids, visit talkaboutvaping.org. Brought to you by the American Lung Association and the Ad Council.

뜨겁지근한 월요일 오후입니다. 막차 타시우 하시면서 우리 연민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권인아가 부릅니다. 바람의 노래.

0: 윗손이 경기 보러 가셨었나 봐요.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프셨대요. 96분을 여러 번의 크고 작은 부상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뛰게 한 코치도 얄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야 하는 소니를 보니까 참담하기까지 했었다고요. 소니가 어시를 해도 받을 만한 놈들도 제대로 없는 팀에서 발버둥 치는 모습이 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멋진 소니. 아, 그런 소니를 보고 오셨다고요. 남편이 우리 연민님 서프라이즈 생일 선물이라고 했지만 본인도 가고 싶었던 경기였고 혹 내가 건강상 안 된다고 할까봐 둘러댄 거는 알지만 모른 척 다녀왔습니다. 물론 남편은 귀가하자마자 완전 기절. 어이구, 괜찮으신 거죠? 기분이 업되면 육체가 아픈 줄도 모른다는 걸 증명하는 하루였습니다 하시면서, 그래도 소니를 직접 보고 오셨으니 좋으셨겠어요. 남편분의 건강이 그렇게 나빠지지 않았길 바랍니다. 괜찮으시죠? 네, 아, 네, 괜찮다고 또 카톡 보내셨네요. 자, 연미님이 신청해주신 권인아의 바람의 노래 들으시면서 라라랜드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한인 최대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 보험,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 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여러분, 사랑해요.
1: T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2: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아직도 모기지 이자는 떨어질 줄 모르고 오히려 조금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크게 내릴 것이라는 기대가 없어 보입니다. 모기지 이자가 기대했던 것보다 높다면 같은 액수의 돈을 빌리더라도 더 많은 월 페이먼트를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지고 때문에 생각했던 집보다 밸류를 좀 낮춰서 집을 봐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막상 매물도 별로 없고 집값이 조금 주춤하는 것 같기도 해서 더 기다려봐야 하나 싶기도 하고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은 마켓입니다.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운영이 됩니다. 즉, 많은 돈을 안전하게 빌려주어야 실적이 좋은 은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자가 올라서 사람들이 돈을 빌리지 않는다면 은행은 이자를 낮춰서라도 돈을 빌려주던가, 이자를 낮출 수 없는 환경이라면 고객들이 돈을 안심하고 빌릴 수 있도록 그에 맞는 다른 상품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기록적으로 낮은 이자율 덕분에 30년, 15년 고정 이자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가 좋았었지만 앞으로 모기지 이자가 계속 이렇게 오른 상태로 유지된다면 고객의 요구에 맞춰서 다시 인트레스트 온리 프로그램이나 어저스터블 레이트 모기지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고정이자 프로그램, ARM이라고 불리는 변동이자, 그리고 이자만 지불하는 인트레스트 온리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년 혹은 15년 고정 프로그램은 아모르티제이션 테이블을 참고하셔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매달 2,000불씩 내고 계신다면 첫 해는 100불이 원금이고 1,900불이 이자, 둘째 해에는 200불이 원금이고 1,800불이 이자, 이런 식으로 30년 중에서 앞부분은 대부분 이자의 비중이 훨씬 크고 점점 원금이 상환되어지는 하향 곡선에 그리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2, 3년 열심히 지불했는데 막상 집을 팔려고 보니까 원금이 조금밖에 줄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지만 계약한 이자는 30년 또는 15년 동안 바뀌지 않고 보장을 해준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자만 내는 프로그램은 수평적인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즉, 2,000불을 지불한다면 2,000불 전부가 이자인 것입니다. 원금은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집값이 혹이라도 떨어지게 된다면 지불해야 하는 원금이 집값보다 많아지는 업사이드 다운의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ARM이라고 불리는 변동이자는 일정 기간 동안은 일반적인 30년 고정 프로그램보다 조금 낮은 이자를 적용하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시장 금리에 따라 바뀌게 되는 어저스트 되는 경우입니다. 5-1-ARM이라고 한다면 처음 5년은 고정이자를 이후에 1년에 한 번씩 금리 변동에 따라 바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모기지 이자가 팬데믹 때처럼 낮아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이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택 구입의 장애물이 되거나 마켓의 폭락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금리 수준에서 큰 변화 없이 시장은 결국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급함보다는 정확한 진단과 무엇보다 나에게 맞는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전문인들과 상담하고 여러 융자 프로그램을 비교하면서 앞으로의 주택 계획과 함께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셔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3: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K라디오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요르단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한 데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한국이 미국을 돕지 않았다면서 또다시 불만을 표했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체불명의 다크머니가 대거 유입됐다고 뉴욕타임스가 광고, 세금 자료 등을 분석해 31일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휘발유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정유업계 압박에 나섰습니다. 미국에서 인공지능과 소셜미디어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AI 확산에 우려를 나타낸 미국인이 과반을 넘어선 가운데 데이터 센터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군 복무 중에 총상을 입고 퍼플하트 훈장까지 받은 한인 참전용사가 과거 전과로 미국에서 추방된 지 1년여 만에 뉴욕 주지사의 사면을 받았습니다. 뉴욕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후보 브루스 블레이크먼을 지원하는 새로운 슈퍼팩이 출범했습니다. 뉴욕시가 고가의 세컨홈을 보유한 부유층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른바 피에다테르 세금에 제동을 걸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교민들과 미 진출 기업들을 위해서 주 뉴욕 총영사관이 상시 세무상담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계약을 앞두고 뉴욕시 일부 보육시설들이 시 지원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영국의 유명 패션 디자이너 존 갈리아노의 전시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뉴저지 뉴욕 리버티 국제공항에서 오늘 새벽 셔틀버스가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13명이 다쳤습니다. 오늘 센트럴파크 지하철 선로 아래에 균열이 발견되면서 뉴욕시 지하철 운행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의 어린이집 교사가 2세 아동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공격한 이란을 향해 강도 높은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폭스뉴스 트레이 잉스트 기자는 31일 보도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강력 타격할 것이라면서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방공 시스템이 한 발 빼고는 모든 미사일을 요격했다며 나머지 한 발도 중요한 목표물을 겨냥한 것이 아니어서 지나가게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강력하게 효과를 내고 있다는 주장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국은 전날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 라라크 섬을 공습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기뢰 부설용 로켓 발사대 두 대가 폭격 대상이 됐습니다. 이란도 미군 기지가 있는 요르단을 향해 즉각 반격했습니다. 미군의 대이란 군사 공격은 지난달 29일 이후 한 달 만이었습니다. 이란의 반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또다시 보복이 이루어진다면 호르무즈 해협에 다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미군이 전날 기뢰부설용 로켓 발사대 두 대만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을 볼 때 애초에 확전을 피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의 한 고위 소식통도 로이터에 이번 무력 공방이 제한적이고 통제된 대치였다면서 다시 공격을 받으면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 도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대적 폭격을 검토하다가 미군의 무기 재고 소진, 확전에 대한 부담 속에 경제적 압박 강화로 방향을 튼 상태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 소셜에 이란 최대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 섬이 불타는 인공지능 제작 영상을 올리면서 산산조각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란은 웃기는 일이라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 한국이 미국을 돕지 않았다며 또다시 불만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대응을 기억해두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한국이 이란 전쟁과 관련해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하면서 기억해둘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방영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나토와 다른 국가들, 일례로 한국 같은 나라를 돕는데 수십억 달러를 쓰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을 돕지만 그들이 우리를 도와야 할 상황이 있을 때 참여하겠느냐고 묻자 모두들 아니요 괜찮습니다 라고 했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어 예컨대 한국의 경우 4만 명의 미군이 그곳에 있다며 그래서 내가 이란과 관련해 조금만 도와줄 수 없겠느냐고 했더니 한국 정부는 안 하는 편이 좋겠다고 답하더라 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겠다. 매우 고맙고 감사하다. 하지만 이 일은 기억해두시라 진심이라고 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지난 3월 이란 전쟁이 격화하던 중 여러 국가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 호위 작전을 위해 군함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는 인식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을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도 그는 미국을 돕지 않는 동맹들을 위해 돈을 지출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우리를 위해 나서지 않고 싶어 한다면 우리도 그저 바보처럼 돕기만 할 순 없는 일이라며 그래서 우리가 동맹국들의 돈을 쓰지 않아도 되니 많은 돈을 벌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체불명의 다크머니가 대거 유입됐다고 뉴욕타임스가 오늘 광고, 세금자료 등을 분석해 보도했습니다. 성영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미국은 선거 때마다 천문학적 액수의 돈이 공공연히 뿌려지는데 이 가운데 출처를 알 수 없는 다크머니의 규모가 늘면서 이제는 최소 10억 달러에 이른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다크머니가 유입되는 주요 경로는 기부자 명단을 공개할 의무가 없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이들 가운데 공화민주양당과 연계된 비영리단체 네 곳이 4억 6천만 달러 넘는 다크머니를 주무르고 있습니다. 해당 단체들은 연방세법상 사회복지단체로 등록돼 있지만 실상은 정치 자금을 집행하는 슈퍼팩과 사무실을 같이 쓰고 동일인이 운영하는 한몸입니다. 다크머니는 주로 광고에 뿌려집니다. 정책 광고에 집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뜯어보면 특정 후보를 지지 또는 비방하는 내용입니다. 우편물 발송과 여론조사 비용, 집마다 방문하는 활동가 인건비 등으로도 쓰입니다. 뉴욕타임즈가 지목한 4개의 대형 비영리단체의 광고 집행비는 지난 2022년 중간선거에서 1억 6,600만 달러였습니다. 이번 선거에선 현재까지만 2억 4,200만 달러의 광고가 집행됐습니다. 단순히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넘어 당내 후보 경선에서 경쟁자를 떨어뜨리기 위해 또는 상대 당에서 약체로 평가받는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 광고가 집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민주사회주의 계열 정치인들이 대거 나선 미시간주와 미네소타주의 민주당 상원 예비선거 경선에선 민주사회주의 성향의 후보를 끌어내리려는 목적으로 출처를 알 수 없는 다크머니가 수천만 달러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비영리단체가 직접 지원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슈퍼팩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슈퍼팩은 기부자를 공개해야 하지만 기부자가 자금 출처를 알 수 없는 비영리단체여서 사실상 익명의 기부를 받는 셈입니다. 또 기부자 공개 시한이 연방선거 3주 전이라는 점을 이용해 선거 막바지에 만들어지는 팝업 슈퍼팩을 통해 기부자의 정체를 선거 이후 공개하는 편법도 사용됩니다. 제약업체 등이 돈을 낸 것으로 알려진 미국 번영연합이 이 같은 수법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단체로 사실상 한몸인 공화당 측 슈퍼팩에 3,7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이 슈퍼팩은 다시 5개 이상의 팝업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들 팝업 단체는 좌파 선도, 진보적 챔피언들처럼 민주당 진영을 연상케 하는 이름으로 설립돼 6곳의 민주당 예비선거에 개입했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K-라디오 성령화입니다.
0: K-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엄마, 이번 휴가 튀르키예랑 그리스, 산토리니 어때? 이스탄불부터 카파도키아에서 열기구도 타고.
2: 아이고, 말만 들어도 좋네. 근데 힘들지 않을까?
1: 국내선 항공으로 안탈리아 해변, 파묵칼레 온천도 여유롭게 볼 수 있나 봐.
2: 버스 대신 비행기로? 그럼 관광할 시간도 많고 편하겠네. 그 파란 지붕집들 많은 산토리니도 가니?
1: 당연하죠. 메테오라 절벽 수도원도 보고 산토리니에서 1박하며 아름다운 노을도 볼 수 있대.
0: 10월 12일 동부관광의 넘버원 가을 유럽, 튀르키예, 그리스, 산토리니 13일 코스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번 동부관광.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4: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2불99, 라거포도 박스당 14불99, 제스프리 골드키위 박스당 24불99, 단호박 파운드당 99장,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갈비본살,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8불99, 부채살 파운드당 12불99, 수육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3: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9047

0: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2: 키스뷰티 그룹에서 호스 설치와 기술 지원을 담당해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련 경력이 없어도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516-331-2250 516-331-2250번으로 연락주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뉴욕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후보 브루스 브레이크먼을 지원하는 새로운 슈퍼팩이 출범했습니다. 친 트럼프 성향 인사들이 이끄는 외곽 조직들이 캐피 호컬 주지사를 겨냥한 공세에 나서면서 선거 자금을 둘러싼 양측의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1: 뉴욕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브루스 블레이크먼 공화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슈퍼 PAC이 출범했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친 트럼프 성향의 제이슨 마이스터가 설립한 디펜드 엠파이어 스테이트가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캠페인에 들어갔습니다. 마이스터는 캐시 호컬 주지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호컬 주지사와 민주당 내 진보 성향 세력의 연대를 부각하고 블레이크먼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슈퍼 PAC는 후보 캠프와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대신 개인이나 기업 등으로부터 정치 자금을 제한 없이 모금할 수 있습니다. 마이스터는 앞서 뉴욕시장 선거 당시에도 억만장자, 투자자, 빌레크먼과 에어비앤비, 공동창업자, 조개비아 등으로부터 각각 100만 달러 이상의 후원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호컬 주지사 캠프와 뉴욕주 민주당 위원회가 보유한 선거 자금은 모두 4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레이크먼 후보 측보다 약 4배 많은 규모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운 슈퍼 PAC 출범한 데 이어 NBA 뉴욕 닉스 구단주 제임스 돌란이 지원하는 스트롱 앤 세이프 뉴욕 PAC까지 가세하면서 공화당 후보를 지원하는 외곽 조직들의 활동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호컬 주지사 측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호컬 캠프는 멀티미디어 광고를 시작하면서 블레이크먼 후보를 100% MAGA, 즉 트럼프 지지자로 규정하고 블레이크먼 후보가 뉴욕 주민보다 트럼프 대통령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욕주 민주당 측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1월 6일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를 국경일로 지정하자는 주장을 하는 인사들이 블레이크먼 후보를 지원하고 있다며 뉴욕 주민들이 이런 극단적인 정치적 행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 주지사 선거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앞으로 슈퍼 PAC를 통한 외곽 지원과 선거 자금 경쟁이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0: 뉴욕시가 고가의 세컨홈을 보유한 부유층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른바 피에다 테르세 제동을 걸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뉴욕시가 500만 달러 이상의 고가 세컨홈을 소유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피에다 테르세를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스태튼 아일랜드 판사는 오늘 오후 2시 15분 뉴욕시의 세금 도입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의 변론을 들었습니다. 피에다 테르세는 뉴욕시에 거주하면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고가의 세컨홈을 소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뉴욕시는 이 세금을 통해 시 재정을 확충하고 연간 약 5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초 이 세금의 적용 대상은 약 17,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관련 자료를 재검토하고 주정부가 공개한 세금 자료를 통해 실제 과세 대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면서 대상자는 약 1,800명으로 줄었습니다. 뉴욕 주정부 관계자들은 당초부터 실제 세금 부과 대상은 약 1,800명 수준으로 예상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캐티 호컬 뉴욕 주지사도 대상자 수가 줄어든 게 세수 감소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당초 언론에 보도됐던 더 큰 숫자는 다른 기준에서 나온 수치라며 실제로 주정부가 예상했던 대상 규모는 약 1만 명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세 대상이 1,800명 정도로 조정되더라도 당초 예상했던 세수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이 세금을 통해 고가 주택을 보유한 부유층으로부터 추가 재원을 확보해 시 예산을 보강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뉴욕시는 주택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세컨홈을 보유한 자산가들에게 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가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반면 이번 소송에서는 뉴욕시가 세금을 실제로 부과하는 과정과 그 적용 방식 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오늘까지 해당 세금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부동산 소유주 약 1,800명에게 과세 대상 여부를 알리는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뉴욕시의 세금 부과 일정과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내년 봄 영국 패션 디자이너 존 갈리아노를 조망하는 전시를 세계적인 패션 행사인 맷갈라와 연계해 선보이려고 했다가 과거 그의 반유대주의 인종차별 발언 논란이 재차 부각되면서 결국 취소됐습니다. 31일 AP통신에 따르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내년 5월에 열 예정이었던 갈리아노 전시를 취소하고 다른 전시로 대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시는 패션계 최대 행사 중에 하나인 연례 맷갈라와 함께 개막할 예정이었습니다. 맥스 홀라인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관장 겸 최고 경영자는 성명에서 존 갈리아노와 신중한 논의를 거친 끝에 전시를 진행하지 않기로 함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갈리아노도 매우 슬프지만 현 시점에서는 전시가 열리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며 과거 내 발언으로 유대인과 아시아계 공동체에 끼친 상처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으며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갈리아노는 크리스찬 디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지만 2010년에서 2011년 인종차별적 반유대주의적 발언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해고된 바 있습니다. 이후 프랑스 법원에서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14년 파리 메종 마르지엘라에 영입된 면서 복귀해서 10년간 활동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생존 디자이너 한 명을 단독으로 조명하는 것은 이번이 역대 세 번째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시 계획이 알려진 뒤에 유대인 사회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했습니다. 미술관은 발표 전부터 유대인 공동체 지도자들과 논의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고 줄리 매닌 뉴욕시 의회 의장도 공개적으로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매닌 의장은 이날 반유대주의가 확산하는 시기에 이 전시는 유대인 공동체에 큰 충격을 줬다면서 이번 취소는 옳은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맷갈라는 보그의 글로벌 편집 디렉터이자 세계 패션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인 애나 윈투어가 총괄합니다. 윈투어는 오랫동안 갈리아노의 친구이자 후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어로 읽는 뉴스 이어집니다.
3: 안녕하세요. 최신 뉴스와 유익한 영어 표현을 함께 전해드리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01뉴입니다. 오늘 함께 다뤄볼 소식은 뉴욕타임스의 트렌드 및 문화 기사 Barbie for Grown-Ups, 즉 어른들을 위한 Barbie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 다들 한 번쯤 갖고 놀았던 인형 바비를 기억하시나요? 최근 뉴욕 맨해튼의 한 서점에는 핑크색 옷을 입은 20에서 30대 여성 수백 명이 모여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바로 어른이 된 여성들을 위해 출간된 최초의 공식 바비 소설 바비 드림스케이프의 북 콘서트 현장이었는데요. 동심을 간직한 어른들, 이른바 키덜트 문화와 함께 바비가 성인 여성들의 삶에 어떤 새로운 의미로 다가가고 있는지 기사 속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Writing her own story allowed women to bring their girlhood passions into adulthood. 스스로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은 여성들이 소녀 시절의 열정을 어른이 된 후에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Writing her own story.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써내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story는 실제로 글을 쓴다는 의미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비유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Bring A into B. A를 B로 가져오다, 연결짓다 라는 의미이고요. Girlhood passions. 소녀 시절의 열정, 어린 시절 좋아했던 것들을 말하고요. Adulthood는 성인기를 의미입니다. 과거에는 나이가 들면 인형이나 캐릭터를 좋아하는 마음을 숨기거나 그만둬야 한다는 사회적 시선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인이 된 여성들도 어린 시절 좋아했던 열정, girlhood passions를 자연스럽게 어른의 삶, adulthood으로 가져와 향유하는 문화가 정착하고 있습니다. There's been a glaring gender gap when it comes to kidult content. Kidult 콘텐츠에 있어서는 그동안 눈에 띄는 gender gap, 성별 격차가 존재해왔습니다. Glaring, 눈부신이라는 뜻도 있지만 문맥상 너무나 뻔한, 확연한, 눈에 띄는, 누구나 알아챌 정도로 두드러진 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When it comes to, 무언 무엇에 관한 한, 무엇에 대해 말하자면 이라는 뜻입니다. Kidult content, kid와 adult의 합성어로 성인이 어린 시절 좋아했던 장난감이나 캐릭터, 그리고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등에 다시 관심을 갖는 문화와 관련된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그동안 남성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스타워즈, 레고, 슈퍼히어로물 등을 마음껏 즐겨도 철부지라는 비난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습니다. 반면에 여성들을 위한 노스탈지아, 향수 중심의 콘텐츠는 턱없이 부족했는데요. 이번 바비 소설과 10월 출간 예정인 American Girl, 성인용 소설 등은 이러한 성별 격차를 메우는 반가운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People are so hungry for nostalgia. They want to feel like they're back in their magic worlds. 사람들은 향수, 노스탈지아에 매우 목말라 있습니다. 자신들의 마법 같은 세계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Be hungry for, 예 목말라 하다, 를 갈망하다 라는 의미로 여기서 hungry는 실제로 배가 고프다는 뜻이 아니라 무언가를 강하게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nostalgia, 과거를 그리워하는 향수, 아련한 추억을 말합니다. 소설의 저자인 Alex Astor는 힘든 경제와 팍팍한 현실을 살아가는 2030 여성들에게 바비라는 캐릭터가 단순한 아동용 인형을 넘어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용기와 위로, 그리고 삶의 주체성을 주는 강력한 롤모델이자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다고 전합니다. 분홍빛 웨이스와 핑크 드레스 뒤에 담긴 성인 여성들의 솔직한 열정과 공감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릴 적 꿈꿨던 수많은 가능성을 어른이 되어서도 잊지 않고 이어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생각해보며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01뉴였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이브닝 뉴스가 계속해 이어집니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인공지능과 소셜미디어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AI 확산에 우려를 나타낸 미국인이 과반을 넘어선 가운데 데이터 센터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인공지능과 SNS에 대한 미국민의 반감이 최근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모회사 메타 플랫폼은 청소년 보호를 소홀히 했다는 미국 주검찰 소송에서 최대 170억 달러에 합의했고 데이터 센터 반대 여론은 11월 중간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미국인의 과반이 일상 속 AI 확산의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픈 AI와 엔트로픽 등 거대 AI 기업의 급부상은 미국인 사이의 기술 부문에 대한 깊은 불만을 키우고 있다고 경제방송 CNBC는 29일 퓨 리서치 센터 조사 등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 리더들의 공언과는 달리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미국인들이 기술이 초래한 악몽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특히 AI를 일자리 감소와 연관짓는 사람들은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보면서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6월 22일에서 28일 실시한 조사에서 미국인의 52%는 일상생활에서 AI 사용 증가에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고 답해 2021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우려보다 기대가 크다는 응답은 9%, 두 감정이 비슷하다는 응답은 37%였습니다. 특히 30세 미만 성인의 55%가 처음으로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고 답해 다른 연령대와 달리 우려가 계속 커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AI에 의한 일자리 상실에 대한 우려는 노동자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꾸준히 나타났습니다. AI가 일자리에 위협이 된다는 경고와 함께 AI가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정반대 주장도 있어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를 둘러싼 반발이 거셉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AI 모델을 훈련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를 수용하는 대규모 시설이지만 데이터 센터는 AI에 대한 광범위한 분노를 물리적으로 보여주는 존재로 떠올랐습니다. 물 사용량과 전기요금 인상, 소음, 농지 잠식 등을 이유로 애리조나, 미시간, 펜실베니아 등지에서 수백 명이 몰려 항의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워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만 지역 반대로 약 1,300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무산되거나 지연됐으며 이는 2025년 한 해 전체 무산, 지연 규모에 육박하는 정도입니다. 이 문제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여야를 가리지 않는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들 모두 데이터 센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AI 나우 연구소의 세라 마이어스 웨스트 공동대표는 AI 업계가 그리는 미래상이 현실화하면 경제와 일자리, 개인의 자율성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이를 단순한 홍보 문제로 다루는 것은 매우 잘못된 접근이라고 말했습니다. CNBC 세대연구소 조사에서는 18세에서 34세 응답자의 75% 이상이 다리오 아모데이 엔트로픽 CEO가 책임감 있게 행동하리라 믿지 않는다고 답했고 70%는 샘 올트먼 오픈 AI CEO와 마크 저커버그 메타 플랫폼 CEO에 대해서도 비슷한 견해를 보였습니다. 두 회사는 나란히 기업가치 1조 달러에 육박한 상태로 기업 공개를 준비 중이며 아모데이 CEO는 이달 초 소셜미디어에 이건 근본적으로 신뢰의 위기라고 적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술 부문에 대한 반발이 새로운 정점에 이르고 있으며 광범위한 불안이 AI가 가져올 이익에 관한 논의를 압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유업계와 연료 유동업계 경영진을 만난다고 CNBC 방송 등이 31일 보도했습니다. 이동은 9월 1일 백악관에서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석유 메이저로 불리는 대형 정유사뿐 아니라 중소형 정유사 그리고 유통사 경영진이 망라됐습니다. 이란과의 전쟁 장기화로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는 휘발유 소비자 가격이 핵심 의제입니다. 미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평균 소매 디젤 가격은 올해 들어 57% 급등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성공적인 에너지 지배력 의제가 주유소에서 소비자들이 가능한 최대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이어지도록 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서 미 정유사들이 국제 유가 급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도 휘발유 소매가는 낮아지지 않는다며 여러 차례 불만을 터뜨린 바 있습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장애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3: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4: 모기지는?
3: 펌 모기지도 뱅크 오퍼? 홈 모기지.
5: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4: 모기지는?
3: 홈 모기지도 뱅크오퍼 홈 모기지.
6: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4: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5: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 모기지.
7: 뱅크오퍼 홈 모기지.
8: 뱅크오퍼 홈 이젠 이퀄 하우징 랜들.
9: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10: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9: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10: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9: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10: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9: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11: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1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13: 임상 연구 결과 PNS 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덴탈.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0: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로컬 뉴스 이어집니다. 지난해 6월 강제 추방을 피해서 한국으로 자진 출국했던 한인 참전용사 박세준 씨가 뉴욕 주지사의 사면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면으로 박 씨는 추방 명령을 다시 다툴 수 있는 법적 길이 열리게 됐으며 미 재입국을 위한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미군에 복무하면서 미국을 위해 싸웠던 한인 참전용사 박세준 씨를

0: 돌아갈 수 있기를 매일 기도해 왔다면서 자신을 위해 노력해 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레이스 맹 연방 하원 의원은 지난 3월 호컬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 박 씨의 사면을 요청했습니다. 맹 의원은 박 씨가 미국을 위해 군복무했으며 과거의 잘못 이후 삶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새로운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초 이 사안은 연방의회 청문회에서도 거론됐습니다. 지난해 열린 국토안보부 관련 청문회에서 화상으로 참석한 박 씨를 소개하면서 1989년 파나마에서 미군으로 복무하다 총상을 입었으며 퍼플하트 훈장을 받은 참전 용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시 국토안보부 장관이었던 크리스티놈에게 박 씨 추방 사건을 검토하고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줄 수 있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7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 온 박 씨는 성장한 뒤 미 육군에 입대했으며 1989년 파나마에서 군사작전에 참여하던 중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명예제대와 함께 퍼플하트 훈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군 복무 이후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약물 문제를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당시 뉴욕에서 마약 관련 혐의로 체포된 데 이어서 법원 출석과 관련된 보석 조건 위반 문제까지 발생했으며 결국 2009년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형을 살았습니다. 이후 복역을 마치고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출소 후 이민 당국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았지만 즉각적인 추방 대상에서는 제외돼 정기적으로 이민 당국에 출석하는 조건으로 미국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박 씨는 하와이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동차 관련 일을 하는 등 장기간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왔으며 약물에서도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이민 단속 기조가 강화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결국 박 씨는 지난해 6월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자진 출국했습니다. 당시 그는 미국에서 거의 50년을 살아왔지만 고령의 어머니와 자녀들을 남겨둔 채로 한국행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익숙하지 않은 환경과 언어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PTSD 증상이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박 씨의 미 시민권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도 추방 문제의 배경으로 지목됐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박 씨가 복무했던 파나마 군사작전은 당시 미 정부의 공식적인 전쟁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박 씨 역시 복무기간 1년을 채우기 전에 명예제대하면서 참전용사에게 적용되는 신속한 시민권 취득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영주권자로 남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퍼플하트 훈장을 받은 전투 참전용사였음에도 과거 형사사건으로 인한 추방명령이 장기간 남아있었고 결국 지난해 자진 출국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번 뉴욕주의 사면은 바로 이 추방 문제를 다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 씨 측은 앞으로 이민항소재판소에서 추방명령 취소와 사건 재개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미국을 고향으로 살아온 박 씨가 이번 사면을 계기로 실제 미국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을지 향후 연방이민 절차가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계약을 앞두고 뉴욕시 일부 보육시설들이 시 지원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이들 간식을 살 돈이 부족하고 교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가 계약 처리를 서두르고 무이자 가교 대출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한편 유아교육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4,3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석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계약을 앞두고 뉴욕시 일부 보육시설들이 시 지원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로리 캉지올롯의 원장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매년 8월이면 받던 시 지원금이 올해는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무이자 가교 대출을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았지만 이마저도 제때 처리되지 않아 계약 준비 비용을 자신의 저축으로 충당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보육시설과 뉴욕시 사이의 새로운 개혁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맘다니 행정부는 보육시설의 계약 조건을 개선하고 지금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계약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이 늦어지면서 프리2K와 3-2K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부 시설들이 계약 없이 계약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카마 세미얼즈 교육감은 31일 보육시설 계약 절차와 유아교육국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계약 첫날부터 보육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0: 계약 심사를 서두르고 무이자 가계대출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교구와 기저귀, 교재 같은 필수 물품도 직접 지원합니다. 또 대금 지급이 늦어진 시설에는 시가 직접 연락해 지원 방법을 안내하고 상담 인력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유아 교육국의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4,300만 달러를 투입합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인력 확충에 사용됩니다. 200명 이상의 인력을 새로 채용해 계약과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계약 절차마다 처리 기한을 명확히 하는 등 행정상의 병목도 줄일 계획입니다. 보육시설과 학부모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소통 창구도 마련합니다. 맘단위 시장은 보육시설이 부모들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필요한 보육 서비스가 제때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측은 이번 개혁을 통해 보육시설에 대한 계약과 지원 절차를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을 앞두고 발생한 이번 대금 지연 사태가 긴급 지연을 넘어 뉴욕시의 보육 행정 시스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1: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2세 아동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현재 추가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이 맥클린의 한 어린이집에서 2세 아동 2명을 폭행한 혐의로 61세 교사 와파 압델 하피츠 압달라 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페어팩스 카운티 아동학대 전담 수사팀은 지난주 퍼즐 크리에이티브 에듀케이션 러닝센터에서 발생한 아동폭행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결과 당시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던 압달라 씨는 2세 남아 한 명을 강제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또 다른 2세 남아의 머리를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압달라 씨는 경범죄 수준의 폭행 및 상해 혐의 두 건으로 기소됐으며 체포된 뒤 소환장 발부와 함께 석방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두 아동에게 실제 부상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은 피해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지원부서 Victim Service Division의 전문 인력을 배정해 필요한 지원과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한 이번 사건에 추가 피해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시설에서 비슷한 피해를 목격했거나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알고 있는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제보는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 주요 범죄수사국 703-246-7800 4번으로 할 수 있으며 Crime Solvers 866-411-8477번을 통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당국은 추가 피해 여부를 포함해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으며 관련 정보가 있는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K라디오 김승교입니다.
1: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교민이나 미진출 기업들을 위해서 주 뉴욕 총영사관이 상시 세무상담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한국에 재산이 있거나 미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메일을 통해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정석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0: 주 뉴욕 총영사관이 교민과 재해 동포 그리고 미국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세무 문제를 돕기 위한 상시 세무상담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총영사관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김상호 총영사 주도로 관련 지원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담 대상은 크게 개인과 기업으로 나뉩니다. 먼저 한국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금융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재미납세자라면 세무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율을 비롯해 한국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 해외 금융계좌 신고, 외국에서 낸 세금의 공제 문제 등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도 이뤄집니다. 해외 직접 투자와 세금 문제부터 사업 운영, 그리고 사업 철수와 청산까지 기업의 상황에 맞는 세무 상담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이메일 taxny@mofa.go.kr로 세무 관련 문의 내용을 보내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총영사관에서 국세관과 직접 만나 대면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성수 국세관은 한국 세법과 관련된 문제는 국세청과 협력해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미국 세법과 관련해서도 가능한 범위에서 미국 회계사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모든 상담 내용을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탈세와 관련된 문의나 확인 요청에는 답변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상담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뉴욕 생활 정보 코너에는 재미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 상식과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세무 가이드북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은 이번 상시 상담 체계를 통해 동포 사회와 미국 진출 기업들의 세무 관련 어려움을 줄이고 경제적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세무 상담을 원하는 경우 taxny@mofa.go.kr로 문의하면 됩니다. K-Radio 정석인입니다.
1: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오늘 흐리고 때때로 소나기 내렸습니다. 오늘 밤 최저기온 69도, 섭씨 21도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 최고기온은 82도, 섭씨 28도로 오늘과 비슷한 날씨 이어집니다. 내일 최저기온은 68도, 섭씨 20도 예상됩니다. 뉴욕 현재 흐린 날씨 보이며 기온은 74도, 섭씨 23도 나타냅니다. 계속해 워싱턴입니다. 워싱턴 일원 오늘 밤 때때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 내리겠습니다. 밤 최저기온 72도, 섭씨 22도 예상됩니다. 화요일은 내일은 맑다가 오후 들어 강한 비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현재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며 기온은 86도, 섭씨 30도 나타냅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는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매달 1일 실시하는 한양의 원 플러스 원 행사가 9월 1일 백투더스쿨 맞이 특별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불황에 시달리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이번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예전 가격으로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행사로 실시합니다. 저렴하게 한 달장을 하루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최고의 제품인 정관장, 각종 라면,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한국 최고의 브랜드 제품들과 어린 돼지갈비, 돼지 목살 스테이크, 맛이 일품인 차돌박이, 삼겹살, 선인장 꿀가루, 후지사과, 두부, 계란, 고추장, 된장, 쌀, 현미, 각종 과자 등 총 700여 가지의 품목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행사는 먼 곳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전날인 31일 월요일 아침부터 9월 1일 화요일 마감 시간까지 실시하며 행사 때는 OTC 카드를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헬세뉴스 한양마트. 하이트론스 레이버데이 파격적인 대세일. 가전 전 품목 대형 매장 가격 매칭을 실시합니다. 삼성 프리도어 냉장고는 46%, 월풀 포도어 냉장고는 무려 50% 할인하고 김치냉장고 최저가로 무료 배달합니다. 세탁과 건조를 원스톱으로 삼성 콤보 세탁 드라이어 최저가 판매, 세련된 디자인의 전신 안마의자 솔라라는 일시불 $2,399 또는 디파짓 없이 한 달 62불에 모십니다. 더불어 1260개 체형 포인트를 초밀도 스캔하는 파나소닉의 최신형 EPMAN1 최대 3,000불 할인해드리고 척추 안마 기술과 온열 기능이 뛰어난 안마의자 세라젬 파우제 M10 모델은 40% 할인합니다. 허리와 어깨 통증 치료에 좋은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와 함께 상체를 원하는 각도로 올려 코골이 및 역류성 식도염 완화와 소화 개선이 되는 모션 베이스를 50% 할인. 한국 대표 스타 셰프들이 극찬한 5중 스텐 구조로 열을 고르게 전달해 맛있고 빠르게 요리 가능한 알텐바흐 저함 냄비는 뉴욕 뉴저지 독점 판매합니다. 레이버데이 세일은 9월 12일까지 진행됩니다. 뉴저지 201-941-0024 베델전자 한남체인 내 201-956-0033 뉴욕 베델전자 718-445-2005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K-Play DMB 청취자 여러분, 이대장입니다. 여러분, 요즘 숨가쁘게 달리기만 하면서 정작 바로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지나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앞만 보고 속도를 낼 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르는 순간 비로소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곤 합니다. 해질녘 시간에 보게 되는 버지니아의 멋진 주황빛 하늘, 그리고 또 무심코 올려다보니 밤하늘의 수놓은 별들의 모습, 그리고 늘 곁을 지켜주던 사람의 따뜻한 미소처럼 말이죠. 오늘 K-Play DMB에서는 잠시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지친 일상의 다정한 쉼표 하나를 찍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오늘 방송 시간에는 하던 일들을 잠시 멈추고 쉼의 여유를 만끽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들으신 곡은 김동률의 따뜻한 목소리로 들려드린 출발입니다. 제목이 출발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김동률이라는 아티스트를 너무나 좋아하는데 너무 좋은 곡이 많습니다. 제이드님이랑 스카이님은 좀 스타일이 안 맞을 수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아티스트 중에 한 명입니다.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앞만 보고 또 숨가쁘게 달리던 걸음들을 잠시 멈추게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뜻한 느낌의 선율을 가만히 듣다 보면 무거운 마음의 짐은 잠시 내려놓게 되고 그동안 잊고 지냈던 주변의 다정한 풍경들을 비로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참다운 쉼이라는 건 일상의 속도를 조금 줄이고 내 곁에 소중한 것들을 다시 바라보며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에너지를 채우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더 채우려고만 했지 정작 멈춰서서 나를 돌아보고 비워내는 법을 잊고 지내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잠시 걸음을 줄이고 편안하게 쉬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는 청취자 여러분은 오늘 하루 나만의 완벽한 쉼의 순간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방송에서는 일상 속에서 찾은 소소한 휴식법과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따뜻한 이야기들과 함께 나눠볼 테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혹시 중간에 들어오신 K-Play DMB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립니다. 저는 K-Play DMB의 DJ 제이드님을 대신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이대장입니다. 오늘 K-Play DMB에서는 잠시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앞만 보고 달리던 걸음을 잠시 멈추고 지친 일상의 다정한 쉼표를 하나 찍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월요일이어서 직장이나 학교 생활의 시작이기도 한데 왜 쉰다는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일상생활의 또 시작이기도 한데요.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주제를 이렇게 잡은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이 K-Play DMB에서 이번 저의 진행이 마지막 날이고 8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8월 31일이죠. 사실 지난 일주일 제 본업과 일상생활을 해가면서 방송 준비부터 섭외 진행까지 치러내느라 평소보다 좀 바쁘게 지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청취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열심히 달려온 저 자신에게도 수고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걸 매일 하시는 제이드님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곧 오시는데 아마 버지니아에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이드님 또 화이팅 하시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월요일은 월요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금요일하고는 굉장히 상반되는 느낌을 느끼는 날이기도 하죠. 이런 월요일 저녁 여러분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쉼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여러분의 고단했던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방송 참여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K-Radio를 검색하신 후 오픈톡으로 들어오시면 익명으로 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인스타그램, 스레드, K-Play DMB나 K-Radio DMB 계정을 통해서도 사연과 신청곡을 들려주실 수 있으니까 이 상황은 이 노래지, 이거는 이런 이야기 좀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시면 꼭 많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라디오를 들으시는 방법은 오픈 채팅방 공지사항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인터넷 창에 kradio.us를 입력하시고 들어가셔서 우측 상단에 있는 온에어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과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를 통해 더욱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대장과 함께하는 K-Play DMB였습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2: 예, 조금 전에 들은 곡은 태연의 맑고 명량한 맑고 청량한 음색으로 들려드린 제주도의 푸른 밤을 첫 곡으로 하였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처럼 모든 걸 훌훌 버리고 떠나자는 노래를 들으면 가슴이 뻥 뚫리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막상 짐 싸서 여행 가기가 어디 쉬운가 하는 현실적인 또 생각이 들긴 하죠. 예, 또 쉽지 않습니다. 우리 특히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 각자 일을 하면서 뭔가 날짜를 딱 잡아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죠. 하지만 꼭 비행기를 타고 멀리 떠나지 않아도 일상의 속도를 아주 조금만 줄이면 우리 가까이에도 충분히 완벽한 쉼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쪽 노던버지니아 지역에는 잠시 핸들을 돌려 찾아가기 좋은 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가끔 일상에서 숨이 턱 막힐 때 찾아가는 저만의 비밀 장소 같은 그런 힐링 스팟이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긴 한데 스카이 메도 스테이 파크라고 이 공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가끔씩 구경도 하고 또 새로운 지역도 알아볼 겸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고 운전하고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이 공원을 그렇게 다니다가 찾았고 궁금해서 들어가 봤는데 지금은 또 일부러 찾아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날씨가 좋은 날 이곳에서 탁 트인 버지니아의 하늘과 푸른 능선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가슴 속에 뭉쳐져 있던 스트레스가 눈 녹듯 싹 녹아내리는 기분이 드는데요. 이렇게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눈에 푸른 풍경을 가득 담고 내려와서 근처에 한가하고 운치 있는 식당에 들러 소박하게 맛있는 식사를 하고 따뜻한 커피 한 잔 나누는 그런 시간 정말 너무 좋습니다. 예. 거창하게 멀리 떠나지 않아도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여유를 즐기는 시간이 진짜 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저희 아내랑 같이 이런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은데 저희 아내가 시간을 잘 내주지 않아서 하지만 또 저는 또 쉼을 또 저희 아내와 함께 또 쉼을 누리러 곧 떠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이런 주말에는 이번 다가오는 주말에는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스카이메도 스테이 파크의 탁 트인 하늘 아래로 마음 산책 한번 다녀오신 건 어떨까 또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들으셨던 이 제주도의 푸른밤이 주는 이 메시지도 결국 비슷한 게 아닐까 싶어요. 거창한 여행이 아니더라도 앞만 보고 달리던 걸음을 잠시 멈추고 주변을 둘러볼 때 비로소 내 마음을 비우고 다시 채울 수 있는 소중한 공간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는 혹은 이번 주말에 나만을 위해서 찾아갔던 소소한 휴식의 공간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잠시 후 사연들과 함께 소소한 쉼의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 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0: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N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N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3: 예, 지금 좀 전에 들으신 곡은 루시의 개화라는 곡입니다. 참고로 제가 이 곡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 좋아하는 밴드이기도 한데 아까 제가 스카이 메도 스테이 파크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딱 그 스카이 메도 파크에 갔을 때 그 풍경하고 이 곡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꼭 가보시고 꼭 거기서 꼭 이 곡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 밴드에 보컬로 있으신 그 최상엽 군, 최상엽 씨가 저랑 같은 교회에 있을 때 되게 어린 청년 학생이기도 했었고 이제 청년이기도 했었는데 정말 어느 날부터인가 뭐 갑자기 노래를 하고 갑자기 뭐 기타를 치고 있더니 버스킹을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뭔가 자기 거를 만들어 나가고 하더니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거기서 굉장히 좋은 결과물을 내고 또 기획사에 들어가서 지금 밴드 활동을 하고 있죠. 예, 로이킴 아니고 예, 루시라는 밴드의 개화라는 곡이었습니다. 예, 꼭 다시 다른 곡들도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연 코너입니다. 예, 오늘의 사연, 첫 번째 사연으로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주말만 되면 남편이 바람 쐬고 올게 하고 나가길래 어디 가나 했더니 H마트 시식 코너를 한 바퀴 돌고 오더라고요. 카트 끌고 한국 과자 코너 그리고 또 냉동식품 코너 그런 곳을 천천히 구경하면서 과자 두 봉지 사들고 오는 게 최애 힐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소하지만 가장 한국적이고 다정한 쉼터죠. 이 사연 들으시는 분들 중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직 날씨가 더운데 이렇게 쾌적하고 시원한 마트 안에서 또 시식 코너에서 또 맛있는 음식도 하나씩 받아 먹고 뭐 그런 또 소소한 재미도 있고 그리고 또 한국 과자랑 아이스크림 코너를 천천히 돌면 요즘 또 무슨 새로운 게 나왔나 하면서 구경하다가 보면 정말 일주일에 쌓였던 피로가 은근히 또 풀리기도 합니다. 아내분께서는 아내분 눈에는 뭐 겨우 그냥 과자 그냥 한두 봉지 사러 마트 간 건가 싶을 수도 있는데 남편분한테는 그곳이 바로 일터와 일상의 짐을 잠시 내려놓는 본인만의 달달한 나만의 비밀 쉼터인 듯 싶습니다. 거창하게 멀리 떠나는 여행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소소한 즐거움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다면 그게 진짜 훌륭한 휴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 지금 아까 들었던 곡은 루시라는 밴드입니다. 루시. 제가 이따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 지난 주말에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차를 몰고 미들버그로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미들버그 너무 좋죠. 복잡한 도심을 조금만 벗어났을 뿐인데 초록빛으로 펼쳐진 승마 농장들과 나지막한 돌담길들이 나오니까 꼭 다른 세상에 온 것 같더라고요. 아기자기한 앤틱 샵들도 구경하고 또 야외 테라스가 있는 한적한 카페에 앉아 가족들과 따뜻한 커피 한 잔 나누며 가만히 숨을 고르고 왔는데요. 멀리 비행기를 타고 떠나지 않아도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천천히 걷는 시간이 참 다정하고 완벽한 쉼이 되어주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가끔 아내와 함께 그 미들버그에 다녀오곤 합니다. 특히 그쪽 지역에 살라만더 리조트라는 그 호텔이 있거든요. 거기가 4성 호텔인데 거기서 꼭 숙박을 하지 않아도 거기가 워낙 경치도 그렇고 되게 잘 꾸며놓은 곳이어서 브런치 식사 함께 하고 또 거기 바람 소리 들으면서 천천히 걷고 이제 그러면 진짜 훌륭한 데이트가 됩니다. 분위기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기 청취자분들도 바쁘게 사시느라 누리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천천히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그 되게 좋은 장소에 가셔서 또 그런 좋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사연. 예. 저희 남편 집의 최고의 힐링 스팟은 다름 아닌 화장실 변기 위입니다. 아, 이거 아침에 출근 전이나 저녁에 퇴근하고 나면 스마트폰 하나 덜렁 들고 들어가서 나올 생각을 안 해요. 아침에는 변기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느라 시간을 다 보내서 결국 출근길에 급하게 허둥지둥 나가고 저녁에는 씻으러 들어간 사람이 한참 동안 안 나오길래 가서 보면 샤워는 안 하고 변기 위에 앉아서 유튜브나 SNS를 보거나 혼자서 온라인 쇼핑을 하면서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 있더라고요. 문 앞에서 아직 멀었어? 하고 몇 번을 부르면 이제 나간다고 하면서 그래도 한참 있다 나옵니다. 스마트폰 들고 변기에 앉아있는 그 시간이 하루 중에 가장 마음 편한 자기만의 힐링 타임이라고 합니다. 이거 저희 집 남편만 그런 거 아니죠?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되게 많은 남자분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실제로 또 이제 뭐 제 주변에도 그러신 분들도 있고 저도 화장실에서 좀 오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연 읽어드리는데 지금 들으면서도 속으로 아 저거 내 이야기인데 하면서 뜨끔하신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남자분들은 아침에는 핸드폰 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몰라서 결국 출근길에 가방 챙겨서 허둥지둥 뛰쳐나가고 저녁에는 씻으러 들어갔다가 스마트폰 세상에 빠져서 샤워도 잊고 한참 뒤에야 나오는 모습. 아마 많은 집에서 또 펼쳐지는 많은 집들에서 매일 펼쳐지는 참 익숙한 풍경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 중에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또 온전히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이 과연 몇 곳이나 될까요? 집에서도 또 회사에서도 늘 누군가의 남편, 아빠, 직장인으로 또 숨가쁘게 살아가다 보면 온전한 나만의 공간이 참 귀해지잖아요. 그래서 남자들한테는 문을 잠글 수 있는 화장실이나 그 조그만 공간이 세상의 모든 역할과 또는 부담을 잠시 내려놓고 숨을 고를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조용하고 또 평화로운 자신만의 아지트가 되는 게 자신만의 비밀 아지트가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진짜 아무도 나를 찾지 않잖아요. 그 시간은. 물론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또 출근 시간이 늦어지거나 또 샤워까지 까먹어서 또 가족들한테 불편함을 주면서 아내분 눈총을 피하기는 어렵겠지만 오늘만큼은 지친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잠시 나만의 숨구멍을 찾아보는 그 소소하고 그런 편안한 그 시간을 아내분들께서 너그럽게 모른 척 눈감아 주시면 어떨까 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 사연입니다. 제 인생 최고의 힐링 스팟은 퇴근 후 집 앞 차 안입니다. 차 안에서 차를 주차해놓고 시동 끄고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서 딱 10분 정도 아무 생각 없이 누워있는 시간인데요. 문 열고 집에 들어가면 또 해야 할 일들이 빽빽하게 기다리고 있지만 차 안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멍하니 핸드폰을 보거나 눈을 감고 있는 그 10분에 저희 방전됐던 그 10분이 저의 방전됐던 하루의 에너지를 조금이나마 채워주는 보약 같은 쉼입니다. 남편들이 퇴근하고 바로 안 들어오고 차 안에 멍하니 앉아 있다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이거 또 남자분들이 또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또 사연자분은 여자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세상으로 다시 나갈 에너지를 채우는 충전 시간이니까요. 저는 이렇게 일하고 집에 들어오고 나서 차 안에 계속 한참 있고 그러진 않는데 저희 앞집에 계신 분은 거의 진짜 차 안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진짜 남자분들 좀 그렇게 차 안에 있는 것도 굉장히 이제 좀 뭔가 아늑하고 또 이제 다른 사람이 찾지 않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사실 차 문 열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또 다른 직장, 그러니까 다른 직장, 뭐 바로 육아나 가사라는 두 번째 출근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도 반갑고 가족들도 사랑스럽지만 하루 종일 일터에서 방전된 몸과 마음으로 바로 마주하기에는 조금 숨찰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동을 끄고 차 안에서 가만히 듣는 음악 소리와 멍하니 스마트폰 보는 그 10분 정도의 그 시간이 누군가한테는 아빠나 엄마 또는 가장이 아니라 오롯이 나 자신의 시간으로 돌아와서 숨을 고르는 가장 고맙고 소중한 시간이 되는 거죠. 집에서 기다리시는 가족분들도 왜 퇴근 안 하고 바로 안 들어오나, 뭐 이렇게 나는 힘든데 왜 빨리 와서 도와주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세상 밖에서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다시 다정한 아빠와 엄마로 집문을 열고 들어가서 들어가기 위해 에너지를 채우는 그 10분 정도의 잠깐의 충전 시간이라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오늘 퇴근길 차 안에서 잠시 숨 고르고 계신 분들께서는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다고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보냅니다. 자, 중간에 또 음악 한 곡도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앤 치즈 맥그리들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 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2: 예, 이 대장의 K플레이 DMB 돌아왔습니다. 예, 조금 전에 들으신 곡은 Playing for Change라는 유튜브 채널의 Lean on Me라는 곡입니다. 이 Playing for Change라는 이 채널이 음악을 통해서 전 세계를 연결하고 평화를 노래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글로벌 음악 프로젝트인데요. 특히 이 채널의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전 세계 거리에 그 버스킹하는 아티스트들로부터 다양한 문화권들의 그 뮤지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노래를 연주를 하고 그 노래한 영상들을 하나하나씩 그 편집을 해서 앙상블로 이제 만들어서 컨텐츠를 만드는 걸로 유명합니다. 국경과 인종, 언어를 넘어 오직 음악이라는 하나의 언어로 사람들의 마음을 잇는 따뜻한 울림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리노미라는 이 원곡은 전설적인 소울 아티스트 빌 위덜스가 1972년에 발표한 명곡으로 Playing for Change의 특유한 묵직한 어쿠스틱 선율과 또 전 세계 뮤지션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더해져서 새롭게 다시 만들어진 곡입니다. 제목 그대로 내게 기대라라는 뜻이죠. 살다 보면 나 혼자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것 같고 마음의 무게를 버티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힘들 때 잠시 누군가의 어깨에 또는 따뜻한 음악에 몸을 맡기면서 편안하게 기대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일상에 지쳐 마음의 쉼표가 필요한 우리 청취자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기대어 쉬어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다섯 번째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 공부에 그리고 또 일에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답답할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Grateful Spark에 가서 또 이 폭포를 구경하곤 합니다. 전망대에 서서 바위 사이로 웅장하게 터져나가는 그 강물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가슴속 깊은 곳까지 꽉 막혀있던 답답함이 순식간에 뻥 뚫리는 기분이 들거든요. 거센 물줄기를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불안들이 생각보다 참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멀리 여행을 떠나지 않아도 가슴 뻥 뚫리는 자연의 위로를 제대로 받고 돌아올 수 있는 저만의 비밀 장소입니다. 공부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달려오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싶고 또 이제 답답할 때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역시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공부하면서 막연하게 하면서도 이거 잘하고 있는 거 맞나?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를 잘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막연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루하루 살아오면서 또 이렇게 제가 쌓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의 저로 이렇게 또 만들어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 사연자분 내용처럼 이럴 때 이제 또 그레이폴스가 나이아가라 폭포만큼 크고 막 웅장하고 그런 건 아니긴 한데 특히 저 개인적으로는 또 비 올 때 한 번씩 비 오고 나서 한 번씩 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비가 온 후에 물이 많을 때 이제 그 물이 많이 흐르고 그럴 때 강물 소리 듣고 있으면 진짜로 제 안에도 또 불안과 고민들을 씻겨 내려가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웅장한 자연 앞에 서서 그래 이 거대한 흐름에 비하면 내 고민도 별거 아니지 하고 마음을 고쳐먹게 되는 거죠. 지금 혹시 치열한 일상 속에서 과부하에 걸려 마음이 답답하신 청취자분이 계시다면 이번 주말에 그레이폴스에 들르셔서 거센 물줄기 소리에 또 고민도 훌훌 털어버리고 시원한 가슴을 되찾아오는 건 어떨까. 예, 그렇게 뻥 뚫린 그 시원한 가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레이폴스도 진짜 되게 좋은 그런 힐링 스팟인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한번 안 가보신 분 계시다면 꼭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음 사연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유난히 지쳤던 평일 저녁. 퇴근길에 트레이더 조에 들르는 게 저만의 작고 소소한 힐링 루틴입니다. 소소한 주전부리 몇 개랑 꽃 한 다발을 사서 집에 돌아오는 게 제 또 취미이기도 한데요. 되게 뭔가 낭만이 있으시네요.

찬송이가 집안 전체 분위기를 바꾸기도 하지만 사실은 오늘 하루도 참 애썼다 하고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그 마음이 우리 일상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들고 식탁에 앉아 꽃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야말로 나 자신을 진짜 챙겨주는 그런 깊은 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오늘 퇴근길엔 나 자신을 위해 혹은 집에서 나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소소한 꽃 한 송이 들고 들어가 보는 거 어떨까 또 추천드립니다. 작은 꽃 한 송이가 전해주는 온기가 오늘 저녁 여러분의 공간을 환하게 밝혀줄 겁니다. 저도 오늘 꽃 한 다발 사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 방송을 듣고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사연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주말 오전에 타이슨스 코너 쇼핑몰에 갑니다. 쇼핑몰 여는 시간에 가면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한결 여유가 있거든요. 아메리카노 한 잔 들고 넓은 쇼핑몰을 천천히 한 바퀴 크게 돌면서 윈도우 쇼핑도 하고 또 중간중간에 벤치에 앉아서 커피도 마시면서 가만히 멍을 때리곤 합니다. 더운 날 시원하고 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날씨 영향 전혀 받지도 않고 하니까 쾌적하게 걷다 보면 마음도 말끔하게 정돈되고 기분 전환도 확실하게 되더라고요. 저처럼 야외 활동 부담스러우신 분들에게 오전 쇼핑몰 산책 강추합니다. 사연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또 이제 끄덕였습니다. 예, 정말 공감됩니다. 특히 날씨가 애매한 날에 막상 마음 먹고 야외로 산책 나가고 하면 선뜻 이렇게 막 나가고 싶은 그런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주말 오전에 타이센스 코너 쇼핑몰처럼 이렇게 널찍하고 쾌적하고 그런 실내 공간으로 향하는 게 의외로 정말 훌륭한 힐링 코스가 될 수도 있어요. 한적한 시간에 또 도착해서 커피 한 잔 딱 사들고 넓은 복도를 내 걸음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거니면서 탁 트인 쇼핑몰 그 길을 걷다 보면 마음에 드는 쇼윈도도 가만히 서서 구경하고 또 중간중간 넓은 벤치에 앉아서 또 커피 한잔 하면서 멍 때리고 있으면 정말 그 이렇게 나만의 그 온전한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정말 그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기 생각도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휴식이나 산책이라고 하면 꼭 푸른 숲길이나 조용한 바닷가를 찾아가야만 할 것 같은데 하지만 날씨 걱정이 없고 또 내가 가장 편안하게 숨 쉬면서 내 속도로 걸을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나에게 가장 완벽한 산책로가 되어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사연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가을 무작정 차를 몰고 셰난도어 스카이라인 드라이브에 갔는데요. 뷰포인트에 주차를 하고 발 아래 쫙 펼쳐진 산맥과 노을을 바라보는데 거창한 계획 없이 떠난 짧은 여정이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완벽한 휴식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도 가끔씩 스카이라인 드라이브 갑니다. 가는데 진짜 스카이라인 가서 뷰포인트에서 보면 이 밑으로 엄청 엄청 잘 펼쳐진 그리고 또 되게 예쁜 그런 풍경이 되게 잘 보이잖아요. 또 하늘도 엄청 높고 물론 이제 날씨가 좋을 때 가면 그래서 꼭 가서 아이들하고 사진도 찍고 그냥 별것도 아닌데 되게 좋아요. 예. 여튼 그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달려가곤 하는데 그런데 때로는 거창한 준비 없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훌쩍 떠나는 짧은 여정이 살아가면서 가장 오랫동안 남는 이제 완벽한 휴식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이 지금 사연자분처럼요. 그래서 탁 트인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마주하는 자연은 우리에게 그동안 바쁘게 달려오느라 수고했다고 또 가만히 어깨를 토닥여주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번 주말에 너무 복잡하게 계산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과 또는 주변 친구들과 함께 무작정 차를 타고 시원한 바람 쐬러 훌쩍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 또 생각이 듭니다. 뜻밖의 길 위에 서서 마주하는 풍경이 여러분에게 잊지 못할 멋진 선물이 되어주지 않을까 또 그런 기대도 되고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비가 내리는 날 동네 한적한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차 안에 따뜻한 커피 한잔 마시는 그 시간이 제 숨은 힐링 루틴입니다. 비 오는 날 차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방울을 가만히 보면서 자동차 지붕과 윈드실드에 부딪히는 빗소리를 듣고 있으면 머릿속 복잡한 생각들이 빗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거든요. 비 오는 날 일부러 비 오는 날을 일부러 찾아서 즐기는 차 안에서의 조용한 시간이 제가 제일 애정하는 휴식 시간입니다. 사실 저도 비 오는 날 차 안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운전하는 것도 또 되게 좋아해요. 비 오는 날 차 안에 있으면 밖에는 비가 오니까 세상이 다 축축하게 젖어 있는데 이 차 안이라는 되게 작고 아늑한 공간에 들어와 있으면 그리고 또 차 안에 앉아있으면 되게 편안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런 공간에 있으면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아요. 되게 안정감이 들고 그리고 이제 지붕을 이렇게 비가 떨어지면서 차 지붕을 이렇게 두드리면 그게 백색 소음처럼 들리면서 잠시 또 다른 세상과 잠깐 이제 차단된 그런 내 비밀 아지트 공간에 들어와 있는 그런 이제 안도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비가 오면 오늘도 야외로 산책 나가려고 했는데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힐링 스팟에 못 가네 하고 그렇게 아쉬워하실 때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아쉬워하지 마시고 한번 그렇게 차 안에서 빗소리 좀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오늘 여기 사연자분처럼 그 따뜻한 차 한 잔 들고 빗소리 들으면서 한번 휴식을 느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오지 않는데 비가 오시는 날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사연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말 아침 일찍 집 근처 호수 공원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걷다가 마음에 드는 벤치에 앉아 멍을 때리곤 합니다. 아침 햇살이 호수 물결 위에 반짝이고 물오리들이 한가롭게 헤엄치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복잡했던 마음이 스르륵 침묵 속에 잠기거든요. 부지런히 강아지와 산책하면서 이웃들과 가볍게 눈인사도 나누고 잔잔한 수면을 보며 따뜻한 텀블러 안에 이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 그 20분의 저희 그 시간이 저에게는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주는 가장 온전한 쉼터입니다. 우리가 흔히 휴식이라고 하면 어딘가 멀리 떠나야 하거나 또는 특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여기 사연자분처럼 주말 아침 가벼운 차림으로 집 근처 호숫가를 걸어보시고 그리고 또 벤치에 앉아서 물결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근사한 이제 힐링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면 위로 아침 햇살이 이제 부서지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일주일 동안 쉼없이 달리느라 과부하가 걸렸던 내 마음속의 속도도 자연스럽게 호수의 결을 따라서 느려지곤 하죠. 청취자 여러분,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를 둘러싼 일상 속에서 가만히 숨을 고르고 내 마음의 속도를 줄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나만의 최고의 쉼터가 그리고 또 힐링 스팟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나눠본 다양한 이야기들처럼 이번 주말에 아직 주말이 좀 남아있긴 주말이 되려면 좀 시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번 주말에는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친구들과 함께 손을 잡고 같이 자신만을 위해서 같이 그 시간을 보내는 자신만을 위한 그런 마음속에 그런 쉼의 시간을 가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도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 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2: 예, 이 대장의 K-Play DMB 돌아왔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곡은 이하이의 한숨이었습니다. 노래 가사처럼 때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마음의 무게들이 깊은 한숨 하나에 묻어 나올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내쉬었던 그 한숨들은 결코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또 일주일을 누구보다 치열하게 잘 버텨온 참 고마운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눴던 소소한 이런 사연들이 이 음악 그리고 또 이 음악이 여러분의 마음속 묵직한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길 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지난 수요일에 저희 우리 동네 아티스트들 나오셨을 때 이 한숨이라는 곡에 대해서 잠시 얘기했었거든요. 이 한숨, 이하이의 한숨 이 곡을 지으신 분도 우리 동네 아티스트입니다. 지금 라우든 카운티에 살고 계신 지금 육아를 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시긴 하지만 근데 아직도 한국하고 꾸준히 작품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되게 좋은 곡들이 많은 이제 그런 작곡가고요. 그래서 혹시 곡들이 또 나오게 되면 또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리고 또 이렇게 이 방송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그 음악이랑 또 이야기들 그리고 또 이제 고민들을 하면서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또 저희가 월요일에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알고리즘이 제가 그전에는 찾아보지 않던 이제 그런 영상들을 저한테 이제 줬어요. 근데 어떤 영상이냐면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명장면, 그 명대사들, 이제 그런 대사들이 나와 있는 영상을 저한테 이제 보내줬는데, 그래서 들어보니까, 여러분한테 또 들려드리면 되게 그 응원이 되는 메시지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서 제가 들려드리고 싶어서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번 또 다시 같이 듣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3: 야, 안 되면 그만해도 돼. 남들이 뭐라고 하든 네가 행복한 쪽으로 결정하면 되는 거야.
4: 네 마음 다치게 하면서까지 지킬 건 아무것도 없어. 살다 보니 그래. 내가 나를 지켜야 남들도 만만히 안 봐.
5: 힘내.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린 과연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는 말이 힘내라는 말이 오히려 힘에 부칠 때가 있습니다. 못해도 되고 실패해도 괜찮을 세상을 우리는 아직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봅시다. 최선은 다해봅시다. 다만 바랍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은 이미 우리의 편이기를.
6: 네가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면 남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네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남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모든 일이 그래. 항상 네가 먼저야.
7: 너 네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가 나 인정해주는 반만이라도 네 자신을 좀 인정해줘봐. 그러면 진작에 뭐가 돼도 됐을 텐데.
8: 물론 살면서 안 넘어지면 좋지. 탄탄대로면 얼마나 좋아. 근데 넘어져도 괜찮아. 무릎좀 까지면 어때? 내 잘못 아니야. 알지?
9: 이게 무서워서 저게 겁나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산다면 그게 과연 행복할까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요? 뭐 실패하고 깨지고 그러면 어때요?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안 그래요?
10: 떨어지면 뭐 어때? 그땐 또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겠지. 그러면 좀 어때? 이런 마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때마다 더 용기를 주거든. 가난하면 좀 어때? 나이가 많으면 좀 어때? 스펙이 낮으면 어때? 실패하면 좀 어때? 이런 말들 부담도 덜어주고 더 도전하게 만들지.
11: 포기해도 힘들고 포기 안 해도 힘들 거면 그래 좋아하는 일 하면서 힘든 게 더 낫지 않냐.
12: 남의 좋은 따위 세상에 제일 쓸모없는 거다. 앞으로 네 일은 누구한테도 물어보지 말라. 남의 눈 무서워서 네 맘대로 못하고 괴로워서 지랄하지 말고 아주 네 멋대로 살아라.
13: 그동안 들인 그 너의 노력을 한번 믿어봐. 실수할까봐 그냥 움츠러들지 말고 남이 날 어떻게 볼지 어떻게 생각할지 조마조마하지 말고 남의 시선이 날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의 시선이 널 만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누구처럼 살 필요 없어. 그냥 넌 너답게 살면 되는 거야. 그래 뭐 니들 시대는 내가 살아온 세상과 확실히 다르긴 하지 노력한다고 다 보상받는 시대도 아니고 경쟁은 뭐 말도 못하게 치열하고 니들이 나갈 길은 점점 더 좋아지고 근데 장동아 선세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네가 찾는 정답은 없어. 그러니까 답 같은 거 찾지 말고 하고 싶은 걸 찾아. 응? 네가 정말 좋아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 그게 바로 너의 답이 될 거다.
14: 와, 뭐가 잘 안 되나? 아유 뭐 그래도 계속 하는 거 한번 해봐라. 뭐 성공은 보장 뭐해도 뭐라도 계속 해봐야지 성공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이가. 길을 이래 가다가 돌을 봤는데 약자는 그거를 보고 걸림돌이라고 하고 강자는 그걸 보고 디딤돌이라 한다대. 다 디딤돌이라 생각하고 웃어보라. 야야 넘어지면 어떡노. 또 일어나가 뛰면 되지 안 걸라? 어?
15: 네가 지금 실력이 안 되는 거지. 아니야 지금 네 몸속에서 뿌리를 내린다고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뿐이야. 그러다 그 뿌리가 다 자라잖아? 그럼 네 실력도 이 모죽처럼 눈에 띄게 막 쑥쑥 자랄 거다.
16: 마지막에 웃는 것보다 그냥 많이 웃는 인생이 더 좋은 삶인 것 같아서 더 많이 웃고 즐겁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예. 이 대장의 K플레이 DMV 돌아왔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나중에 따로 그 영상 링크를 저희 오픈 채팅방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으로 보시면은 더 이 위로가 더 잘 되는 그런 영상인 것 같아요. 이게 메시지도 말, 이거 대사 내용도 되게 굉장히 좋긴 하지만 그 배우들이 그 감정, 그 얼굴로 그리고 또 연기로 보여주는 그 감정, 그 느낌이 더 깊게 전달이 되니까 제가 나중에 영상으로 또 링크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하루 동안 진짜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 몇 번이나 하셨나요? 우리는 늘 쉼이라는 거를 갈망하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한테 또 쉰다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요? 보통 쉼이라고 하면 침대에 온종일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또 주말에 하루 종일 잠 자는 거 또는 멀리 휴양지로 여행을 떠나는 거 이제 그런 거를 떠올리곤 하죠. 근데 막상 또 주말에 내내 누워있다가 일요일 밤이 되면 어떤가요? 그냥 계속 누워있으면 몸이 찌뿌둥하고 또 현타 오기도 하고 또 이제 마음 한구석은 왠지 모르게 또 헛헛하게 또 내가 이거 시간 이렇게 보낸 게 너무 무의미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불안하기도 하죠. 근데 그게 어제 우리의 모습이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진정한 쉼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빈 시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쉼의 진짜 정의는 지친 내 마음이 다시 에너지를 채워넣는 그런 온전한 회복의 시간입니다. 기계도 하루 종일 돌리면 또 열받아서 또 멈춰 서고 또 이제 고장이 나고 이제 그 사용하기 어렵게 되듯이 우리 마음도 우리 마음과 생각도 계속 돌아가기만 하면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폰 배터리가 20%만 남으면 또 불안해하면서 얼른 충전기를 꽂으면서도 정작 내 마음의 배터리는 정말 뭐 5%, 1%도 남지 않은 그런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에도 조금만 더 참자, 이것만 끝내고 또 쉬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채찍질을 하기도 하죠. 오늘 이 시간만큼은 내 마음의 배터리 잔량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 그리고 이 바쁜 일상 속에서의 쉼은 언제부터인가 게으름이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오해를 받곤 합니다. 남들은 다 앞서 달려가는 것 같은데 나 혼자 멈춰서 있으면 뒤처질 것 같은 조바심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쉬는 시간에도 머릿속으로는 내일 어떤 일을 해야 되지 하고 계속 떠올리고 있고 또 손에는 스마트폰을 이제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휴식을 취하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 셈이죠. 하지만 여러분, 나무가 추운 겨울에 잎을 모두 떨어뜨리고 조용히 멈춰 서 있는 이유가 뭘까요?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다가올 봄에 더 붉은 꽃을 피우고 더 울창한 잎을 틔우기 위해 땅속 깊은 곳으로 뿌리를 내리고 힘을 모으는 준비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똑같습니다.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또 쉬지 않고 달리는 자동차도 결국 엔진이 터져버리는 것처럼 그리고 또 고장이 나는 것처럼 쉼은 인생에서 긴 경주에서 포기하거나 멈춰서는 게 아니라 다음 코너를 단단하게 돌기 위해 숨을 고르는 가장 적극적인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보듬을 수 있고 또 내가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타인의 한숨도 따뜻하게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쉼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타인에게 더 다정해질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쉰다는 거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연차를 내야 되고 또 해외여행을 떠나야만 쉼을 갖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방송을 들으시면서 어깨에 힘을 쭉 빼고 또 창밖을 바라보면서 비가 오는 날에는 또 빗방울도 좀 바라보고 그냥 멍하니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말에는 동네 아침에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서 아침 햇살을 멍하니 보고 또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도 보고 하면서 그렇게 또 그냥 그 분위기 그리고 또 그냥 여유 있는 그 시간을 즐기는 거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도 내 마음의 속도를 잠시 줄이는 모든 순간이 바로 훌륭한 쉼표가 됩니다. 문장에 마침표만 가득하고 또 쉼표가 없으면 글을 읽다가도 숨이 막히듯 우리의 삶도 쉼표가 적절하게 찍혀야 비로소 아름다운 하나의 문장이 완성됩니다. 오늘 하루에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버텨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녁만큼은 타인의 시선이나 내일의 걱정을 잠시 문 밖에 걸어두시고 오롯이 나 자신에게 가장 따뜻하고 아늑한 그런 시간을 내어주는 온전한 쉼의 시간을 선물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지금 들으신 곡은 또 이적이 부른 걱정 말아요 그대였습니다. 원래 원곡은 들국화라는 밴드의 굉장히 오래된 밴드의 곡이죠. 근데 응답하라 1988에서 이 작곡가이자 이제 가수 이적님이 이걸 또 리메이크 하시고 또 이제 부르셨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버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가사 하나하나가 마치 그냥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의 어깨를 토닥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또 살아가면서 이미 지나가버린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끝없이 후회하고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염려하느라 오늘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불안해하면서 보내곤 하죠. 그래서 이런 마음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가 쉼이라는 그 작은 소소한 시간들을 가지지 못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의미가 있는 법이고 우리는 그 지나온 시간들을 덕분에 그런 지나온 시간들 덕분에 더욱더 깊고 또 단단해진 그런 우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또 오늘 하루도 이런저런 걱정과 짐을 안고 버텨내느라 참 애쓰셨습니다. 오늘 저녁만큼은 또 지난 일들에 대한 후회도 그리고 오늘 하루 보내면서 또 뭔가 후회가 있었거나 또는 뭔가 어려운 일이 있었거나 또는 이제 다가올 내일에 대한 그런 염려도 잠시 내려놓고 고생한 스스로에게 걱정 말라고 따뜻한 위로와 또 이제 본인이 그 쉼을 가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고민 상담소 시간입니다. 첫 번째 고민, 저 한번 이야기하면서 또 이 고민에 대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으면 좀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저는 주변에서 착하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말이 너무 무겁고 괴롭습니다. 누군가 부탁을 하면 거절했을 때 상대가 실망할까봐 혹은 나를 안 좋게 볼까봐 네 하고 예스맨이 되는 거죠. 네 하고 다 받아들이는데 정작 제 일은 뒷전이고 주말에도 남의 부탁을 들어주느라 제 삶이 없어진 기분입니다. 적절하게 거절하고 내 마음을 지키는 법, 저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아, 저도 이 사연 이렇게 읽으면서 좀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아, 이게 제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또. 그래서 착하다, 또 이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는 말이 사실 세상에서 제일 달콤하면서도 또 무서운 그런 감옥이 될 때가 있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 챙기느라 정작 내 마음과 또 시간은 다 그냥 닳아 없어지고 있는데 그 착한 사람 타이틀 내려놓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거절은 상대방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그 요청을 거절하는 겁니다. 누군가 무언가 부탁을 했을 때, 무언가 이제 해달라고 했을 때, 아, 이거 해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는 거는 그 상대방을 밀어내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게 상대방이 오해를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상대방이 싫어서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그냥 그 요청 자체를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거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 자체를 부정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부탁하시는 분이 나를 진짜로 아껴주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단칼에 거절하지 못하고 또 주저하고 있을 때 오히려 아, 이 사람이 지금 이거를 내 부탁을 좀 들어주기 힘든 상황이구나 하면서 먼저 배려를 해주겠죠. 정말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여러분이 거절을 하셨다고 여러분을 이제 멀리 하게 되거나 이제 실망할 사람이라면 어찌 보면 그 사람의 관계도 거기까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거절이 항상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부터 거절하기 힘드시다면 일단은 이런 말이 있어요. 3초 쿠션 멘트. 써보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요청을 듣자마자 바로 네, 아, 예,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한 3초 정도 잠깐 고민을 하시면서 아, 제가 지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서 또는 일정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확인하고 좀 말씀드릴게요 라고 생각할 시간을 버는 겁니다.
뭐 전화로 만약에 하게 되면 이렇게 잠깐 제가 뭐 지금 볼 일이 있어서 바로 전화 드리겠다고 하고 좀 고민을 조금만 해보고 또 이제 다시 전화를 해서 이렇게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죠.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면서,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본인의 일들이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의 일들도 이렇게 때로는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본인의 삶을 챙기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본인한테도 더 좋고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그 상대방에게도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본인 일도 해야 되는데 남의 일까지 모든 걸 다 거절하지 못하고 하게 되면 정말 여러분이 또 이제 쉬지 못하고 그 에너지를 충전하지 못하고 더 힘든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한 3초 정도의 그 시간을 벌 수 있는 쿠션 멘트를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고민 읽어드리겠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 개발도 하면서 참 치열하게 살아왔는데요. 최근 들어서 갑자기 모든 스위치가 꺼져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너무 괴롭고 일할 때도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게 돼요. 직장 생활에서 좀 되게 힘드신가 봐요.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서 씻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습니다. 처음엔 내가 게을러졌나 싶어서 자책했는데 이젠 그 자책할 힘조차도 없네요. 마음에 다시 불을 지필 수 있을까요? 아, 이분은 지금 번아웃이 온 것 같아요. 좀 되게 안타까운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 모든 스위치가 딸깍하고 이제 꺼져버린 이제 그런 기분. 이렇게 번아웃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런 거를 많이 느껴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침에 눈 뜨는 게 괴롭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는데 우리는 또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아니면 내가 왜 이러지? 아니면 내가 게을러졌나? 하면서 또 이제 스스로를 채찍질을 하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이건 그 절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예. 그동안 아까 제가 앞에도 이제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자동차도 또는 기계도 계속 쉬지 않고 사용을 하면 정말 그 기름이 바닥나고 에너지가 다 떨어지고 하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쉽게 망가져요. 그래서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0이 되면 아무리 눌러도 또 이제 화면이 켜지지 않잖아요. 이제 그럴 때 억지로 켜려고 할 게 아니라 가만히 충전기에 이제 꽂아두고 아니면 이제 올려놓고 이제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 시간 충전이 되는 그 시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핸드폰은 그냥 둬야 됩니다. 물론 이제 무기력증이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나. 예. 그런 나 자신을 좀 허락해주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또 씻지 않고 그 바로 눕는 그런 시간도 좀 허용을 해주고 지금 내 몸과 마음이 살기 위해서 스스로 셧다운을 누르고 또 쉬어가려는 그런 본능적인 그런 방어작용 그런 거를 좀 허용해줄 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마음의 불씨를 지피려고 이제 그런 거창한 일을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잠깐 좀 쉬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한 그리고 이제 간단한 행동들, 간단한 그런 휴식을 하면서 소소한 그런 루틴들 그런 거를 좀 만들어 보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그냥 간단하게 오늘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기, 또 창문 열고 바람 10초 정도 바람 쐬기 같은 그런 작은 행동, 간단한 행동들이요. 자동차처럼 엔진이 식었을 때에는 기름을 가득 채우는 것보다는 조용히 숨 고르는 것도 또 필요합니다. 오늘은 스스로에게 그동안 애썼다, 잠시 꺼져 있어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도살장 끌려가는 기분입니다. 회사 일이 너무 싫으신가 봐요.
직장 상사 한 분이 유독 저에게만 신경질적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은근히 무안을 주곤 하는데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도 그 사람이 던진 말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아서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일 자체는 참 좋은데 사람 때문에 버티기 힘드네요. 이 감정의 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진짜 이 사연 이거 읽으면서 이게 일이라는 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거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회사에 가는 게 싫은 게 또 일이 싫다기보다 사람이 더 싫어서 사람 때문에 더 힘들고 그런 것들 때문에 회사 일이 더 힘들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직장인데 거기서 이제 또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진짜 출근길이 도살장 끌려가는 것처럼 이제 괴로울 것 같습니다. 특히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편히 쉬어야 할 시간인데 그 사람이 저에게 이제 싫어하는 그 직장 상사나 저에게 무안을 주는 이제 그런 사람이 그 던진 그런 상처가 되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 때 정말 집에서도 잠이 안 오고 집에서도 뭔가 감정이 이렇게 억누르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일 자체가 또 힘든 건 견뎌도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은 정말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내주신 이 고민 보내주신 분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생의 주인공은 그 직장 상사나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직장 동료가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공은 본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악역인 내 인생의 악역인 조연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본인의 소중한 저녁과 저녁 시간과 또는 수면 시간까지 바치는 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과 그 사람들의 행동 그런 거에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퇴근길에 차 안에든 집 현관문에든 나만의 스위치 온오프 지점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아까 사연에서도 잠깐 나왔었는데 차고 앞에 한 10분 정도 또 이제 차 안에서 잠깐 시간을 보내시는 분도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해보시는 것도 본인의 이제 쉬는 시간 또 온오프 뭔가 이제 딱 내가 퇴근을 했다라는 그리고 또 내 집 안에서의 휴식의 그 시작점이 되는 그런 온오프 스위치를 이제 그렇게 그런 시간을 통해서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의 신경질적인 그런 말과 행동들은 이 사연자분의 고민 보내주신 사연자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들의 인성과 그 사람들의 그런 스타일일 뿐인 거니까 거기에 너무 본인의 감정을 몰입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사연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상사가 은근히 무안을 주거나 또 신경질 낼 때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또 속으로는 아, 저 사람 오늘 마음 상태가 안 좋구나. 아, 불쌍하다. 저렇게 불행하게 살아서 정말 안타깝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좀 이렇게 한 발자국 멀어져서 바라보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내가 너무 몰입해가지고 거기에 너무 많은 그 의미를 부여하면 본인이 더 힘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는 절대 그냥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은 아무리 뭐 얘기를 하고 해결을 하려고 해도 절대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내가 살짝 한 발자국 나와 있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행동들이 오히려 나중에 더 그런 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가능성이 더 커요. 그래서 이제 너무 거기에 몰입하지 마시고 또 이제 그런 생각들을 조금 떨어뜨려서 좀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청취자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래 한 곡도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예, 지금 들으신 곡은 선우정아의 도망가자입니다. 어떤 분들은 검색하실 때 잘못 검색을 하셔가지고 도망치자라고 검색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도망치자랑 도망가자랑 어감이 좀 되게 느낌이 다른데 예, 제목이 도망가자입니다. 나중에 찾아서 들으실 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곡을 들으면서 이제 느끼는 느낌은 이렇게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이제 내려놓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이렇게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또는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하면서 지난날의 선택을 후회하고 또 미련에 사로잡히는 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간 선택은 그때 내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답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후회가 남는 건 그만큼 여러분이 그동안 더 성장을 했고 삶을 진지하게 대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의 결과가 현재 여러분의 그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 노래의 가사처럼 정말 지치고 힘들 땐 잠시 도망쳐도 괜찮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땐 잠시 멈춰서서 가쁜 숨을 고르고 내 마음을 다독여주는 시간이 꼭 필요하니까요. 지금 과거에 이제 후회나 미련 때문에 밤잠 설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저녁만큼은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그동안 정말 애썼다라고 잘 버텨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잠시 쉬어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또 잠시 쉬어간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뒤처지는 건 절대 아니니까 오늘 저녁은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고 편안하게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고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른을 넘기고 나니 마음이 급해집니다.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 자리를 잡고 결혼도 하고 승진도 하는데 나만 여전히 제자리에 멈춰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릴 적 꿈꾸던 모습과 너무 다른 현재의 내 모습을 볼 때마다 헛헛한 마음이 듭니다. 남들처럼 안정된 현실을 따라가야 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다시 찾아야 할지 매일 밤 잠을 설칩니다. 이렇게 서른이라는 나이를 넘어서면 사람들이 더 조급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 그 주변 사람들은 자리를 막 잡아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를 앞서가는 것 같은데 본인만 그냥 여전히 그 자리에 덩그러니 있는 기분이 들 때가 있죠. 그리고 또 남들처럼 안정된 현실을 따라가야 하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내 마음이 뛰는 일을 도전해야 하나 그게 또 사실 일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잠을 이렇게 좀 자시기 힘들 정도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청취자님께 이제 또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꿈과 현실이 뭐 아니면 도로 선택해야 되는 건 아니긴 합니다. 현실을 다 던져버리고 꿈을 향해 뛰어들거나 꿈을 완전히 포기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 이 둘 중에 하나만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의 안전지대가 이제 그 현실인 거잖아요. 이제 그 안전지대를 지키면서 작게나마 좋아하는 이제 꿈을 또 이제 사이드로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또 하루에 딱 한 30분, 뭐 주말에 2시간 정도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써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또 이런 작은 시도들이 쌓이다 보면 그 기쁨이 현실의 삶을 버티게 하는 아주 강력한 에너지가 될 겁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이 방송하면서 제가 드럼 연주도 하고 레슨도 한다고 이제 그랬었잖아요. 근데 저한테 드럼 레슨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또 성인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제 그분들도 본인의 현실적인 그 일을 해나가면서 일주일에 한 30분 아니면은 1시간 정도를 저하고 이제 레슨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하루에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씩 연습을 하고 또 자기네 거를 본인들이 좋아하는 걸 계속 꾸준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학생 중에 한 분은 그렇게 꾸준히 하셔가지고 밴드를 또 조직을 해서 또 그 단독 공연도 하시고 그렇게 또 본인이 원하는 거를 즐기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본인의 직장도 꼭 있으시고요. 그래서 지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꼭 이것만 해야 된다. 저것만 해야 된다. 특히 요즘 세상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여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내가 현실적인 거를 지키면서도 또 이제 작게나마 자기 꿈을 뭔가 사이드로 시도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려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여기 사연자분 그 고민 상담자분보다는 그래도 나이가 살짝 조금 더 있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내 현실이 지켜지지 않으면 내 꿈도 지킬 수 없습니다. 내 꿈을 같이 해나갈 수 없어요.

들이 겉모습은 화려한 이제 하이라이트 장면이고 남들의 이제 모습을 보게 되면 SNS나 그런 데서도 보면 그리고 내 삶에는 항상 NG 장면까지 다 보이는 비하인드 컷이 있으니까 당연히 비교가 안 될 거예요. 예. 우리가 남들의 모습을 보는 거는 잘 되어 있는 모습, 잘 하고 있는 모습만 보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자리에 멈춰 서가지고 고민하는 시간조차도 그냥 허송생활을 보내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를 이제 가기 위한 그 기여를 바꾸는 소중한 정비 시간이라고 보시고 그리고 내 꿈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냥 천천히 30분, 1시간 또는 작게 작게 꾸준히 쌓아가는 이제 그게 본인이 정말로 그 꿈을 향해서 현실도 지켜나가면서 그 꿈을 향해서 또 다가가는 더 빠른 길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사연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도 또 이제 30대이신 것 같아요. 서른을 넘어서니 친구들의 삶의 형태가 극명하게 갈리기 시작합니다. 누구는 가정을 꾸리고 육아에 매진하면서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누구는 커리어에 승승장구를 하며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해 나가는데요. 그 사이에 저는 이도저도 아닌 채 어정쩡하게 서 있는 느낌입니다. 남들처럼 가정을 꾸려야 하는 건지 내 일에 더 올인을 해야 하는 건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그 길에 대한 후회와 불안감이 밀려오곤 합니다. 30대라는 나이가 주는 중압감 속에서 제 진짜 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진짜 이 30대라는 나이가 정말 딱 그 큰 전환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보통 SNS나 또 이제 그 주변 소식들을 통해서 친구들의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자신과 비교를 하면서 또 마음이 되게 싱숭생숭해지기도 하죠. 또 또 SNS 같은 데 보면 또 누구는 아이들 안고 뭐 행복해하는 사진도 올리고 누구는 또 승진했다고 하면서 또 이렇게 막 그 되게 좋은 모습들 올리고 하면서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하는 그런 또 현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길을 가든지 또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그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아쉬움과 불안은 그 불안은 또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가정에 올인한 친구는 자유로운 커리어를 이제 가진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되고 또 일에 올인한 친구는 따뜻한 가정을 그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 어느 한쪽에 그 밸런스를 맞추기는 정말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인생을 남들과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거는 남들이 하는 것처럼 그 똑같이 그 맞춰서 이제 풀어야 되는 그런 객관식 같은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만들어가는 주관식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인생에 정답이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꼭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고 싶다라기보다는 뭔가 자기 것을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사연자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들이 선택하는 이제 그런 삶이 청취자분의 정답은 아닙니다. 무조건 정답일 수는 없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것처럼 이제 불안하다면 그건 멈춰 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이제 깊게 생각하고 고민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저녁은 다른 사람 삶을 보고 고민하면서 조급해하지 말고 내 삶이라는 작은 마당에 어떤 꽃을 심고 싶은지 가만히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시 한번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이대장의 K플레이 DMV 돌아왔습니다. 오늘 또 이제 고민 상담 사연은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또 지금 들으셨던 곡은 나의 아저씨 OST에 들어있는 이제 소니아라는 아티스트의 어른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 좋기도 좋은데, 정말 이 곡 가사와 그런 이 느낌들을 또 생각해보고, 또 드라마 보셨던 분들은 아마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 평범하게 어른으로서 살아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이게 나이가 이렇게 됐잖아요. 이제 어른이 됐는데, 그렇게 어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꼭 어딘가에 또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러니까, 너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 나이가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 하나하나 그냥 눈앞에 있는 것들을 또 이제 해결해 나가고 또는 이제 쌓아가면서 정말 이제 멋진 어른이 되시는 이제 청취자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의 오늘 DJ로서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예, 벌써 일주일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내일부터 제이드님이 오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K-Play DMV에서 나눠본 이야기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쉼표를 찍어보는 시간,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런 고민들을 털어놓는 그런 시간까지.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숨을 고르고 마음 한 구석이 이제 맑아지셨길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9월이죠. 새로운 계절이 이제 문을 두드리는 그런 날인데, 이렇게 우리한테 이제 불어오는 그 바람이 달라지듯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변화와 새로운 이제 소소한 변화들이, 행복들이, 그리고 또 계속 쌓여가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저녁만큼은 이렇게 거창하게 내일 모든 일들을 이렇게 거창하게 뭔가를 이제 하시려고 하는 것보다는 모든 일들을 그냥 좀 내려놓고 고생한 스스로에게 또 다정하게 고생한 이제 스스로를 다정하게 편안하게 또 안아주는 그런 아늑한 밤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K-Play TMB. 자, 내일부터는 또 제이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은 오는 시간 K-Play TMB. 여러분 내일 또 만날게요.

いいの早く。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8월호 마지막 페이지. 폴리페모스도 세이렌도 칼립소도 만날 일 없지만 집에는 늦게 돌아가고 싶은 남자 썬킴 역사 스피털로 와서 문답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만약에 헬리오스의 그 소가 한우 투뿔이라고 하면은 미래고 머시기관에 잡아먹을 남자 썬킴입니다. 예.
1: 자, 최근 영화 오디세이의 흥행과 함께 고대 그리스 이야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디세우스가 신화 속의 영웅이라면 실제 역사에는 신화보다 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인물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알키비아데스라는 인물인데요. 오늘 썬문답에서 이 인물에 대해서 썬킴 씨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키비아데스가 고대 그리스 역사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킨 문제적 인간이라고 하던데 도대체 뭐 어떤 인물입니까?
2: 일단 오디세우스는 실존 인물이었는지 아니면 신화 속의 인물이었는지 확실하지가 않죠.
1: 그렇죠, 그렇죠.
2: 하지만 오늘 소개시켜드린 주인공은 진짜로 역사에 등장한 인물이면서도 네. 삐삐 고생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닌 인물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알키비아데스.
1: 아, 어떤 인물입니까? 알키비아데스.
2: 알키비아데스는 진짜 금수저 오브 금수저고.
1: 아, 그래요?
2: 우리 소크라테스는 다 아시죠?
1: 네.
2: 소크라테스가 진짜 사랑했던 애 제자였습니다. 이 알키비아데스가 기원전 450년경에 아테네에서 태어났어요.
1: 아, 예.
2: 요 때가 막 페르시아와 그리스 연맹의 전쟁이 끝나고, 언제 페르시아가 또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1: 불안하죠.
2: 불안하죠. 그래가지고 동맹을 맺자라고 하면서 뭉칩니다.
1: 네.
2: 근데 그 전에요.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라고 있었어요.
1: 네.
2: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해서 네. 펠로폰네소스 동맹이란 게 원래 있었어요.
1: 아.
2: 근데 거기에 맞서가지고 네. 아테네도 델로스 동맹이라고 만들어요. 근데 이게 델로스 동맹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스파르타가 야, 저거 저러다가 우리 치겠다? 한 거예요. 야,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의 강력한 세력이었던 스파르타가 네. 라이징 스타, 떠오르는 신흥 세력인 아테네를 아, 네. 두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구 세력이었던 스파르타와 신흥 세력이었던 아테네가 내전을 벌이는 것이 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에요.
1: 펠로폰네소스 동맹과 델로스 동맹 사이의 내전이네요. 예예.
2: 요때 태어났어요.
1: 누구야? 알키비아데스가?
2: 알키비아데스가요.
1: 예, 예, 아테네에서. 예.
2: 그리고 당시에 델로스 동맹 아테네를 이끌었던 사람이 페리클라스라고 하는 델로스 동맹이 점점 커지다가 보니까 제국이 돼버려요.
1: 네네.
2: 아테네 제국이요.
1: 네.
2: 페리클라스가 아테네를 제국으로 만들면서 약간 있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1: 예.
2: 아테네가.
1: 예.
2: 그러면서 여러 신전들을 만들어요. 아테네. 아,
1: 신전을.
2: 네. 그 대표적인 것이 파르테논 신전.
1: 아, 그때 만든 거예요?
2: 그게 오. 페리클라스가 만든 거예요.
1: 예.
2: 이때 페리클라스의 조카로 태어납니다.
1: 알키비아데스가요? 아, 그래요?